0: 순차적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일종의 커다란 스펙트럼이어서 내 성격이 그중 어느 정도 지점에 위치하는가, 이게 이제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경로는 알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번 연구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럼 지금부터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1: To map this sprawling architecture, a group of experts formed a research consortium and analyzed more than 1 million genomes, searching for variants associated with personality. The researchers also compared the genes of thousands of siblings and parent-child pairs to rule out other factors that could be at play. With data from 46 different study cohorts, they found a symphony of 1,260 genetic markers tied to personality, nearly two-thirds of them identified for the first time.
0: 이 방대한 유전적 구조를 규명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은 연구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성격과 관련된 유전적 변이를 찾아 100만 개 이상의 게놈을 분석했습니다. 또 연구진은 수천 쌍의 형제자매와 부모, 자녀 쌍의 유전자를 비교 분석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배제했습니다. 이렇게 46개의 서로 다른 연구 집단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성격과 연관된 1260개의 유전자 표지를 발견했으며, 이중 거의 3분의 2가 이번에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Right, what's a consortium?
1: Yeah, this wasn't done by just one group. It was a group of research agencies, I guess you could say. So any consortium, you hear this in Korean a lot these days too, right? It's when they join together for one common purpose or goal.
0: 그러니까 여럿이 협력을 해서 같이 했다는 뜻이겠죠? 이 협력단의 의미가 있는 컨소시엄, 우리 외래어로 그대로 컨소시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리서치 컨소시엄을 이뤘다. 연구 어떤 협력단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지노움, 우리는 이제 게놈이라고 하는데 영어 발음으로는 지노움들을 analyzing, 분석했습니다. And they ruled out other factors.
1: Right, because they want to keep this research as objective and, they don't want biases in this. So if you rule out something, you're eliminating a sort of possibility.
0: 배제하다를 rule out라고 해요. 그래서 rule out something 할 수도 있고 rule something out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다른 요소들은 배제했다. They ruled out other factors. That could be at play.
1: Yeah, if something's at play, excuse me, that means it's active and it has some sort of influence on a situation.
0: 그래서 at play는 영향을 미친다는 뜻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다른 요인들은 배제했고 그 유전자만 놓고 분석을 했습니다. They ruled out other factors that could be at play, and they compared the genes of thousands of siblings and parent-child pairs. 그래서 genes 하면은 유전자고요, genome 하면은 유전체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가볼까요?
1: The findings, published Wednesday in the journal Nature, reaffirmed scientists' understanding that temperament and disposition are shaped not by a few particular genes, but by thousands of tiny variants that can be expressed in different circumstances. The sheer scale of the project also brought new statistical power to the study of personality genetics, giving researchers a toolkit to investigate the biological mechanisms behind how we think, feel, and behave. I view the 1,260 variants as kind of a testament to the fact that we've now got the power to answer all of these other questions that we couldn't answer before, said Elliot Tucker Draub, a professor of psychology at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and a leader of the study.
0: 수요일에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된 이번 연구 결과는 기질과 성향이 몇몇 특정 유전자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발현될 수 있는 수천 개의 미세한 변이에 의해 형성된다는 과학계의 통념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방대한 규모는 성격 유전학 연구에 새로운 통계적 힘을 부여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의 배후에 있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조사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 세트를 연구자들에게 제공한 격입니다.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의 심리

0: 심리학과 교수로 이번 연구의 주 저자인 엘리엇 터커 드로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번에 발견한 1260개의 변이를 우리가 이전에는 답할 수 없었던 모든 다른 질문들에 이제는 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종의 증거로 봅니다. All right, we're looking at people's dispositions and how they're shaped.
1: Yeah, so these are some difficult concepts. You talk about temperament as well, right? So temperament, disposition, they all sort of mean personality, but they're a little different. Temperament would be sort of your biological disposition or predisposition, I guess you could say, how you are. Oftentimes when we talk about dogs, certain breeds have certain temperaments, like a bulldog would have sort of a calm, easygoing temperament, but a Jack Russell Terrier is more energetic, for example. Disposition is also sort of the innate character that a person has. So it's different from personality, which has other variants like the environment you grow up in and other factors. But disposition is just how you are when you are born, naturally.
0: 타고난 성격이나 기질이 disposition인데요. 바로 앞에 나왔던 temperament도 사전적인 의미로는 역시나 기질이기는 하지만 보통 temperament라고 하면은 그 어떤 분위기가 있는지 이런 느낌이 있어서 아까 이제 강아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보통 뭐이 견종은 좀더뭐 으르렁댄 거고 이 견종은 좀더 순하고 이런 것들이 다 temperament고, 그 다음에 disposition은 조금 더 복잡한 것 같아요. 뭐랄까요. 사람을 치면은, what can you say about someone's disposition?
1: Yeah, so if someone is maybe more easygoing, their disposition naturally, but not always, right? You can't just stereotype someone as a way. I guess a good way to say it is Koreans love the baribari. There's a disposition for Koreans to want things. They have short tempers, maybe.
0: 그래요. 그런 면에서는 참 템퍼먼트랑 비슷하기도 한데 디스포지션이 지금 이제 좀 급한 성격. 이걸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차분하다. 뭐 굉장히 뭐 활달하다. 이런 것들 다 디스포지션이 될 수도 있고 템퍼먼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같이 묶어서 얘기하고 있긴 해요. 템퍼먼트 앤 디스포지션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그게 이제 몇 가지 요소가 아니라 정말 천 가지 이상의 요소들이 결합돼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1: Right. I like to think of it in Korean as the difference between 성향 and 성격, right? Which are a
0: Okay,
1: little
0: which is
1: bit
0: the
1: different.
0: 성향?
1: 성향 would be more your disposition,
0: Okay,
1: right? And
0: love
1: 성격
0: it.
1: is your personality.
0: 좋아요. 네, 이렇게 이해해도 될것 같네요. 자, 그다음에 a testament to something.
1: Yeah, if something's a testament to something, that means it's a sign or it's evidence that something is true, like a fact or a quality. It's proof that something is.
0: 뭐뭐에 대한 증거다가 a testament to something인데요. 그동안에도 우리의 그런 기질이 한두 가지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이번 연구 결과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실제로 한 1260개 이상의 다양한 변이 요소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 심리학에서는 이번 연구가 나오기 전까지 성격에 관한 연구가 인기가 없어 한동안 소강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이번 연구 주 저자가 뭐라고 말을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1: It was kind of a conspicuous absence, said Tucker Draub, whose academic work focuses on individual differences, a realm of psychology that examines the ways people diverge in their thoughts, feelings, and behaviors. To him, personality is not just an abstract concept. The way people engage with themselves and the world can help determine how much money they make, the types of medical care they seek, and how strong their friendships are. Personality is meaningfully related to all sorts of outcomes that I think everyone in society values, he said.
0: 터커 드롭 교수는 그거는 꽤 눈에 띄는 누락이었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학술 연구는 사람들의 생각, 감정, 행동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를 탐구하는 심리학 영역인 개인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성격은 단순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세상을 대하는 방식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 어떤 종류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지, 그리고 우정의 유대감이 얼마나 강한지 등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은 성격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중요하게 여기는 온갖 결과들과 의미 있는 관련성을 지닌다고 했습니다. It was a kind of conspicuous
1: Yeah,
0: absence.
1: conspicuous. Conspicuous, meaning something really stands out or attracts attention because it's so unusual, or it's from its surroundings. It's different from its surroundings.
0: We're talking about the lack of research when it
1: Yeah.
0: comes to people's personalities.
1: Right.
0: 사람 성격에 대한 연구가 그동안 많이 없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뭐 부재, 누락이었다. It was a very conspicuous absence.
1: Yeah, quite obvious,
0: Yeah.
1: right? Yeah.
0: How do you spell conspicuous?
1: Yeah, I'll spell it again. Conspicuous.
0: Thank you once again. And of course, we're seeing this new research shedding light on how we become who we are.
1: Yeah.
0: It's very interesting. 이번 뉴스 커버리지 시간에는 사람의 성격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우리 몸속 유전 변이가 무려 1260개나 된다라는 소식을 뉴욕타임스 기사로 들어보고 있는데요. 아까 심리학계에서 분류한 이제 다섯 가지 성향, 즉 빅5 중에서 외향성과 성실성에 해당하는 결과를 이번에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Researchers found 258 different genetic variants linked to extroversion, for example, a 15-fold increase in the number of variants previously known. A genetic profile with high extroversion seemed to reduce a person's risk of anxiety, depression,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ll of which involved internalizing distress. But the trait was also linked to neurodevelopmental conditions, such as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People who were predisposed to conscientiousness or a capacity for productivity and organization appeared more likely to exercise, choose low-calorie foods, and sleep well. Genetic scores for conscientiousness helped predict who would move out of urban centers and into affluent suburbs by age 50.
0: 연구진은 외향성과 관련된 258개의 서로 다른 유전 변이를 발견했는데, 이는 이전에 알려진 변이 수의 15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외향성이 높은 유전적 프로필을 가진 사람은 불안,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처럼 고통의 내면화 성향을 수반하는 질환의 발병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특성은 동시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즉 ADHD 같은 신경 발달 장애와도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또 성실성, 즉 생산성과 조직력을 갖춘 성향의 소유자들은 운동을 하고 저칼로리 음식을 선택하며 숙면을 취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런 성실성과 관련된 유전적 점수는 50세가 됐을 때 누가 도심에서 벗어나 부유한 교외 지역으로 이사할지를 예측하는 데에도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1: All right, first of all, we're looking at extroversion. Yeah, so when we talk about MBTI, it's the E
0: E,
1: part, right? It's
0: yeah.
1: someone who is usually not shy. They're quite energetic and enjoy being with other people. That's how I like to describe E's. They
0: They get energy
1: from people.
0: from being with other
1: Yeah.
0: people, yeah.
1: Eyes, when you're around people, the energy is sucked out of you, so
0: Exactly.
1: you need to recharge at home.
0: Yeah, right. Extrovert라고 하는 게 이제 외향적인 사람이고요. Introvert 하면은 내향적인 사람인데, extroversion은 이런 외향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외향성이 강한 사람들, 그런 유전적인 프로필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고통의 내면화, 이런 것이 좀덜 나타난다는 거예요.
1: Yeah.
0: 아무래도 뭐 겉으로 표현하니까
1: Exactly.
0: 그렇겠죠.
1: So they don't internalize something, right? They don't bring it in or absorb that.
0: 부럽습니다.
1: Yeah.
0: 우린 둘
1: It's
0: 다
1: not to
0: I
1: be jealous of.
0: 아닌가요? 아, 그래요?
1: I is not bad and E is not good necessarily, I don't think.
0: 그래,
1: Yeah.
0: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internalizing.
1: Yeah. It's when you accept that idea or belief, right? So in this case, we're talking about how E's don't really internalize distress into they'll spill it out,
0: Right,
1: right? Yeah.
0: exactly. 내면화하는 것을 internalizing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을 때 보통 I인 사람들, introverted 한 사람들이 많이 internalizing

0: 을 하게 되죠.
1: Yeah. When you're studying, oftentimes teachers will say, don't just try to memorize, internalize the concept,
0: make
1: right?
0: it yours.
1: Make it yours so that you really understand it in your body. Yeah.
0: All right. And what about this term, conscientiousness?
1: Yeah, this one's a hard one. I'll try to spell it. It's conscientiousness. So,
0: Wow.
1: conscientious, the adjective, would be, when you put a lot of effort, you're aware of things and you do things very thoroughly, right? So, 성실하다. Right?
0: Yeah.
1: So the noun would be conscientiousness.
0: Mm-hmm. 성실성을 conscientiousness라고 하는데요. 이 conscientious가 또 때로는 양심적이다라는
1: yeah.
0: 뜻으로도 쓰이죠.
1: Right. There's the expression conscientious objector.
0: Right.
1: People who reject military service
0: yes.
1: on their beliefs or religious background, right?
0: Mm-hmm.
1: Yeah.
0: 그때는 이제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만 뭐 여러 가지 뭐 종교적인 이유라든지 그런 것들로 군 입대를 거부하는 경우에 그런 사람들을 conscientious 뭐라고 한다고요?
1: Objector. Yeah.
0: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거는 뭐 어떤 개인적인 이유로 그렇게 한다는 뜻일 텐데, 네, conscientiousness가 여기서는 성실성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이 학력 같은 분야에서는 DNA 프로파일이 비슷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데. 이번 새로운 연구 결과 성격 면에서는 그런 나와 비슷한 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작위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 상관관계 없이 만났음에도 부부가 된후 상관관계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는데 자, 다음 단락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1: In contrast, spouses' actual personalities, specifically their openness to experience, were sometimes correlated. Perhaps because sharing daily life makes people more similar over time. Conley, who studies the interplay between genes and the environment, said that such hidden phenomena scattered throughout the data set are helpful for researchers like himself who are interested in understanding cause and effect. The next study that has doubled the sample size will find 3,000 variants, no surprise, he said. But the fact that we can now look into the dynamics between personality and marital stability, or personality and the labor market, or personality and the education system, that's what makes this a really useful tool.
0: 배우자들의 실제 성격, 특히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때때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아마도 일상생활을 함께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이 서로 점점 더 닮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프린스턴 대학교의 사회학자 Dalton Conley는 데이터 결과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런 숨겨진 현상들이 인과관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자신과 같은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표본 크기가 두 배로 늘어난 다음 연구에서는 아마도 이런 변이가 3천 개는 더 발견될 거예요. 이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성격과 결혼 생활의 안정성 혹은 성격과 노동시장 또는 성격과 교육 시스템 사이의 역학관계를 살펴볼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 이번 연구의 이제 핵심이다. 정말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 So this particular person is very interested in the cause and effect of
1: yeah.
2: things.
1: Yeah, usually most science or
0: yes.
1: scientists will look at cause and effect. Also in the legal world, when someone does something wrong, you have to find causation.
0: Mm-hmm.
1: And it's just the principle of something triggering an event to result in some sort of action or consequence, right?
0: 인과관계를 cause and effect라고 합니다. Cause and effect. 자, marital status or marital, what does that mean?
1: Yeah, it's the adjective form for marriage when two people wed in matrimony.
0: Yeah, so marital stability means how stable your marriage is. So marital이라고 하면은 이 부부의, 결혼 생활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o in the future, we'll be able to have more studies on how personality affects your marital stability, how personality affects the education system and the labor market, and so on and so forth.
1: Yeah.
0: Well, it's time to take a song break. We're going to listen to Madonna now with Holiday.

0: Start your day with Morning Special.
1: 자, 이번엔 화요일에 방송된 뉴스 커버리지입니다. 미국의 유서 깊은 사전, Merriam-Webster 사전이요. 무려 1,400개의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다는 소식 다시 듣겠습니다.
2: Merriam-Webster Dictionary is words maxing with 1,400 new definitions.
1: Merriam-Webster 사전 1,400개의 새로운 정의를 추가하며 워드 맥싱을 선보인다. 이게 제목인데요. 여기서 이제 무슨 무슨 맥싱이라고 하는 신조어들이 요즘 참 많이 보이는데 그중에서 looks maxing이라는 yes. 단어가 이번에 새로 사전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게 아마 이제 남성들에게만 많이 쓰는 표현인 것 같은데.
2: Yeah, it's one influencer in particular who made this very popular. And I have to say, I'm going to be very grumpy whenever we refer to this word because I don't like it.

0: 되는지 이러면서 그래서 looks maxing이라는 단어의 착안한 words maxing이 오늘 기사의 제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굉장히 많이 추가했다라는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1: Does that mean we're words maxing every day on Morning Special?
0: Maybe. Yes, whatever the definition of words maxing is to you, then yes, I suppose.
1: Well, I don't use it. I don't agree with it.
0: 그래요. 근데 단어가 신조어기도 하지만 M-A-X-X-I-N-G 이렇게 써가지고 영어 같지가 않은 그런 느낌도 좀 있고
1: 아이, 좀
0: Is it a Roman numeral? I don't know.
1: No, it's just misspelled, Sue. It's just badly spelled.
0: 자, 이렇게 저희처럼 이게 뭐야, 이게 영어야? 이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실제로 사용을 하는 10대, 20대들이 많으니까 네. 사전에 등재된 거겠죠? 자, 케임브리지 사전도 그렇고 옥스퍼드 사전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의 메리엄웹스터 사전도 이제 신조어를 매해 이렇게 추가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기존에 한 천 개씩 등재했던 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1,400개 정도나 되는 새로운 단어가 추가됐는데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영어는 항상 진화하는 언어다. 그리고 이 vocabulary 자체도 늘어나고 그리고 계속 모양새가 바뀌고 예전에 있던 단어 중에 없어지는 단어도 있고 이러니까 참 영어를 100% 정복한다는 것은 네. 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실감하게 됩니다. 자,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1: Merriam-Webster, the venerable dictionary that traces its roots to a time before looks maxing and yacht rock, has added those words along with chili crisp. Shapewear, and cuffing season to its comprehensive accounting of the English language. The company, based in Springfield, Massachusetts, announced Tuesday that it had added those five terms and 1,395 other new definitions to its online dictionary, Merriam-Webster.com. Many will also be added to upcoming editions of the print dictionary.
0: 자, looks maxing이나 yacht rock 같은 말이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그 역사를 이어온 유서 깊은 사전 Merriam-Webster가 chili crisp, shapewear, cuffing season 등의 표현들을 이번에 자사의 방대한 영어 사전에 추가했습니다. Massachusetts 주 Springfield에 본사를 둔 Merriam-Webster 사는 지난 화요일 온라인 사전인 Merriam-Webster.com에 방금 언급된 다섯 개의 표현에 더해 1,395개의 새로운 정의를 추가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중 상당수는 향후 출간될 인쇄판 사전에도 수록될 예정입니다. Okay, so this dictionary is a venerable dictionary.
1: Yes, so we use the word venerable with a person or sometimes a thing like an institution, a school or a yep. dictionary. To say that they are very respected.
0: Mm.
1: They're not going to be 5 years old or 25 years old. They're going to be old. And they're going to be very good at what they do. And they're likely going to be super smart or right. super good at whatever they are. Mm. We use it as saying they are highly respected, whoever or whatever they may be.
0: 그래서 공경할 만한 어떤 덕망이 있는이라는 뜻으로 보통은 상당히 존경받는 인물. 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사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Merriam-Webster Dictionary는 a venerable dictionary다라는 뜻이죠. 그만큼 역사가 깊고 유서가 깊은 그런 미국 사전입니다. 자, 그리고 looks maxing은 아까 언급했고 yacht rock라는 건 뭐 잠시 후에 또 나오겠지만 이게 이제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부드러운 멜로디의 rock music를 뜻하는 표현이죠?
1: Yeah, a little different to elevator music. Elevator music is the very calm and very sort of boring, plain.
0: Okay, yeah,
1: whereas
0: yeah.
1: yacht rock is a little more lively, but still not too hard, not too yeah, yeah, yeah!
0: Okay, it feels chill, like you're on a yacht.
1: Yeah, a little bit. This is the kind of music that would be played on a yacht party.
0: Okay, what about chili crisp?
1: Now, if you're a fan of Chinese food and Chinese condiments, you may well have seen this come up on your social media. This is a very famous Chinese condiment. It's basically chili oil plus fried bits of chili flakes and garlic and onions and shallots, and they're all crispy inside the chili oil. So it's spicy, the chili, and it's crispy, the crisp. So therefore, chili crisp.
0: Uh-huh.
1: It's a topping for your delicious Chinese food.
0: 이게 고추기름을 베이스로 해서 튀긴 고,

0: 고추, 마늘, 양파, 콩 등을 듬뿍 넣어 만든 매콤한 소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도 이번에 새로 올라왔고요.
1: Yeah, in the same
0: 그다음에
1: way that Koreans use gochujang on top of
0: 어.
1: bibimbap, if you were Chinese, you
0: Okay.
1: might choose a spoon of chili crisp instead.
0: And shapewear?
1: Well, some of us need this, Sue. It's underwear that shapes our body. When we're maybe a little bit too big or a little too flabby, when we put on shapewear, it adjusts our shape, makes us look a little slimmer or more muscular or whatever it may be.
0: I'm surprised this word wasn't already in the dictionary,
1: Yeah,
0: actually.
1: it is a little bit of a surprise. It may well be in Oxford or in Cambridge, but not in Merriam-Webster.
0: 그래요. 이번에 새로 추가된 단어 중에 다섯 개를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체형 보정 속옷 쉐이프웨어고 그다음에 cuffing season.
1: This is a bit of an odd one, a very modern thing. It's when it gets to the colder part of the year, into the autumn, suddenly people think, ah, it'd be nice to have a boyfriend or girlfriend to cuddle with in the winter. You know, someone to
0: 날씨가
1: snuggle and watch TV with, you know, someone to hold hands, someone to keep you from getting cold.
0: 커프가 소매 끝단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소매가 길어지고 날씨가 추워지니까 옆구리가 좀 허전해. 이 느낌에서 누군가 사귀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1: Yeah.
0: 수갑이라는 의미의 커프로도 이해할 수 있군요. 그래서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싱글인 사람들이 쓰는 표현인데 나 이제는 커핑 시즌이어서 누군가랑 같이 수갑을 차고 싶어. 사귀고 싶어. 뭐 연애하고 싶어.
1: If you think about it, in Korea as well, come Christmas, what's the popular thing for young people? Dating. Yeah, Christmas Eve going out on a date. So if you're single, it's a bit sad. The same with Valentine's, which is also in winter. White Day here in Korea too. Yeah, I guess it's just feeling like you don't want to be left out, don't want to be lonely.
0: Okay.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쓰는 거네요. Oh, it's cuffing season. I want to meet someone. 뭐 이런 식으로 쓰나요?
1: Yeah, I mean, let's face it, we're too old and unfashionable, Sue, to use it properly. We'd have to
0: 그죠?
1: get someone young in the studio.
0: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표현도 좀 보고 싶은데요. Accounting of the English language.
1: Well, I've just given an account of
0: Oh,
1: everything. I've
0: okay.
1: explained it all. Because that's what it means. Here, we're not talking about counting numbers. We're not talking about an accountant. If we give an account of something, or we give an accounting of something, it means we're explaining it all.
0: Accounting이 여기서 명사로 쓰인 것 같아요. 동명사. It's a comprehensive accounting
1: 네.
0: of the English language. 그래서 뭐 설명 아니면 여기서는 이제 방대한 사전의 의미로 쓰인 건데 이러이러한 다섯 개의 단어들이 이번에 Merriam-Webster의 accounting of the English language에 포함됐다. 그래서 그냥 사전에 포함됐다. 이렇게 좀 크게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1395개의 단어가 추가됐으니 총 1400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 사전에 새롭게 추가된 항목들 이어지는 두 단락을 통해서 몇 가지 더 들어볼게요.
1: Anyone who dreads going to work or school might be familiar with the Sunday scaries, the feelings of anxiety or sadness that arise on Sunday from the knowledge that the weekend is almost over. And people who know Braden Peters, the proudly vain social media influencer known as Clavicula, might be familiar, for better or worse, with looks maxing. Merriam-Webster calls it the practice of taking one or more sometimes extreme or dangerous measures intended to increase one's physical attractiveness.
0: 자, 출근이나 등교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Sunday Scaries라는 말을 들어봤을 텐데요. 주말이 거의 끝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일요일에 느끼는 불안감 또는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Sunday Scaries. 그리고 클라비큘라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자부심 넘치는 허영심 강한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브레이든 피터스를 아는 사람이라면 좋든 나쁘든 looks maxing이라는 용어에 익숙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메리엄웹스터 사전은 이 표현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기 외모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하나 이상의 때로는 극단적이거나 위험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Right, if you dread going back to school or work, then you might have the Sunday scaries.
1: Yeah, and scaries gives a very good clue as to what dread means. If you're dreading something, or it's a dreaded something, it means that you're scared of it, you're anxious about it, you're worried about it, not just a little, but a lot.
0: Dread something.

0: 무언가를 굉장히 피하고 싶어요. 두려워해요. 그래서 주말에 끝자락에, 아, 월요일이 이제 코앞이야. I'm dreading going back to work. I'm dreading going back to school. 이 느낌이 있다면 Sunday scaries를 겪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요즘에. It's similar to the Monday blues that you experience when you're actually back at work.
1: Except the blues is about feeling sad and the
0: Yeah.
1: scaries is about feeling scared.
0: Exactly. And there's a very vain social media influencer who made the word looksmaxxing popular.
1: Yes, and if you're vain, you're so interested in yourself and so pleased with yourself. You're
0: Yes.
1: so vain, Sue, you probably think this song is about you.
0: Isn't
1: Well, that is actually a
0: it?
1: real song, You're So Vain. And the lyrics are, You're
0: Ah.
1: so vain, you probably think this song is about you. Meaning you're so obsessed with yourself that everything revolves around you. And Braden Peters thinks he is the bee's knees. He thinks he looks so good. He's very proud of his own looks and what he's done to achieve them.
0: 아, 자기 자신한테 반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자기의 외모를 좋아하는 한 인플루언서가 있대요. 저는 이제 몰랐어요. 브레이든 피터스라는 사람인데, 이제 그 활동은 클라비큘라라는 이제 이름으로 활동을 한답니다.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인데, very vain 하다. 그러면, 저 너무 예쁘죠? 너무 잘생겼죠? 거울 계속 보면서, 와, 나 어떻게 하면 더 잘생겨질 수 있을까? 이거 다 vain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의 명사 형태는, what's the noun form of vain?
1: Vanity.
0: vanity. 네. 그래서 화장대를 영어로는 vanity table?
1: Yes, and you have a vanity mirror.
0: vanity mirror? 맞아요. 왜냐면 계속 자기 모습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화장대에서.
1: Yeah,
0: 이렇게
1: but
0: 보면.
1: those are not bad names for them. They're
0: 맞아요.
1: just the traditional names.
0: 그렇다고 화장대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1: But if you
0: 그냥
1: call
0: yeah.
1: someone vain,
0: Yes, yes.
1: that's very bad.
0: 이 부정적인 뉘앙스는 you are vain 했을 때 그때 이제 생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그냥 뉴트럴하게 쓸수 있어요. 그 잡지 중에도 Vanity Fair라는 게 있죠.
1: And a very famous novel.
0: 아, there you go. 그래요. 그 동사 가 to be vain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형용사로 vain social media influencer라고 했습니다. Now, for better or worse, people will be familiar with the term.
1: Yes, meaning, well, it could be good for you, it could be bad for you, either or. If you've got married and you took your marriage vows in English, you would have said for better or for worse in sickness and in health, meaning whatever happens, be it good or bad. And the term looksmaxxing, some people might like it, some people like me don't like it. So for better, for worse.
0: For better or worse. 이거 약간 변형할 수 있어요. For better or for worse 할 수도 있고요. 이게 뭐냐면 좋든 싫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인플루언서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이 표현도 좋든 싫든 익숙하실 겁니다. Let's continue.
1: Fans of Christopher Cross, Kenny Loggins, and Michael McDonald might be pleased to see that yacht rock made the cut. Merriam-Webster defines it as a style of soft rock music originating in the 1970s and 1980s. Also, clearing the bar was cuffing season, a time of the year when people who are not married or in a relationship begin looking for a short-term romantic partner to spend the colder months of the year with.
0: 가수 크리스토퍼 크로스, 케니 러긴스, 마이클 맥도날드의 팬들은 이번에 Yacht Rock도 선정됐다는 소식에 기뻐할 겁니다. 메리엄웹스터 사전은 이를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1970년대와 80년대에 시작된 소프트 록 음악의 한 장르. 이번에 선정 기준을 통과한 또 다른 용어로는 커핑 시즌이 있습니다. 이거는 결혼하지 않았거나 연애 중이 아닌 사람들이 한해중 추운 계절을 함께 보낼 단기적인 연인을 찾기 시작하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So a lot of words made the cut.
1: Yes, and if you make the cut, or the words make the cut, that means you successfully get into whatever it may be. We'll use it for auditions and competitions for athletes who want to make the team. They have to make the cut.
0: 네, 그래서 최종 명단에 들었다. 스포츠 선수 같은 경우 본선에 진출했다. 다될수 있는데요. 이 단어들이 메리엄웹스터 사전의 최종 1400개 단어 리스트에 들어갔다.
1: Yeah, I was very lucky. What, 7 or so years ago, I made the cut at EBS.
0: Ah,
1: They let
0: yes.
1: me in. Thank you.
0: All right, what about clearing the bar?
1: It's very similar. If we clear the bar, it means again we do well. Think of the high jump.
0: Yeah.
1: When you have the high jump, you have a bar you have to jump over. If you hit the bar, you don't clear the bar.

0: EBS 라디오 마음 돌봄 캠페인 불안을 마주하는 시간.
1: 불안도가 높다고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입니다. 학교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이나 회사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바로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평균보다 높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스스로에게 높은 기준을 세우고 나쁜 결과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높은 기준과 나쁜 결과에 대한 거부감은 불안을 만들고, 그 불안은 우리를 더 철저히 준비하게 하고 끝까지 노력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실제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젠슨, 너는 며칠 있다 망할 거야 라는 말을 되뇌며 불안을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건 그 일을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불안은 나를 무너뜨리는 감정이 아니라 내 안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0: 学习汉语一回生二回熟三回成朋友
1: 중국어공부는처음에는서툴지만두번째는익숙해지고세번째는친구가됩니다목금토오전5시20분
0: 星期四五六上午五点二十分
1: 홍상욱과
0: 왕도와함께
1: 중국중국어를통해중국을
0: 만나보세요
2: 지금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계 음악 기행의 이승열입니다.

오늘 9월 26일은 미국의 작곡가 조지 거시인이 태어난 날입니다. 거시인이 활동하던 20세기 초 클래식 음악계는 스트라빈스키의 신고전주의, 바르톡의 민속주의, 쉔베르크의 무조성과 12형 기법처럼 새로운 음악적 흐름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었는데요. 거시인은 그 가운데서 미국의 재즈를 클래식과 결합시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첫 곡은 거시인의 세계의 전주곡입니다. 1926년에 선보인 이 곡은 전통적인 전주곡 형식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당김음과 블루스의 정서, 재즈 특유의 리듬감을 곳곳에 담아냈는데요. 거시인 특유의 자유로운 리듬과 생생한 에너지를 느껴볼 수 있는 곡입니다. 거시인의 세계의 전주곡, 피아니스트 발라스 쇼콜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9월 26일 토요일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첫 곡은 코슈인의 세 개의 전주곡을 발라스 쇼콜라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클래식 드라이브라는 주제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음악 준비했습니다. 나들이 길이나 돌아오는 길에서도 집에서 느긋한 시간을 보내실 때도 부담 없이 들으실 수 있는 곡들로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로시니의 경쾌한 작품 도둑같이 사곡입니다. 오페라 도둑같이의 주인공은 한 집안에서 하녀로 일하는 젊은 여성 니네따인데요. 어느 날 집안의 운수저가 사라지고 마침 아버지의 부탁으로 은식기를 팔았던 니네타가 도둑으로 의심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건을 일으킨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죠. 반짝이는 물건을 물어가던 까치였는데요. 결국 까치가 진짜 범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니네따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다시 행복을 되찾습니다. 이 오페라 이야기를 여는 서곡은 아주 인상적인 자굼극 소리로 시작되는데요. 함께 들어볼까요? 로시니 도둑같이 서곡을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로시니, 도둑같이 서곡을 클라우디아 하버드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곡은 왁스만의 카르멘 환상곡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막심 벵게로프,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화려한 변주와 서정적인 선율이 대비를 이루는 가운데 작품 곳곳에는 중세의 장례 미사에 쓰였던 DS1의 우리말로 분노의 날 선율도 등장하는데요. 리스트의 죽음의 무도에도 사용됐던 선율이죠. 화려한 기교와 짙은 낭만성, 그리고 극적인 긴장감이 어우러진 작품입니다. 라메노프,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 작품으로 43, 얼 와일드의 피아노, 야샤 호렌슈타인이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라마이노프,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 작품으로 43, 얼 와일드의 피아노, 야샤 호렌슈타인이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잠시 후 11시,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에서도 추석 연휴에 가족과 함께 듣기 좋은 음악, 클래식 드라이브, 이어갑니다. 1부 끝곡은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교향 모음곡, 세라자데, 작품으로 35 중에서 제1곡, 바다와 심바트의 배,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나를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9월 26일 토요일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로스니 오페라 세비야 이발사 중 라르고 알파 토툼 나는 이 거리의 만물 박사 바리톤 로버트 메릴 에리 라인스토로프가 지휘하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오페라 세비야 이발사는 로지나를 사랑하는 알마비바 백작이 그녀와 결혼하려는 후견인 바르톨로를 따돌리고 마침내 사랑을 이루는 이야기인데요. 그 사랑을 이어주는 해결사가 바로 이발사, 피가로입니다. 오늘 들으신 곡은 1막에서 피가로가 등장하며 부르는 아리아였는데요. 이 도시에서 나 없이는 되는 일이 없다면서 자신의 인기와 능력을 한껏 자랑하는 노래입니다. 빠르게 쏟아지는 가사와 경쾌한 리듬, 익살스러운 분위기가 어우러져 피가로의 재치 넘치는 성격을 단번에 보여주는 대표적인 아리아였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곡은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입니다. 크리스티나 오르티스와 파스칼 로제의 피아노, 샤를 디뚜아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에타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전곡을 감상하셨습니다. 크리스티나 허르티스와 파스칼 로제의 피아노, 샤를 듀뚜아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에타 연주였습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은 클래식 드라이브라는 주제로 추석 연휴 동안 가족과 함께 듣기 좋은 음악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헨델의 오르간 협주곡 뻐꾸기와 나이팅게일입니다. 1739년 런던에서 처음 선보인 곡으로 오르간과 오케스트라가 대화하듯 주고받는 선율이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뻐꾸기와 나이팅게일이라는 별명은 이 악장에 등장하는 새소리에서 비롯됐는데요. 오르간이 뻐꾸기의 단순하고 반복적인 울음과 나이팅게일의 화려한 지적임을 재치 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장중하고 여유로운 1악장부터 새들의 노래가 펼쳐지는 2악장, 서정적인 3악장과 밝고 활기찬 4악장까지 전 악장을 감상하시겠습니다. 헨델 오르간 협주곡 F장조, 헨델 작품으로 295, 뻐꾸기와 나이팅게일, 로렌소 귀에미 오르간 다디비나 하르모니아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헨델의 오르간 협주곡 F장조 헨델 작품으로 295 뻐꾸기와 나이팅게일 로렌초 규에미의 오르간 라드비나 하르모니아 연주였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곡은 캣테이비의 즐거운 마스코트의 춤 마이클 리브스의 피아노 알렉산더 페리스가 지휘하는 런던 프롬나드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케텔비의 즐거운 마스코트의 춤을 마이클 리브스의 피아노, 알렉산더 페리스가 지휘하는 런던 프롬나드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클래식 드라이브라는 주제로 가족과 함께 듣기 좋은 음악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즐기는 클래식 명곡 감상은 내일 일요일에도 이어집니다. 오늘 준비한 끝곡은 메르카단테, 플루트 협주곡 2단 조중 3악장 론도, 이레나 그라피나노의 플루트,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더 필즈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첫째,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평소 쓰는 이메일 계정과 다르게 설정해주세요. 비밀번호는 자주 바꿔주시고요. 둘째, 사무실이나 PC방처럼 여러 사람이 컴퓨터를 쓰는 곳에선 인터넷 뱅킹 사용을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금융거래가 발생하면 휴대전화 문자로 이용 내역을 알려주는 은행 서비스를 신청해주세요.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새로운 시작은 우리를 늘 설레게 하죠.
1: It's a brand new beginning.
0: 하나씩 차근차근 알고 있던 단어도 한 번 더 짚어보며 영어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1: Come and start English again. Monday to Saturday at 7 a.m. Start English에서 만나요.
0: Speak now.
1: Start English.

0: Talk about challenges in life. Talk about true res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2: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3: 공익광고 협의회.

아주 좋아요. 그녀가 말했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요. 좀 신기해요. 여기 깃든 우정이 좋아요. 함께하는 시간이 좋고요. 밤의 어둠 속에서 이렇게 함께 있는 것,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잠이 깼을 때 당신이 내 옆에서 숨 쉬는 소리를 듣는 것. 켄트 하루프의 책 밤의 우리 영혼은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최유리가 부른 바람이 참 좋은 날에 띄워드렸습니다. 카페인님들 잘 계셨죠? 저도 프랑스 카페인이었다가 네, 이제 다시 또이 일산 한류월드로 본점 의자로 돌아왔습니다. 카페인님들 덕분에 제그 출장 업무도 잘 했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 제가 없는 동안 또 나흘간 스페셜 카페지기로 너무 열심히 일해주신 박혜진 편집자님 그리고 잠시 후에 또 만날 염승숙 소설가 두 분께 너무너무 깊은 그 감사의 말씀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쓴 뮤진트리에서 펴낸 켄트 하루프의 소설입니다. 밤에 우리 영혼은에 담긴 문장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그 자리를 비우기 전에 좀 미리 일찌감치 골라둔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긴 시간 일주일 정도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오면 이 글을 읽는 요런 느낌이 나겠지 싶어서 짐작해서 골라둔 문장이었는데 오늘 또 여기 와서 소리내서 읽으니까 더그 실감이 막 납니다. 눈을 딱 감았다가 딱 떴을 때 당신이 내 앞에 이렇게 누워있는 상상, 함께 있는 상상, 우리 카페인 분들과 함께 생방 통해서 특히 소통하는 기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방으로 상황상 못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숙성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 좀더 숙성시켜서 전달을 하는 거고요. 하미경님, 반짝 잠을 깼을 때 당신이 내 옆에서 숨쉬는 소리를 듣는 것, 이게 결혼의 이유였었죠. 아주 오래전 이야기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유였었는데 지금은 너무 일상이 됐기 때문에 이게 아주 오래전 무언가 같아라고 생각하시지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그런 감정 아닐까 싶고요. 하미경님 너무 오랜만인데 지금 제가 생방 중에 사연 소개하는 것은 이 주신 사연에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게좀 그럴까 싶지만 이 얘기 나온 김에 하미경님 그 엽서 수상하셨는데 그 주소 안 남겨주셨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미경님 포함해서 많은 카페인님들 우리 북카페로 예쁜 엽서 공모전 참여하신 분들이 있죠. 수상자 말고도 참여하면 기본적으로 카페인 굿즈를 선물로 드리는데 이미 발송이 됐습니다. 근데 주소를 남겨주시지 않은 분들이 엽서에도 주소가 없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카페인님들 우리 북카페 홈페이지 오셔서 거기 보면 7주년 기념 예쁜 엽서 시상식 수상자 명단이 올라가 있습니다. 선물방에 확인하시고 거기다 꼭 주소 연락처 이름까지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설마 내가 난 누룽지 카페인이라 내 주소 다 알지 않나? 아닙니다. 저희 모릅니다. 주소는 한번 쓰면 다 폐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제 주소 알지 않아요? 하면 안 돼요. 들어가셔서 꼭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자마자 또 바삐 움직이실 거리를 좀 드리네요. 한상현님, 고은세우스의 무사 귀환 축하합니다 하셨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아니라 고은세우스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잠깐 다녀온 거고 뭐 그냥 시차 적응은 아예 안 했습니다. 그냥 거기 가서도 여기 시간으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중간쯤 어딘가의 시간으로 살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는데요. 그보다는 저는 이 오디세우스 이 이름을 다른 분께 좀 붙이고 싶습니다. 아마 잠시 후에 그분이 나타나실 겁니다. 너무너무 반가우실 거예요. 그분이야말로 이 이름 붙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9110 쓰신 카페인님, 반짝반짝반짝 고은 작가님, 무사 귀환 오래 기다렸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그냥 편안하고요. 우리 카페인님들, 제가 또 가기 전에 테니스나무 그 엽서 이벤트도 진행했잖아요. 가서 저 이번 출장 그 시간이 너무 빡빡해가지고, 뭔가 제 개인 시간을 쓸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요. 그래도 제가 잠을 줄여가며 엽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체국에 가서 우표를 주길래 하나하나 또 이제 물 묻혀가지고 붙였습니다. 요런 것들 하면서, 와, 이거 진짜 카페인님들이니까 내가 할수 있는 이벤트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110님,
1827 쓰시는 카페인님, 그치, 이 목소리를 기다렸다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익숙해지신 거겠죠? 네, 이 목소리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송채원님이 북카페로 또 추석맞이, 또 가을 시작, 또저 돌아왔다고 겸사겸사해서 또 송편과 떡을 또 잔뜩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수뇌부가 매번 걱정하고 있다고 자영업 자신들 이래도 되나? 항상 북카페에 대한 애정, 따끈한 떡으로 이렇게 또 담아서 실어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떡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딱 도착을 해가지고 마구마구 먹다가 지금 북카페에 딱 이렇게 앉았습니다. 약간 허기진 상태로 카페인들을 만났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배부른 목소리 들으시고 계십니다. 송지현님. 듣기만 하다가 보내봅니다. 오늘 제 생일인데 반말 축하 받아보고 싶어요. 가능하다면 해주세요. 74년생 가정주부입니다. 감사합니다. 74년생 지현아, 너 9월 21일에 태어났니? 저 이제 너 이런 것도 막 합니다. 맨 처음에는 감히 어떻게 이름을 지현아 뭐 이랬을 텐데 이제는 뭐 지현아 우리 같이 뭐 익어가는 처지 아니겠니? 생일 축하하고 아 오늘 9월 21일 너무너무 이렇게 곡식이 막 향긋하게 익어가고 너무 딱그 추수의 계절에 태어난 것 같은 느낌? 지현이 오늘 그리고 이번 달 생일 맞이한 이 달, 이 가을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어. 지연이가 하고 싶은 거 다, 모두 다는 아니지만 그중에 우선순위로 한 3개 정도는 무조건 이루어지리라고 내가 빌어줄게. 축하해. 렌카의 음악 듣고 가겠습니다. The Long Way Home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의 Today Was a Fairy Tale까지 두곡 띄워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786 쓰시는 카페인님이 작가님 프랑스에서 잘 지내셨나요? 많이 기다렸어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잘 지내다 왔습니다. 근데 잠은 별로 못 잤어요. 한 4시간 정도? 지금 한 열흘째 4시간씩 자고 있는 기분인데 어떻게 좀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 더잘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프랑스에서 그 사연 보냈었잖아요. 우리 북카페로 그 바지가 들어가 있는 그 보따리는 챙겼는데 상의 좀 이렇게 다림질해서 넣으려고 빼두었던 그 상의가 들어있는 보따리는 하나를 빠뜨려가지고 옷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뭐 브랜드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가도 딱히 마음에 드는 게 없고 살 시간도 없고 했었는데 어느 행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호텔로 가는 차량이 오는 걸 기다리고 있던 차에 그좀 차가 밀려서 한 20분 정도 그 짬이 났던 거예요. 그 20분 정도를 파리 마르샤지구에 살짝 돌아본다고 이렇게 보다가 또 기가 막히게 며칠만 그 문을 연다는 빈티지 샵, 세컨핸드 샵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너무너무 멋지게 또 저를 홀릴 법한 요물 같은 우리 이제 북카페 보라 화면처럼 요물 같은 그 사장님이 막 현란한 말로 저를 막 이렇게 하고 또 거기서 너무 제 스타일의 옷을 제가 빠르게 한 5분 만에 파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두 개를 사가지고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에요. 근데 이거는 저보다 더 오래된 옷이더라고요. 빈티지 샵이니까. 아, 되게 오래된 사연이 있는 옷 같은데 사서 원래는 바로 입으려고 하다가 제가 또 빈대에 대한 배드버그에 대한 소설을 썼던 적이 있는 사람이라 갑자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드라이클리닝을 맡긴 다음에 그다음 오늘 처음으로 입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연이 막 있는데 저에게는 첫 옷이 된 그런 새 옷인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는 옷을 또 오늘 북카페에 입고 왔습니다. 카페님을 보라보면 보이실 거예요. 이 블라우스 어떤 사연을 갖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카페인 중에 그 마음님이라고 제 독자시기도 하고 또 카페인이기도 한 분을 프랑스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또 커피도 한잔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때 우리 그 마음님이 뭔가를 얘기할 때 단어를 막 이렇게 찾으시더라고요. 그때 왜 그거 하시길래 저는 그 다음에 올 단어가 한국어일까? 아니면 프랑스어일까?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등장한 단어가 너무 저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때 그 미미님이 했던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미미가 거기서 나올 줄은 우리 박태근 목요일 편집자 분의 그 소개됐던 책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카페인 분을 또그 프랑스에서 만난 것도 너무 큰 추억이었다라는 얘기 또 방송 통해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박윤영님, 고은님, 저는 지난주에 얼굴로 대상포진이 와서 직장에 병가 내고 쉬고 있어요. 아파서 괴롭고 우울하기도 한데 고은님 목소리 다시 들으니 힘이 됩니다. 여러 행사 때문에 건강 해치시지 않도록 고은님도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위로의 한마디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아니 얼굴로 대상포진이 왔다고요? 이 대상포진 겪어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카페인님들 중에서도 한번 걸리면 또 면역력이 떨어질 때마다 다시 또 재발하기도 하고 오는 부위에 따라서 또그 아픔의 강도도 또 다르다고 하는데 얼굴로 오는 이 안면부 쪽으로 오면 되게 아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영님 병가 내고 쉬고 있는 차에 이렇게 또 우리 북카페에 사연을 남겨주셨는데 요거 잘 떨쳐내시고요. 이렇게 평생 관리해야 되는 그런 면역 역을 잘 지켜야 되는 그런 병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잘 구슬려가지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발현되지 말아라 하면서 달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윤영님의 대상포진아, 너 이제 오늘로 이렇게 보고 다시 나타나지도 마, 썩 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제가 전할게요. 윤영님 빨리 나으시고 북카페와 함께 조금 더 빠르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신영아님, 아, 고은님 격하게 환영해요. 우리 삶 속의 익숙함이란 정말 무서운 거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북카페를 지켜주셨지만 저는 정작 좀 방황하다가 고은님 목소리에 안착합니다. 이제는 어디 가지 마세요. 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안착을, 해서 다행입니다. 어디 멀리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영아님, 저, 네, 올해는 이제 더 어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영아님도 우리
북카페 너무 멀리 떠나서 방문하지 마시고요. 네, 북카페와 함께 매일매일 문을 함께 열어가시죠. 김인수님, 고은님 웰컴백 하시면서 우리 막둥이 이재준 17살 생일입니다. 저녁 방송 같이 들어요. 반말 축하 메시지 부탁드려용 이라고 하셨는데 전 궁금합니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 딸 생일입니다 하면서 신청해 주시는 거, 그렇게 한 다음에 같이 들으실 때, 그 자녀분들은 초면에 제가 갑자기 반말하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느낄까? 저게 좀 궁금하기도 한데, 부모님의 픽으로 이렇게 지금 사연을 읽어 드리긴 합니다만, 좋아하겠죠? 재준아, 그치? 더 좋지? 강요하는 건 아니고, 지금, 아, 이렇게 부모님이 재준이 생일 축하하는 마음, 그 단골 라디오 프로그램에다가 남겨주셨는데, 난이 마음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멋진 것 같아. 재준아, 오늘 이 생일 즐겁게 보내고, 그리고 17살 진짜 한창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잘 읽어갔으면 좋겠어. 건강하고 재밌는 일 많이 많이 만들어. 그리고 일간 카페인 이번 주 주제 이것입니다. 귀향, 귀향 이야기 만나보시죠.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었지만 신들의 노여움을 사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거친 바다를 떠돌게 됩니다. 그의 기나긴 유랑 중에서 가장 서늘하고도 결정적인 장면은 님프 칼립소의 섬에 머물 때입니다. 칼립소는 오디세우스에게 자신과 함께 이 아름다운 낙원에 머문다면 영원한 젊음과 불사의 생명을 주겠다고 유혹하죠. 늙지도 죽지도 않는 영원한 쾌락.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그 달콤하고 완벽한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매일 바닷가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척박한 바위섬 이타카로 돌아가기를 갈망합니다. 그는 왜 영원한 낙원 대신 늙어가는 아내와 유한한 죽음이 기다리는 낡은 영토를 선택한 걸까요? 오디세우스에게 이타카는 단순히 돌아가서 쉬고 싶은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오디세우스라는 인간의 고유한 정체성이자 그가 평생을 바쳐 맹렬하게 써내려온 서사 그 자체였습니다. 만약 그가 칼립소의 낙원에 안주하여 불멸의 존재가 되었다면 고통과 늙음에서는 영원히 해방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타카의 왕이자 페넬로페의 남편이라는 인간으로서의 존재 증명은 그 순간 증발해버렸을 것입니다. 그는 안락한 망각 속으로 자신을 지워버리는 대신 맹렬한 파도에 휩쓸리고 괴물과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기어코 자신의 영토로 돌아가 자신의 이름과 기억을 되찾는 실존적인 투쟁을 선택했습니다. 오디세우스의 귀향은 편안함을 쫓는 도피가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을 타인이나 신에게 결코 넘기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명절 연휴가 시작되면 지독한 교통체증과 육체의 피로를 기꺼이 감내하며 고향으로 향하는 사람들,

이런 시간의 격랑 속에서도 기어코 나를 나이게 하는 중심.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향을 잊고 더 크고 화려한 성취를 향해 나아가라고 강요하지만 험난한 유랑의 끝에서 온전히 자신의 두 발로 낡은 출발점에 섰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시선으로 쓰인 가짜 서사를 지워낼 수 있습니다. 나의 기원이라는 절대적인 좌표를 향해 기꺼이 뱃머리를 돌리는 귀환의 본능. 그 덕분에 우리는 삶이라는 바다를 쉼없이 노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이적이 부른 순례자 띄워드렸습니다. 아, 정말 그 늙지도 않고 힘듦도 없는 그런 낙원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나를 나이게 하는 진짜 내 삶의 핵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 무엇인지 아마 살아가는 분들은 본능적으로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또이 오디세우스의 여정을 소개하면서 이번 주 귀향 일간 카페인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8278 쓰시는 마음님이 지금 오메 생방으로 이걸 내 사연이 나오는 걸 듣다니 하시면서 사연 주셨는데요. 아, 제가 프랑스에서 만났던 카페인이시죠. 고은님이 다녀가신 여기 파리는 새벽이지만 저는 말똥말똥 깨어서 부산의 시간을 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방송 끝나면 오후 2시 한국 시간으로 부산 국제영화제 일반 상영작 예매가 열리거든요. 보고 싶은 영화를 친구들과 나눠서 예매하기로 전략 회의도 짠 다음 대기하면서 방송 듣고 있어요.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영화 보고 바닷가에서 수다 떨고 한다고 생각하니까 몹시 설레요. 어떤 영화를 볼지는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보고 싶은 영화는 놓쳐도 친구들이 보고파 하는 영화는 성공하기를 빌어주셔요. 예매하고 곧 비행기 타러 가는 고우님 따라가는 마음이 씀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 이 부산국제영화제 오늘도 일반 상영작 예매가 시작되는 거군요. 또 요거 지켜서 매해 놓치지 않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마 카페인 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지금 그 얼른 예매창이 열리길 기다리시는 분들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마음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만났을 때, 그, 마음님의 그, 뭐랄까요, 독서의 그, 깊이나 폭, 요런 것들이 너무 깊고 넓어서, 제가 어떤 면에서는 약간 마음님이 뭔가 책을 쓰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여쭤봤는데, 아니라고 하시면서 들려주신 얘기가, 프로 독자라는 표현이었어요. 책을 쓰는 것만큼이나, 제대로 읽는 것, 제대로 읽어주는 그런 프로 독자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신다고. 그래서 프로 독자로 살고 있다라고 들려주신 얘기에 정말 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프로 독자 마음님 사연 감사드리고요. 이제 김유나의 고잉 홈 듣고, 아, 지금 이나라님도 세 명의 소설 북클럽 완전체가 모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들뜬다고 하셨는데,

0: 선곡 맛집 와우.
1: 감동 맛집.
2: 서사 맛집 오.
0: 아. 북카페로 지금 가죠?
1: 네.
2: 네.
0: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시작합니다. 염승숙 작가, 추동민 작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와, 두 분 너무 반갑습니다.
1: 아. 네. 무슨 일이 있었나요?
2: 아, 진짜 반갑습니다.
0: 동민 작가님. 네. 네. 오늘 EBS 들어오시면서부터 모두가 동민 작가님한테 인사하지 않았나요?
2: 그러니까.
1: 아, 네. 그 너무 부끄러웠었고요. 네. 주인공 되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주목받는 거 싫어하는데.
2: 아우, 어떤 기분인지 알아요. 네.
1: 아, 지난주에
0: 네, 주목받으셨기 아우, 때문에
2: 진저리가 나네요.
0: 네, 진저리가
1: 진저리까지,
0: 난다고요. 네. 아, 아니 너무 자연스러웠는데.
1: 그러니까요.
0: 아니 근데 동민 작가님 진짜
2: 그러니까요.
0: 주목받는 거 싫어한다고 하셨는데 진짜 주목을 떠나서 네. 저는 살면서 제가 동민 작가님에 대해서 이렇게 며칠간 진짜 집중적으로 동민 작가님만을 막 계속 생각했던. 아.

0: 적이 없었던
1: 오래
0: 것 같아요.
1: 깊게.
0: 아. 진짜 오래 깊게. 그렇죠.
1: 네.
0: 승수 작가님도
2: 영광입니다, 진짜.
0: 아, 영광이 아니라 우리 다시 그러고 싶지 않아요.
2: 아, 그렇죠. 네. 다시 그러고 싶지 않고 저도 그렇죠. 그렇고 그만큼 저도 저 자신을 그렇게 오래 생각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2: 보통 그렇잖아요. 진짜. 자기 자신을 돌아보거나 네. 네, 이런 시간이 많지도 않고 하니까
1: 맞네요.
2: 그랬던 것 같은데 최근에 진짜 계속 돌아보면서 제 표현으로는 남은 여생을 나에게 어떻게 집중하면서 살 수 있을까? 네. 나와 내 가족에게 어떻게 집중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지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0: 너무 많이 아팠다가 이렇게 회복을 딱 기적처럼 하고 나면 진짜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2: 저 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네. 저는 지금까지 병원에 있었던 적이 진짜 단 하루도 없었고 입원한 적도 한 번도 없었고 어릴 때도 그렇고 치료받았던 적도 거의 없었고 그래서 병원이라는 거가 저에게는 너무 먼 단어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병원이라든지 입원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다가오니까 나에게도 이런 단어가 가까울 수 있구나
0: 네.
2: 내 사전에 쓰여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괜히 지난 날들이 되게 내가 너무 함부로 살았다라는 생각도 들고
0: 그 가능성을 네. 생각조차 못했던 것이
2: 그렇죠. 네, 건강을 자신했던 지난 날을 반성하면서 네, 되게 겸손해지더라고요.
0: 와, 지금 오늘 너무 건강해 보이세요, 지금.
2: 네. 체지방이 쏙 빠졌고요.
0: 아, 체지방.
1: 아니, 저번에 너무 웃긴 게
0: 아까 체지방이요?
1: 방송국 로비에서 네. 만났는데 너무 마르셔가지고 저는 또 걱정했더니 체지방이 빠졌다는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2: 네, 인바디를 해봤습니다.
0: 네. 이게 뭐 두꺼비를 네. 넘기는 어쨌든 네. 그 사람의 그 어떤 농담력이라고 하는
1: 그러니까요.
0: 것은 계속 통통 튑니다.
2: 한 8kg 정도가 빠졌는데
0: 네.
2: 인바디를 해보니까
0: 많이 빠졌는데 네.
2: 근육은
1: 뺀 게 아닙니다.
0: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네. 너무 인바디 이런 얘기 나오니까.
1: 그러니까요.
2: 네, 근육은 거의 안 빠지고 체지방이 몇 퍼센트 빠졌을까요? 한 체지방이 거의 8% 정도 아니, 빠진 것 같아요.
1: 그것도 놀라운 거 아니에요?
0: 네. 네. 저 이런 얘기 할 줄 몰랐어요. 지금 이런 얘기 한다는 제가 놀랐습니다. 네.
2: 아, 그래서 그걸 또 AI에 돌려봤더니
0: 네. 왜 그러신 것인가?
2: 지금 너무 좋다. 지금 근육량과 체지방량과 수분이 너무 네. 균형적이고 단백질만 좀 더 채우면 된다.
1: 어디서 웃어야 네. 되는 거예요? 정말 처음 네. 동생 바라보는 듯한
0: 아니에요. 지금 엄청난 귀환을 하신 네. 동민 작가님이기 때문에 영웅입니다. 네.
1: 이 농담마저 기꺼이 받아주겠습니다.
0: 하고 싶은 건 다 하세요 오늘 그냥.
2: 지금 오디세우스를 생각하시겠지만 네. 저는 그 강아지 있죠. 네, 그 영화에 나왔던 이타카에서 오디세우스를 기다렸던
0: 네.
2: 항상 제 입장이 그거였거든요. 제 역할은 이거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 걔가 주인보다 먼저 잠들 뻔했구나
0: 네.
2: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러선 안 되지. 네, 라면서 또 반성을 했습니다.
0: 아, 또 그 역할을 그렇게 또 규정을 하셨군요. 지금 카페인님이 바로 받아주십니다, 네. 농담을. 네네. 지금 박주영님, 방향숙님 비롯한 많은 분들이 체지방만 쏙 빠진 거 너무 부럽다고.
2: 아, 그쵸.
0: 이게 바로 네. 받아주시네요, 우리 카페인님.
2: 부럽지만 다른 방법들이 많더라고요. 체지방을 뺄 수 있는.
0: 무조건 다른 방법을
2: 네, 이건 최악의 방법이었고요.
0: 아, 그럼요. 네. 네. 자, 오늘. 우리 또 승숙 작가님이 너무 마음 편하게 너그러운 표정으로 지금 책을 들고 계십니다.
1: 네.
0: 어떠셨어요, 승숙 작가님?
1: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제목이 동민 작가님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할 말인가 싶긴 한데요.
0: 네.
1: 2만 원만 빌려줘.
2: 빌려드리죠.
1: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안보윤 작가의 소설입니다.
0: 동민 작가님 만약에 지금 이렇게 너무 병원에서 오래 고생하시다 딱 나왔는데 누가 동민 작가님 보자마자 2만 원만 빌려줘 이러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1: 잠깐 2만 원만
0: 2만 원만 빌려줘.
2: 염 작가님은 당연히 빌려드리고
0: 제가 하면요?
2: 아 당연히 빌려드리죠.
0: 저도? 네. 그러면 누가 안 되는 거예요?
2: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그 구별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0: 네.
2: 농담해야 될 때와 안 해야 될 때. 그리고 해야 될 주체일 때와 아닐 때.
0: 아, 평소 싸운 그쵸. 이미지가 중요해요.
2: 제가 앞에서 했던 농담은 제가 겪은 일이니까 제가 하는 건 괜찮은데.
0: 네, 그렇죠.
2: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두 분은 전혀 그런 분들이 아니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2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 있구나.
1: 무슨 이유가 있겠구나.
0: 네. 2만 원만 빌려주라고 네. 하는 것은.
2: 네, 그러면서 묻지 않고 빌려드릴 예정입니다.
0: 그렇군요. 네. 아무튼 제목이 굉장히 친근한데.
1: 맞아요.
0: 네.
1: 네, 2만 원만 빌려줘라는 제목 아래 어떤 이야기들이 또 숨어 있을지 너무 좀 궁금해지는 그런 제목이고요. 처음엔 굉장히 위트 있는 유머러스한 제목일까 싶었는데 이야기를 읽어가다 보면 2만 원이라고 하는 이 지폐 두 장에 담겨 있는.

0: 가치와 그 이면의 진실을 이렇게까지 가슴 아프게 우리가 읽어볼 수도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자, 오늘 이책 선물 준비되어
0: 네.
1: 있습니다. 카페인님들, 우리 말머리 2만 원으로 가야 되겠죠?
0: 그렇겠죠?
1: 그죠,
0: 네.
1: 지금? 말머리 2만 원으로
0: 네,
1: 하셔서,
0: 3만 원안 되고요.
1: 예,
0: 네.
1: 책 제목을 그대로 따서
0: 네.
1: 2만 원으로 하셔서,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주소 포함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우리 추첨해서 이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보윤 연작소설 2만 원만 빌려줘. 이야기 좀 따라가 볼까요?
0: 네, 이 소설집은 단편소설 3편이 함께 수록이 되어 있고요. 첫 단편이 표제작이에요. 2만 원만 빌려줘. 그 다음이 이제 알수 없음. 또 마지막 단편이 우리가 될수 없는. 이세 편의 단편이 등장인물도 교차로 등장하고
1: 네.
0: 또 전반적인 이야기적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어서 단편 소설 세 편을 엮어 놨는데 짧은 장편을 읽은 듯한
1: 네.
0: 그런 좀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구성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세 사람, 동창생들이 나와요.
1: 네.
0: 나의 시선으로 동주와 순호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중고등학교 동창이라서 어린 시절에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나왔다라고 하면 일단 한 동네에 살아야 하는 거고요.
1: 그렇죠.
0: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좀 집안 사정을 서로 좀 친하다 싶은 정도면 그래 속속들이까진 아니어도 좀 집안 사정을 어느 정도는 서로 꿰뚫고 있다거나
1: 네.
0: 아니면 고등학교 때 혹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라도 편의점 아르바이트 정도는 함께 같이 해보는 경험. 그런 정도의 경험까지 공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꽤나 친밀한 사이겠구나
1: 네.
0: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나의 시선에서 동주 이야기부터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동주랑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함께 다녔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대학은 다르게 진학했는데도 같은 가게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했던 경험이 있대요. 한 동네 살았기 때문에 휴일도 대부분 같이 보내고요. 근데 동주는 어떤 인물이냐면 둔하고 예민한 성격이긴 한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대요. 세상사에 어둡고 요령 없고 고지식한 성격에다가 답답할 정도로 유순한 성격. 그래서 뭐 주변에 한두 명 정도 있을 법한 꽤 고지식하고 답답한데 은근히 순하고 은근히 착해 빠진 그런 친구. 그런데 이 동주가 한 번씩 좀 성질머리를 부리는 그런 대목이 있대요.
1: 근데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성질머리를 부릴 수 있는 구석이 좀
0: 그죠.
1: 있어야.
0: 너무 착하기만 하면 또 그러니까. 그렇죠?
1: 이런 친구들이 있죠. 왠지 이거 좀 상대적인 것 같아서 사람들이 그룹그룹 이렇게 몰려 있으면 누군가 한 명은 지금 얘기하신 동주 성격을
0: 네.
1: 담당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아, 그렇죠.
1: 좀,
0: 다 받아주고.
1: 맞아요. 약간 고지식할 정도로 너무 순하기도 한데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것 같기도 한.
0: 맞아.
1: 그러나 가끔 알수 없는 데서 버럭하는.
2: 그렇게 폭발하면 장난 아니죠. 네.
0: 맞아요.
1: 이런
0: 지금
1: 역할.
0: 동주 설명하고 있는 이 나라고 하는 화자도 동주 같진 않아요. 어느 정도는 좀 세상사에 찌들어 있고
1: 네.
0: 좀 나 너무 못됐나 싶을 정도로 이익과 손해를 좀 따지는 편이에요. 그런데 동주를 바라볼 때면 되게 순에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1: 네.
0: 어느 때는 굉장히 예민하고 과격하게 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로 편의점에서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적이 있는데 같이 근무를 설 때도 있었지만 한 명은 주간, 한 명은 야간 이런 방식으로 좀 돌아가면서
1: 네.
0: 일을 할 때도 있었대요. 근데 그 편의점주, 점주라고 하죠. 그 사장님이 너무 게으르고 너무 괴팍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고작해야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일 뿐이었는데 자기가 물건 잘못 발주해놓고
1: 네.
0: 알바생들한테 덤터기를 뒤집어 씌우거나 최저시급을 맞춰준 적도 없었대요. 근데 생각보다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에이 치사하고 더럽다 하면서도 그 편의점을 그만둘 수가 없었다는
1: 네.
0: 거예요. 그래서 툭하면 나는 좀 불평하고 사장님 욕해대기 바빴는데 동주는 또 전혀 신경

0: 않고 청소하고 계산하고 물건 정리하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사장님이 한껏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거리면서 편의점에 들어온 거예요. 야간에 일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막 와가지고 부산스럽게 넘어지고 막 물건 막 쏟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이 버러지 같은 새끼들아. 너네 평생 그 꼬라지로 살아라.
1: 왜 그래요? 그냥 너무 지금
0: 그러니까요.
1: 연기를 잘하셔가지고
0: 아니,
1: 깜짝 놀랐어.
0: 술 취해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1: 기분 나쁘죠, 이거
0: 그렇죠.
1: 지금.
0: 그래서 지금 이 소설의 화자인 나는 편의점 조끼를 바로 벗어 던져요. 나 그만둔다. 근데 동주는 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장님을 바라보면서.
1: 동주는 가만히 있고 나는 바로 그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우리 공원의 곰팡이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서 이 이야기 어떻게 진행될지 따라가 볼게요.

아이를 잘 키우면서 내일도 잘 해내는 것. 모든 엄마의 바람일 텐데요. 이게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엔 이런 워킹맘들을 위한 기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더스 헬로워크라는 이름으로 도쿄, 오사카, 삿포로 등 수십 개 도시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일을 구하는 엄마들에게 육아와 병행하기 좋은 일자리를 맞춤으로 소개, 주선해준다고 합니다. 더불어 지역 어린이집 현황 같은 보육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요. 무엇보다 아이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특별한 점인데요. 원하는 시간에 방문할 수 있고 상담을 받는 동안 아이를 돌봄 교사에게 맡길 수 있다니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어디서든 출산과 육아로 엄마의 시간이 멈추지 않게 돕는 것. 함께 더 밝은 내일로 나아가는 비결입니다. EBS 저출생 캠페인. 지금까지 박슬기였습니다.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2: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중국 중국어의 홍상욱
3: 왕르입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2부로 건너왔습니다. 오랜만에 복귀하신 우리 맥동민, 최동민 작가님 그리고 염승숙 작가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승숙 작가님은 또 지난주에 그 스페셜 DJ로
1: 그 얘기가 지금 왜 필요하죠?
0: 아, 갑자기 생각났어요.
2: 들어보세요.
0: 갑자기 생각이
1: 들어볼까요?
0: 네. 네. 아니, 그래서 네. 또 1부, 2부 넘어가고 이런 어떤 골격이랄까? 그 북카페 그 진행의 골격들을 좀 이렇게 다 좀 이렇게 훑으셨잖아요. 그래서 네. 얼마나 또 이 느낌이 좀 새로울까 싶기도
1: 지금
0: 하고.
1: 지금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0: 너무 편안해 보였는데 지금.
1: 로고가 나오든 빨간불이 켜지든.
0: 그땐 그렇지 않았잖아요.
1: 운영무상이었습니다. 지금은.
0: 그러니까요. 네, 네. 네. 그래서
1: 원래 반추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빨리 잊어야죠.
2: 너무 빨리 잊으신 것 같은데.
1: 네. 아니면 바로 처... 잊었습니다. 저의 평안을 위해서.
0: 전생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2: 그러니까요. 지금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지라는 네. 정도이신 그렇죠. 것 같은데요.
0: 지금 너무 편안해 보이시고요.
1: 물론 소설 설명해야 되니까.
0: 예, 알겠습니다.
2: 네. 철벽 오랜만에 보니까.
0: 네, 오랜만에 이 느낌 딱 네. 네. 입력되시죠.
2: 그러니까 라디오로 들을 때랑 되게 다르네요.
0: 그렇죠. 아, 승수 작가님이 네. 지금.
1: 네. 사람 안 변하니까요. 네.
0: 아무튼 네.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이 이야기. 자, 2만 원만 빌려줘. 안보윤 작가의 연작 소설이고요. 카페인님들 오늘 2만 원이라는 말머리로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이 주소 포함해서 책 신청해 주시면 선물로 추첨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장의 폭언. 아, 이거 뭐 누군 견딜 수 있고 누군 견딜 수 없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 그렇죠.
0: 이건 진짜 그 즉각적인 반응을 어떻게 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누구라도 기분이 나쁘죠. 이건
1: 불쾌하죠. 정말.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나는 뭐 편의점 조끼 바로 벗어 던지고 창고 들어가서 짐 싸고 가방 싸서 나왔어요. 네. 근데 동주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 너 진짜 또 속이 터지는 거야. 그래, 너 여기서 평생 저런 소리 듣고 살아라. 속으로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점주한테 할 수 없으면 동주한테라도 막 나쁜 말을 막 퍼부어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심정으로 창고를 나왔는데 편의점 내부가 아수라장인 거예요. 진열대 물건들이 전부 쏟아져 있었고 즉석식품 코너 앞에서 동주가 서 있었는데 동주가 너무 무심한 얼굴로 뭐 이런 즉석밥, 카레, 스튜, 우유 이런 것들을 바닥에 내던지고 있는 거예요.
0: 동주가?
1: 네. 뭐 물건이 터질 만큼 막 엄청 막 우유팩이 터질 정도로 내던진 건 아니었는데 당연히 모든 물건들이 모서리가 찌그러질 정도로 바닥에 내던지고 있었던 거죠.
0: 그렇죠.
1: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고 동주가 그 편의점 사장한테 얘기한 거예요. 버러지가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요? 왜냐면 편의점 사장이 야, 이 버러지 같은 새끼들아 라고 네. 했으니까 거기에 동주가 아주 예민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걸 이 주인공이 보고 있는 거죠.
0: 그렇죠. 아니 사실 그런 표현을 듣고 참기 쉽지가 않죠.
2: 그렇죠. 맞아요. 특히 그 동주 같은 성격은 계속 쌓아두는 네. 성격이잖아요. 그러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내가 내 건드리는 뭔가 단어를 하나 들었을 때 맞아요. 얼마나 폭발을 했겠어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화자는 거의 동주를 지켜보는 정도였는데 아,

0: 저런 답답한 순둥이가 이렇게 버튼이 눌려질 때면 아주 과격하게 할 말 할 줄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동추에 대해서라면 순호와의 이제 일화를 통해서도 또한번더 동주가 어떤 인물인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나, 순호, 동주, 이렇게 세 사람이 중고등학교 동창이고, 한 동네에서 계속 자라났는데, 같은 학교에 다니고, 같은 입시 제도 하에서 굴려졌다는 것만으로 친해질 이유는 충분했는데, 동주와는 다르게 순호에게는 조금 평범하지 않은 그런 가정 사정이 있었대요. 순호는, 이제 어머니랑 둘이 살고 있었는데, 이 나에 따르면 어머니라 부르던 사람이래요. 이 어머니가 정말 생물학적 어머니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섬에서 뭐 순호가 혼자 상경을 했는데 돌봐주던 하숙집 어머니를 양어머니로 삼았다,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또 어느 때는 아, 지금 나랑 살고 계신 어머니는 내 진짜 어머니랑 이복자매야, 이런 설명을 한다든가, 항상 다른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야, 너 어머니 진짜 네 어머니 맞지? 이러면 항상 이렇게 다른 설명을 했대요. 그리고 어느 때는 이런 얘기도 했대요. 내가 사실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학대 받았었는데 그런 나를 훔쳤어, 내 어머니가.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지,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친구들에게 순호의 어머니는 순호에게 어머니였다가 이모였다가 생명의 은인이었다가 계속해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 뭐가 진실일까
0: 네,
1: 싶겠잖아요.
0: 뭐가 진실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뭔가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고 인간적인 이유로 그분에게 얽매여 있구나, 진짜 어머니는 아닌 거구나, 이런 정도의 좀 직감만 친구들이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순호의 그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분이 췌장암 3기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정 형편도 사실은 너무너무 나빠서 경제적으로 좀 곤궁한 상황이었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대단치 않은 일상이었던 만큼 허물어지는 건 순식간이었다. 그래서 수술을 두 차례 받으셨는데 좀 너무 많은 병원비, 빚만 남긴 채 실패했고, 결국엔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어머니가 옮겨갔는데, 전세보증금을 일찌감치 뽑아서 병원비로 썼기 때문에 순호가 잠잘 곳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나의 집에 있다가, 하루는 동준의 집에 있다가, 이런 식으로 번갈아 신세 지면서 몇 달을 보냈다가 결국 순호는 고등학교를 그만뒀다는 거죠. 그리고 숙식을 제공해 주는 지방에서 이제 육가공하는 공장으로 내려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머니의 수술과 항암 치료로 진 빚은 물론이고 호스피스 병동의 병원비 이런 거다 대야 해서 뭐 얼굴도 못 보고 계속해서 아, 공장에 내려가 있다라는 소식만, 안부만 서로 묻고 이세 친구가 지냈던 거예요. 순호에 비하면 이 동주나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나나 비교적 무탈한 일상이었다고 할 수도 있죠. 근데 나의 경우에는 좀 삐딱한 성격이었대요. 약간 회의적이고 왜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인물 있잖아요.
1: 왜 항상 그 화자는 그런 존재가 선택되는 것 같긴 해요. 좀 많은
2: 왜냐면
1: 확률로.
2: F면 너무 자기 감성이 들어가니까 감정이 들어가면 객관적인 전달자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F들은. 그런데 이렇게 T 같은 분들, 회의주의자들 또 그런 분들은 냉정하게 현실을
0: 맞아요.
2: 바라볼 줄 아니까 오히려
0: 맞아요.
2: 화자로 사용하기가 되게 좋은 캐릭터 성격인 것
1: 맞아요. 작가들이 유독 좀 사랑을 받는 캐릭터 같기도
0: 좀
1: 하고.
0: 냉철한 이성주의자
1: 그렇죠. 약간
0: 같은.
1: 중개하기가 좋은.
0: 맞아요.
1: 그렇지만 그런 존재들도 또 예상치 못하는 것을 마주했을 때 놀라는 것도 있을
0: 맞아요.
1: 테고요.
0: 맞아요. 순호는 지방의 공장, 기숙사형 공장에 내려가 있으니까 나와 동주는 편의점 알바도 같이 하고 휴식날에도 좀 붙어 있고 하다 보니까 계속 순호 얘기를 할 때마다 나와 동주가 부딪히는 거예요. 나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아, 그분 진짜 너무하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순호가 고등학교까지 그만두고 지금 몇 년째 호스피스 병동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데 네. 아 이제 좀 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동주 앞에서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동주나 나나 순호의 어머니가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니까 네. 간병까지는 아니지만 좀 뭐랄까요? 좀 면회 정도는 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왜냐면 순호가 너 쉬는 날 아니야? 쉬는 날에 한번 우리 좀 보자라고 해도 아 무슨 효과적인 치료법이 새로 나왔대라고 하면서 아 나 시간 없어 하면서 병원에 달려가고 하는 그런 날들이 많았어가지고 네. 와 병원에 갔더니 순호의 어머니는 정말 빗장 마른 나무 토막처럼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고 근데 친구들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속상했던 게 순호도 순호 어머니랑 똑같은 몰골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막 한창 18살, 19살, 20살인 순호가 호스피스 병동에 환자와 다를 바 없는 몰골로 네. 자꾸 자기 어머니를 보살피는 그런 모습들이 나의 입장에서는 진짜 속이 끓어서 막 죽을 것 같은 그렇죠. 그런 심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호는 매일같이 빚을 지고 돈을 벌어서 또 빚을 갚고 또 새로운 빚을 지고 그걸 갚기 위해서 점점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순호가 너무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네. 나의 입장에서는 그냥 순호는 좀먹는 일상 같았고 그래서 동주랑 이 나가 고교를 졸업하고 대학생 되고 동반 입대를 했다가 제대해서 복학하는 동안에도 순호는 그 지방 육가공 공장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아서. 네. 근데 나의 경우에는 그게 너무 억울했다는 거예요. 내 삶도 아닌데 네. 친구인 순호의 삶일 뿐인데 순호가 미치도록 불쌍해서 막 그러면 안 되는데 막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동주 앞에서. 야 이제 좀 가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무슨 삶이냐. 이게 무슨 비극이냐. 계속 투덜거린 거죠. 순호도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만나면 투덜거리니까 네. 동주는 계속 순둥이처럼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어느 날에는 얼굴이 일그러진 채로 화를 냈다는 거예요. 순호는 가장 사람답게 사는 삶을 선택해서 살고 있어.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순호가 선택한 이 빛나는 삶을 비난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너는 왜... 그래서 막 싸움이 붙은 거예요. 나랑 동주가. 야, 너는 친구도 아니냐? 넌 사람이라는 놈이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냐? 순호가 사는 지금 이 꼴을 보고도 순호가 지금 사람답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 하면서 막 이제 말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1: 그 두 입장이 다 뭔지 알 것 같잖아요. 한 사람은 진짜 너무 이 상황이 화가 나고 진짜 어떤 버틸 구멍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계속 지금 밑 빠진 독 같은 느낌을 받는 그 현실이 안타까워서 한다고 한 말인데 맞아요. 물론 과하지만 또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그건 너가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야 라고 선을 긋게 되는 거고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순호를 둘러싸고 이 두 친구가 말하는 방향이 그 누구도 틀린 사람은 없어요.
1: 어떤 마음인지 둘 다 알 것 같잖아요.
0: 두 사람 다 순호를 너무 아끼고 너무 가엽게 여기고 또 순호가 보다 더 평범하고 사람답게 네.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죠. 근데 나의 경우에는 그것을 득달같이 이제 화내고 대신 억울해 해주면서 이 순호의 삶이 보다 더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고 동주 같은 경우도 순호의 삶이 안타깝고 불쌍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순호가 선택한 삶의 방향성이라고 그쵸. 하는 게 있으니까 그저 지켜봐주고 응원해주는 것밖에 우리가 달리 할 수 있는 게 뭐가 네. 있냐. 그렇다고 순호의 어머니가 돌아가셔라 기도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냐. 사람은 순리대로 사는 거고 그쵸. 순호도 나름의 도리를 다하고 있는 거다. 인간의 도리를. 그래서 동주 같은 경우에는 이 나가 나중에 알아요. 아 동주가 이 기숙사용 공장에 있는 순호에게 전기밥솥도 보내고 야 잘 지내냐? 뭐 간장게장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 라고 하면서 홈쇼핑에서 주문해서 보냈을 법한 간장게장을 이제 기숙사로 보냈다거나 네. 때때로 너무 많은 이 뭐 빨래 건조대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어느 날은 또 5리터 리브를 또 기숙사로 보내가지고 수노 잘 덮고 자길 바라는.
1: 꼭 같이 사는 사람처럼 그게 세세한 살림 하나하나를 더해줬군요.
0: 그래서 친구가 경제적으로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돈봉투 척척 안기는 것보다도 동주는 이런 식으로 어떤 수노의 삶을 삶의 여정을 좀 응원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너무 안타깝죠.
1: 그렇죠.
0: 네. 그래서 동주랑 계속 수노 얘기만 하면 계속 싸우게 되니까 네.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막 서로 삐져 있고 그랬는데 하필이면 그렇게 수노의 어머니 왜 안 돌아가시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이제 수노에게 야 어머니 돌아가셨다. 아. 장례식 연락을 받았다는 거죠. 그 장례식 날에 동주가 어마어마하게 울어요.
1: 동주가요?
0: 네, 동주가 울어요. 수노는 안 울어요. 오히려 수노는 눈물도 메말랐는지 울지 않는데 동주만이 이제 장례식장 내내 밤을 지키면서 낮과 밤 내내 울고 발이 나는 날에도 울고 나는 그 모든 동주와 수노의 장례식장에서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네. 동주가 왜 저렇게 우는 건가? 부둥켜안고 계속 우는. 그런데 이제 나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복잡하죠. 계속해서 수노의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셔야 수노가 제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1: 말도 하고 네, 그쵸. 막 그랬잖아요.
2: 그러니까요. 괜히 말했다라는 생각도 계속
0: 맞아요.
2: 들고.
0: 맞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상주가 동주 같은 거예요. 너무 우니까. 네. 그래서 아주 오래 동주는 뭐 사흘 동안 먹지도 자지도 않고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체도 이제 수노의 삶을 가엽게 여기는 마음이었을 거고 아마 나 역시도 이제 끊임없이 향이 이제 끊어지지 않도록 불을 계속 붙이는 동주와 수노가 그렇게 무감하게 상주로 앉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했던 거죠.
1: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법한 그런 구도처럼 그쵸? 느껴지기도 네, 하고
2: 크든 작든
1: 맞아요.
2: 네, 사연이 조금 뭐 모양이 다를 뿐이지 그렇죠. 이런 사연 너무 많죠.
0: 맞아요.
1: 음악을 듣고 이 이야기 어떻게 진행될지 따라가겠습니다. 코난 그레이의 아스트로노미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책은 안보윤 작가의 연작 소설 2만 원만 빌려줘입니다. 말머리 2만 원 달고 카페인님들 샵 1045로 지금 유료 문자로 주소 포함해서 신청해 주시면 추첨해서 책 선물 드리는데요.
1: 네.
0: 이게 카페인님들 성함이 2만 원 하고 오니까 좀 재미나네요.
2: 그래.
0: 게시판을 보면
2: 누구누구 2만 원.
0: 입금 확인 뭐 이런 느낌 같기도
2: 아,
0: 하고.
2: 그러네요.
1: 그러네요.
2: 요즘 북클럽
0: 아무튼
2: 같은 거 하면 입금하고 할수 있잖아요.
0: 아,
2: 네,
0: 그런
2: 참가비 같은 거.
0: 오늘따라 또 유독 2만 원이라 더 그렇게 느껴집니다.
1: 네.
2: 누가 보면 제가 회수해 가는 것 같습니다.
0: 아, 노무 작가님이
2: 네. 네,
0: 이것을?
2: 수거해
0: 네.
2: 가는 것처럼 아닙니다. 네.
1: 좋은데요?
0: 자, 아무튼 이게 좀 2만 원 말머리 계속 기다릴게요. 네.
1: 네.
0: 이야기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진창숙 님이 소설이 참 소설 같지 않고 현실 같아요 하셨거든요.
1: 맞습니다.
0: 안보윤 작가님 소설이 또 특히 갖고 있는 지점이 우리 현실에 진짜 그 많은 굴곡들을 워낙 잘 다루시잖아요.
1: 맞아요.
0: 이 소설에서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 사는 세계에서는 당연히 비극도 있고 폭력도 있고요.
0: 네.
1: 그 과정을 좀 가감 없이 인식하고 소설 안에서 이제 구현하는 작가가 안보윤 작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비극을 단순히 비극으로 처리하지 않고
0: 네.
1: 폭력을 단순히 폭력으로만 재현하지 않는 윤리적인 미덕을 갖고 있는 작가라서 이 소설도 사실은 구성적인 측면으로만 보면 굉장히 복잡한 플롯을 지니고 있고, 지금 제가 나, 동주, 순호 이렇게 세 명의 등장인물만을 언급했지만 굉장히 많은 등장인물이 또
0: 네.
1: 나와요.
0: 그러니까 이 분량에 비해서
1: 네.
0: 엄청 촘촘하죠.
1: 맞아요. 그래서 좀 다른 인물의 목소리로 순호의 생각들을 또 엿볼 수가 있고요.
0: 네.
1: 또 다른 관점에서 다른 인물의 시선으로 또 동주의 속마음을 읽어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직접 읽으면 훨씬 더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이야기의 그물망 같은 것에
0: 네.
1: 접근할 수가 있는데, 우선 우리가 나와 동주와 순호와의 관계에서 순호 어머니의 장례식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바로 그 육가공 공장을 순호가 그만뒀대요. 뭐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으로 어느 정도 빚을 다 탕감했지만 여전히 빈털터리인 순호가 선택할 삶의 방향성은 입대뿐이었대요. 군대로 갔죠. 그런데 군에 입대한 지 6개월 만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죠. 네. 너무나 가슴 아픈 사연이죠, 사실은. 네.
0: 네.
1: 그런데 이 소설에 등장한 또 다른 주변 인물의 목소리를 빌면 순호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나한테 정말 좋은 친구가 있다. 나를 섣불리 위로하거나 섣불리 힘내, 화이팅 이렇게 하는 친구가 아니라
0: 네.
1: 때 되면 이불 보내주고, 때 되면 밥솥 보내주고, 때 되면 게장 먹으라고 보내주던 그런 친구가 있다라고 자랑을 한 거예요.
0: 네.
1: 뭐 듣는 사람이 너무 좋은 친구네요라고 막 맞장구를 쳐주는데, 근데 순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줄 때마다.

0: 부담스러웠다는 거예요.
1: 또 그럴 수도 네. 있죠.
0: 그리고 그 친구가 두려웠대요. 왜 두려웠냐면 그 친구가 좋은 친구인 것만큼 나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네. 자기는 좋은 사람이 아니어서 나도 순호의 입장에선 그랬대요. 동주처럼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동주를 실망시키면 안 되는데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충동적인 인간인지 그리고 속으로는 얼마나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지 그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정말 죽을 만큼 애를 썼어야 했다. 네. 죽기 직전에 남긴 속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머니로부터도 그 동주로부터도 사실은 도망치고 싶었었다. 멀리 다 도망쳐서 다 내던지고 혼자 살고 싶었는데 이게 사는 건가 싶을 때마다 너무 혼란스럽고 서글퍼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호의 속마음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순호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기 직전에 휴가 나와서 동주랑 나를 만나요. 당연히 와 순호가 그랬대요. 야 군대 입대하니까 죽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네. 했다는 거죠. 나의 입장에서는 누구나 하는 말. 당연히 군대 갔으니까 힘들지. 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정말 티였나 봐요. 그래서 너무 그 죽을 것 같다고 말하는 순호의 반응을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나의 네. 입장에서는. 야 그래 나도 죽을 것 같았다 임마. 진짜 힘들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랬다가 이제 이 나는 되게 잘난 척하면서 휴가 나온 순호를 그렇게 내심 위로했다고 생각했는데 동주와의 시간은 또 달랐던 거예요. 마지막에 그 군에 이제 휴가를 마치고 들어갈 때 동주는 끝까지 배웅한 거예요. 네. 나와 달리. 끝까지 배웅해가지고 힘내. 잘할 수 있어. 너는 정말 정말 에너지가 있는 강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순호가 너무 씁쓸하게 동주를 쳐다보다가 야, 나 2만 원만 빌려줘라. 그랬다는 거예요. 네. 2만 원 왜? 그랬더니 나 진짜 너무너무 뜨겁고 다 쫄아붙는 만두전골 사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동주는 2만 원 줍니다. 당연히 네. 주죠. 그런데 순호는 2만 원을 쓰지도 않고 이제 귀대하는 길에 죽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동주는 순호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나, 동주 모두 가슴 아픈 반출을 하죠. 근데 동주는 더 괴로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소설을 읽으면서도 사실은 독자로서 갈피를 못 잡겠어요. 네. 친구가 힘들어할 때, 내 곁에 너무나 친밀한 타인이 고통스러워할 때 아니야 넌 이겨낼 수 있어. 강한 사람이야. 내가 옆에 있어줄게.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잘못된 건 아니었겠죠.
1: 그렇죠.
0: 그런데 순호는 한평생 그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삶의 아이러니가 아닐까 싶으면서 그래서 장례식 내내 동주는 어리빠져 있다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 정말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 그 자신이 순호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했던 모든 말들이 순호에게 압박감으로 부채감으로 다가간 것이잖아요. 네. 그걸 노린 것이 아니었을 텐데. 그쵸?
1: 그걸 동주는 의도한 게 아니었을 그럴 텐데. 가능성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던
0: 그렇죠.
1: 거예요.
0: 그렇죠.
1: 그럴 수 있죠 사실.
2: 그러니까 동주랑 주인공이랑 결국은 똑같은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서로가
1: 방향만 다를 뿐.
2: 네, 서로 그 생각과 메시지만 달랐을 뿐이지 네. 순호에게는 결국 날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위로의 말이지만 그게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지는 거기까지 고려는 못하는 거죠. 근데 모든 인간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랑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100% 완벽히 알 수 없고 그러면 결국 나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말을 해주는 입장, 마음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내 주관을 최대한 담아서 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그게 어떻게 다가갈지는 미지수고 네, 그게 되게 아이러니이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자 네, 진짜 운이 좋다면 딱 맞아 떨어지는 퍼즐이 될 수 있지만 맞아요. 그게 아닐 경우가 훨씬 많긴 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이런 소설은 정말 그 클럽 같은 그런 어떤 독서 모임에서 책 모임에서 읽고 각자 얘기해 보면

0: 스노에게 더 부담이 된건 아니었을까? 이런 건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또
1: 그렇죠.
0: 단편에도 재미이기도 한것 같아요.
1: 맞죠. 자, 근데 우리가 또 하는 말, 어떤 위로라든지 어떤 말을 타인에게 건넬 때그 말이 어디까지 어떤 의도로 또 흘러갈 것인가를 다
0: 맞아요.
1: 가늠하고 얘기를 해야
0: 그쵸.
1: 한다면
0: 네.
1: 진짜 세상은 침묵으로 가득할 거 아니에요.
2: 그쵸. 망설이고 조심스럽고
0: 그러니까요.
2: 머뭇거리고
1: 맞아요.
2: 그런
1: 가다는 말이 없을
2: 투성이겠죠.
1: 테고.
0: 네,
1: 참 어렵습니다.
0: 제가 좋아하는 원피스라는 만화가 있는데 거기 주인공이 루피거든요.
1: 네.
0: 진짜 생각 없는 캐릭터고 진짜 쾌활에 발랄한 소년 만화의 주인공
1: 네.
0: 같은 그런 캐릭터인데 항상 이렇게 막 고민하는 사연들 막 이렇게 주변에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동료들을 보면서 항상 하는 소리가 시끄러워 가자 이거거든요.
2: 아, 시끄러워, 가자.
0: 네. 나랑 같이 가자. 항상 이런 건데 그런 태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1: 그러네요.
0: 하네요.
1: 그러네요. 시끄러워, 가자. 네. 빌리 아일리시의 No Time to Die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책은 안보윤 작가의 연작 소설 2만 원만 빌려줘입니다. 들으시면서 여지영님, 아, 뭐 이래요, 소설이. 너무너무 우리들 이야기
1: 그렇죠.
0: 같은.
1: 에세이 같죠, 저.
0: 아, 내 친구 얘기 같고, 내 얘기
1: 너무나
0: 같고.
1: 현실적이죠. 근데도 안보윤 작가의 소설은 그게 오히려 더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소설 서사 내부에서 억지스러운 인물들 간의 연대, 뭐 낭만적인 화해 이런 거 없어요. 전 이런 게 없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은 다 각자의 상처와 지옥을 짊어진 채로 부서진 상태 그대로 서로의 곁에 서 있는 게 저는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억지로 복원해 내려고 애쓴다거나 서로가 서로 간에 억지스러운 어떤 결합을 위해서 서로를 또 상처 입히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서사의 전개 방식이 오히려 보다 더 정직한 공존의 방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0: 이선희님은 맞아요. 나이가 들수록 위로가 힘들어져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 굉장히 공감합니다.
1: 그렇죠. 너무 타인의 사정을 깊이 헤아리지 않은 채로 너무 무감한 위로를 형식적으로 건네는 걸까 봐 겁이
0: 그럴까
1: 나죠.
0: 봐. 진짜 아이들에게는 그 위로든 사과든 고백이든 쉽잖아요.
1: 그렇죠.
0: 어른보다는. 그렇죠.
1: 그런 거 이제 미로 예전에 미로 같은 거 푸는 책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 하는 것들. 근데 첫 페이지에는 되게 쉽잖아요. 그냥 눈으로 봐도 금방 이렇게 풀수 있는데 나중에 뒷페이지 좀 난이도 있는 데 가면 눈으로 봐서는 절대 못 풀고 이렇게 왼쪽 벽을 이렇게 짚고 이렇게 가도 잘안 풀리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0: 맞아요.
1: 살면서 계속 길이 생기잖아요. 살면서 이렇게 겹겹이 뭐가 생기니까 그런 미로가 생기는데 그걸 단순하게 한 번에 해결하겠다, 단순하게 한 번에 위로하겠다 이러면 그건 불가능한 일인 것 같고
0: 그쵸.
1: 그래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해요.
0: 맞아요. 박진경님, 아, 사람의 마음이란 단순하지 않아요. 상대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알 수가 없네요.
1: 맞아요. 알
0: 이런
1: 수가
0: 생각을 하기
1: 없습니다.
0: 시작하면 또 끝이 없죠.
1: 맞아요. 그래서 이 소설집의 두 번째 수록 작품 제목이 알수 없음.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0: 그러네요.
1: 재밌습니다. 어쨌든 이 순호를 그렇게 떠나보내고 난 후에 동주의 방황이 계속 이어지고, 동주는 그래서, 아, 힘내, 순호야. 난널 믿어. 네가 얼마나 성실하고 좋은 놈인데, 이런 말을 무시로 해왔던 자신을 계속해서 복귀하게 되고, 그 부끄러움에서 헤어날 길이 없어서, 끝끝내, 자기 손으로 2만 원을 만들어서, 죽음에 가닿고자 하거든요. 근데 그 2만 원을, 만들려고 하는 방법이 너무 예상치도 못하게 아이를 유괴하는 거였어요. 근데 아이를 유괴한 대가로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2만 원을 요구합니다. 네. 그 아이의 어머니는 당연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이를 받아안고 2만 원을 주죠. 그리고 2만 원을 품에 안은 채로 이제 동주도 사망하고 말거든요. 이 나의 경우에, 그러니까 순호도 동주도 모두 잃어버린 이 나의 허망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들의 삶을 어디서 어떻게 죽음으로 향하는 길을 멈출 수 있었을까? 그걸 또 계속해서 복기하는 이 주인공이 있고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후반부에 이제 배치된 소설들에서 그 당시에 유괴되었던 아이 정우가 성인이 된 시점에서 맨 마지막 단편이 이야기가 이어지거든요. 정우의 어머니는 정말 난감하고 히스테릭한 방식으로 이 정우의 유괴 사건을 체화했어요. 어떻게 2만 원을 요구해? 그게 이제 뉴스에 보도되었을 때도 당연히 2만 원을 요구한 유괴범이 사망했다 이런 식으로 뉴스에 한껏 보도가 됐던 적이 있는데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잘못 들은 거 아니야? 2천만 원이겠지. 이런 그쵸.
0: 방식으로 소비되었을 정도로 근데 그 어머니는 정말 놀랐던 거예요. 2만 원? 어떻게 내 아들의 존재 가치를 2만 원으로만 책정할 수가 있어? 거기서 그 좌절감에 휩싸여가지고요. 정우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이 됩니다. 네가 얼마나 모자라 보였으면, 네가 얼마나 가난해 보였으면 유괴범이 너한테 2만 원을 요구하니? 그러니까 이 정우의 엄마 같은 경우에는 동주

0: 사정이 어떤지는, 인생이 어땠는지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다만 내 아들의 존재 가치가 2만 원으로 책정됐다라고 하는 것에 꽂혀서 이내 아들의 가치를 2만 원이라고 하는 지폐 두 장으로 환산되는 순간 모든 세계가 파열돼 버린 거죠. 그 엄마에게는. 그래서 자존이 무너지고 회복 불가능한 세계로 진입한 거예요. 그래서 한 평생 정우를 키우는 내내 조금 더이 부유한 조카인 준서의 삶을 따라가게 만드는 이 억지스러운 삶을 강요했는데, 끝끝내 정우와 정우의 어머니 역시 서로를 이해하거나 용서에 가닿지 못했던 그런 불완전한 삶을 또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섣부른 공감의 폭력이 동주와 순호 사이에 있었다면, 또이 정우와 정우의 어머니처럼 이알수 없음의 자리에서 서로 그 불투명성을 좀 보여주는, 응시하는 그런 이야기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작가가.
1: 자, 2327 쓰시는 카페인님, 소설을 듣는 동안 내가 순호가 된 느낌이네요. 너무 슬프고 눈물이 나고 현실로 돌아왔어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이야기가 정말 좀 예상 못한 지점으로도 흘러가는데, 그쵸?
0: 맞아요.
1: 그 동주의 행동으로 인해서 또 다른 가정에
0: 맞아요.
1: 또 불똥이 튀면서 이게
0: 맞아요. 동주는 그 아이를 뭐 위해하거나 상해를 입힐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단지 이제 순호에게 줬던 2만 원을 갖고 또 같은 전철을 밟을 뿐이었는데, 정우의 삶은 성인이 되어서도 사실은 그보다 더 나을 것 없는 시급을 받으면서, 지금 안내데스크, 헬스장 안내데스크에서 7천 원을, 시급 7천 원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거든요, 정우는. 그러니까 이 고작 7천 원짜리인 내가 이곳에 있다라고 말하는 정우의 지금 현 주소가 또 얼마나 이 정우의 세계를 폭력적으로 훼손시키는지, 그런 상념 같은 것들이요. 너무 안타깝죠.
1: 자, 이 이야기에 또 우리 오랜만에 출구 상점이 더해질 예정입니다. 많은 카페인님들이 출구 상점 언제 다시 열리나요? 아니, 백동민
0: 그쵸.
1: 사장이 언제 복귀하나요?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 김민정님이 지금 또, 아, 이 늦은 출석 도장을 찍습니다. 밤방에 이제 들을 거다라고 하시면서, 동민 작가님 다시 뵐수 있어 기쁘고, 또 저도 다시 와서 기쁘고 하셨는데, 완전체 느낌으로 출구 상점 가서 오늘 이 소설에 어떤 또 무엇을 준비하셨을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로로의 정류장 들으면서 넘어갈게요.

0: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이제 맥동민 작가님의 출구 상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유하님 오늘 출구 상점 필수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오랜만에 복귀이다 보니까 네. 좀 어떤 것을 준비할까 고민 더 하셨을 것 같아요.
1: 아, 네. 고민은 항상 많이 했고요. 네. 특별히 더 많이 했고요. 오늘. 네. 네. 어쨌든 재오픈이니까 재오픈할 때 사장님들의 마음이 이런 걸까? 기존의 단골들이 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네. 야심차게 다시 준비했는데 막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인테리어도 바꾸고 막 이랬는데 다시 온 손님들이 아 예전이 낫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네, 있잖아요.
2: 환장했는데 네.
1: 아 예전에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먹을 때가 좋았는데 다 좌식이 바뀌고 이렇게 됐구나 네. 이제 그 감성이 없어졌구나라고 할까봐 예전 그대로 준비를 했고요.
0: 아 좋습니다. 네.
1: 재오픈이지만 전혀 네. 바뀐 게 없는 네, 그런 출구 상점을 준비했고요. 출구 상점의 특징은 결국 주인장이 팔고 싶은 거를 어떻게든 경강부회처럼 억지로 엮어서 네. 네, 소개해주는 파는 그런 게 또 특징이잖아요.
0: 우린 또 그 억지로 엮는 그 과정의 스토리텔링 현란함을 좋아하잖아요.
1: 네, 네, 그 억지스러움을 다시 가져왔고요. 네. 오늘은 제가 병원에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영화에 담겨 있는 무언가를 가져왔어요.
0: 아~ 네.
1: 이게 필요하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급하실 때 정말 필요한 물건을 준비했고요. 바로 공공화장실 이용 티켓을 준비했습니다.
0: 아, 공공화장실 네. 이용 티켓?
1: 네, 한국에서는 사실 뭐 공공화장실 다 그냥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공공이니까. 근데 어떤 나라에 가면 공공화장실도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티켓을 어디든 어느 나라에 가서든 쓸 수 있는 티켓을 준비했고요. 이 공공화장실 특징이 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면 딱 하루에 한번 완벽해지는 순간이 있는 화장실입니다. 하루에 한 번은 정말 처음 태어났을 때처럼 깔끔해지는 네, 그런 순간이 있는데 그건 이 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 완벽하게 청소를 해주는 그 시간이 지나면 딱 한 번 완벽해지는 거죠. 네. 하루에. 네, 바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한 편 있어요. 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보신 분들은 다 이해 아, 그 영화구나 생각을 하실 텐데 바로 퍼펙트 데이즈라는 네, 빔 벤더스 감독의 영화입니다. 네. 제가 이거 너무 보고 싶었는데 계속 미루고 있다가 병원에 가니까 시간이 굉장히

0: 굉장히 많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스트레칭을 하고 서서 스트레칭을 하면서 이 영화를 봤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공공 화장실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그 화장실 티켓으로는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 나오는 공공 화장실이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1: 맞아요.
0: 저는 또 IT를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화장실이 있었는데 바로 이 화장실은 밖에서 보기에 투명해요. 안이 다 보여요, 화장실이. 근데 화장실은 안이 다 보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 속에 어떤 외국인이 그 화장실을 쓰려고 하는데 안이 다 보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밖에서 봤는데 안이 보이는데 그럼 내가 있을 준비했습니다. 네.
1: 좋습니다. 저는 이 영화 보고 그 화장실 가봤잖아요. 실제로 그
0: 오.
1: 도쿄에
0: 네네
1: 있는
0: 맞아요 맞아요.
1: 예, 약간
0: 네.
1: 파스텔 톤으로도 돼
0: 네네 맞아요
1: 있고
0: 맞아요.
1: 거기 가서 이렇게 진짜 문을 닫고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니까 정말
0: 그렇죠.
1: 예.
0: 네.
2: 실제 있는 장소였군요.
1: 이게 이제 이
0: 그쵸,
1: 영화
0: 그쵸, 맞아요.
1: 자체가
0: 네.
1: 공공
0: 그 공공
1: 화장실
0: 화장실.
1: 프로젝트로
0: 네.
1: 실제 배경 가지고
0: 맞아요,
1: 하니까
0: 맞아요.
1: 그걸 또 준비해 주시니까
0: 네. 실제
1: 반갑네요.
0: 가보신 분이 또 계시니까.
1: 좋네요.
0: 네. 바로 그걸 준비했는데 그 이유는, 2만 원만 빌려주는 보통 단편 소설 하면 저희가 이한 작품만 하면 한 작품만 읽고 덮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건 연작 단편 소설집이기도 하고, 연작 단편 소설집 중에서도 뒤에 두 작품을 다 읽어야지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1: 맞습니다.
0: 네, 그런 작품집이라고 생각을 해서 뒤에 두 작품과 연관이 있는 네, 그런 걸로 준비를 했고요. 특히 이 작품의 마지막에는 작가의 에세이도 있거든요. 그것까지 연결해서 준비를 했고요. 안보윤 작가님은 이 작품의 그세 작품, 세 단편을 싣고 마지막 에세이에 결국 이 작품들은 우리가 될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염 작가님도 결국 우리가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 그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안보현 작가님도 하고 계신 건데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계속 이 화장실이 떠오르더라고요. 처음에는 투명해 완전 완벽하게 투명한 화장실이 있다가 걸쇠를 잠그면 불투명해지는. 그래서
1: 그렇죠.
0: 서로를 알아볼 수 없고 대화도 할수 없고 그런 상황이 되는. 그리고 다시 걸쇠를 이렇게 열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열면 불투명해지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아직 문은 열진 않았어요. 문을 여는 것도 나의 선택인 거죠. 네.
1: 그렇죠.
0: 근데 두 사람이 서로 문을 열고 나오면 우리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면 걸쇠만 열고 불투명한 상황에서 서로인 채로 이렇게 지내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것을 굉장히 공간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 공간, 이 화장실, 이 화장실을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소설집과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1: 와, 무조건 투명하게 다 오픈해. 이것만이 답이 아닌 거군요.
0: 그렇죠. 네,
1: 우리를 이룰
0: 투명하지만
1: 때.
0: 문을 열지 않으면
1: 그렇죠.
0: 완벽한 우리가 될 수는 없지만 그 상태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그래.
0: 네, 그래서 거기까지가 좋을지 아니면 문을 열고 나가는 게 좋을지 그리고 나가서 만나서 우리가 대봤는데 아, 좀 별로야. 그럼 다시 들어가도 되고 다시 걸쇠를 잠가도 되고. 네, 그런 식으로 단계를 나누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1: 적당한 그 소통을 할수
0: 네.
1: 있도록 이걸 또그 공공 화장실 이용 티켓과 함께 이렇게 엮으셨다는 게
0: 네.
1: 너무
0: 네,
1: 놀랐습니다.
0: 물론 이 도쿄의 공공 화장실은 공짜로 이용할 수
1: 아,
0: 있겠지만,
1: 그렇지만 이 티켓
0: 있다고
1: 사고
0: 치고,
1: 싶어요. 김은정님, 오늘 방송, 하루 일과를 보내고 집에 와서 편한 일상복으로 갈아입은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해요. 추석 잘 보내시고요. 라고
2: 오늘
1: 하셨습니다.
2: 동민 작가님이 정말 추석 선물처럼
1: 진짜
0: 와주셨네요.
1: 귀향.
0: 제가 누군가의 선물이 될수 있다면 너무
2: 충분히.
0: 좋은 일이죠. 네.
1: 충분히 선물이 되십니다,
0: 네.
1: 지금. 자, 오늘 책 선물 받으실 분 동민 작가님이 발표하실래요?
0: 네, 3949님께서 인생 2막을 위한 재취업으로 사회복지사 일을 시작했는데 참 너무 어렵네요. 타인 복지를 위해 하는 일이 나의 존중은 배려받지 않는 느낌입니다. 오늘은 쉬는 날이라 편히 방송 듣네요. 네,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겠죠? 네,
1: 그렇죠.
0: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1: 축하드립니다. 책 선물. 그리고 7304 쓰시는 카페님. 20년 모은 책을 모두 나눔하셨대요. 새 책들로 채우고 있는 중이에요.
0: 네.
1: 와, 이 느낌 너무 좋은데.
0: 너무
1: 설레겠는데요.
0: 설레네요,
1: 부럽죠? 왜
0: 이거. 네, 너무
1: 갑자기?
0: 부럽네요.
1: 축하드립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또 만나요.
0: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끝곡 박효신의 프레이어로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였고 마감은 가까워지는데 초조한 마음과는 달리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죠. 이럴 때가 아닌데 하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내 의지가 부족한 건가 자책하기 쉽지만 대체로는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서 생기는 문제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럴 땐 생각을 단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야 할 일들을 적어서 눈앞에 딱 붙여놓고 우선순위를 정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1순위, 지금 해야 할 일부터 하나씩 해나가는 건데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일이 잘 되든 아니든 이 시간엔 이것만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요.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나 우울증, 불안장애 같은 정신질환 때문일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꼭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2: 마유,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3: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2: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3: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2: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3: 오, 신기하네요. 오,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2: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3: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2: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3: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 라이팅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입니다.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을 간단한 곡 소개와 함께 들려드리는 주말 세계음악갱 1부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이번 주 플리의 타이틀은 드라이빙 뮤직입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지금 이동 중에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밝고 경쾌한 음악, 기분 좋은 비트를 느낄 수 있는 드라이브에 어울리는 음악들로 한 시간 채워드리겠습니다. 브라질 가수 알렉산드르 피레스의 에테르나 나모라다, 영원한 연인으로 토요일의 세계음악갱 시동 걸겠습니다.

9월 26일 토요일의 세계음악기행은 브라질 가수 알렉산드로 피레스의 에테르나 라모라다, 영원한 연인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어디에 계신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위에 있거나 여행지로 향하는 분들도 있으시죠? 막히는 도로에서 더디게 움직이는 차 안에 있는 분들은 좀 답답하실 텐데요. 이럴 때 음악을 들으면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겁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원래 취향

보다는 좀더 빠르고 좀더 크게 울리는 노래, 더 나아가 내적 댄스까지 이끌어내는 흥겨운 음악이라면 효과가 있을 것 같네요. 이번에는 기차를 타고 거침없이 나아가는 느낌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이탈리아 가수 네크의 술 트레노, 기차를 타고, 프랑스 가수 로랑 불지의 파라독살 시스템, 두곡 함께 하시겠습니다.

로랑 불지의 파라독살 시스템이었고요. 앞서 들으신 곡 네크의 술트레노 기차를 타고였습니다. 음악 플레이리스트 드라이빙 뮤직 기차에 이어 이번에는 비행기로 높이 날아보겠습니다. 파리의 샤를 드골 공항 그리고 지금은 운항하지 않는 초음속 비행기죠. 콩코드가 등장하는 아주 감각적인 뮤직비디오가 인상적인 곡인데요. 에티엔 다오의 1998년 노래 이데알, 이상 먼저 들으시고요. 지금도 차트에 등장하는 신스팝입니다. 데스글래스의 1989년 히트곡 바야쉬 바야쉬 여행 여행 이어드립니다.

에뛴다오의 이데알, 이어진 곡 네즈글래스의 바야주 바야주였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드라이빙 뮤직. 이번에는 지금 현재 글로벌 차트 상위권에 올라있는 월드와이드 히트곡 4곡 보내드립니다. 프랑스 DJ 위겔, 영국의 하우스 뮤직 프로듀서 이마엘 엔젤, 그리고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울트라 나테가 함께한 Moving to the Sun. 현재 글로벌 차트 1위 곡이고요.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메가 히트곡으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프랑스의 루센조, 페르토리코의 돈 오마르, 그리고 네덜란드의 DJ 티에스토가 함께한 일렉트로닉 레게톤 음악 단사 쿠드로 티에스토 리믹스 버전이고요. 2010년에 발표된 노래지만 지금도 글로벌 차트 상위권에 올라있는 스테디 히트곡입니다. 벨기에의 스트로마이와 스웨덴의 에릭 하셀레가 함께한 알록 온 당스, 그래서 우리는 춤춘다. 마지막 네 번째 곡은 영국의 래퍼 데이브와 나이지리아 가수 템스가 함께한 곡 레인댄스입니다. 네곡 전해드립니다.

0: recognize.
1: 국제적인 협업으로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낸 노래 네 곡 함께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휴겔, 이마엘 엔젤, 울트라나떼가 함께한 Moving to the Sun, 두 번째 곡 루센초, 도노말, 티에스토의 Danza Kudrow, 티에스토 리믹스 버전이었고요. 스트로마이와 에릭 하셀레가 함께한 알로콩당스, 그래서 우리는 춤춘다. 마지막으로 데이브와 템스가 함께한 레인댄스였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드라이빙 뮤직, 이번에는 2026 북중미 월드컵 노래입니다. 월드컵은 끝났지만 이 노래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모르네요. 콜롬비아의 샤키라와 나이지리아의 브루나보이가 함께한 노래 다이다이 들으시고요. 계속해서 아프로비츠 메가히트곡이죠. 나이지리아 가수 레마의 캄다운. 오늘은 미국의 인기 스타 셀리나 고메즈가 피처링한 버전으로 전해드립니다.

샤키라와 브루나보의 Die Die, 이어진 곡 레마와 셀리나 고메스의 Calm Down이었습니다. 세명 플레이리스트 드라이빙 뮤직, 이번에는 샤키라를 잇는 콜롬비아 출신 월드스타들의 노래인데요. 세계적인 팝스타와의 콜라보곡으로 두 곡 골랐습니다. 먼저 말루마와 캐나다의 The Weeknd가 함께한 Hawaii 리믹스 버전이고요. 이어서 세바스티안 야트라와 미국의 존 레전드가 함께한 곡 Tacones Rojos, 빨간 하이힐 들려드립니다.

세바스티안 야트라와 존 레전드가 함께한 따코네스 로호스, 빨간 하이힐. 앞서 들으신 곡 말루마와 또 위켄드의 하와이 리믹스 버전이었습니다. 세계음악갱 토요일 1부 세맥 플레이리스트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평일 코너 세계음악의 키워드 종합편을 이승열 DJ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도로에서 들으셨던 분들 오늘 선곡한 노래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도착할 때까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세명 플레이리스트 오늘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드라이빙 뮤직은 스웨덴의 싱어송라이터 리 캐리의 I Follow Rivers, The Magician Remix 버전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한 줄기 상쾌한 바람 같은 속 시원함이 필요할 때, 마음이 잘 통하는 편안한 친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세요. 유쾌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2: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김대균 토이킹 김대균입니다.

EBS FM 세계 음악 기행.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 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핀란드의 국민 음악이 된 탱고, 수오 마리아넨 탱고를 만납니다.

해가 지지 않는 북유럽의 긴 여름. 핀란드에서는 1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남서부 도시 세이나요키로 향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규모가 큰 탱고 음악 축제 땅구 마르키낫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매년 7월 닷새 동안 열리는 이 축제는 도시의 거리를 거대한 야외 무도장으로 바꿔놓습니다. 다양한 연령의 커플들이 애상적인 탱고 선율에 맞춰 춤을 추죠. 핀란드의 탱고 사랑은 본산지 아르헨티나의 둘째 가라면 서러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화를 낸다네요. 심지어 탱고의 원산지가 핀란드다라고 우기는 사람도 적지 않답니다. 핀란드를 대표하는 영화 감독이죠. 자신의 작품 OST에 핀란드산 탱고 음악을 즐겨 넣는 걸로도 유명한 아키 카우르스마키가 그중 한 사람입니다. 이분 말씀하시는 것 좀 들어보십시오. 땅고를 발명한 건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아닙니다. 탱고로 늑대를 쫓아내길 바랐던 핀란드 농부들이었습니다. 수십 년 후 핀란드 선원들이 라틴 아메리카에 이걸 전하면서 아르헨티나에 탱고가 태어난 거죠. 이분 선 좀 넘으시네요. 세계 음악 역사가 증명하는 초기 탱고의 본산지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항구 도시 라보카입니다. 핀란드가 탱고를 접한 건 유럽을 순회하던 무용수와 음악가들이 독일 탱고 음악을 들여온 20세기 초였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시기 핀란드의 국민음악이 되었죠. 전선에 주둔했던 핀란드 작곡가가 독일 군대 행진곡과 함께 러시아 로망스 스타일의 탱고를 접목한 음악이 크게 성공하면서 수오 말리아넨 탱고, 즉 핀란드 탱고라고 부르게 된 이 독자적인 작법이 정착하게 됩니다. 핀란드 탱고는 원조 탱고의 정열적인 정서를 북유럽 특유의 구슬픈 노스텔지어로 재해석했습니다. 닿을 수 없는 이상향에 대한 슬픈 동경을 뜻하는 핀란드어 까이호는 핀란드 탱고의 메인 테마였죠. 장조와 단조를 오가며 극적인 대비를 꾀하는 원조 탱고는 핀란드에 와서 철저하게 애절한 단조를 내세우게 됩니다. 핀란드 탱고는 단조일 때만 진정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랍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 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탱고를 유럽을 거쳐 받아들인 후에 북유럽 문화권 특유의 우울한 서정주의로 재해석하고 국민 음악으로까지 승화시킨 수오 말라이넨 땅고군요. 핀란드 탱고 만나봤고요. 여전히 진화 중이라고 하네요. 얼마 전에 독일의 슐라거를 또 키워드로 소개하기도 했는데, 그 북유럽식의 노르딕 슐라거 등등 이런 현재 핀란드의 팝적인 어법, 이런 요소들을 또 접목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두곡 듣고 왔습니다. 첫 곡은 1962년 탱고 가수 레이오 따이팔레가 부른 사투마, 닿을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뭐 이때부터 땅고 사랑, 땅고 열병이 시작됐다는데요. 핀란드에서 심지어 브리티시 인베이전에 대항하는 그런 게 핀란드 탱고였다는 이야기도 있답니다. 비틀즈의 All My Loving 같은 싱글과도 차트에서 경쟁을 벌였다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이어진 곡은 1994년, 세월이 좀 흘러서 이제 핀란드에는 80년대부터 탱고 콩쿠르, 탱고 페스티벌, 탱고 마켓 등등의 이런 제도가 안착이 되어서 그런 경연을 통해서 탱고의 왕, 탱고의 여왕을 뽑기 시작했다는데요. 92년도 탱고의 여왕에 등극한 에이 약간또올라가 부른 We When 꾸닝아딸, 밤에만 피는 꽃 였습니다.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스트링 오케스트라 등등 뭐 센터사이저가 들리는 거 보니까, 예, 원류 탱고에는 반도네온을 쓰는데 아까 그 아르헨티나의 탱고와 다르게 장조는 버리고 단조만 남았다라고 했듯이 반도네온 대신 아르코디온을 쓰는 게또 핀란드 탱고의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또 슐라거의 요소도 들을 수 있는 게 핀란드만의 탱고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서아프리카 가나에서 하이라이프는 거대한 생활 양식입니다. 사회, 문화, 종교를 아우르는 하이라이프는 가나의 삶 전반에 속속들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결혼식, 장례식, 축제, 축구 경기, 야간 집회 등등 가나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라면 의례, 또 당연히 하이라이프의 멜로디와 리듬이 넘실거립니다. 유네스코 가나 위원회 사무총장 오스만 담바 타히두는 말합니다. 하이라이프는 가나 사람들이 음악과 춤을 통해서 행복, 슬픔, 평화, 심지어 사치까지 표현한다고요. 사치는 하이라이프의 유래였습니다. 하이라이프, 이 뜻부터 상류사회의 삶을 가리키니까요. 1920년대 영국 식민지였던 가나가 골드코스트라 불렸던 시절, 영국 고관 대작들은 아름다운 해안가에 지어올린 고급 클럽과 카지노에서 제국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말쑥한 정장을 차려입고 왈츠, 삼바, 폭스트롯 등 유럽 사교 댄스를 즐겼죠. 정작 골드코스트의 원주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거였습니다. 담장 밖으로 흘러나오는 파티의 소음

풍경과 음악을 들으면서 누군가 한탄했던 모양입니다. 저들은 상류사회의 삶을 아주 제대로 즐기고 있구나라고요. 하이라이프 특유의 스토리텔링 기법을 빌려서 말하면 바로 이 순간 오늘날 가나의 정체성이 된 음악 하이라이프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20세기 초 영국이 가나에서 즐긴 고급 사교음악은 재즈, 스윙, 브래스밴드, 행진곡이었습니다. 여기에 가나, 넓게는 서아프리카의 전통음악이 접목된 결과가 하이라이프라고 이르는 거죠. 하이라이프는 서구 재즈 음악에서 트럼펫, 색소폰, 어쿠스틱 기타를 가져왔지만 서아프리카 아칸 부족의 전통 멜로디와 리듬 그리고 민담의 틀에서 재구성됐습니다. 특히 기타 주법에서 독자적인 양식을 발전시키는데요. 서구 클래식이나 재즈 기타 대신 아프리카 전통 현악기 세프레와의 주법을 활용하는데요. 그 결과 엄지와 검지 두 손가락으로 줄을 튕기며 특이한 당김음 스타일을 완성합니다. 여기에 서구 스윙 음악의 4분의 4 박자를 바탕으로 아프리카의 8분의 12 박자 폴리리듬과 함께 쿠바 전통 타악기 클라베이의 비트를 결합 입체적이면서 춤추기 좋은 사운드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이라이프는 바야흐로 가나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넘어선 세계음악의 거대한 흐름이 되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거장 펠라 쿠티는 하이라이프의 뼈대에 미국 펑크와 소울을 결합 아프로비트를 창시했습니다. 지금도 세계음악 차트를 휩쓸고 있는 아프로비트 음악 역시 하이라이프의 기타 리프와 리듬에 그 뿌리를 두고 있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계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영국 식민지 시절 가나의 음악인들이, 제국 엘리트들이 즐겨 듣던 빅밴드 음악을 그들의 전통 음악과 융합해 탄생시킨 스타일로 훗날 아프로비트, 아프로비츠의 토대가 된 하이라이프 만나봤고요. 음악 두곡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1975년에 발표된 에보 테일러의 Will You Promise featuring Pat Thomas와 Lola Everett였습니다.

라이프가 노래와 멜로디의 음악이었다면 아프로비트는 그루브와 리듬의 음악이었고 에보 테일러는 이 두 세계를 가장 자연스럽게 결합한 인물이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어진 곡은 좀 더 일찍 그러니까 고전 하이라이프의 황금기였던 60년대 후반에 발표된 곡이었습니다. E.T. Mensa and His Tempos의 Day by Day. 이 시절은 독립 이후 하이라이프가 국가적 대중음악으로 소비가 되면서 또 도시 문화의 상징으로도 유행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하이라이프의 완성도를 높게 여러 요소들, 유럽의 뭐 무도 음악, 군악, 카리브 음악, 미국의 재즈 등을 통합한 최초의 스타라고 인정받는 E.T. Mensa의 음악까지 두 곡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프렌치 터치에는 무엇이 남아있나? 지난 9월 15일 유로뉴스.com 프랑스 문화 섹션에 게재된 특집 기사 헤드라인입니다. 논조는 우울하게 시작합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프랑스를 국제 무대에 올려놓은 전자음악이자 문화운동 프렌치 터치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운동으로서의 구심력을 잃어가고 있다. 지금의 스트리밍 세대들에겐 이전 세대의 추억으로 여겨진다. 프렌치 터치의 구심점 프랑스 전자음악이 국가 무형 문화 유산 목록에 등재된 후 정치 지도자들의 선전 수단으로 전락한 느낌마저 든다. 이렇게요. 하지만 세계 음악의 더 넓은 역사로 시야를 넓히면서 이 논조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3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의 음악 운동은 주변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문화적 규범이 될 수 있다. 프렌치 터치는 그 운동 자체의 침체와 진부함을 벗어나고자 끝없이 변화하고 있다. 새로운 전자음악 세대는 프렌치 터치의 유산을 포용하면서도 거기에서 갇히지 않는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 이렇게 자부심을 되찾으며 결론을 맺습니다. 프렌치 터치의 유행은 끝났지만 그 정신과 사운드는 지금 전자음악의 DNA 속에 남아있다라는 거죠. 어디 뭐 프렌치 터치만의 이야기일까요?

프렌치 터치는 프렌치 하우스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하우스 음악은 4박자 비트에 디스코, 소울, 펑크를 결합, 클럽에서 춤추기 좋게 만든 전자 댄스 음악의 일종이죠. 1987년 7월 프랑스 파리의 유명 클럽 라팔라스에서 프랑스의 하우스 음악 콘셉트의 파티를 기억하면서 이 프렌치 터치라는 말이 처음 탄생했다는데요. 이 파티에 참석한 DJ 중에는 이후 프렌치 터치를 대표하게 될 로랑 갸그니에 그리고 데이비드 게타도 있었다는 후문입니다. 정리하면 미국 시카고와 디트로이트에서 탄생한 하우스 뮤직

음역대는 통과시키고 높은 음역대는 깎아버리는 오디오 필터링 기법. 이렇게 조절된 음역대를 파도처럼 일렁이게 만드는 효과인 페이저 기법으로 우주적인 공간감을 만들어냈습니다. 다프트 펑크를 위시한 프렌치 터치의 선구자들은 이런 기법을 거쳐 디스코의 아날로그한 감성을 세련되고 미래주의적인 사운드스케이프로 탈바꿈했습니다. 동시에 샘플링의 미학을 빌려오는 것에서 창의적으로 변모시키는 것임을 각인시켰습니다. 마돈나부터 카냐 웨스트, 두알리파, 더 위켄드 등등 내로라하는 영미권 스타들도 프렌치 터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글로벌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 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1990년대 프랑스 클럽을 중심으로 세계의 새로운 전자 음악의 붐을 일으킨 프렌치 터치 만나봤습니다. 선구자 가운데 두 아티스트의 음악 소개했습니다. 1997년 다프트 펑크의 데뷔 앨범

홈워크 수록곡 Around the World 원곡 길이는 7분이 넘는데요. 오늘은 라디오 에딧 버전으로 한 4분 정도의 길이로 함께 들어봤고요. 음악이 시작하면서 그 바로 그 필터링 기법, 페이징 기법 들을 수 있었죠. 웅웅 되다가 선명해지면서 그 생동감을 느끼는 특유의 질감을 또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뿌리가 미국 흑인 음악, 뭐 하우스나 디스코, 펑크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 작가들 스스로도 뭐 헌정의 의미로 이 홈워크라는 앨범이 만들어졌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곡은 딱 오늘 들으신 이 곡 한 곡으로 대표되는 왜냐? 더 이상 곡을 만들지 않고 해체했기 때문에 신비감이 있는 그런 프로젝트 그룹이었죠. 다프트 펑크의 도마 방갈테르 그리고 나머지 또 DJ 프로듀서인 알랑 브락스, 벤자몽, 디아몽 세 사람이 함께한 Music Sounds Better With You 역시 짧은 라디오 에딧 버전이었습니다. 여기도 샘플링이 들어갔죠. 차카칸의 81년도 페이트라는 곡에서의 기타 리프를 샘플링 했고요. 아까 뭐 필터링 얘기가 있었는데 이 곡에서는 프렌치 터치의 그 특유의 질감을 또 설명하면서 등장하는 단어 비트 크러싱 그러니까 소리에 디지털 왜곡을 발생시켜서 의도적으로 거친 질감을 얻는 그런 선택 프렌치 터치의 특징 중에 하나로 시그니처 사운드로 언급이 됩니다.

한국, 일본, 중국, 홍콩, 베트남까지 한자 문화권에서 추석 또는 중추절은 이 보름달 축제이기도 하죠. 이날 모두 함께 모여 가을 수확을 자축하고 등불을 밝히고 한 해 중 가장 둥글다고 여겨지는 보름달도 감상한다죠. 중국에서 이 추석이 공식적인 명절이 된 것은 당나라 시대에 속하는 7세기 초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과 달이 다시 만나 완전한 원을 이루는 날이라는 옛말도 이때부터 생겨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중화권에서 가을과 달은 이 독자적인 음악 문화 역사의 토대가 되었다죠. 그 중에서 한나라 시대부터 널리 알려진 곡 한공초이의 한공추월은 중국의 가을, 중추절 그리고 달을 대표하는 고전 음악입니다. 고쟁, 비파, 얼후 등 이 중국 전통 현악기가 은은한 떨림음으로 여백의 미를 강조하고 가을밤 달빛을 소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곡 핑후추이의 평호추월은 20세기 초 홍콩에서 처음 탄생한 곡인데요. 이후 광둥 지역의 중추절 테마가 되었다고 하네요. 잔잔해서 평면처럼 보이는 호수에 뜬 달이라는 뜻이라네요.

배뚱투, 베트남의 추석을 뜻하는 말이랍니다. 베트남의 추석은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아이들을 위한 선물과 행사로 치러집니다. 옛날 베트남의 부모들은 이 봄부터 가을 초까지 농사일로 눈꽃을 새 없을 만큼 바쁘게 지냈고 수확을 마치고서야 비로소 아이들에게 눈을 돌릴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미안함과 사랑을 담은 선물과 함께 아이들을 위한 축제를 열어주었다죠. 지금 들으시는 곡은 1975년 베트남 중추절에 체록된 청소년 합창단의 중추절 노래 륙덴탕땀 8월의 등불 행진입니다. 현재도 많은 버전을 들을 수 있지만 어린이 합창인 경우가 대부분인 이유죠. 물론 베트남의 가을달에 바쳐진 어른들의 노래는 뭐 왕실 시대부터 지금까지 만들어 오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대승투, 베트남의 중추절을 키워드로 왕실 시대에 탄생한 궁중악단 냐냑 음악부터 베트남 전통 목관악기 사오의 연주는 이 중국과 한국의 가을 정서와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 음악의 키워드, 중화권 국가와 베트남의 가을 달맞이 음악이라는 키워드로 함께 하셨습니다. 중국 가수 페이 웡의 노래로 단원 인장구, 우리 오래도록 함께 살아요. 이어서 베트남의 뚜안 응옥의 뉴모아 뚜 하노이, 가을날의 하노이를 추억하며 들으셨습니다. 2시간의 음악 여행 즐거우셨나요?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토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T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첫째,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평소 쓰는 이메일 계정과 다르게 설정해주세요. 비밀번호는 자주 바꿔주시고요. 둘째, 사무실이나 PC방처럼 여러 사람이 컴퓨터를 쓰는 곳에선 인터넷 뱅킹 사용을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금융거래가 발생하면 휴대전화 문자로 이용 내역을 알려주는 은행 서비스를 신청해주세요.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의 강혜진은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선생님, 어떤 학생이 일본어 공부하는 거 어렵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무지카시 데스까?
4: 이에, 야사시 초급 일본어와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3: 월, 화, 수, 오전 5시.
4: 야사시 초급 일본어로 시작해보세요.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선별 재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배우며 사랑하며 EBS FM EBS 라디오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0: 한국의 옛집에는 사랑방이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손님을 맞이하고 이웃들이 함께 모여 차 한 잔을 마시며 밤새도록 이야기를 꽃피우던 곳이죠. 오늘 아이돌 한국어 사랑방에는 어떤 이야기가 찾아왔을까요? 신발을 벗고 편안하게 들어오세요. 아이돌 한국어 사랑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Welcome, I'm Jinjin, the host of 아이돌 한국어 사랑방.
1: Hello, we are...

0: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아도란의 DJ 진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소개를 시켜드리기 전에 우리 항공이들과 먼저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브리엘라 AB8님께서 귀여운 강아지 진진아 돌아와줘서 너무 기뻐라고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알레르 플로레스 88님께서 진진 씨의 라디오를 다시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설레요라고 해주셨고요. 김보나 8024님께서 튜넥스 분들도 반가워요 해주셨습니다. 네, 첫 곡으로는 튜넥스의 블루 모드 들려드렸는데요. 이 노래의 주인공들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매력으로 무대를 사로잡는 라이징 스타들이죠. 케이팝의 새로운 루키 보이그룹, 튜넥스, 어서오세요!
1: 와! 네, 둘, 셋! 안녕하세요, 튜넥스입니다!
0: 와우! 역시, 이 패기. 네, 한 번씩 개인 인사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투넥스의 막내 아틱입니다.
0: 아하오.
2: 안녕하세요, 투넥스의 매력적인 목소리 슈완입니다.
0: 나하오.
1: 네, 안녕하세요, 투넥스의 리드 보컬 이누입니다.
0: 이누.
3: 와. 안녕하세요, 투넥스의 한담이 하는 남자 성준입니다.
0: 야하오, 성준. 네, 아도란의 이제 첫 출연이신데 지금 기분이 좀 어떠신지요?
1: 아, 이게 제가 사실 학창 시절에 EBS라는 걸 많이 봤거든요.
0: 오,
1: 강의를.
0: 그래요.
3: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1: 근데 여기에 제가 왔다니.
0: 아.
1: 앞으로 또 많이 나오겠습니다. 네,
0: 그렇군요. 자주자주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튜넥스는 올 3월에 또 데뷔를 했습니다. 데뷔 6개월이 지냈는데,
2: 네.
0: 데뷔 무대, 어땠나요?
2: 저희가 또 에피소드가 하나 있거든요.
0: 뭐죠?
2: 사실 저희가 데뷔 쇼케이스 날,
0: 네.
2: 저희의 OST 곡을 또 쇼케이스 날또 하고,
0: 오.
2: 또 타이틀곡도 하고, 이렇게
0: 네네네.
2: 했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이제, 리허설 때,

0: 했었던 이제 실수를 뭔가 했었어요. 근데 그때
1: 아.
0: 딱 조명이 켜지면서 저희가 무대 위에 있었어야 되는데
1: 오.
0: 조명이 켜졌는데 무대 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1: 아이고. 네.
0: 그래서 이제 무대 위로 뛰쳐나가면서 시작하는 연출로 즉석에서 바꿔서 했습니다.
2: 아.
1: 네, 맞아요.
2: 그 리허설 때만 그런
0: 네,
2: 건가요?
0: 리허설 때 했던 거를 이제
2: 똑같이.
0: 똑같이 무대 때도 해버려서 네, 이제
2: 아. 이미 조명이 딱 켜졌는데 거기 안에 뛰어들어가는 느낌도 뭐 스탠바이 느낌도 있고 그쵸. 귀여운 실수 정도로 봐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데뷔 때와 똑같이 긴장을 하는 멤버들도 있을 것 같고, 아, 그래도 6개월 지났으니까, 아, 좀, 이제 좀 알겠네 하는 멤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저는 아트입니다.
2: 자.
1: 저는 네. 일단 데뷔 때랑 지금이랑 긴장 아직도 갖고 있어요.
2: 아,
1: 근데
2: 똑같이.
1: 뭔가 데뷔 때는 뭔가 이제 아, 잘해야 된다 이런 긴장을 갖고 있었다면
2: 네네.
1: 지금은 무대 위에서 어떻게 재밌게 할수 있을까 그런
2: 오,
1: 긴장감으로 바뀌었던 것
2: 오. 그래도 긴장은 긴장이지만 다른
1: 같아요. 네,
2: 긴장인
1: 맞아요.
2: 느낌인 것 같고. 좀 여유로워진 멤버도 있나요?
1: 저 같은 경우는 제가
2: 네.
1: 1집 때좀 아티기처럼
2: 네.
1: 아 실수하면 안 되는데 이런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2집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많이 하고 연습도 많이
2: 네.
1: 했었어가지고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많이 쿨 가이가 된것 같습니다. 여유로워지고
2: 오, 쿨가이가 됐다. 자, 그러면 약간 무대 위와 무대에 딱 내려왔을 때그 반전 매력이라고 하죠. 그런 게좀
1: 그쵸.
2: 도드라지는 멤버가 있을까요? 오.
1: 제가 생각했을 때는
2: 네.
1: 저는 이거 인우라고 생각합니다.
2: 오.
1: 저요? 네. 저는 이거 인우라고 생각합니다.
2: 어떤 면에서 좀 그렇게 생각하세요?
1: 인우가 되게 이제 무대 아래서는
2: 네.
1: 막 엄청 귀엽고 막 밥도 막 귀엽게 먹고 그런 성격인데 이제 무대에서는 애가 막그 눈빛이 있거든요? 막, 막
2: 잡아먹을
1: 엄청
2: 것
1: 네,
2: 같은
1: 잡아먹을 것 같은
2: 이글이글
1: 그런 네,
2: 진심
1: 그런 멋있는
2: 네.
1: 그런 눈빛을 하는데 완전
2: 오.
1: 매력, 반전 매력 있는 멤버입니다.
2: 오. 자, 그러면 팀워크 관리 비법으로 일주일에 한번 대화하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1: 네, 맞아요.
2: 아직도 지켜지고 있나요?
0: 네,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고,
2: 네.
0: 좀 대화를 하면 저희가 평소에는 이제 장난도 많이 치고
2: 그쵸.
0: 이런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조금 건설적인 이야기를 해보자
2: 아.
0: 이런 취지에 이제 이런 시간을 만들었는데
2: 어허.
0: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거나 또 동감 내기가 저희가 굉장히 많아서
2: 많아서.
0: 네, 좀 거리낌 없이 그렇게
2: 그쵸.
0: 피드백을 주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밥 먹으면서 하나요?
1: 밥을 먹으면서 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네, 모니터링
2: 시간
1: 하면서 할
2: 나면,
1: 때도 있고 네. 네 맞아요.
2: 시간은 정해져 있나요?
1: 네.
2: 딱히
1: 정해진 건 없는
2: 어?
1: 둘이 말을 다르게
2: 말이 왜 다르죠?
1: 우리 다시
2: 제가
1: 맞출까요?
2: 이거
1: 다시
2: 이렇게
1: 맞출까요?
2: 질문을 하는 이유는 팀워크를 바라보기
1: 아,
2: 위해서.
1: 다시 맞출까요?
0: 하나. 다시 한번 주파수를 맞추는 작업을 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아, 네, 중요합니다. 진짜 저희도 한 이제 저희는 정기적으로 뭔가 한다라는 느낌보다 그냥 활동 끝나면 한번 얘기하자. 뭐 등등 이제 뭐 시작하기 전에 분위기를 보고 제가 이제 리더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럴 때마다 진짜 서로 몰랐던 고충 또는 속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 저는 좀 끝까지 가져가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아무리 바빠지더라도. 네.
1: 감사합니다.
2: 의견 충돌이 날 때. 어떻게 해결하세요, 보통?
1: 저희는 그냥 진짜 객관적으로 봐요. 무대를 위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거나 하면
2: 네.
1: 진짜 막 별로 안 멋있어요. 막 보면은 별로야. 이런 건 진짜 다 처음부터 그냥 다
0: 솔직하게.
1: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고,
2: 정확하게.
1: 그냥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좀 이렇게 주고받는 편이에요. 솔직하게.
2: 굳이 이제 막 꾸며서 얘기하지
1: 네.
2: 않고 좀 직설적으로 표현을
1: 네.
2: 많이 하시는구나.
1: 네. 네.
2: 좋습니다. 그건 또팀 분위기에 따라서 또다 다른 거니까요. 자, 그리고 이 얘기 꼭 하고 넘어가야겠죠. 튜넥스가 지난 9월 2일 두 번째 미니 앨범 블루 모드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튜넥스 신곡을 듣지 못한 항공이들을 위해서도 앨범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저희가 1집 때는

0: 뭔가 나는 다르다 이런 선언 같은 메시지를 담은 앨범이었다면 이번 앨범은 좀 나와 같은 좀 다르지만 나와 같은 존재들도 우리와 함께 있다 라는 거를 저희 일곱 청춘을 조금 푸른 달빛에 이렇게 빗대어서
1: 빗대어서.
0: 조금 표현해 본 그런 앨범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야, 이번 타이틀곡 블루 모드의 컨셉이 댄디 섹시라고 했는데 이번 컨셉 어떻게 정해지게 됐나요?
2: 일단 이번 앨범에도 저희가 그 좋은 안무를 짜게 되는데요. 그래서 짜기 전에 저희가 또 같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번 노래 어떤 컨셉으로 할까? 네,
1: 회의를
2: 듣다
1: 했구나.
2: 보니까 네, 맞아요. 듣다 보니까 약간 이 노래 분위기도 그렇고 섹시한 느낌으로 가볼까라는 의견도 나왔고
1: 그렇죠.
2: 그래서 또 안무도 짜보고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1: 노래 자체가 아까 들어봤는데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굉장히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세련돼가지고 댄디 섹시가 왜 댄디 섹시인지 노래만 들어도 알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튜넥스가 직접 뽑은 블루 모드의 킬링 포인트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3: 사실 이게 저희가 이 노래가 나오기 전부터
1: 같아요.
3: 한 친구가 계속 준비했던 게 있거든요.
2: 맞아요.
1: 그한
2: 네.
1: 친구 저 지금 알것 같은데. 성준 씨?
3: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 블루 모드의 브릿지 파트를 맡게 되었는데요. 이 파트가 제가 어떻게 하면은 킬링 파트로 만들 수 있을까를 되게 컴백하기 전부터 되게 연구를 많이 했었어가지고 제가 킬링 파트를 얻게 된것 같습니다.
1: 그 브릿지 파트가 킬링
3: 네,
1: 파트인
3: 맞습니다.
1: 거죠.
3: 네. 네.
1: 그럼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한 소절.
2: 아, 당연하죠.
1: 한 소절 조금.
3: 제가 한 소절을 하고 싶은데 안무가 여기가 되게 맛깔나가지고
2: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3: 네,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3: 노래
2: 그러면 노래
3: 불러주세요.
2: 같이
3: 네, 같이
2: 불러주세요.
3: 불러주세요. 나 일어나서 안 해도 돼요?
0: 자, 갑니다. 5, 6, 7,
4: 8. 가끔은 아무 말도 하기 싫어져. 근데 네가 옆에 있으면 그게 또 웃겨져.
1: 야, 그 마지막에 딱 하는 이 엔딩 요정의 느낌까지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방송 활동할 때또 챌린지 하는 게 트렌드잖아요.
2: 네, 맞아요.
1: 챌린지에 좀 도전하고 싶은 뭐 노래나 이런 게좀 있나요?
3: 사실 저희가 2집 활동을 하면서 되게 많은 선후배분들을 만나면서 좀 여러 챌린지를 하고 싶었는데, 근데 좀 공교롭게도 다 하진 못했어가지고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1: 활동하면서 이게 시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중간에 스케줄 가시는 분들도 있고,
3: 맞아요.
1: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컨디션이라는 게. 요즘
3: 네.
1: 또 독감 유행이잖아요.
3: 맞습니다.
1: 그러면 막, 하고는 싶은데 괜히 감기 옮을까 봐, 또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3: 몸이 안 좋아요.
1: 미루게 되면 또잘안 맞기도 하고.
3: 그러면 혹시 선배님이랑 챌린지 하고
1: 아,
3: 싶은데.
1: 그러면 많이 어렵나요?
2: 오늘 감사합니다.
1: 많이 어렵나요?
2: 아니, 많이 어렵지
3: 쉽습니다.
1: 자, 슛 하면 뭐 끝나고 뭐한 5분 정도 찍고 가시면 되죠. 자, 아무튼 이쯤에서 아이돌 한국어 참여 방법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로 참여해주세요.
0: 글로벌 한공이들 유튜브와 소셜 미디어 EBS FM 코리안을 팔로우해 주세요. K-pop 비하인드부터 가사 번역, 아이돌 게스트 출연까지 K-pop의 이모저모를 알려드립니다.
1: 네, 이번에는 튜넥스의 추천곡을 한번 들어볼 예정인데 오늘의 선곡 요정은 누구일까요?
3: 뭘까요?
0: 안녕, 난 시완이야.
1: 야하! 오늘은 어떤 노래를 준비해 오셨나요?
0: 바로 튜넥스의 앤서라는 곡인데요. 최근에 날씨가 또 쌀쌀해졌는데 이런 선선한 바이브와 비가 올때잘 어울리는 곡이라서 추천해드렸습니다.
1: 네, 좋습니다. 그러면 튜넥스의 앤서 듣고 올게요.

0: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튜넥스 여러분들, 아이돌 한국어 편안하게 즐기고 계신가요?
1: 네!
2: 오! 오! 오!
0: 허허허. 편안한 시간은 이제 그만. 킹 세종 가라사대 한국어 시험 시간입니다. 장원 급제요!
3: 장원급제는 오래전 대한민국에서 국가시험에서 합격했던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한국어 시험을 치를 거예요.
0: 네, 오늘의 팀은 앉은 순서대로 인후와 성준 팀, 그리고 시완과 아틱 팀으로 나눠집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앉은 자리 덕분에 자연스럽게 팀장이 된 인우 또는 시완의 이름을 외쳐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편하게 팀 이름을 외쳐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1: 알겠습니다.
0: 그럼 모두 준비되셨죠?
1: 네!
0: 장원급제요,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는 초성 문제입니다. 제가 내는 초성을 듣고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은 표준 국어 대사전에 등록된 단어로 외래어나 외국어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저 진진이가 선정한 단어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역, 이응. 뭐가 있죠? 뭐, 겨울. 하지만 제가 선정한 단어는 가을이기 때문에 가을을 정확하게 다 맞춰주셔야 되고요. 총 문제는 5개고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팀명을 한번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치읓, 지읒.
1: 네?
2: 치읓,
0: 치읓,
1: 지읒. 치읓, 지읒. 시원!
0: 자, 시원.
1: 친정.
3: 인우,
0: 지읒, 인우,
3: 충족,
0: 충족,
1: 인우,
0: 인우,
1: 춘장,
0: 춘장, 아닙니다. 자, 일단 이번 앨범 우리 멤버들이 열심히 지읒, 지읒,
1: 화이팅,
0: 화이팅,
1: 충전,
0: 아,
1: 인우,
0: 인우,
1: 초조,
0: 아, 초조하게 준비했나요?
1: 힌트 주세요.
0: 약간 좀뭐 작사, 안무, 랩 메이킹.
1: 찍어. 장자.
0: 장자. 자, 우리 한국 친구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기역, 지읒.
1: 시원.
0: 시원.
1: 가지.
0: 가지 아닙니다.
4: 가지. 먹고 싶었어요.
0: 자, 우리가 또 허니의
1: 아, 이거. 경쟁!
0: 경쟁! 좋습니다. 1대1이고요. 다음 문제는 세 글자입니다.
4: 세 글자?
0: 지읒, 시옷, 기역.
1: 이응.
0: 인우.
1: 자사고?
0: 아, 아니요. 자사고 아닙니다. 아,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 앨범은, 긴장을 좀 많이 한것 같은데. 두 번째 앨범은?
4: 두 번째
0: 지읒,
4: 앨범은?
0: 시옷, 기역.
4: 조금만 힌트 주시면 안 돼요.
0: 자, 약간. 야, 두 번째 앨범! 잘될 거야!
1: 파이팅!
4: 파이팅, 이런.
1: 파이팅!
0: 아, 이번 앨범은 좀, 아, 그전에는 저 좀, 아, 좀 불안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땡땡,
1: 아!
0: 있습니다.
1: 인우! 아, 자신감!
0: 자, 좋습니다. 네 번째 문제도 세 글자고요.
1: 와, 이거
0: 지읒,
1: 맞춰야 돼.
0: 지읒, 기역입니다.
1: 아, 이누.
0: 이누.
1: 자존감.
0: 비슷해요. 약간 뮤직비디오에서 우리 성준 씨가
4: 아티.
0: 아티.
4: 진지감?
0: 아닙니다.
1: 아, 이누.
0: 이누.
1: 자전거.
0: 자전거 맞습니다. 자.
1: 아시는구나.
0: 마지막 문제도 세 글자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튜넥스한테는 쉬울지도. 지읒, 피읒, 시옷.
1: 아, 이누! 주파수!
0: 맞습니다!
1: 알고
0: 자, 이렇게 해서 초성 퀴즈, 우리 인겸팀이죠. 이누와 성준 팀께서
4: 인정할게요.
0: 4점으로 이겨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 기세를 이어서 두 번째 퀴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 와,
4: 컴온.
0: 네, 이번에는 외래어 표기 문제입니다. 외래어. 국립국어원은 외래어 표기법에 맞춰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한글로 표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허. 예를 들어 ENCORE
4: 앙코르.
1: 앙코르.
0: 네, 그러면 앙코르.
1: 앙코르.
0: 앵콜 아니죠? 앙코르입니다. 제가 이제 스펠링을 불러 드릴 테니까 올바른 한국어 표기를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네.
0: 자, 문제는 총 3개고요. 정답을 아시는 팀은 팀장의 이름 또는 자기 이름 부르셔도 되겠습니다.
1: 네.
0: 자, 바로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1: 갑니다.
0: C L I M A X.
1: 시원.
0: 시원.
1: 클라이맥스.
0: 클라이맥스. 클라이맥스. 클라이맥스 아니죠? 클라이맥스입니다. C R O I S S A N T.
1: 아,
0: 빵 종류죠?
4: 아팅입니다.
0: 아팅.
4: 코라. 어, 코아상.
0: 아, 코아상.
1: 인우.
0: 네, 인우.
1: 크루아상.
0: 크루아상. 크루 아니고요?
1: 한국어로 크루로 돼 있지 않나? 크루인가?
0: 크
1: 다 좀 그러면 크루아상.
0: 크루아상. 크루아상 아니죠? 크루아상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어렵죠. 자, C A S T E L L A.
1: 아, 아.
0: 아, 시원.
1: 카스테라.
0: 카스테라.
1: 어? 아! 야, 이누!
0: 이누.
1: 카, 아, 잠깐만. 카스텔라? 카스텔라?
0: 어, 카, 어, 정확하게 해주세요. 어, 어, 어.
1: 카스텔라.
0: 카스텔라.
1: 텔라.
0: 카스테라 아니고요. 어! 카스텔라입니다. 야, 이거 유성준이 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퀴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띄어쓰기 문제입니다.

0: 보기를 듣고 맞춤법에 맞춰서 띄어쓰기를 말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가 있으면 동해물과 띄고 백두산이 띄고 이런 식으로 띄고를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총 문제는 3개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이름을 크게 외쳐주세요.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1: 예.
0: 함께라서 더 즐거운 것 같아요.
1: 시원.
0: 시원.
1: 함께라서 띄우고
0: 네.
1: 더 띄우고
0: 음흠.
1: 즐거운 것 띄우고 같아요.
2: 이루.
0: 아! 이루.
2: 함께라서 띄고 더 띄고 즐거운 띄고 것 띄고 같아요.
1: 아 맞아 맞아.
0: 와 굉장히 잘 이걸 제일 잘하는 것 같네요. 자 기다린 만큼 더 행복한 시간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다린 만큼 더 행복한 시간이에요.
2: 이도
0: 이도
2: 기다린 만큼 뛰고 더 뛰고 행복한 뛰고 시간이에요.
1: 어 아틱이요.
0: 아틱
1: 기다린 뛰고 만큼 뛰고 더 뛰고 행복한 뛰고 시간이에요.
0: 어 이야 대박이다.
3: 야야 잘한다.
0: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번 문제만큼은 그래도 긴장감을 위해서 점수 좀 더 걸고 가시는 거 어떻습니까?
1: 좋습니다.
2: 5점 걸고
0: 그래서 5점 걸고 막판 뒤집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좀 어렵습니다.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만의 추억을 하나 더 만들어 보아요.
1: 이누
2: 아직 오케이.
1: 아, 뭐 왜 영구야?
2: 천천히, 천천히.
1: 우리만의 띄고 추억을 띄고 하나 띄고 더 띄고 만들어 봐요.
2: 오케이.
1: 어?
0: 아직.
1: 봐요? 우리만의 띄고 추억을 띄고 하나 띄고 더 띄고 만들어 띄고 봐요.
0: 야! 와! 와! 한글날의 소년 캐리.
1: 나.
0: 자 이렇게 해서 장원급 제어 우승팀은 아틱 시완입니다.
2: 이야
1: 이런게 어딨어.
0: 자 진 팀은 많은 문제를 맞췄지만 우리 인겸 팀은 끝나고 벌칙이 에? 있습니다.
1: 오, 와.
4: 벌칙.
0: 자 잠시 쉬어가기 위해서 두 번째 성공 요정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시죠?
5: 오. 오! 안녕 난 성공 요정 인우야.
0: 어떤 노래를 준비해 오셨나요?
5: 잭 차브들로의 Give Me Your Forever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선정한 이유는 저희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0: 네.
5: 튜이니와 평생을 함께 하고 싶어서 있습니다.
0: 오, 튜이니와 함께하고 싶은 곡으로 노래를 선정해 주셨고요. 그러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여러분의 일상에 낭만 한 스푼 더하는 시간입니다. 진작의 낭만. 사람마다 성격도 취향도 좋아하는 음악도 다 각양각색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마다의 주파수도 조금씩 다 다른데요. 여기 서로 다른 7개의 주파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뛰는 주파수, 천천히 마음을 울리는 주파수, 그리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매력의 주파수까지. 서로 다른 7개의 주파수가 만나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서로의 박자에 맞춰가며 하나의 음악을 만듭니다. 각자의 개성은 그대로 간직한 채 새로운 주파수를 만들어내는 튜넥스. 그들만의 주파수로 세상에 새로운 신호를 보내려고 합니다. 저희도 그 신호에 함께 귀 기울여 볼까요? 다 같이 어떻게?
1: Tune into our frequency!
0: 네, 진작의 낭만. 오늘은 튜넥스의 팀의 슬로건을 읽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2: 낭만 벌써 완전
0: 그죠? 진작의 낭만. 그런 느낌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약간 함께 지내면서 활동을 하면서도 좀 맞춰지는 주파수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아, 나는 매운 걸 아예 못 먹는데 이 친구 때문에 늘었다. 뭐 이런 거 등등.
3: 제가 원래 치킨을 먹을 때 그 양념을 좀 많이 먹는 편인데 근데 이제 요즘 시안이랑 같이 먹으면서 시안이가 좀 프라이드 그런 네, 오리지널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안이랑 같이 치킨을 먹으면서 제가 좀 바뀌었어요, 입맛이. 프라이드를 엄청 좋아하게 된 입맛으로 바뀌었습니다.
2: 진짜요? 네. 대박.
0: 저도 후라이드 파.
2: 역시.
0: 양념은 너무 달달하고. 그리고 저는 그런 파입니다. 눅눅한 걸. 왜 굳이 내가 이 양념은 찍어 먹으면 되는데.
3: 맞아요. 와. 네. 맞잖아요.
2: 정확히 니즈를 파악.
0: 맞아요. 저는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아마 양념파 분들이 조금 이제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소신마랑 하겠습니다. 저는 양념을 굳이 시켜 먹지 않습니다. 이거 좀 위험한데. 자, 아무튼 또 다른 거 있을까요? 닮아간다.
2: 이게 사실 행동도 정말 닮아가는 맞아요. 것 같은데 얼마 전 살짝 TMI인데 네. 이제 저희가 팬 이벤트로 이제 공연장 같은 곳을 갔는데 네. 저희가 대기하는 공간에서 서로 이제 놀래키려고 아. 이렇게 장난을 친 적이 있었는데 네, 네. 제가 놀래키려고 숨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멤버들을 놀래키고 이제 하하하 웃으면서 걸어가는데 불과 3m 뒤에 또 다른 친구가 이제 놀래키려고
0: 그 습관 그리고 뭔가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해져요.
2: 네.
0: 그리고 그런 경우 없으세요? 갑자기 똑같은 타이밍에 똑같은 음정

0: 노래를 맞아, 맞아, 한다고.
1: 여진 단어 뱉고 막
2: 그러니까요.
3: 네. 같이 이렇게 딱 나와서 뭐야?
1: 맞아.
3: 뭐야?
1: 그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그 제가 시안이랑 같이 메이크업을 받으면서 기다리고 네. 있었거든요. 이제 메이크업이 끝나고 둘이 일어서는데 똑같은 음정으로 다른 언어로 이데스네 이 말을 했었어요.
3: 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뇌 공유가 되듯이 네.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 멤버들도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그런 거 참 신기하기도 하고. 네. 자, 그러면 이번 활동의 목표가 좀 있나요?
2: 목표요?
4: 저의 개인적인
3: 네.
4: 개인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팀적인 그런 목표는 저희 노래가 차트인을 하는 게
3: 아하.
4: 정말
3: 너무 좋죠.
4: 목표입니다.
3: 네.
4: 뭔가 저희 어머니랑 같이 마트를 갔을 때 저희 노래가 나온다면 정말 꿈 같은 좋죠. 일이지 않을까.
3: 맞아요.
4: 네.
3: 개인적인 목표지만 팀적인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은요?
2: 저는 일단 팀적으로 저희의 노래를 네. 더 다양한 알리고. 나라에서
3: 오.
2: 알릴 수 있게 그런 목표
3: 하고 싶다.
2: 세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개인 목표는
3: 네네.
2: 또 저는 태국에서 왔잖아요.
3: 그렇죠.
2: 그래서 태국에서도 더 유명해지고 네, 팬분들이랑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네.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3: 딱 티너스가 다 같이 잘 돼가지고 태국 공연 가가지고 우리 아티에게 부모님과 인사하고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2: 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3: 네, 파이팅입니다.
2: 감사합니다.
3: 또 다른 분들?
1: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워낙 노래에 욕심이 좀 있다 보니까 좀 더 여러 장르의 노래를 해보고 싶고 또 그리고 팀 목표로는 이제 연말 무대를 한번 서보는 게
3: 연말 무대 좋죠.
1: 너무 큰 목표입니다.
3: 네. 멋있잖아요. 연말 무대 편곡도 멋있게
1: 네,
3: 하고
1: 멋있어요.
3: 댄스 브레이크 또 해줘야 되고 다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멋있는 무대 꾸밀 수 있게 응원하겠습니다.
4: 아, 네. 감사합니다.
3: 민우님은?
5: 저는 오늘 하나 잃었습니다.
3: 라디오?
5: 이 라디오에 나왔기 때문에
3: 잘한다.
5: 좋았다. 아, 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3: 네.
5: 많은 방송에 나가서 좀 알리고 싶어요.
3: 팀을
5: 팀도 그렇고
3: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5: 예능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3: 아, 네. 근데 그런 끼가 보여요.
5: 아, 그래요?
3: 네.
5: 감사합니다.
3: 그게 뭔가 치고 들어오는 타이밍이나 이제 예능이나 이런 데 나가보면 눈치 빠른 사람들이 되게 잘하거든요. 눈치 되게 빠를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아무튼 개인적으로 정말 응원하겠고.
5: 네.
3: 자, 우리 성준 씨의 추천곡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제가 추천해드릴 곡은 크러쉬 선배님의 언론입니다.
3: 언론.
1: 이 곡을 추천한 이유는 제가 연습생 때 잠깐 성장이 멈춘 것 같다고 느껴져서 약간 몸도 마음도 힘들 때가 있었는데요. 네. 이 노래를 제가 듣고 되게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3: 성장. 네. 키 많이 크시던데.
1: 야.
2: 많이 성장.
1: 아, 완전 성장.
3: 장난이고. 뭔가 그럴 때마다 이 노래를 좀 많이
1: 네.
3: 들으셨군요.
1: 네, 많이 들었습니다.
3: 약간 진짜. 그런 위로하는 곡들이 하나쯤은 다 있죠.
1: 네.
3: 그런 곡입니다. 아무튼 크러쉬의 언론과 그리고 한로로의 너와 나까지 이어집니다.

0: 아니, 근데 진짜 우리 항공이들이 튀넥스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잖아! 아니, 근데 진짜는 항공이들의 메시지를 읽는 시간입니다. 아이돌 한국어 SNS를 통해서 튜넥스에 대한 질문을 미리미리 받아봤는데요. 항공이들이 메시지 어떤 거 보내주셨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0: 이노님.
1: 네, 바르샤님. 아니, 근데 진짜 앞으로 꼭 도전해보고 싶은 음악 장르가 있나요? 오.
0: 튜넥스가 어떤 장르?
1: 근데 저는 좀 장르도 있고 컨셉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또 팬분들이 좋아하시는 청량을 좀 해보면 좋지
0: 오,
1: 않을까.
0: 청량.
1: 네, 그 생각이 있습니다.
0: 저 아까 노래를 들으면서 음색들을 들으면서 약간 트로피컬 하우스 같은 것도 잘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청량을 하면 그런 쪽으로 가도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시원님.
2: 네, 지음님. 아니, 근데 진짜 요즘 푹 빠져있는 취미는 어떤 건가요? 멤버들끼리 함께 하나요? 아니면 따로 하나요?
0: 어떤 것 같으세요?
2: 요즘 푹 빠져있는 취미는
0: 네.
2: 저희가 또 명상을 하거든요.
0: 와우!
3: 명상.
2: 그리고 또 요가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0: 진짜요?
2: 네. 근데 저는 이제 요가를 잘 하지는 못하는데, 이제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 이제 성준이가 또 요가를 되게 잘하거든요.
0: 진짜요?
1: 이제
0: 대박이다.
1: 요가를 하면은 마음도 편해지고, 또 몸도 편해지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리고 또 잠도 잘 오고, 그런 것 같아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제가 가장 뭐 취약한 게 유연성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요가나 막 저도 그래서 좀 이런 걸좀 기르고자 필라테스를
1: 필라테스.
0: 해봤거든요. 와, 근데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필라테스도 그렇고. 근데 너무 좋은. 저는 뭐랄까, 이 어쨌든 아이돌을 하면서 그 정신 건강에 대해서 항상 이제 트레이닝을 요즘 받기도 하고 상담도 많이 받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를 가장 초기 단계에 잘 잡아줄 수 있는 게 생각 정리라고 하는데,
1: 생각 정리.
0: 그런 것들을 요가 또는 명상을 하면서 좀잘 정리를 해 나가면 앞으로 단단해지지 않을까, 친구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틱님.
3: 네, 카호님. 아니, 근데 진짜 멤버 중 같이 여행을 가면 가장 재밌을 것 같은 멤버는 누구인가요? 멤버들끼리 여행 가본 적 있어요?
0: 여행은 가세요? 아직 데뷔하고는 못 갔죠?
4: 네.
0: 아마 앞으로 한 3년 동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면 뭐 연습생 때나 아니면 같이 뭐 나들이 정도여도 좋으니.
3: 저는 연습생 때 저랑 성준이 형이랑 경복궁
0: 오!
3: 가봤거든요.
0: 네.
3: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0: 오, 경
3: 네.
0: 그때 처음 가보신 거예요? 경복궁?
3: 네, 맞아요. 그때는 처음 가보고.
1: 아티가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0: 그쵸,
1: 제가
0: 그쵸.
1: 이제 어떻게 한국어를 연습시키고 또 한국 문화를 보여줄까 생각했다가 이제 경복궁이 있다 해가지고 경복궁 가서 보여줬는데 이제 거기 보면은 약간 박물관이 옆에 있어요.
0: 그쵸.
1: 전시관. 그런데 가면은 이제 좀 해태나 좀 그런
3: 네, 맞아요.
1: 동상이 있는데
0: 네.
1: 이제 그런 거 보면서 똑같이 또 따라하고 이거는 해태야. 에 이러면서 보여주고 또 이제 거기에 써져 있는 설명서 같은 거 읽어봐 하고 이제 잘못 읽으면은 그거 아니야 다시 읽어 이러고 이렇게
3: 되게
1: 좀
3: 잘
1: 네
3: 알려줬어요.
0: 한국어 공부를 하러
1: 네
0: 이제 나시를
1: 그러면
0: 갔구나. 자, 앞으로는 아이돌 한국어 자주 나와서
3: 아
0: 한국어
3: 감사합니다.
0: 배우시면 되겠고요.
3: 많이 많이 오겠습니다.
0: 근데 저는 여행이나 취미 생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튜넥스 친구들도 시간 여유가 날 때마다 좀 취미를 찾거나, 물론 너무 피곤해서 보통은 집에서 자겠지만, 그거를 이제 익숙해지는 순간에 저는, 뭔가 시간이 빌때잘 노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놀줄 알아야 또 열심히 일을 하는 거니까, 취미 생활을 또 하나씩 찾아보고, 그리고 여행을 한 번씩 시간이 되시면 한번 놀러 가서, 여유를 만끽하고 오시는 걸 추천해
1: 네,
0: 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아쉽지만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시간 굉장히 빠르죠? 우리 멤버들 오늘 아이돌 한국어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아이돌 한국어 너무 찐디님께서 너무 열심히 진행을 아닙니다. 해주셔서 저도 너무 나른하고 좀 기분 좋게 라디오를 하고 가는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 튜넥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아틱!
3: 저는 또 오늘 좋은 기회 네. 아이돌 한국어 라디오 나오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 싶고요. 네. 또 다음에 앞으로 많이 많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도 더 열심히 노력 많이 해보겠습니다.
0: 이야, 감사합니다. 파이팅. 자, 우리 성준 씨.
1: 사실 아이돌 한국어가 너무 저는 좋아했었고 그리고 많이 봤었기 때문에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워낙 연습생 시절부터 네. 또 아스트로 선배님을 아이고. 되게 많이 커버도 하고 감사합니다. 좀 많이 연구도 했었어가지고 네. 참고도 하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만나 뵈셔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0: 아,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누님.
4: 자, 오늘 아이돌 한국어 너무 재밌었고.
0: 이 톤이 너무 웃기네.
3: 좋아요. 재능이 있어요. 아, 너무 좋아요. 재능이 있어요.
4: 오늘 이제 선배님과 네. 이제 또 이제 좋은 게임, 재밌는 게임 해주시고 좀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소중한 경험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아이, 아닙니다. 자, 소중한 경험은 경험이지만 아직 경험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벌칙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끝곡으로는 튜넥스의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춤 준비해 주시고 그럼 한국인들아 그리고 튜넥스 멤버들아 잘 먹고 잘 살자. 안녕.

불안도가 높다고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입니다. 학교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이나 회사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바로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평균보다 높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스스로에게 높은 기준을 세우고 나쁜 결과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높은 기준과 나쁜 결과에 대한 거부감은 불안을 만들고 그 불안은 우리를 더 철저히 준비하게 하고 끝까지 노력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실제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젠슨, 너는 며칠 있다 망할 거야 라는 말을 되뇌며 불안을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건 그 일을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불안은 나를 무너뜨리는 감정이 아니라 내 안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0: 学习汉语一回生二回熟三回成朋友
1: 중국어공부는처음에는서툴지만두번째는익숙해지고세번째는친구가됩니다목금토오전5시20분
0: 星期四五六上午五点二十分
1: 홍상욱과
0: 왕도와함께
1: 중국중고를통해중국을
0: 만나보세요
2: 지금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하나 끼우고, 두 개 끼우고, 세 개 끼우고 이 추석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알록달록 꼬치 전인데요. 이 요즘은 명절 음식이 기름지고 칼로리도 높다 보니까 이 예전처럼 한상 가득 차리기보다는 조금씩 간소하게 준비하는 집도 많아졌죠. 그래도 명절인데 너무 안 먹으면 또 섭섭하잖아요. 과식만 하지 않는다면 송편 하나 맛보고 전도 하나 집어먹고 이런 게 또 명절의 맛 아니겠습니까? 이 꼬치전도 여러 가지 재료를 하나하나 꽂아야 맛도 좋고 보기에도 더 먹음직스러워지잖아요. 오늘 이브닝 스페셜도 추석을 앞두고 뉴스 하나 끼우고 영어 하나 끼우고 거기에 좋은 노래까지 하나 끼워서 여러 가지 재미를 알차게 꽂아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2시간 풍성하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의 첫 곡입니다. John Kay, Parachute.

0: 9월 23일 수요일 EBS FM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다림님, 헐, 우리 마유쌤 뭔가 앞뒤로 얇아지신 느낌인데? 앞뒤로 얇아지는 건 뭐죠? 이러다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하셨는데요. 앞뒤로 얇아진 거를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네. 조금씩 얇아지고 있는데, 아직 그 반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갈 길이 멀어요. 준식님이요. 마유쌤 평소엔 운동 싫어하는 척 하시지만, 실제로는 매일 밤 러닝과 근력 운동을 겸비하는 분일 수도 있어요. 글쎄요. 이거를 제가 맞아요. 이러고 싶은데 양심에 찔려서 러닝까지는 아니고 그냥 아직까지는 좀 걷는 거 빠르게 하는 거 정도로 하고 있는데 아, 진짜 조만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파이팅 하고 싶어요. 네. 근데 기분은 좋네요. 네. 자, 여러분은 그 송편 중에서 깨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콩 좋아하시나요? 뭐 저는 벌써 아시겠지만 무조건 깨입니다. 그 아르락 아르락 하는 그게 너무 맛있거든요, 저는. 네. 아, 그리고 저는요. 이또 방금 만들어서 따뜻할 때 먹어야 또제 맛입니다. 아무리 맛있게 이렇게 전을 부쳐도 이게 일단 한번 식어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시 데우면 그 느낌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꼭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라고 싶었습니다. 자, 한분 모셔야죠. 왠지 추석이라 꼬치전 만들어 오셨다고 해서 침이 싹 고였는데, 웬 꼬치전이 고기 맛살 대파, 고기 맛살 대파가 아니라 브로콜리 당근 오이, 브로콜리 당근 오이여서 고였던 침이 싹 말라버릴 것 같은 일산 부침개, 크리스틴 쌤입니다.
1: Good evening. Oh,
0: 아니,
1: that's great.
0: 왠지 그렇게 만드실 것 같아요.
1: Oh, no.
0: No?
1: Of course. You can't do that.
0: 쌤은 그러면 전 같은 거잘 붙이세요?
1: Well, I'm really famous for 고추전.
0: 오, 저
1: Yeah.
0: 너무 좋아해요.
1: So this is something that my husband's side of the family and I learned it. And we put 방아 in there. And we put
0: Okay.
1: clams, 조개살. And 고추 and 부추. And you just dice it up. And then you just, it is so phenomenal. It's
0: 와,
1: so good.
0: 저 지금 또 여기 딱딱해졌습니다. 침 고여서요. 아니, 그럼 저는 그냥 고추전 하면 브라운 비프를 그 안에 이렇게 막 넣어가지고
1: No, we don't put the
0: 스타핑을
1: beef.
0: 해가지고
1: No.
0: 그런 게
1: No, it's not
0: 아니고요.
1: that chon. It's like a real chon, like a pancake chon,
0: Right, right.
1: but it's got like all of these ingredients. So it is so good. And I'm gonna give you some.
0: 좀 주시는 게 좋을 것
1: I
0: 같아요.
1: will.
0: 일산 부침개이시기
1: Yeah, drive
0: 때문에.
1: by.
0: 오케이. 자, EBS FM 이브닝 스페셜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0: 그리고 유튜브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화면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브닝 스페셜 1부는요, 국내외 뉴스를 만나보는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요. 6시부터 시작되는 2부에서는 뉴욕타임스 기사를 깊게 들여다보는 딥다이브 데일리, 그리고 하루하루가 다르게 연기력이 늘어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틴 쌤을 볼수 있는 하루 한 문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만나볼까요?
1: U.S. and Iranian representatives held 3 hours of talks in New York, where the U.N. General Assembly is taking place. President Trump said further talks are expected, underscoring that reaching a deal would be in Iran's best interest.
0: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에서 3시간 동안 회담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회담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히며 합의에 이르는 것이 이란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 The Chuseok holiday begins tomorrow and travel is expected to be in full swing. Traffic for homeward bound travelers will likely peak tomorrow morning, while return traffic will be heaviest on the afternoon of Chuseok day. Highway tolls will be waived nationwide during the holiday.
0: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연휴 이동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성길 교통은 내일 오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이며 귀경길은 추석 당일 오후에 가장 붐빌 전망입니다. 연휴 기간에는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1: London's child population is continuing to shrink, and more than 90 schools have reportedly closed their doors since 2019. Falling birth rates and high housing costs have delivered a double whammy, with more and more families being priced out of the capital.
0: 런던의 아동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서 2019년 이후 90곳이 넘는 학교가 문을 닫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출산과 높은 주거비라는 이중고가 겹치면서 점점 더 많은 가족들이 비싼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해 런던을 떠나고 있습니다.
1: A shark spotted in a waterway at Busan's North Port has been lingering there for a sixth straight day. Authorities will closely monitor the situation through the Chuseok holiday and may try to usher the shark back out to sea if it stays put.
0: 부산 북항의 한 수로에서 발견된 상어가 엿새째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은 추석 연휴 동안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상어가 계속 머물 경우 바다로 다시 유도하는 방안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1: U.S. and Iranian representatives held 3 hours of talks in New York, where the U.N. General Assembly is taking place. President Trump said further talks are expected, underscoring that reaching a deal would be in Iran's best interest.
0: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에서 3시간 동안 회담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회담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히며 합의에 이르는 것이 이란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가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이 미국하고 이란의 대표단이 회담을 가졌죠?
2: Yeah, right. They did. And so, of course, you know, when President goes back and forth, mm-hmm. and he said, okay, you know, we had, you know, some progress, mm-hmm. but he said either make a deal with mm-hmm. Iran right. or quickly wipe Iran out.
0: Wow. 엄청 강하게 나갔네요.
2: Yeah, totally. And so what happened was when Trump used the words wipe out, the
0: okay.
2: Iranian delegation, they walked out of the assembly hall.
0: Wow.
2: But come on. So, and I just want to emphasize uh-huh. this word, wipe out.
0: Right.
2: It means completely destroy.
0: 완전,
2: leave nothing behind.
0: 이거는 거의 전멸, 완전히 뭐라 그럴까? 완전히 밀어낸다라는 느낌이잖아요. 굳이 그렇게 조금 strong한 단어를 쓸 필요가 있었을까?
2: Right.
0: 그 얘기를 하는 순간 wipe out. 전멸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발언이 나오자마자 이란 대표단은 이 총회장에서 퇴장을 하기도 했다.
2: Yeah. And so, of course, the Iranian military are very unhappy. You know, they're very strongly criticized President Trump. And they said that they're going to take military retaliation.
0: Right.
2: And so then Trump says, well, you know, after the midterm election, which is in November, we will reach a deal. We don't really know what is going to happen.
0: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군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유엔 연설 강하게 비판을 하고 그리고 군사 보복을 예고하고 그랬는데 트럼프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좋고 굉장히 productive, 생산적인 회담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그래서 어느 게 맞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네요.
2: We 그렇죠? don't know.
0: Right. Mm-hmm. 자, 어떤 표현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2: U.S. and Iranian representatives held 3 hours of talks in New York where the UN General Assembly is taking place.
0: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UN 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에서 3시간 동안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게 있어요. Iranian representatives라고 했는데 우리가 뭐 어디 커스터머 서비스 같은 데 전화하면 one of our representatives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2: Please hold.
0: 또 듣는 것 같아요, 진짜.
2: Please hold. Well, one of our representatives will be with you shortly.
0: With you shortly.
2: Yeah.
0: 소름이 또 돋습니다. 자, representative는 사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커스터머 서비스 같은 데서는 담당자라는 뜻도 되지만 여기서는 대표. 자,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단이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에서 3시간 동안 회담 가졌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뭔가 3시간 동안 회담이 열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assembly the UN General Assembly is taking place 하는 뉴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Take place라고
2: okay.
0: 나왔네요.
2: Yeah. If something takes place, it means there is a certain event that happens at a certain time or place. It's usually planned. It's organized. So, of course, the UN General Assembly is taking place. It happens at a certain time, at a certain location. You can have a concert that takes place next month at the Goyang, you know, sports stadium.
0: Right, right.
2: Okay. You can have a conference that takes place, a wedding that takes place.
0: 뭐 결혼식, 회의라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벌어졌다라는 뜻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계획된 거, 그렇죠?
2: Yeah.
0: 미리 계획된 것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할 때는 take place, took place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되는데 약간 주의하셔야 될 것이 비슷하게 뭔가 벌어졌다라고 하면 happen 이라는 걸 쓰는데 얘는 항상은 아닐 수 있지만 대부분 경우에는 우연한 사건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사고가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때 an accident happened.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되겠고요. The concert happened라고는 어색하잖아요.
2: No,
0: 그래서
2: it took place.
0: 그것은 so 정리하면 take place는 벌어지다이지만 계획된 것 그리고 happen은 보통 우연한 사건이 벌어진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연결해 볼게요.
2: President Trump said further talks are expected, underscoring that reaching a deal would be in Iran's best interest.
0: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회담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히며 합의에 이르는 것이 이란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President Trump said 말하기를 further talks are expected. 그러니까 더 얘기가 많이 있을 것이 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서요. Underscoring that reaching a deal would be 이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여기 underscore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밑줄 쫙쫙 아니에요?
2: That's right. I think Korean it's like underbar.
0: underbar.
2: Oh, underbar.
0: 밑줄.
2: 뭐, yeah, yeah, yeah. Okay, something like that. Right. So basically, if you're underscoring something, you are basically highlighting something. You want to emphasize that. Pay attention to this.
0: Okay.
2: This is important. So you underline it.
0: Underline it.
2: And so that is the idea of an underscore.
0: Okay.
2: So the to underscore means to emphasize something.
0: 아, 뭔가를 강조한다는 의미로 쓸 때 우리는 보통 강조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아마 여러분들 emphasize만 거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비슷한 걸 다 말해 주셨어요. Right? Underscore도 얘기했고 underline이라고
2: highlight.
0: 하는 거 그리고 highlight.
2: Yes.
0: 이런 것들이 다 강조한다라는 뜻으로 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2: Right.
0: 근데 강조한 게 나왔어요. That reaching a deal, right? 뭔가 이렇게 합의에 이르는 것이 would be in Iran's best interest일 것이다.
2: Yeah. This needs some explanation. The expression is in someone's best interest. Okay. Now, this means that It would be a good idea for them. It would be a reasonable thing for Iran. But it has the connotation, like,

0: even if you don't want to, you should. It has that tone. So it's kind of, it can be a warning.
1: 약간 강제로 얘기하는
0: so,
1: 경고.
0: So you know what? You better do that. That would be good for you. Because if you don't, then you're going to be in trouble.
1: Okay. 말은 oh, it should be in your best interest. 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 그게 이득이 당신들에게 될 겁니다.
0: Sure.
1: 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oh, you better do this. 이렇게 하는 게 좋을걸? 강하게 들어가 있다.
0: That's it.
1: 여기서는 특히나 이 컨텍스트에는 그런 느낌이 좀.
0: So when you say, oh, it should be in your best interest, it really depends on the context. But really, a lot of the times, it can be advice, but it could be a warning.
1: 그러면은 진짜 경고로 쓸 수도 있는 것이다. 그 여기서 interest라고 하는 것은 이득이 된다라고 해도 관심이라는 뜻이라고 하기엔 좀 그럴까요? 관심보다는 이득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겠고요.
0: That's right. So,
1: 아니면 interest를 그냥 관심이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이게 당신이 제일 관심이 가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것도 결국 이득이 되니까 관심이 있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0: Yeah, and I'll give you one last example. Like, you know, the godfather or mafia boss calls. Okay, just want to say it would be in your best interest to, you know, not do this deal.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1: Look at you. 작가님이 최고의 그 액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액팅 얘기가 나왔는데 그럴만하나요?
0: That's the idea. In that case, it's like... You do it, you're going to die.
1: Okay. It's in your best interest to do something.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너 그거 하는 게 가장 이득이 될 거야. 한마디로 하는 게 좋을걸?
0: That's it.
1: 알겠습니다. So 여기서는 Iran's를 넣었어요. So in Iran's best interest라고 하면 이란의 가장 이익이 되는 정도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U.S. and Iranian representatives held 3 hours of talks in New York where the U.N. General Assembly is taking place. President Trump said further talks are expected, underscoring that reaching a deal would be in Iran's best interest.
1: 네. 노래 듣고 올게요.
0: Here's the Cranberries with Dreams.

0: EBS FM Evening Special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송 X님이요. 저는 오늘 1시 반부터 여태 고추전, 연근전, 동태전, 깻잎전, 새우전 부쳤어요. 와, 이 많은 것을.
1: What? That is a lot. That's a big variety.
0: 아, 저 좀 찾아가면 안 될까요? 왜냐면 저 연근전도 먹어본 적이 없고요.
1: Yeah.
0: 새우전도 처음 봤어요.
1: Yeah, 새우전. This is not common, but it's very tasty.
0: 와, 지금 눈앞에 그려집니다.
1: I love 깻잎전.
0: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okay. 배고프게 해주셔서. Right. 네.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The Chuseok holiday begins tomorrow and travel is expected to be in full swing. Traffic for homeward bound travelers will likely peak tomorrow morning, while return traffic will be heaviest on the afternoon of Chuseok day. Highway tolls will be waived nationwide during the holiday.
0: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연휴 이동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성길 교통은 내일 오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이며 귀경길은 추석 당일 오후에 가장 붐빌 전망입니다. 연휴 기간에는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이 짧은 연휴라고 해서 또 길이 안 막히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가긴 해야 되고
1: yeah.
0: 오긴 해야 되니까.
1: Right.
0: 근데 이 귀성길 최대 소요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이게 항상 저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그 뭐 친척들이나 다 약간 뭐 서울, 뭐 경기도 이렇게 부근에 있기 때문에.
1: Oh, that's great.
0: 그러니까 그런 이런 뭐랄까 명절이 있을 때 얘기를 하면 정말 미안하지만 친구들이 막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 하면은 난 이거를 공감을 잘 못하는 거예요.
1: That's right. You can understand,
0: right?
1: Right. It's very painful.
0: 아,
1: you know, the drive.
0: 정도요?
1: So usually we look at Busan, you know, cities that are very far down.
0: Right.
1: And it's going to reach up to 10 hours and 30 minutes from Seoul to Busan.
0: What?
1: 10 hours and 45 minutes from Seoul to Mokpo.
0: 이거는 거의 미국 가는 비행기 타고 미국 가는 수준인데요.
1: Oh, it's a long drive.
0: 서울에서 부산까지 10시간 30분이고요.
1: Yeah.
0: 서울에서 목포까지 10시간 45분으로 예상이 된다.
1: Yeah.
0: 와, 그 중간에 또 휴게소도 들렸다가 쉬었다가 하면 시간이 엄청 걸리겠네요.
1: Absolutely, because there's no way you can drive straight. You got to take a break. And then usually it's with the family.
0: Right.
1: So you've got kids, maybe even a dog. And so you got to take regular breaks.
0: 이거는 왜냐하면 특히 아마 밤에 운전하신 분들은 더 잘하실 텐데 한두 시간 앉아서 운전한다고 쳐도 특히 뭐 뭐라 그럴까 밤에 운전을 하면 긴장을 사람이 항상
1: sure.
0: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휴게소에서 한번 쉬면 몸이 진짜 다 풀리지 않나요?
1: Totally. Yeah.
0: 아, 진짜 운전 조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Yeah, and 네. so during the holiday, fuel prices will be cut by 100 won per liter at 226 gas stations. So do check that out before you go.
0: 아.
1: And of course, the toll fee will be waived.
0: 아, 그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yeah.
0: 통행료가 면제되는 거는 알았는데.

0: 있는데 유류 가격이 리터당 100원이 인하가 된다는 건또 처음
1: That's
0: 들어봤네요.
1: nice.
0: 와. 오케이. 자, 뉴스 속 표현 볼게요.
1: The Chuseok holiday begins tomorrow and travel is expected to be in full swing.
0: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연휴 이동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추석에, 그죠? The Chuseok holiday begins tomorrow.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Travel is expected to be in full swing. Swing에 들어간다.
1: Yeah. So, you like swings?
0: Swings?
1: Yeah.
0: Like,
1: I love swings.
0: okay.
1: And I would try to go as high as I could, and just go back. So, it is that point when you're swinging back and forth, back, and then you reach the highest point. And that is to be in full swing.
0: Ah, full swing.
1: Full swing.
0: 저는 끝까지는 못 가봐가지고요. 무게 때문에 그런 거. 아, 무게면 더 가야 되는데, 저는 원래, 글쎄요, 그네를 탄 지가 너무 오래돼서,
1: Yeah,
0: 사실.
1: that is true. Well, I understand. Me too. I haven't been, but I remember though, as a young child, when I was younger, I used to love going on that swing. Like back and forth.
0: I mean, when was the last time you went on a swing?
1: Actually, like a few years ago, I was like, oh, let me get on. And so you know how you stretch your legs and you try to go up high? Okay. So anyway, to be in full swing means to reach kind of the busiest and most active. You're moving at full speed. So I'll give you an example. Like, let's take a party, okay? And like people are like, you got a DJ, and we're kind of moving around, right? Okay. But if it's in full swing, 11 o'clock, midnight, around that time, everybody is like, oh,
0: Jumping around and
1: that's right.
0: going
1: That's right.
0: crazy.
1: That's the idea of something being in full swing.
0: 잠깐만요. 클러빙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는 것
1: Okay.
0: 같네요. 오케이.
1: Pretty
0: So,
1: close.
0: 이렇게 좋은 예시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일단은요. 스윙이라고 하는 게 그네예요. 그렇죠?
1: Yeah.
0: 근데 full swing에 있다는 건 앞뒤로 이렇게 swinging back and forth 하다가 정말 90 degrees 수준으로 끝까지 올라가는 거. maximum으로 치는 것. 그게 바로 full swing인 겁니다. So, 그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한창 벌어지고 있고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방금 뭐 예를 들어 clubs 같은 데 가면 at around
1: 10 o'clock,
0: p.m.
1: 9 o'clock, not full swing.
0: Yeah.
1: 12 o'clock, 1 o'clock, full swing.
0: 사람도 많고,
1: Yeah.
0: the DJ,
1: Yeah.
0: goes crazy,
1: Right.
0: and then,
1: Everybody goes
0: 와!
1: crazy.
0: 하는
1: Yeah.
0: 그런 순간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travel이라고 하는 거가 이동을 여기선 얘기하겠죠. 막 놀러 다닌다기보다는 이동이 진짜 정말 본격적으로 진행 중일 것이다
1: That's right.
0: 라고 했네요. 자, 연결해 볼게요.
1: Traffic for homeward bound travelers will likely peak tomorrow morning, while return traffic will be heaviest on the afternoon of Chuseok Day.
0: 귀성길 교통은 내일 오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이며, 귀경길은 추석 당일 오후에 가장 붐빌 전망입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지금 다들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So, traffic for homeward bound travelers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고향을 가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1: Absolutely. So, word home, we're going,
0: We're going
1: we're
0: home.
1: going home. But word is in the direction. So,
0: Okay.
1: in the direction of going home, and bound basically is going forward.
0: Okay.
1: So, basically, all of these words mean everybody is going toward their homes.
0: 아, 진짜 방금 toward라는 단어를 썼는데 거기도 WARD가
1: Yes,
0: 들어가네요. So,
1: yes.
0: WARD가 들어가면 결국에는 어떤 방향으로라고 볼수 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bound 자체도 어느 방향으로,
1: Yeah.
0: 어디 행이라고 해서 왜 기차 같은 듯 하면 eastbound
1: Yeah.
0: train,
1: That's right.
0: westbound train 잘못하면 큰일 나죠.
1: Oh, that's right. You get on the plane and this,
0: Right.
1: this flight is bound for Seoul, right? It's going in that direction.
0: Bound for 뭐뭐. 그래서
1: Yeah.
0: 지하철에도 아마 어나운스먼트 같은 거 나오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근데 homebound라고 안 하고 homeward bound 했는데 word를 여기서는 빼도 bound 자체도 또 어떤 방향을 얘기하니까
1: Yeah, that's right.
0: 괜찮잖아요. 그렇죠? So, homebound or homeward bound travelers는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으로 향하는 travelers니까 귀성객이
1: Yeah.
0: 되겠네요. Right. 오케이. 그래서 아마도 내일 피크를 할 것이다. 내일 아침에.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1: Highway tolls will be waived nationwide during the holiday.
0: 연휴 기간에는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라고 했어요. 자, 면제된다라고 하면 이거를 canceled 했다라고 해야 되나, paused 했다고 해야 되나 막 고민이 많은.

0: Travelers will likely peak tomorrow morning, while return traffic will be heaviest on the afternoon of Chuseok Day. Highway tolls will be waived nationwide during the holiday.
1: 네, 다음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0: London's child population is continuing to shrink, and more than 90 schools have reportedly closed their doors since 2019. Falling birth rates and high housing costs have delivered a double whammy, with more and more families being priced out of the capital.
1: 런던의 아동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서 2019년 이후 90곳이 넘는 학교가 문을 닫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출산과 높은 주거비라는 이중고가 겹치면서 점점 더 많은 가족들이 비싼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해 런던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 저출산 하면 이게 한국이 참 문제가 크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0: sure.
1: 이게 영국도 다를 바가 없네요.
0: In a lot of Western countries, right. even the U.S., they're mm-hmm. having a problem with birth rates, right?
1: right?
0: Low birth rates. Mm-hmm. So there's falling birth rates, there's the Brexit, COVID-19 pandemic, and high housing costs
1: right.
0: in London. So people can't afford to live too. So not only are they having less children, but they have to move. They have to take the family and go to suburban areas.
1: 아, to cheaper places.
0: That's right. So that's why these schools are closing.
1: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경제적인 이유 이런 것들도 너무 힘들고 뭐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저렴한 지역으로 외곽적으로
0: right.
1: 이사를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표현들 나왔는지 볼게요.
0: London's child population is continuing to shrink and more than 90 schools have reportedly closed their doors since 2019.
1: 런던의 아동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서 2019년 이후 90곳이 넘는 학교가 문을 닫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전에 우리가 shrink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옷이 막 쪼그라드는 거.
0: Mm-hmm.
1: 이거 왜 빨았어요? 슈링크했잖아요. 막 이랬던
0: yeah.
1: 기억이
0: mm-hmm.
1: 나는데. So London's child population is continuing to shrink. 계속 아동 인구가 감소를 하고 쪼그라들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굉장히 좀 안타깝지만 more than 90 schools have reportedly closed their doors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90개가 넘는 학교들이 문을 진짜 말 그대로 닫았다라고 썼네요.
0: Yeah, they have closed.
1: Mm-hmm.
0: That's basically what this means.
1: Right.
0: And here it's permanent.
1: Mm-hmm.
0: But close their doors depending on the context.
1: Mm-hmm.
0: So remember during the pandemic,
1: right.
0: many restaurants, mm-hmm. many places mm-hmm. closed their doors.
1: Right.
0: But then some of them permanently,
1: okay.
0: but some of them reopened.
1: Reopened, yes.
0: Yeah, so it depends.
1: Okay.
0: But normally, of course, in this context, it means it's just absolutely permanent.
1: 아, 근데 진짜 들었을 때 항상은 아니겠지만 방금 그러니까 맥락에 따라 다르겠지만 closed one's doors 하면 정말 뭔가 영구적으로 닫은 느낌이 좀 강하긴 하네요.
0: Absolutely.
1: 그래서.
0: So a business can close their doors too.
1: Right.
0: Yeah.
1: 뭐 shutdown 같은 그런
0: yes.
1: 느낌이라고 볼
0: mm-hmm.
1: 수가 있겠죠. So 여기서 문을 닫았다. 정말 폐교했다, 폐업했다. 로 쓸 수가 있겠고요. 연결해 볼게요.
0: Falling birth rates and high housing costs have delivered a double whammy, with more and more families being priced out of the capital.
1: 저출산과 높은 주거비라는 이중고가 겹치면서 점점 더 많은 가족들이 비싼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해 런던을 떠나고 있습니다. 런던을 떠나는 이유를 여기서 깔끔하게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falling birth rates, so 저출산을 얘기를 하겠고요. And high housing costs, 높은 주거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뭔가를 deliver 했는데요. A double whammy를 deliver 했다라고요.
0: Okay.
1: 근데 뭔가 단어가 귀엽네요.
0: It's
1: whammy,
0: cute, right? W-H-A-M-M-Y.
1: Uh-huh.
0: A double whammy is when two problems happen at once.
1: 두 개의 문제가 동시에 벌어질 때.
0: That's right.
1: Okay.
0: So here, falling birth rates, high housing costs,
1: mm-hmm.
0: that's a double whammy.
1: Oh.
0: Two problems and they're happening at the same time.
1: 그러면 그 나쁜 일 같은 게 겹치고 뭐 예를 들어 뭔가 하나 벌어졌는데 to make matters worse, something else happened. 이런
0: yep.
1: 식으로 하게 되면 그것도 double whammy가 되는 거예요.
0: It could be a double whammy.
1: 아.
0: I'll give you one more example.
1: Mm-hmm.
0: Farmers right now
1: mm-hmm.
0: because of the energy crisis.
1: Right.
0: They can't get access to fertilizers.
1: Fertilizers,
0: uh-huh.
1: okay.
0: And the diesel fuel is so expensive.
1: 아.
0: So two things going on at the same time, That's a double whammy.
1: Okay, farmers들이 뭐 예를 들어 뭔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0: 비료, fertilizer, 그리고 diesel fuel, 뭐 디젤 그런 연료 같은 거. 그러니까 둘다 없는 상황, 문제가 되는 상황 이런 것들. So 흔히 말하는 이중고라고 하는 거. 두 가지 악재가 겹친 상황을 a double whammy라고 합니다. 그리고 deliver 한다는 것은 남에게 그런 이중고를 안긴다라고 쓰면 되겠죠. 그렇죠? Okay. So with more and more families being priced out of the capital.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capital이라고 하는 거는 수도 맞을까요?
1: That's
0: 그렇죠?
1: right.
0: 그 바깥쪽으로 priced out 당했다고요?
1: It's so interesting because we just think of price. Oh, the price is too expensive. But now it's used as a verb. And then there's like an out. So what could that mean? Price out, if you think of it literally, it means that something is so expensive, you're kicked out.
0: Okay, okay. 그냥 만약에 거기서 families are being kicked out of the capital. 그러면 가족들이 뭔가 잘못했나? 그래가지고 쫓겨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kicked 대신에 price 당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군요.
1: So basically what this is saying is they cannot afford because it's so expensive. They cannot afford to live in London. They're being priced out. The prices are so high that they have to leave.
0: 그러니까 우리가 price 하면 가격? 이렇게 명사로만 생각하다가 이런 식으로 뭔가 동사 비동사랑 섞어가지고 막 쓰는 거 너무 생소할 수 있지만 이게 한번또 익숙해지면 여러분들 계속 쓰게 됩니다. Okay, so it's almost like be kicked out. 근데 because
1: of something,
0: something like the money and stuff, right?
1: So the younger generation now are being priced out of the housing market because the apartments or houses are too high.
0: 맞아요. 그래서 집을 이제 집 관련해 가지고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내가 kicked out 되는 것이라기보다 priced out 당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가격이 너무 올라서 감당할 수 없게 되거나 비용 때문에 어디서 밀려나다. 여기서는
1: 밀려나다.
0: 비용
1: yes.
0: 때문에 capital에서 밀려나고
1: That's right.
0: 있다.
1: That's right.
0: 오케이. 자, 뉴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1: London's child population is continuing to shrink and more than 90 schools have reportedly closed their doors since 2019. Falling birth rates and high housing costs have delivered a double whammy, with more and more families being priced out of the capital.
0: 여기서 영국 학교와 관련된 퀴즈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영국에서 교장 선생님을 가리키는 영어 표현은 무엇일까요?
1: Number one, head hunter. Number two, head teacher. Number three, class teacher.
0: 왠지 principal 나올 거를 기대를 했는데 여기선 영국의 느낌이네요. 자, 다시 한번 영국에서 교장 선생님을 뭐라고 할까요?
1: Number one, head hunter. Number two, head teacher. Number three, class teacher.
0: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 보내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s Charlie Puth with Attention.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vening Special, Evening Headlines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다음 중 영국에서 교장 선생님을 가리키는 영어 표현은 무엇일까요?
2: That would be number two, head teacher.
1: 네, mm-hmm. head teacher. 헤드죠, 헤드.
2: Head. Yeah. But of course, in America, we say principal.
1: Principal, mm. yes. 그리고 class teacher라고 하는 게 이제 학급 담임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근데 homeroom teacher라고 해서 아침에 homeroom teacher yeah. 있는 데서 다 뭐 얘기 듣고 그리고
2: right.
1: 이제 다 헤어지잖아요.
2: That's right.
1: 이런 식으로 mm-hmm. 생각이 납니다. 자,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 풀문님께 보내드릴게요.
2: Congratulations!
1: Alright. 7906님이요. 연휴 전날에도 배고픔을 참고 열일하시는 두쌤 응원합니다. 지금 배고파요. Oh. 하지만 오늘은 Actually. 끝나고 먹을 거예요.
2: Oh, you are? Mm-hmm. Alright,
1: oh, yeah.
2: go!
1: 김상원님이요. 퇴근 후 이브닝 스페셜 들으면서 KTX 타고 고향 가고 있어요. 오, 지루하지 않고 좋습니다.
2: 오, oh, thank you. 아, We're with you on your journey home.
1: 가는 내내 지루하지 않게 열심히.
2: Homeward 가겠습니다. bound.
1: All right.
2: Okay. 송나영님 says, 오, 영국식 교장 선생님을 head teacher라고 하는군요. 오늘도 새로 배우고 갑니다. There is heavy traffic jam on my way home.
1: Oh no. 심지어 heavy도 아니라 heavy.
2: Oh, heavy
1: 알겠어요.
2: traffic jam.
1: 아, 정말 진짜 막힐 때 얼마나 힘들까요?
2: Oh.
1: 아, 다시 또 막 10시간 몇 분 또 떠올라 가지고 엄청납니다. 자, 마지막 뉴스 만나볼게요.
2: A shark spotted in a waterway at Busan's North Port has been lingering there for a 6th straight day. Authorities will closely monitor the situation through the Chuseok holiday and may try to usher the shark back out to sea if it stays put.
1: 부산 북항의 한 수로에서 발견된 상어가 엿새째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은 추석 연휴 동안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상어가 계속 머물 경우 바다로 다시 유도하는 방안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자, 요즘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에 이제 인공 수로에 들어온 상어가 화제입니다. 길이가 뭐 3에서 3미터 정도 되는 이 상어에게 애칭도 생겼어요. 그 북항이라고 해서 북항이라는 별명까지 생겼고 저도 사실 영상 봤거든요.
2: 야, 야.
1: 근데 뭐라 그럴까 상어하면 좀 무서워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이 있는 쪽에 그렇죠? 와가지고 막 수영하면서 야. 귀여운 느낌이고 저는 댓글 보고 정말 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천재다 이런 생각한 게
2: Why?
1: 왠지 제 생각에는 저 안에 누가 들어가서 수영하고 있는 것 같아 잠수복 입고 이러면서 막 이런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2: Well, I mean, if they're swimming, because we think of sharks as being very aggressive, mm-hmm. you know, and they're like the top predator
1: right.
2: under the ocean, uh-huh. like in the ocean.
1: Yes.
2: So it's probably experts are thinking, why?

0: this shark in Busan port? Mm-hmm. And there we remember we talked about how the blue fins, the octopus or the squids mm-hmm. are disappearing,
1: right, right.
0: going north and right. then we were getting chamchi,
1: right.
0: right? Like we're getting like tuna.
1: Uh-huh.
0: And it happens that tuna is a favorite of the shark.
1: Okay.
0: And so they think that they think that the shark followed their prey, his prey, and kind of ended up here.
1: 아, 그러니까 상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뭐 고등어나 참다랑어 뭐 그런 것들인데
0: yeah.
1: 얘네들 먹으려고 따라왔다가 우연히 들어오게 됐는데
0: yes.
1: 막상 근데 지금 나가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상어를 보려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잖아요.
0: Oh, so many people.
1: 그래서 그 주위의 카페에 매출이 거의 두 배가
0: 늘었어요. I would imagine.
1: 경제적인 그것까지도 도와주는 상어 되겠습니다.
0: Yeah, I mean, it's not often that you're able to see wild shark.
1: Right.
0: Yeah.
1: 그래서 진짜 보면은 아쿠아리움에 온 기분이 들 것 같기도 하고.
0: Yeah.
1: 근데 뭐가 재밌는 줄 알아요? 쌤? 상어는 무섭잖아요. Right? Predator 있고.
0: Yeah, right?
1: 근데 이 상어 얘기할 때마저도 쌤 표정이 동물에 관해서라면 she just melts.
0: Okay,
1: you know?
0: So listen. Sharks, they have a bad rap. Bad reputation.
1: Yes.
0: But they're not, I mean, unless like you're bleeding or something, they're not going to attack.
1: Right. Yeah. Unless they're really, really, really hungry.
0: Right? Unless that's right. So yeah, we don't need to hate sharks.
1: 알겠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0: A shark spotted in a waterway at Busan's North Port has been lingering there for a sixth straight day.
1: 부산 북항의 한 수로에서 발견된 상어가 엿새째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spot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한참 찾으다가 뭐 찾다가 발견이 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하고 순간적으로 발견한 걸 spot 됐다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waterway에서 shark가 spot이 됐고요. 그게 지금 it has been lingering there for a sixth straight day.
0: Okay.
1: 엿새째 연속으로 그냥 계속 머물고 있다.
0: Yeah, I mean, linger is like you're there, you should leave, but you still stay there. That is the definition of linger.
1: 원래는 이거 사라져야 되는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아직도 남아있군 이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0: So we talk about smells, lingering.
1: 냄새가 이거 물 들어서 생선을 굽는데 이게 it's still lingering, the smell is still lingering 하면 아직도 냄새가 안 없어지네.
0: That's right.
1: So linger 자체가 머물러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0: Authorities will closely monitor the situation through this Chuseok holiday and may try to usher the shark back out to see if it stays put.
1: 관계 기관은 추석 연휴 동안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상어가 계속 머물 경우 바다로 다시 유도하는 방안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라고 했어요. 일단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위험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they may try to usher the shark back. 이렇게 돼 있는데요. Usher. Usher는 가수가 떠오르네요.
0: Yeah, that's right. So, usher as a noun, we need to know that are the people when we go to like a concert, not a movie theater, but a long time ago it was movie theater too, but like a big concert, there will be ushers, people who guide you to your seats. So the idea of to usher someone or some animal, it means to guide them, kind of help them along.
1: 뭔가 안내해 주는 그런 느낌. 뭐 결혼식일 수도 있겠고요. 특히 결혼식이 많죠. 결혼식, 뭐 콘서트장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런 데서 저희 티켓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저기로 가시면 돼요.
0: Yeah.
1: 그래서 좌석을 안내해 주는 사람은 원래는 usher이라고 하는데 verb으로 쓰면 안내하다 혹은 이런 쪽 이쪽으로 가세요. 상어님 이쪽으로 가세요. 북항이 일로 가 뭐 이러면서
0: Mr. Shark, this way please.
1: This way please. 안내를 하다. 근데 어디로요? So usher the shark back out to sea. 그러니까 바다 쪽으로 다시 안내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도 해볼 수도 있다. 그리고요. 뭐 이유가 있겠죠. If it stays put 한다면 너무 중요한 표현 나왔어.
0: Oh, this is a great expression. Stay put.
1: P-U-T.
0: You may not understand what this means. Basically, it means to stay where you are. So parents, when they say to their child, stay put, it means don't move. Stay in that position.

0: Don't go anywhere.
1: Don't go anywhere.
0: 공포 영화에서요. Yeah. 항상 이런 사람이 있어요.
1: Yeah.
0: Stay put. I'll be right back. 뭔지 알죠? Stay put. All right? And
1: then
0: they never come back.
1: Yeah.
0: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1: That is so true.
0: Right?
1: You're totally right. Stay put. And they
0: never come back. 꼭 그래요. 그래서 put은 놓는 건데 이렇게 마치 내가 놓아진 것처럼 그냥 가만히 물건처럼 있어라. So don't go anywhere. 움직이지 않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 근데 약간 주의해야 될 게 stay still이랑은 좀 다르죠, 그렇죠?
1: Yes.
0: Stay still 하는 거는 몸을 진짜 이대로 가만히 있어라. 움직이지 마라.
1: Yeah. Don't move.
0: 네. Mm-hmm. 그거는 이제 보통 이 이빨 치료받을 때.
1: Stay still. Don't move.
0: Right. Okay. 자, 이렇게 stay put까지 해봤고요. 뉴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1: A shark spotted in a waterway at Busan's North Port has been lingering there for a sixth straight day. Authorities will closely monitor the situation through the Chuseok holiday and may try to usher the shark back out to sea if it stays put.
0: 네, 이렇게 이브닝 헤드라인스 모두 만나봤는데요. 자, 오늘 함께한 헤드라인은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표현들 정리를 몇 개 해보도록 할게요. 자, take place 한다는 것은 happen과는 다르게 좀 계획된 것이 열리다, 개최되다, 일어나다였죠.
1: The meeting will take place at 3 p.m.
0: 회의는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에요. 되겠고요. Underscore 한다는 거가 원래는 밑줄이란 뜻인데 뭔가를 강조하거나 중요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
1: The accident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wearing a seatbelt.
0: 그 사고는 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정도가 되겠고요. 갑자기 그네가 또 떠올랐어요. In full swing 하면 한창인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1: The party was in full swing when we arrived.
0: 우리가 도착했을 때 파티가 한창이었어요. 그 되겠고요. 자, waive 시키는 것은 요금이나 규정을 면제하다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1: The entrance fee will be waived for children.
0: 어린이들은 입장료가 면제됩니다. 였고요. 자, double whammy라고 하는 것은 이중고였죠.
1: I lost my phone and missed my flight. Oh, a real double whammy.
0: Ouch. 휴대폰도 잃어버리고 비행기도 놓쳤어요.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었죠. 여기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뉴욕타임스 기사로 Deep Dive Daily 함께하겠습니다. 자, 어떤 곡이 준비되어 있나요?
1: Well, we talked about Usher. So I think we should listen to a song by Usher and 정국. It is Standing Next to You.
0: Alright, stick around.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Stay tuned.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프랑스 작가 르클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나를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시작됐습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w.
0: 네, 2부는요. 뉴욕타임스 기사를 깊이 있게 만나보는 Deep Dive Daily 함께 해볼 건데요. 자, 오늘은 어디서 맛있는 냄새 나지 않아요? 프랑스에서 열리는 특별한 마라톤 대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과연 어떤 구미가 당기는 마라톤 대회일지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우선 오늘의 미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을 듣고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라고 보내주세요.
1: At the Marathon du Château du Médoc, wine is only for looking, not drinking.
0: 자, 지금 프렌치가 섞여 있어서 헷갈리는데 참고로 앞부분은 마라톤이라고 하신 거죠.
1: Yeah, it is the name of the marathon.
0: Okay. Okay. 그래서 이 발음이었습니다. Mm-hmm. 조금 그것만 좀 편하게 해서 다시 한번 주세요. 자,
1: right.
0: 방금 문장을 하나 드릴 텐데 이게 오늘 내용을 들어보고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 하시면 됩니다.
1: At the Marathon des Châteaux du Médoc, wine is only for looking, not for drinking.
0: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TOEIC Speaking 정기시험 응시권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1: Deep Dive Daily.
0: 네, 오늘 기사 제목 어떻게 되죠?
1: At this French marathon, runners make pit stops for wine and oysters.
0: 자, 제목에 지금 나온 게 pit stops라는 게 나왔습니다. Make pit stops for 뭐 wine and oysters라고 돼 있는데 예전에 한번 pit stop 뭐 레이싱 얘기하면서 나왔던
1: yeah.
0: 것 같아요.
1: Mm-hmm.
0: What
1: tires.
0: is it exactly?
1: Well, I mean that's when you know stop and you got to change the tires
0: right.
1: and do a little maintenance.
0: Right.
1: So a pit stop is basically, you

0: A place where the runners kind of take a little break during the run.
1: 아, 그러니까 자동차 레이싱에서도 피스탑이라고 얘기를 하면 정비나 급유를 위한 그런 정차, 잠깐 쉬는 거잖아요. 윙윙윙 하면서 타이어도 갈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마라톤에 관련해서라면 잠깐 쉬기도 하고 달리다가
0: And to eat.
1: 먹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할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한글 제목으로 옮기면요. 프랑스의 이색 마라톤, 와인이랑 굴 즐기며 쉬엄쉬엄 달린다 정도로 표현 가능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이야기 일부 발췌해서 네 개의 파트로 들어보겠습니다. 프랑스 보르도의 메독 지역 포도밭을 달리는 마라톤 대회입니다. 마라톤 대 샤토 디 메독에서는 코스를 달리는 동안 거의 20차례의 와인을 시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매년 8,500명의 참가자가 이 대회에 출전하고요. 이 참가를 희망하는 수만 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린다고 하는데요. 자, 올해 대회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0: At the start line Saturday, the crowd of runners wearing various interpretations of this year's theme, the 80s, cheered and pumped their fists. It was 9:30 a.m., and no wine had even been served yet. It is a full-on party, said Richard Pacey, 44, who wore a pink Care Bear costume. The fact that there's a marathon coming up is almost a secondary situation.
1: 토요일 출발선에는 올해의 테마인 1980년대를 저마다 방식으로 표현한 복장을 입은 참가자들이 모여 환호하며 주먹을 힘차게 치켜들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 아직 와인은 한 잔도 나오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분홍색 케어베어 의상을 입은 44세 리처드 페이시 씨는 완전히 파티 그 자체예요. 이제 곧 마라톤을 뛰어야 한다는 건 거의 부차적인 일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에는 마라톤 뛰려고 나온 게 아니라
0: That's right. That's
1: 뭔가
0: right.
1: 다른 목적이.
0: They're not there for the marathon.
1: Right.
0: They're for the wine
1: For
0: and
1: the
0: the
1: food,
0: food.
1: right? 이 마라톤이 진짜 특별한 게요. 이게 매년 정해지는 띠임이 있대요. 테마가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뭔가 분장을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곰이다. 그러면 진짜 곰 비슷한 복장을 다
0: Right.
1: 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겠죠.
0: I think I could participate in this. I mean, I'm not a big wine drinker, but I can definitely do. I lived in the 80s,
1: Right.
0: so
1: 아,
0: I can
1: 80년대.
0: do a proper 80s theme costume.
1: 진짜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심지어 있잖아요. 베스트 드레서 뽑아가지고 와인 경품 증정도 해준대요. 와우. 자,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0: At the start line Saturday, the crowd of runners wearing various interpretations of this year's theme, the 80s, cheered and pumped their fists.
1: 토요일 출발선에는 올해의 테마인 1980년대를 저마다 방식으로 표현한 복장을 입은 참가자들이 모여 환호하며 주먹을 힘차게 치켜들었습니다라고 했어요. 뭔가 다들 뭔가 분위기가 굉장히 흥분돼 있는 뭐 아침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Alright? 시작점에 이제 딱 나와 있는데, the crowd of runners인데 그냥 사라 러너스들이 아니라 뭔가 입고 있나 봐요. Right? So wearing various interpretations of this year's theme이라고 했습니다. Various는 다양한 거는 알겠어요. 근데 interpretation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interpreter이라고 해서 뭐 번역하는 거, 그죠?
0: 통역.
1: 통역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왜 여기 들어가 있을까요?
0: So basically, interpretation just means like when you think of 80s, what comes to your mind? How do you see the 80s? That is the interpretation, but it also means how are you going to express yourself and represent the 80s?
1: 아, 그러면은 그 올해의 theme인 the 80s, 80년대라고 떠올렸을 때 나만의 interpretation이라고 하면 나만의 해석 아니면 내가 떠올리는 그런 표현 방식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 오, 오케이.
0: So it could be like Care Bears, of course, we'll learn. It was very popular in the 80s. Michael Jackson was popular in the 80s. Long permed hair was popular in the 80s. So all of those things.
1: 각자 다른 interpretations다
0: That's right.
1: 할
0: So
1: 수가
0: whatever
1: 있겠네요.
0: you feel 80s, I think of this. That's your
1: 내가
0: interpretation.
1: 떠올려서 딱 이해하는 거. 그것을 interpretation. So 해석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So 여기서는 various interpretations for

0: this year's theme, the 80s 라고 했으니까 80년대에 대한 다양한 해석, 저마다의 방식, 뭐 생각 방식 이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참고로 cheer하고 우 이렇게 환호를 하고 pumped their fists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bump 아닙니다. bump 하는 거는 hey, bump my fist 이렇게 얘기하면은 yeah. 주먹으로 yeah, right. bam uh-huh. 하는 건데 pump 하는 거는 쌤 막 이런 거 아니에요?
1: Yeah, right? That's right.
0: 손을 막 앞뒤로 막
1: 하면서 let's go, yeah.
0: 엄청 흥분되는 situation.
1: Oh, they're right? super excited.
0: Right. 자, 연결해 볼게요.
1: It was 9:30 a.m. and no wine had even been served yet.
0: 오전 9시 30분. 아직 와인은 한 잔도 나오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연결할까요?
1: It is a full-on party, said Richard Pacey, 44, who wore a pink Care Bear costume. The fact that there's a marathon coming up is almost a secondary situation.
0: 분홍색 케어베어 의상을 입은 44세 리처드 페이시 씨는 완전히 파티 그 자체예요. 이제 곧 마라톤을 뛰어야 한다는 건 거의 부차적인 일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파티도 아니라 it is a full on party 라고 했습니다.
1: Yeah, if something is full on, mm-hmm. it means it's totally, completely, mm-hmm. absolutely. Mm-hmm. And it's a little informal, like it's a full on man mm-hmm. means like go all the way completely. So, of course, you can have a situation uh-huh. Where you start with You know, right now, people right. are sick. So you're like coughing.
0: Right,
1: okay?
0: right.
1: And then in 2 days, it's a full-on cold.
0: 아, 그러면은 처음에는 기침으로 시작하던 감기의 느낌이, yeah. 증상이 mm-hmm. 나중에는 완전하게 cold로 바뀌어버리는 거. 그게 full-on cold.
1: Full-on cold.
0: So 그러면은 full-on하고 뭔가를 쓰게 되면 이게 진짜 제대로인, 본격적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1: Sure.
0: 뭐 그래서 full-on mode라고 하는 거, 모드를 넣게 되면 예를 들어 진짜 풀 가동 모드야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겠고요. 아 그래서 여기서는 완전한 파티예요. 제대로 된 본격적인 파티라고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그걸 말한 분이 44세에 리처드인 거 보니까 남성분 같은데 케어베어 코스튬을 입고 있었네요.
1: Pink one.
0: Yeah,
1: pink colored.
0: Pink one. 귀엽게. uh-huh. 자, 그리고 지금 마라톤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 The fact that there's a marathon coming up. 이거는 it's not even important.
1: Yeah.
0: Right? Saying is almost a secondary situation이라고 합니다.
1: Yeah. So here the marathon should be the primary situation, uh-huh. right? But in this marathon, it is the secondary situation. So basically, mm-hmm. it's not so important.
0: Mm-hmm.
1: It is the costume. It is the food mm-hmm. that is more important.
0: Ah, okay. So secondary라고 하는 거는 진짜 priority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부차적인 거죠. 2차적인 거잖아요.
1: Yeah.
0: 그래서 secondary situation은 진짜 부차적인 일, 뭐 약간 곁다리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스티브 잡스 연설문 내용 중에 저도 정확히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뭐 그런 거였어요. 그냥 뭐 chase your dreams.
1: Yeah,
0: and
1: right.
0: Everything else is just secondary.
1: 아,
0: 이런
1: yes.
0: 식으로 something mm-hmm. like that. Not exactly, but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 Mm-hmm.
0: 그래서 꿈을 쫓고 뭐 이런 것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secondary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는 얘기죠. 인 거죠, 그렇죠?
1: Yeah.
0: So 여기서 원래 달리기가 분명히 primary가 되어야 되는데 secondary일 뿐.
1: Sam,
0: yeah.
1: I think we can do this marathon.
0: I think so.
1: I think so because
0: it's
1: secondary.
0: 싫어하지만,
1: Yeah, and we'll learn.
0: That's for us.
1: It's for us. This marathon is for us.
0: 이거 저기 뭐야 한국에서도 열리면 참 재밌을 것 같은데요.
1: Yes.
0: 네,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At the start line Saturday, the crowd of runners wearing various interpretations of this year's themes, the 80s, cheered and pumped their fists. It was 9:30 a.m. and no wine had even been served yet. It is a full-on party, said Richard Pacey, 44, who wore a pink Care Bear costume. The fact that there's a marathon coming up is almost a secondary situation.
0: 네, 노래 듣고 파트 2로 넘어갈게요.
1: Here's Maroon 5 with Sugar.

0: 이브닝 스페셜 2부 딥다이브 데일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기사 제목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1: At this French marathon, runners make pit stops for wine and oysters.
0: 보르도에 사는 68세 도미니크 로랑 씨는 이 대회를 무려 16번이나 완주했는데요. 로랑 씨는 매독 마라톤에서 빠르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고 하죠. 자, 이어서 두 번째 파트 들어볼게요.
1: The marathon is intended to be savored, leaving ample time to sample wine, dance to live music, and enjoy delicacies like croissants, freshly shucked oysters, and steak. Most runners finish the race right before the official cutoff of 6 hours and 30 minutes. Anything faster is a waste, Lawrence said.
0: 이 마라톤은 천천히 음미하며 즐기도록 만들어진 대회입니다. 와인을 맛보고 라이브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크루아상과 갓 껍데기를 깐 굴, 스테이크 갓 같은 별미까지 즐길 시간이 충분히 주어집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는 공식 제한 시간인 6시간 30분이 되기 직전에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로랑은 그보다 빨리 들어오는 건 아까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1: Wait a second. Is this a marathon?
0: 아니, 이럴 거면
1: This is not a
0: 그냥
1: marathon.
0: 레스토랑을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1: Really? Or have a just a festival.
0: 와,
1: Have a
0: I
1: festival.
0: know, right?
1: Yeah.
0: 근데 이 마라톤 그이 매목 매독 마라톤을 주최하는 협회 회장이요. 코스에서 제공되는 와인이 단숨에 이렇게 들이켜는 것이 아니라요. 조금씩 음미하도록 마련된 것이라고 또 설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달리면서 이렇게 와인 마시고 막 하면 취하고 더 빨리 취하지 않을까요?
1: Well, you know, I mean, I kind of wondered, wait a second, because if you eat or drink and you run, you get a stomach ache.
0: Right?
1: So I don't know how they do that.
0: Well, I guess it
1: Maybe
0: doesn't
1: they
0: really
1: just
0: matter to
1: walk.
0: them, right?
1: Maybe
0: 아,
1: they
0: 그냥
1: just walk.
0: 걸으면서.
1: Yeah,
0: 네.
1: just walking.
0: 어차피 늦게 들어오는 게더 이득이거든요.
1: Yes,
0: 네.
1: that's right.
0: 자, 어떤 표현이 있었는지 하나씩 배우겠습니다.
1: The marathon is intended to be savored, leaving ample time to sample wine, dance to live music, and enjoy delicacies like croissants, freshly shucked oysters, and steak.
0: 이 마라톤은 천천히 음미하며 즐기도록 만들어진 대회입니다. 와인을 맛보고 라이브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크루아상과 갓 껍데기를 깐 굴, 스테이크 같은 별미까지 즐길 시간이 충분히 주어집니다. 자, 이말 자체도 웃기긴 해요. 그렇죠? 마라톤에 이걸 왜 만들었는지가 나옵니다. So the marathon is intended to be savored라고 얘기 났네요.
1: Okay, so when you think of a marathon, you don't think of the word savored because the word savored means that you enjoy something, and usually it has to do with food,
0: Okay.
1: right? To savor food means to really enjoy it, take your time, and really like just, you know, like having, for example, like chocolate, like really rich. Wonderful chocolate. You don't just eat it
0: Like
1: all at once.
0: devour 하는 그런 느낌이
1: That's right.
0: 아니죠.
1: You savor the chocolate. Or maybe for me, I love carrot cake. If I have a carrot cake, I like to savor the
0: 느끼는
1: carrot
0: 느낌.
1: cake. No.
0: 음미하는 거죠.
1: Yes.
0: Savor는 그냥 이 먹다가 아니라 이건 즐기면서 느끼면서 음미하다가 맞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도록 intended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가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1: Yeah.
0: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목적이 그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네요. 천천히 음미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마라톤이다. 자, leaving ample time to do all this, right?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뭐 와인을 샘플한다라고 하는 거 샘플도 여기서는 맛보다가 되겠고요. 라이브 뮤직에 또 댄스하는 거 그죠? 그리고 뭐 별게 다 있어요. 뭐 오이스터 뭐 굴도 있고 크로스안도 있고 스테이크도 있고 그런 델리케시스 별미를 맛보는 거. 근데 이러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1: Yes.
0: So 여기 ample time이라고 돼 있습니다.
1: Yeah, it doesn't even say like, oh, you have time. No, you have ample time. If you have ample time, it means you have plenty of time. You have enough time to do all of these things.
0: Right.
1: There is no rush.
0: 아, 그러니까 서두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시간이라고 할 때 우리가 당연히 enough time이라고 해도 괜찮겠지만 조금 더 formal한 느낌, mm-hmm. right? Ample time 하면 충분한 넉넉한 시간, 여유가 진짜 넘친다라는 느낌. 이걸 다 하고 가도 finish line을 들어갈 수 있군요.
1: You can do it.
0: Uh-huh. Okay. 자, 연결해 볼게요.
1: Most runners finish the race right before the official cutoff of 6 hours and 30 minutes. Anything faster is a waste, Laurent said.
0: 대부분의 참가자는 공식 제한 시간인 6시간 30분이 되기 직전에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로랑은 그보다 빨리 들어오는 건 아까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So most runners finish the race. 대부분 runners들은 레이스를 끝내는데 언제요? Right before the official cutoff가 나왔어요. 어, 쌤, 그때 cutoff 하는 거 그 뭐였죠? 그 과일 같은 거 이렇게 썩거나 아니면은 몰드가 생기거나 곰팡이
1: right.
0: 생기거나 mm-hmm. 하면 뭔가를 cut off 해가지고 먹으면 된다.
1: Yes, we just talked that right. Yeah. But here it is actually a noun. Okay, so cut off is one word. It's not separate. It's
0: okay.
1: not a phrasal verb. So a cut off is the point where it's basically the time limit. Mm-hmm. So 6 hours and 30 minutes, you have to finish it. That is that time limit mm-hmm. in order to say that you did this marathon.
0: Okay. Mm-hmm. 그러니까 그 전에는 들어와야 당신은 이거를 완주한 겁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네요.
1: That's
0: 근데
1: right.
0: 그 마지막 시간이 바로 cut-off라고 하는 거죠.
1: Yeah. Okay. Also, you go to the amusement park.
0: Right.
1: You want to get on the roller coaster, mm-hmm. but there is a cut-off height.
0: 아,
1: you have to
0: 키가 몇
1: be...
0: 가지는 돼야 된다.
1: Yes. That is the idea.
0: Minimum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0: Yeah.
1: Right?
0: Or so, the, yes, that's right.
1: 그 기회 상황에서는. Mm-hmm. So, 여기서 right before the official cut-off. 일단은 cut-off 자체가 물론 이제 도려내고 잘라내는 것도 될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 명사로 제한 시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걸 넘어가면 당신은 잘립니다. 이렇게 yeah.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So right before the official cut-off, 공식 제한 시간 직전에 보통은 끝낸다. 왜? 너무 빨리 들어오면 집에 그냥 가야 되니까요.
0: What a waste. What a waste. You can eat more.
1: I know, right? Okay,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The marathon is intended to be savored, leaving ample time to sample wine, dance to live music, and enjoy delicacies like croissants, freshly shucked oysters, and steak. Most runners finish the race right before the official cutoff of 6 hours and 30 minutes. Anything faster is a waste, Laurent. Said.
1: 자, 오늘의 미션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영어 문장을 듣고요. 오늘 이야기와 맞춰서 생각을 해보시면서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라고 보내주세요.
0: At the Marathon des Châteaux du Médoc, wine is only for looking, not for drinking.
1: 네.
0: At the Marathon des Châteaux du Médoc, wine is only for looking, not for drinking.
1: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토익 스피킹 정기 시험 응시권 보내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올까요?
0: Here's a song by Anson Seibra with Peter Pan Was Right.

0: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기사를 쓴 뉴욕타임스 기자도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는데요. 자, 어땠는지 느낌을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1: As I approached the halfway point, volunteers holding containers of cannelé, Bordeaux's signature pastry, flanked the road. Runners, many of their shirts brown with wine stains, swarmed them. The slightly overcast skies cleared, giving way to direct sun and oppressive heat.
0: 제가 코스의 중간 지점에 가까워지자 길 양쪽에는 보르도의 대표적인 디저트인 카눌레가 담긴 통을 든 자원봉사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와인이 묻어 셔츠 곳곳이 갈색으로 얼룩진 참가자들이 그들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살짝 흐렸던 하늘은 점차 맑아졌고 강렬한 햇볕과 숨막히는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뭔가 굉장히 그 기자여서 그런지 그리고 굉장히 멋지게 쓰기도 했어요. 이 상황을 굉장히 묘사를 잘 했는데요. 이 올해처럼 특히나 더운 날에는요. 주최 측이 제한 시간을 넉넉히 7시간 이상으로 익스텐드도 한대요. 이게 그러니까 컷오프가 의미가 없어요.
1: This is really great. Right? You know, they might as well just make it 12 hours.
0: I know.
1: You might just make it from morning to evening.
0: 아, 진짜 근데 저희도 즐거움이 느껴질 정도로
1: totally.
0: 굉장히 재밌는 또 행사네요. 자, 어떤 표현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1: As I approached the halfway point, volunteers holding containers of cannelé, Bordeaux's signature pastry flanked the road.
0: 제가 코스의 중간 지점에 가까워지자 길 양쪽에는 보르도의 대표적인 디저트인 카눌레가 담긴 통을 든 자원봉사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음식을 물론 이제 테이블에도 올려놓기도 하겠지만 그 volunteers들이 실제로 들고 이렇게 서 있고 마라톤 달리는 사람들이 거기로 우와 하고 가는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volunteers들이요. 지금 flank the road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 Yeah. If you flank the road, it means that they are on both sides of the road.
0: Okay.
1: Meaning on both sides, on each side.
0: Mm-hmm.
1: Okay. So here, volunteers, they've got their pastry and they're on one side and then they're on this side.
0: 정말 난리가 났겠네요. 길이 이렇게 로드가 있어요. 그럼 양쪽에 왼쪽에 그리고 오른쪽에 지금 volunteers들이 lined up 돼가지고 쫙 서 있는 거네요.
1: That's it.
0: 그런 그림 생각하면 되겠죠.
1: Yeah.
0: 그러면 쌤, flank something 한다는 게 그거 옆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1: Yeah, right? So you know, oftentimes this is common with like someone important, like celebrities. They're flanked by bodyguards.
0: Yes.
1: You know, their bodyguards on the right and the left and the back. Yeah. Right, they're flanked by them.
0: 아, 그럼 보통 그렇게 패시브하게 쓰기도 하겠네요, 많이.
1: Yeah.
0: So the singer was surrounded by 이것도 가능하겠지만 was flanked by her or his bodyguards.
1: Yeah.
0: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양쪽으로 이렇게 쫙 bodyguards들이 있고 물론 뒤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1: sure.
0: 그런 것을 또 표현할 수 있겠고요. Okay, so flank the road 하면 그 길 양쪽에 늘어서 있었다. 이 정도로 해석 가능하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Runners, many of their shirts brown with wine stains, swarmed them.
0: 와인이 묻어 셔츠 곳곳이 갈색으로 얼룩진 참가자들이 그들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네. 그냥 runners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many of their shirts brown with wine stains. It's like 뭔가 마라톤 하면
1: Because
0: 멋져야 되는데.
1: Sam, it is after all a marathon, right?
0: Right?
1: They got to keep moving. But they're like drinking, it's spilling.
0: 여기 막 크림 묻어 있고 막 지금 상황이. 그런데 지금 보면요. Swarmed them. 여기서 them은 the volunteers 얘기를 할까요?
1: Yeah.
0: Okay.
1: So just like a swarm of bees, we talked about a swarm of insects or mosquitoes. They're like a lot of them.
0: 아,
1: so, so these runners, like they are, oh, gonna lay? go to
0: 상상이,
1: the volunteers.
0: Okay, 상상이 되네요. Okay, 원래 우리 예전에도 한번 나온 적 있었지만 a swarm of 뭐 예를 들어 bees.
1: Yeah.
0: 이렇게 하면은 뭐 곤충들, 동물들의 떼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verb로 swarm 했다는 것은 떼처럼 떼지어서 몰려들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1: Yeah.
0: 그 많은 runners들이 와 가지고 이거 먹겠다고.
1: Right.
0: 주세요 이러면서.
1: Oh, I think it's just the funniest thing.
0: Wow.
1: And you know, I mean, it's pastry. Like, who doesn't

0: 이브닝 스페셜 딥 다이브 데일리 마스터 유진 앤 크리스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통풍이 잘 되지 않는 흰색 점프 슈트를 입고 아바 멤버로 분장한 채 달리는 사람도 있었고요. 바이킹 배처럼 꾸민 수레를 여럿이 함께 밀며 달리는 팀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 하지만 모두가 즐기는 분위기였다고 하네요. 와, 정말 대박입니다. 저는 이게 여태껏 뉴스 중에 정말 눈에 너무 그려지니까.
1: Oh my gosh, this is the funniest
0: 와.
1: article I've encountered. Wow.
0: 수레를 밀면서. Alright,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1: The most indulgent food comes in the race's final miles to give the runners an extra push to make it to the finish. You can almost taste the glory, said Aiden Westaway, 30, who lives in London and was running as part of a bachelor party. Sweaty runners approached platters of freshly chucked oysters and slurped several down without a second thought.
0: 가장 호화로운 음식은 대회의 마지막 몇 마일 구간에 등장합니다. 참가자들이 결승선까지 힘을 낼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기운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입니다. 런던에 사는 30세 에이든 웨스터웨이 씨는 친구의 총각 파티 겸이 마라톤에 참가해 영광의 맛이 느껴질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땀에 흠뻑 젖은 참가자들은 갓간 굴이 가득 담긴 접시로 다가가 망설임 없이 몇 개씩 후루룩 먹어 치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24마일 지점에서는요, 참가자들이 자원봉사자들의 테이블로 주위로 막 몰려들었대요. 그 이유가요, 왠지 아세요?
1: 스테이크.
0: 레어로 구운 소금, 굵은 소금 딱 뿌린 따끈한 스테이크 조각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참가비가 얼마인 거예요,
1: You know
0: 이거는?
1: what? I was
0: What?
1: curious that you'd have to pay a certain amount of money for all this food that you're getting.
0: 아, 진짜
1: We gotta
0: 엄청
1: find out how much it cost.
0: 약간 아쉬운 건 오이스터인데 초고추장이 없다는 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네, 자, 표현 하나씩 볼게요.
1: The most indulgent food comes in the race's final miles to give the runners an extra push to make it to the finish.
0: 가장 호화로운 음식은 대회의 마지막 몇 마일 구간에 등장합니다. 참가자들이 결승선까지 힘을 낼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기운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최고의 음식 뭔가 뭐 스테이크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The most indulgent food라고 표현을 하게 되네요. 그게 마지막에 나온다.
1: Oh, we love indulgent
0: Oh,
1: food. Yeah,
0: yes.
1: food that is indulgent are foods that are not so healthy, maybe, but it gives us so much happiness.
0: 아, 건강한 음식이란 뜻은 아니네요.
1: No, not at
0: Okay.
1: all. So, fried chicken,
0: Oh.
1: extra crispy.
0: Oh my.
1: Okay? Mac and cheese, ice cream,
0: Keep going.
1: triple chocolate
0: Oh
1: ice
0: my.
1: cream, egg tart.
0: Stop.
1: Very,
0: You're gonna have to
1: okay.
0: stop. 됐어. 지금 어지럽습니다. 지금 이런 음식들 있었죠? 프라이 치킨이라든가, 뭐, 맥앤치즈라든가,
1: Yeah.
0: 뭐.
1: Nice big juicy steak. Yeah.
0: yes. 이런 것들은 건강하진 않을 수 있지만 마음껏 즐길 수 있는
1: Yeah.
0: 그런 음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호사스러운 음식이라든가, 그렇게 마음껏 즐기는 음식을 얘기를 할때 indulgent foo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마지막 extra push를 해주는 거죠.
1: Yeah.
0: 이런 runners들한테.
1: Right. So like You can do it. Go to the finish line.
0: 굳이 엑스트라 그 푸시가 필요도 없을 것 같긴 한데,
1: Yeah.
0: 자, 연결해 볼게요.
1: You can almost taste the glory, said Aiden Westaway, 30, who lives in London and was running as part of a bachelor party.
0: 런던에 사는 30대 에이든 웨스터웨이 씨는 친구의 총각 파티 겸이 마라톤에 참가해 영광의 맛이 느껴질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bachelor party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혼 전에 남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파티가 되겠고요. bachelorette party라고 하면 여성분들끼리 모여서 하는 파티가 되겠죠. 네. 3723님이요. 찾아보니까 기본 참가비가 110유로래요. 한국 돈으로 17만 원? 그냥 돈 주고 그냥 먹고
1: It's a
0: 이거네요.
1: very expensive dinner. Yeah.
0: 비싸긴 합니다.
1: Thank you for that
0: 좋습니다.
1: info. Wow.
0: 자, 연결해 볼게요.
1: Sweaty runners approached platters of freshly chucked oysters and slurped several down without a second thought.
0: 땀에 흠뻑 젖은 참가자들은 갓간 굴이 가득 담긴 접시로 다가가 망설임 없이 몇

0: 5개씩 후루룩 먹어 치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sweaty한 runners, 막 땀이 나고 있는 runners들이 approach 됐어요. 뭔가 다가갔는데 platters of freshly shucked oysters 쪽으로 싹 다가갔습니다.
1: Yeah. 네. You know when you get those oysters, right? They're still in the shell.
0: Oh, yes.
1: Right, right. And so shucked means to open their shells.
0: 아, 그러면 이... 뭐 예를 들어 조개라든가 이런 종류의 뭐 굴, 뭐 조개 같은 거의 껍데기를 깐다라고 얘기할 때 오픈도 가능하나요?
1: Yeah, you can. Right. But so, the word that we use is shuck.
0: Okay. Open or shuck 한다는 것은 그 껍데기를 깐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 And here's the key. It's freshly shucked oysters. Ooh. So the idea of something happen, you know, if it's freshly done, it's done right before it's served.
0: 해도 갓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야 맛있잖아요.
1: Yeah, that's right. You know, freshly baked bread.
0: So, freshly는 갓 뭐뭐한. So, platters of freshly shucked oysters라고 하면 갓 껍데기를 깐 굴이 담긴 platter이라고 하는 건 큰 접시예요. 그래서 큰 접시들을 얘기를 하겠고요. Yeah. 그냥 먹을 수 없잖아요, 이거는요. 호루룩 먹어야 돼요.
1: Yeah, 호루룩.
0: 영어로 호루룩 먹는 거 뭐라고 할까요?
1: Slurp.
0: Slurp.
1: Yeah, and of course, if you slurp it down, you slurp down, and that's what, you know, they do. They like... And they just swallow it.
0: 어, 어? 나 분명히 입에 넣었는데 어디 갔지? 당황하게 될 수도 있겠어요. Yeah. So slurp 한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먹는 건데요. 뭐 아니면 마시는 거. 여기 down까지 들어가니까 후루룩 들이키어서 삼킨 것까지 확실하게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한두 개가 아니라 several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여러 개를 slurped down 시켰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without a second thought. 이거는 without hesitation.
1: Without, absolutely.
0: Right?
1: Yeah.
0: 그래서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후루룩 먹었다. So slurp down.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네 번째 파트 다시 들어볼게요.
1: The most indulgent food comes in the race's final miles to give the runners an extra push to make it to the finish. You can almost taste the glory, said Aiden Westaway, 30, who lives in London and was running as part of a bachelor party. Sweaty runners approached platters of freshly shucked oysters and slurped several down without a second thought.
0: 자, 이렇게 오늘의 Deep Dive Daily 모두 살펴봤고요. 자, 오늘의 미션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1: Okay. At the Marathon de Château du Médoc, wine is only for looking, not for drinking.
0: 정답은 true인가요, false인가요?
1: Oh, come on. It is false.
0: false. 자, TOEIC Speaking 정기시험 응시권은 4395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4395님이요. 크쌤, 프랑스 발음 너무 멋져요. 따봉 하셨습니다.
1: Oh, merci beaucoup.
0: 자, 우지연님이요. 오늘 DDD는 듣기만 해도 유쾌한 마라톤이었네요. 전 딱 한 번 10km 마라톤 참가해 본 적이 있는데요. 컷오프에 간신히 들어왔지만 정말 즐겁더라고요. 두 분도 도전? 저는 한 5kg 정도 더 빼고 나서.
1: Sam, you know, I did 5 kilometers once. And I did one kilometer running and 4 kilometer walking.
0: Okay. 그럼 안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1: Okay.
0: Alright. 사실 그 몇 킬로 뛰었다 그랬었죠 지금?
1: Okay, I did like 1 kilometer running and 4 kilometers walking.
0: Okay. 그러면은 나머지 4km는 걸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컷오프에 제때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1: I didn't even check.
0: Oh my. 저랑 별로 다를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1: I didn't check.
0: 이용아님이요. 자, 앞뒤로 홀쭉해진 마유쌤 보려고 보라 켰어요. 아, 보이는 라디오 키셨다고요?
1: Okay.
0: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홀쭉해졌다는 얘기는 그래도 좀 살이 빠지긴 했으니까 들었는데 이렇게 된 거는 처음 들어봤고요. 정말 재밌는 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Oh, today is so much fun.
0: Right.
1: Okay, 85 승희님 오랜만에 왔어요. 크리스틴 선생님 영어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게 여전히 좋네요. Thank you so much.
0: 감사합니다. 네, 토니 토린님이요. 이브닝 스페셜 가족 여러분 모두 따스한 연휴 보내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1: 진짜. That's
0: right. 아직 겨울도 아닌데 벌써 따뜻한 느낌이 좀.
1: Yeah, I think it's going to be nice time with the family.
0: All right, 자 그럼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1: All right, let's listen to One Republic with I Ain't Worried.

0: 오늘의 딥 다이브 데일리 관련해서 하루에 한 문장씩 만나보고 있죠. 우리말 대화 먼저 들어볼까요? 아, 네말 듣길 잘했다. 마라톤 뛰다가 굴에 와인이라니 이게 웬 또?
1: 내가 뭘 했어? 달리면서 물 대신 와인 한 잔. 홀짝이는 것도 은근 괜찮아. 아, 근데 적당히 마셔. 아직 40km 더 달려야 돼. 잠깐, 너 설마 한 병 다 마신 거야?
2: 크리스틴, 나 사실 고백할 게 있어. 나 오랫동안 너를...
1: 그만.
0: 그만?
1: 그만.
0: 아니, 존경...
1: 하지 마.
0: 바로 차단하시네.
1: 하지 마.
0: 하지 마. 그건 아니야. 이러면서 지금 너무 많이 마신 겁니다. 상황 자체가.
1: Yes, yes.
0: 자, 오늘의 하루 한 문장은 야, 적당히 마셔.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조금 자연스럽게 가능할까요?
1: Don't drink too much.
0: Don't drink too much?
1: No.
0: No?
1: No. Easy does it.
0: Easy does it.
1: This is a great expression. Easy does it means whoa, slowly.
0: Slowly.
1: Or calm down.
0: Calm down.
1: Or carefully. So depending on the context.
0: Okay.
1: Yeah. In this case, it's like, oh, wait, don't drink too much. Uh-huh. That's easy does it.
0: 아, 그러니까 이 easy does it이 무조건 술 마시는 사람한테 적당히 마셔라라는 뜻만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아우 살살해 적당히 해 오버해서 하지는 마 이런 것을 다 담고 있는 표현이어서 진짜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겠네요.
1: Yes, absolutely. So if someone's driving like really fast
0: right, right.
1: and wildly, you're like, whoa, easy does it.
0: Easy does it. Uh-huh. 아, 거의 hey, take it easy, man.
1: Yeah.
0: Hey, take it
1: whoa,
0: slow.
1: Whoa, whoa, whoa, yeah. That's right.
0: 이거는 진짜 나중에 뭐 술자리가 있다 여러분들 그랬을 때 그 영어를 좀 아는 사람이 에이 easy does it.
1: Well, yeah, like so. Say for example, like you're just downing shots
0: yeah.
1: left and right.
0: Uh-huh.
1: Yeah, you're like whoa, you know, slow it down.
0: Right.
1: Easy does it.
0: Easy does it. 이게 그러니까 무슨 약간 textbook 같은 표현은 아닌 거죠.
1: No,
0: 실제로 많이 쓴다.
1: It's very conversational.
0: Okay, so 여기서 살살해, 적당히 해, easy does it.
1: Uh-huh.
0: 비슷하게는 다시 한번 take it easy, take it slow, 뭐 hey, slow down 정도가
1: yeah.
0: 있겠다.
1: Yeah, so say for and another thing too is like if even if you're joking around and it's too much, you can say whoa. Easy does it. Like, don't go too far.
0: Don't go there.
1: Don't
0: cross the line.
1: Don't cross the line. Easy does it.
0: 정말 다양하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1: Very much.
0: All right. 자, 대화에서 몇 개 표현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를 다 마신 거야? 한 병 다 마신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싹 해치운 거냐? 남김없이 먹은 거냐? 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떤 표현을 쓰면 좋을까요?
1: You polished. You to polish off.
0: Polish off.
1: Polish off something.
0: 광을 낸 건가요?
1: Yeah. That's basically, it's like you finished it and you even polished it. 싹.
0: 싹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Yeah. 우리가 뭔가를 싹 먹는 거를 싹 해치운다라고 하는 건 먹고 나서 진짜 이렇게 닦아줄 정도가 될 정도로

0: Yeah,
1: that's
0: 느낌이다.
1: right. Exactly. Okay. So if a plate is completely gone, you polish it.
0: 어, 그러네요. 왜냐면은 내가 그걸 닦은 거네요. Oh. 먹는 걸로.
1: Yes.
0: Okay. 자, 영어 대화문 들어볼게요.
2: Oh, I'm so glad I took your advice. Oysters and wine in the middle of a marathon? Who knew?
3: Yeah, what did I tell you? Sipping wine instead of water while you run is actually kind of nice. Whoa, whoa, whoa. Hey, easy does it. We've still got 40 kilometers to go. Wait, did you just polish off that whole bottle?
4: Kristen, I have a confession to make. For the longest time, I've...
3: Oh, what? Whoa, stop right there. Stop.
4: Okay.
5: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0: 네, 정은숙님이요. 마유쌤과 크쌤은 하루라도 앙 보면 앙 돼영 하셨습니다. 두 분의 케미는 제 일상의 고농축 비타민입니다.
1: 하셨습니다. Thank you.
0: 권종희님이요. 역시 이브닝 스페셜은 영어와 노래 맛집. 내일은 가족들과 같이 놀라고 퇴근 후 열심히 청취하면서 갈비와 잡채 열심히 만들었어요. 두 선생님도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1: Oh, thank you.
0: 감사합니다.
1: And likewise.
0: Alright, that's our show for today. And thank you, everyone, for staying with us for the past 2 hours. And Kristen Sam, 수고하셨습니다.
1: All right, we're going to wrap up today's show with the final song by Kevin Moon. It is Free Child.
0: 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Master 유진이었고요.
1: And I've been Kristen Cho.
0: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1: All right, we'll see you tomorrow. Bye-bye.
0: Bye.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전하, 종묘사직을 보존하시옵소서. 여기서 잠깐, 종묘는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셔놓은 곳이고요. 사직은 토지와 곡식의 신을 말합니다. 오늘은 조선 왕조의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하는 종묘를 걸어볼게요. 종묘 안으로 들어서면 돌로 된 쭉 뻗은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 이름은 삼도, 세 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가운데 길은 혼백이 다니는 신의 길, 오른쪽은 왕의 길, 왼쪽은 세자의 길입니다. 삼도를 따라가면 종묘의 중심 건물, 정전에 닿게 되는데요. 정전에선 100m 달리기가 가능해요. 정전의 길이는 101m, 단일 목조 건축물로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나 종묘의 아름다움은 정전 앞에 펼쳐진 너른 마당, 월대로 인해 완성됩니다. 이른 아침이나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오후 4시쯤 혼자서 월대에 서보세요. 비어있으면서 꽉 차있는 느낌이 주는 가슴 벅찬

0: Talk about challenges in life. Talk about true res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2: 공익광고 협의회.

0: 영어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on this fine weekend.
0: It's the weekend, which means it's time for...
1: Review!
0: 네, 우리 복습하는 날이죠. 우리 이번 주에는 쇼핑을 하는 주였습니다. 쇼핑 즐기시나요, 우리 스타님들? 자, 그런데 요즘 직구도 많이 하잖아요. 해외 직구가 굉장히 편리해졌는데요. 직구를 하다 보면 이제 사이즈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사이즈를 보실 때 이 메이커가 영국 제품인지 미국 제품인지 해외에 또 다른 나라의 제품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의류 사이즈는 비슷해 보이면서도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요 사이즈 보는 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미국 제품이랑 영국 제품은 좀 비슷하거든요. 미국은 0, 2, 4, 6 이렇게 나가는데 영국은 비슷하게 4, 6, 8, 10 이렇게 나가요. 근데 시작 지점이 달라서 영국의 4하고 미국의 4는 달라요. 영국의 4가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메이커가 어느 나라 건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프랑스랑 이태리랑 뭐 유럽 제품이 뭐 40, 42, 38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것도 살짝씩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품마다 자기네들 사이즈법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네, 꼭 사이즈 비교는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AI가 네. 다 알려줘요.
1: 오.
0: 그래서 AI에 또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잭쌤은 또 온라인 쇼핑을 또 의류 사는 건 안 하시니까 직접 입어봐야 되니까.
1: 맞습니다.
0: 네, 그거는 뭐 단 뭐 필요는 없으실 것 같네요.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원 사이즈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1: 아, 네. One size fits all.
0: 네, 보통은 one size라기보다는 one size fits all. Fits all까지 다 표기를 외국에서는 합니다. 그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복습 시작해 볼까요?
1: Okay, let's jump right in.
0: Starting with Monday.
1: Monday's expression was, how much is this postcard?
0: 자, how much is this postcard? 라는 질문을 우리가 배웠죠. 이 엽서는 얼마예요? 인데 우리가 그냥 how much 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뭐가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빈칸 채우기를 해봐야 될 텐데.
1: 잠깐만요.
0: 네네네.
1: 무슨 빈칸이요?
0: 빈칸이요? 책에 있는 빈칸이요.
1: 아,
0: 네.
1: 혹시 페이지 넘버 알려줄까요?
0: 알려주세요. 몇 페이지예요?
1: 페이지 넘버 142.
0: 아하, 142쪽에 나와 있으니까요. 책 갖고 계신 분들은 거기를 펼쳐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없으시다, 뭐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없으시면 따로 들리는 만큼만 적어보는 연습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빈칸 채우기 시작해볼 텐데요. 월요일의 대화 앞부분 듣고 오겠습니다.
2: Excuse me, how much is this postcard?
3: It's 50 cents each, or 5 for $2.
0: 실례합니다.
1: Excuse me.
0: 이 엽서 얼마예요?
1: How much is this postcard?
0: 네, 뭐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었습니다. 한 장에 50센트예요.
1: It's 50 cents each.
0: 잠시만요. 한 장에를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1: Each. E-A-C-H.
0: 각각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한 장이든 한 벌이든 다 each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 줄여서는 EA 이렇게 표기한다고도 말씀드렸었죠. 아니면 다섯 장을 사면 2달러입니다.
1: Or 5 for $2.
0: 네, 이거 어순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마저 해볼게요.
2: Oh, really? Then I'll take 5.
3: Great. You can pick any 5 from the display.
0: 아, 정말요?
1: Oh, really?
0: 그럼 다섯 장 살게요.
1: Then I'll take 5.
0: 네, 그래서 다섯 장 살게요는
1: Then I'll take, T take, 5.
0: 그렇죠. 그래서 가져가다의 의미의 take가 여기서는 살게요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고요. 좋습니다.
1: Great.
0: 진열대에서 아무거나 다섯 장 골라보세요.
1: You can pick, P-I-C-K, any five from the display. Display is D-I-S-P-L-A-Y.
0: 네, 우리도 display라고 사용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월요일 끝났고요. 다시 한 번 더 대화 들어볼게요.
2: Excuse me, how much is this postcard?
3: It's 50 cents each, or five for $2.
2: Oh, really? Then I'll take five.
3: Great. You can pick any five from the display.
0: Let's move on to Tuesday.
1: Tuesday, we learned, can I try this on?
0: Can I try this on? 이라고 해서 제가 이거를 입어봐도 될까요? 라는 표현이었죠. 근데 사실 try on은 입어보다, 착용하다, 뭐 뿌려보다 다 사용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빈칸 채우기 시작해 볼게요. 이번에는 몇 페이지인가요?
1: Page number 143.
0: 네, 143쪽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 Can I try this on?
3: Of course. The fitting room is right over there.
0: 이거 입어봐도 될까요?
1: Can I try this on?
0: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물론이죠.
1: Of course.
0: 탈의실은 바로 저쪽에 있어요.
1: The fitting room is right over there.
0: 오, 바로 저기에 있어요.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1: It's right over there. So over, O-V-E-R.
0: Over there가 저기에 라는 표현이죠. Fitting room, 우리도 fitting room이라고 하는데 발음은 조금 달랐죠. 자,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마저 해볼게요.
2: Thank you. Do you have it in a size small?
3: Let me check for you.
0: 감사합니다.
1: Thank you.
0: Small size도 있나요?
1: Do you have it in a size small?
0: 자, 여기 빈칸이 두 개가 있었어요. Do you have
1: it, it?
0: 그것이라는 뜻이고요. 내가 들고 있는 뭐 그 의류일 수도 있고요. In a size
1: small, S-M-A-L-L.
0: 네, 그래서 사실 small size도 되지만 이 경우는 size small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확인해 드릴게요.
1: Let me check for you.
0: Let me
1: check, C-H-E-C-K.
0: 그렇죠. 그래서 check가 확인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복습 화요일 끝났네요. 대화 다시 한 번 더 듣고 올게요.
2: Can I try this on?
3: Of course. The fitting room is right over there.
2: Thank you. Do you have it in a size small?
3: Let me check for you.
0: Let's move on to Wednesday.
1: Great. We'll move on to Wednesday and page 144. Do you have this in a different color?
0: Do you have this in a different color? 였었죠. 그래서 이거 다른 색상도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다른 색상인데

0: 가지를 물어보는 거라서 in a different color 라고 물어보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딱 한 가지만 있어요 라고 대답할 필요는 없고요. 뭐 여러 개가 있으면 여러 개 있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었죠. 그래서 그 예시가 우리 대화에 나왔었는데요. 그럼 바로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도 해보겠습니다. 앞부분 먼저 듣고 올게요.
1: I love this bag. Do you have this in a different color?
2: Yes, we have it in blue, red, and green.
0: 이 가방 정말 마음에 들어요.
3: I love this bag. Love, L-O-V-E.
0: 네,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정말 좋아한다라고 할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었죠. 다른 색상도 있나요?
3: Do you have this in a different color?
0: 그쵸. Do you have this in a different color? in이 중요하다고 했고요. 네,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이 있어요.
3: Yes, we have it in blue, red, and green.
0: 중요한 단어가 빈칸에 들어가네요. 바로?
3: We have it in, I-N.
0: 맞아요. 그래서 in blue지, we have it blue라고 바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꼭 in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마저 해볼게요.
1: Oh, I'd love to see the blue one.
2: Here you go. This just arrived.
0: 어우, 파란색을 보고 싶어요.
3: Oh, I'd love to see the blue one.
0: 빈칸에는
3: I'd, which is short for I would. I apostrophe D.
0: I would를 줄인 I'd가 들어가죠. 그래서 I would love to see the blue one인데 이렇게 좀 공손하게 뭐뭐를 보고 싶어요라고 할 때는 I'd love to see 다음에 보고 싶은 거를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the blue one이라고 했는데 the blue bag 대신에 bag를 앞에서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대신 쓸수 있는 one을 써준 거죠. 영어는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하는 거를 싫어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앞에서도 우리가 그 중요한 단어 in도 in blue, in red, in green이지만 한번 써주고 뒤에 생략해 준 건데 이렇게 생략을 하거나 대신 쓸수 있는 단어를 넣어준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I'd love to see the blue one이라고 했더니 바로 가져왔죠. 여기 있어요.
3: Here you go.
0: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건넬 때쓸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 here,
3: You, YOU, go.
0: 네, here you go 였습니다. 방금 들어온 거예요.
3: This just arrived.
0: 네, 그래서 빈칸에는
3: Just, J-U-S-T.
0: 막 들어온 거다라는 표현을 좀 강조해 주기 위해서 just가 들어간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수요일 대화 다 봤고요. 다시 한번더 듣고 올게요.
1: I love this bag. Do you have this in a different color?
2: Yes, we have it in blue, red, and green.
1: Oh, I'd love to see the blue one.
2: Here you go. This just arrived.
0: Now it's Thursday's time.
3: Okay, on Thursday, our expression was, I can't decide between these two.
0: 둘 중에 결정을 못 하겠어요 라는 표현이었죠. I can't decide 까지만 얘기하면 결정을 못 내리겠어 인데 between이 나와서 뒤에 두 가지가 올수 있다고 했고요. 여기서는 these two, 이두 가지라는 표현이 나왔지만 실제 두 개를 진짜 비교할 때는 between A and B, and를 사용한다는 것도 우리가 연습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대화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바로 시작해 볼게요.
1: I can't decide between these two.
2: They're both great choices.
0: 이두개 중에 결정을 못 하겠어요.
3: I can't decide between these two.
0: 네, 바로 핵심 문장이었죠? 다들 기억나시죠? 둘다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3: They're both great choices.
0: 둘 다라는 뜻의 단어가
3: Both, B-O-T-H.
0: 그렇죠. 그걸 딱 빈칸에 써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뒷부분도 듣고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1: You know what? I made up my mind. I'll take the red one.
2: Excellent choice.
0: 있잖아요.
3: You know what?
0: 빈칸에는
3: No, K-N-O-W.
0: 네, K가 묵음이죠. You know what? 이게 있잖아. 이런 뜻의 표현이라고 했고요. 결정했어요.
3: I made up my mind.
0: 빈칸에는
3: I made up.
0: 그렇죠. Make up one's mind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up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빨간색으로 할게요.
3: I'll take the red one.
0: 네, 여기서 빈칸에는
3: red, R-E-D.
0: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one은 대신해서 쓴 단어이죠, 그렇죠? I'll take the red one. 자, 이렇게 말했더니 훌륭한 선택이에요.
3: Excellent choice.
0: 빈칸에는
3: choice, C-H-O-I-C-E.
0: 네, 이렇게 말해주면 다시 한번 내가 이걸 구매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목요일 복습 다 끝났고요. 다시 한번 더 대화 듣고 올게요.
1: I can't decide between these two.
2: They're both great choices.
1: You know what? I made up my mind. I'll take the red one.
2: Excellent choice.
0: Now it's Friday. Friday, the last day of the week.
3: Right. And the sentence was, Do you accept credit cards?
0: 신용카드 받으시나요? 라는 질문이었죠. 그래서 accept가 받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어떤 지불 수단을 받느냐라고 할 때 Do you accept 뭐뭐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었죠. 자, 또 빈칸 채우기 시작해 볼게요. 앞부분 듣고 오겠습니다.
4: Do you accept credit cards?
5: Sorry, we only accept cash.
4: Sorry, we only accept cash.
0: 신용카드 받으시나요?
3: Do you accept credit cards?
0: Do you accept credit cards? 뭐, 이 문장은 다 알고 계시죠? 죄송하지만 저희는 현금만 받습니다.
3: Sorry, we only accept cash.
0: Sorry, we...
3: Only, O-N-L-Y.
0: 그쵸, only, 단지... 라는 뜻의 표현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럼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마무리해 볼게요.
1: I don't have cash on me right now. Is it okay if I come back later?
5: Of course. I'll hold these items for you.
0: 지금은 현금이 없어요.
3: I don't have cash on me right now.
0: I don't have cash...
3: On me, O-N 들어가요.
0: 그렇죠. O-N 들어가는 표현이 굳어진 표현이라고 했죠. 나중에 다시 와도 괜찮을까요?
3: Is it okay if I come back later?
0: 잘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빈칸에는
3: If, is it okay if I come back later? 그쵸. I-F 들어갑니다.
0: 맞아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다시 와도 괜찮을까요? 라는 의미로 if가 들어가죠. 물론이죠.
3: Of course.
0: 이 상품들은 따로 보관해 드릴게요.
3: I'll hold these items for you.
0: 그래서 빈칸에는
3: hold, H-O-L-D.
0: 네, 여기서는 잡다가 아니라 보관해 두다라는 의미로 hold가 사용이 됐다고 했었죠. 그래서 금요일의 대화도 쭉 보면서 우리 빈칸 채우기 해봤고요. 다시 한 번 더 듣고 오겠습니다.
4: Do you accept credit cards?
5: Sorry, we only accept cash.
4: Sorry, we only accept cash.
1: I don't have cash on me right now. Is it okay if I come back later?
5: Of course. I'll hold these items for you.
0: 자, 이렇게 해서 복습 다 끝났네요.
3: That was a lot of 빈칸 채우기.
0: 빈칸이 참 많았죠, 그쵸? 근데 빈칸이 제가 빈칸을 해놓는 이유가 있어요. There are reasons why I put certain words as 빈칸s.
3: Right.
0: 네, 그래서 그 빈칸 채우기 하는 게 조금 복습하는 도움이 되실 수 있거든요. That's why you need the book.
3: That's right. And you might have noticed that the book for this month is almost over. So, head out to your local bookstore and pick up the book for next month, and we'll see you then, too.
0: 네, 물론 뭐 교재가 없어도 공부는 충분히 가능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교재가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달 교재도 한번 주의 깊게 보시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한번 사주시는 것도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복습 따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와주시면 저희 프로그램 전체를 다 들으실 수도 있지만 대화문만 따로 생생 대화문을 통해서 또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응용해 보세요.
3: Thanks for reviewing with us,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이는과
3: Zach이었습니다.
0: Speak now.
3: Start English.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산들기 상쾌한 바람 같은 속 시원함이 필요할 때, 마음이 잘 통하는 편안한 친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세요. 유쾌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쉽고 확실하게
2: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1: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2: Happy Saturday, everyone. This is Juge.
1: 아유, 이번 한 주도 저희하고 같이 또 영어 몇 번씩 말해보시랴, 또 방송 들으시랴, 책에 또 이렇게 막 적어가시면 사시랴, 애 많이 쓰셨습니다.
2: Oh, yeah. You guys did a great job studying every day, hopefully morning and evening. Uh-huh. But reviewing is equally important.
1: Very important. If review. Not, really. Yeah. If not more, 더 중요한 건 아닐지 몰라도 그러나 정말 다른 날과 똑같이 중요한 yeah. 게 복습 날인 것 같아요.
2: I think studying and reviewing what you studied, I think they're just as important.
1: 제가 어떤 그 영어 교육, 어떤 그 회화 말하기 프로그램을 하나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데 따로 okay.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베타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많은 yeah. 분들이 매일 새로운 걸 계속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right. 어느 정도 중간에 리마인드를 할 수 있는
2: That's right.
1: 그 리마인드를 시켜줄 수 있는 리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2: Right. Unless you are a genius, you don't have to review. But people like me, I need to review over and over again.
1: 아, 모두 그렇게까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반복이라고 하는 게 그냥 그것도 방법이 다르잖아요.
2: Sure.
1: 벽 보고 예를 들어서 계속 이렇게 똑같은 말을 막 아무 의미 없이 막 똑같이 계속 말하는 것도 일종의 반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만
2: right, right.
1: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반복은 항상 맥락 속에서 나 같은 이 말을 예를 들어서 주치 선생님 만났을 때 이 말을 해볼 때 경우 혹은 뭐 우리 PD님 만났을 때 이 말을 해보는 경우 그러니까 각각의 대상을 달리해서도 같은 말을 해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거 상상도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Absolutely.
1: 네, yeah. 자 오늘요 저희 9월호도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2: Ooh.
1: And I believe 10월호 is already out there.
2: So keep in mind that toward every end last week, final week of every month, like now, The books are already out in your nearest bookstores. Please go buy the October book of Easy English.
1: 네.
2: And we have interesting, fun, and also like new expressions, new situations that are waiting for us.
1: Waiting for us. Yeah. 그렇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더위도 좀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워서 못하겠다라는 말씀하지 right.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2: Autumn is my favorite season.
1: Oh, mine too.
2: Yeah. 네. I love this time of the year where you know the leaves are turning. It's a colorful, you know, the whole country is very colorful now.
1: 이런 마당에 영어는 웬 영어냐라고 하시지 마시고 좀 더 그 희망차게 또 이 좋은 계절을 보람차게 느끼실 수 있게끔 140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 All right.
1: 토요일 26일 Weekly Review 시작해볼까요? 네, 21일 월요일 순서에서는 그 어떤 그 외국에서 이제 어떤 장소를 찾아가는데 입구, the entrance를 찾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Looking for the entrance.
1: 그렇죠. Right. 근데 말을 들어보니까 아, 바로 내가 그곳을 지나쳐 왔다는 거예요.
2: Oh, I just walked right past it.
1: 그렇죠. I must have walked right past it.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제가 그곳을 바로 지나쳐 온 모양이군요. 라는 말을 합니다.
2: I must have walked right past it.
1: 그렇죠. 제가 뭐뭐를

0: 했나 보네요. 그런가 봐요. 그랬나 봐요. 라는 말이 I must have. I must have. 다음에 여기서는 걸어온 모양이군요. I must have walked. 이렇게 문장을 만들고 있어요. 그죠?
1: I must have,
0: I
1: must have.
0: must have. 네.
1: 그랬나 봐요.
0: 그랬나 봐요. I must have walked right past it. 그것을 지나쳐서 바로 그대로 온 모양입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먼저 영문 대화 들어보시죠.
2: Excuse me, I'm looking for the entrance.
3: It's just around the corner on your left.
2: Really? I must have walked right past it.
3: It happens more often than you'd think.
2: Thanks for pointing me in the right direction.
0: 네. 자, 제가 실례지만 입구를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1: Excuse me, I'm looking for the entrance.
0: I'm looking for the entrance. 그랬더니 모퉁이를 돌아서 바로 왼쪽에 있다고 말합니다.
1: It's just around the corner on your left.
0: 네. Around the corner라는 말하고 on your left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되는데
1: That's right.
0: 이걸 문장으로 만드니까 그게 어딨냐 하면은요. 바로 여기에요. It's just around the corner on your left 라고 했는데, 아이고, 듣고 보니까 제가 거길 바로 지나쳐 모양이네요.
1: Oh, you know, I must have walked right past it.
0: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죠.
1: Right.
0: 자, 응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2번 어떨까요, 선생님? 틀림없이 어딘가에서 제가 그분을 본 모양이에요.
1: I must have seen him somewhere.
0: I must have seen him somewhere. 자, 저 사람이 굉장히 낯이 많이 있는데 어디서 분명히 본것 같아요.
1: He looks so familiar. I
0: 그렇죠.
1: must have seen him somewhere.
0: I must have seen him somewhere. 물론 제가 저분을 어디선가 본것 같아요. 할때 I think I saw him somewhere 해도 되죠.
1: Right.
0: 그렇게 말해도 되죠.
1: Exactly.
0: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그분을 본 것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I must have seen him somewhere. 이렇게도 말할 수
1: I'm
0: 있습니다.
1: sure I've seen him somewhere.
0: 그렇죠. 어디서 분명히 봤다라고 말할 때, 네.
1: I think, Boyingsam, you get this a lot. Like, when you have students, when they studied with you when they were young, and they see you after many, many years, I must have seen her somewhere. Where did I see her?
0: 그렇죠. 아, 그럼 안 되지.
1: 그러면 안 되죠.
0: 네,
1: 너무
0: 영어를
1: 오래돼서.
0: 배웠다.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야지. 어디서 봤지?
1: 어디서 봤더라?
0: 네, 아, 좀 고맙죠, 뭐. 자,
1: That's
0: 이제
1: right.
0: 페이지를 넘겨서 142쪽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는 화요일 22일에 했던 내용을 다시 복습해 보실 텐데요. 여기서는 그 정문을 이제 찾고 있다가 여기가 맞나 싶어서 저기 여기로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라고 묻습니다.
1: Oh, you know, is this the main entrance?
0: Right. 그러면서
1: Right.
0: do I 라고 시작하는 문장이 있었죠?
1: Oh, yeah. Do I go in through here?
0: 그렇습니다. Do I go in through here? 자, 일단 제가 들어가는 거 맞아요? Do I go in? 여길 통해서 through here 라고 해서요. Do I go in through here? 라고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사실 잘 모르고 혹시라도 실수로라도 새치기 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1: You know, I didn't want to cut in line by mistake.
0: I didn't want to cut in line by mistake. 그러니까
1: Right.
0: by mistake 하면은 실수로 by mistake라고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나는 미리 물어본 거다. Just to make sure. 확실히 해두려고 물어본 거다라는 의도를 간단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1: Just to make sure.
0: 네, 그렇죠. 자, 여기서도 just to make sure, do I go in through here? 라고 시작하는데요. 대화 들어볼까요?
2: Just to make sure, do I go in through here?
3: Yes, this is the main entrance.
2: Great. I didn't want to cut in line by mistake.
3: You're totally fine.
2: Thanks for letting me know.
0: Thanks for letting me know. 자, 이번 주에는 이 thank you for, thanks for, 뭐뭐잉이라고 하는 그런 감사함의 표현. 조금 구체적으로 왜 내가 감사한지를 말하는 거 함께 많이 보셨는데요.
1: Right.
0: 이렇게 저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s for letting me know. 같은 표현 참 좋죠.
1: Yeah, thanks for letting me know.
0: Thanks for letting me know.
1: If I didn't know this, I might have gotten in trouble. Something bad would have happened.
0: 그렇죠.
1: Oh, thanks for letting me know.
0: Thanks for letting me know. 미리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고 할 적엔 나중에 나오지만 thanks for the heads up 이런 말도
1: Oh, that's right.
0: 있었고요.
1: Thanks for the heads up.
0: 그렇죠. 자, 우리 응용 문제 1번 해보려고 합니다.
1: Okay.
0: 제가 그냥 좀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표를 여기서 사는 게 맞나요?
1: Just to make sure, do I buy tickets here?
0: 네, 이렇게. 누가 봐도 여기서 표를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0: 같아 보이는데 그래도 확실하지가 않을 때 just to make sure 좀 확실하게 해두려고 여쭤보는 건데요. Right. Just to make sure 이렇게 운을 뗀 다음에 do I buy tickets here? 여기에서 제가 표를 사면 되나요? 라는 말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1: Just to make sure, do I buy tickets here?
0: Just to make sure, do I buy tickets here? 라고 말이죠.
1: Perfect.
0: 네, 자 이제 23일 수요일로 가볼까요?
1: Okay.
0: 자 여기에서는 이미 이제 전시회장에 들어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시물들이 쫙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는데 전시가 right. 되어 있는데 이 만져보고 싶은 충동이 있습니다.
1: Oh, I want to touch it. I want to touch the exhibit or display.
0: 아, 선생님 꼭 그럴 때. 이거 하셔야 되겠어요?
1: I want to touch it.
0: 너무 이상해요.
1: Sounds evil, right?
0: 아니야, creepy. 아, 자,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이 전시물을 만져보는 게 허용이 됩니까? 그러니까 나에게만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지금 관람객들이 만져봐도 되는 건가요? 규정에 대해서 물을 때 이럴 때 allowed라는 표현이 많이 right. 쓰는 거죠.
1: Am I allowed to?
0: 네.
1: Am I allowed to touch this display?
0: Am I allowed to 제가 허용이 되는 건가요? to touch this display 이 display 즉 여기서 말하는 display는 전시되어 있는 물품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right. 이 display를 touch 하는 것이 allowed 이렇게 허용이 되어 있는 거냐라고 했더니 아주 부드럽게 죄송하지만 안 되겠는데요.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1: I'm afraid not. 음? It's quite delicate.
0: It's quite delicate. 아주 약하다.
1: Yeah, it's quite delicate.
0: It's quite delicate. 네, 약하고 그 깨지기 쉽다고 할 때 우리가 짐 붙일 적에도
1: right.
0: 깨지기 쉬운이라고 해서 왜 그 태그를 붙인 경우가 있죠.
1: 그때는 delicate 써도 괜찮지만 네. 가끔 fragile이라는 단어도 많이 써요.
0: 네, 거의 fragile이라고 쓴 것만 제가 봤거든요.
1: Fragile also means delicate.
0: 그렇죠.
1: Easily broken.
0: Easily broken.
1: It 그렇죠. breaks easy.
0: 어, yeah. 그러니까 쉽게 부서질 수 있다. Yeah. 그래서 왜 파손주의라고 할 때 fragile, F-R-A-G-I-L-E. 이거 fragile도 되고
1: fragile도 되고
0: fragile도 되죠.
1: 둘 다 괜찮아요.
0: 네네. 그래서
1: It's fragile, 그렇죠. fragile.
0: 그는 이제 깨지기 쉽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지금 말하는 거는 깨지기도 쉽고 쉽게 훼손되기도 쉽다라고 해서 quite delicate라는 단어를 썼다고 했었습니다.
1: It's quite delicate.
0: It's quite delicate.
1: Very delicate.
0: 그렇죠. 만져보기 전에 묻지도 않고 그냥 막 만지고 그러지 않고 먼저 물어봐줘서 고맙다고 그쪽에서 말하네요.
1: Thanks for checking before touching it.
0: Thanks for checking before touching it. 그것을 만져보기 전에 before touching it. 근데
1: yes.
0: 그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thanks for asking first. 이 yeah. 좋을 것 같은데요.
1: Yeah, thanks for asking first.
0: Thanks for asking first.
1: Yeah.
0: 많이들 그렇게 안 물어보고 하는 경우 있고 또 아기들 데리고 간 그 부모님들이
1: that's right.
0: 아기들이 만져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죠.
1: Of course.
0: 분명히 만지지 말라고 써 있는데 그럴 때 만져봐, 만져봐 막 이런 걸 부추기는 경우도 봤어요 저는.
1: That's terrible parenting.
0: 조금 그렇죠. 네. 뭐 스컬프처 있는데 위에 올라가서 사진 찍고 막 이런 경우.
1: Especially those.
0: 네.
1: Please do not let your children touch the artwork or display or exhibits. It's very sensitive.
0: Unless the sign says otherwise.
1: Oh, we're going to get to that.
0: Right.
1: Unless the sign says otherwise.
0: 만약에 표지판에서 그래도 된다라고 다르게 쓰여 있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곤란하다는 거죠.
1: That's right.
0: 자, 대화 들어볼게요.
2: Am I allowed to touch this display?
3: I'm afraid not. It's quite delicate.
2: Oh, I understand.
3: Thanks for checking before touching it.
2: Of course. I didn't want to cause any trouble.
0: 네, 자, 응용 문제 해보겠습니다.
1: Okay.
0: 여기에 앉는 것이, 그 자리 가지고 앉는 것이 허용되나요? 라고 묻는다면
1: Am I allowed to sit here?
0: Am I allowed to sit here? 그 개인적으로 내가 허락하겠소.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규정상 이게 허용이 되어 있느냐라고 묻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1: right.
0: Am I allowed to sit here? 라고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1: Am I allowed to sit here?
0: Am I allowed to sit here? 그렇죠. 자,
1: right.
0: 이제 144쪽 목요일 순서 어느새 해봤습니다.
1: Alright.
0: 여기서는 이제 사진을 찍어도 되는지를 물어봤어요.
1: You're taking pictures
0: yes.
1: or taking photos
0: uh-huh. in here.
1: In
0: 이,
1: here.
0: 네, 이 안에서. 자, 그럴 때 여기서 사진을 찍어도 될까요? 라고 물을 때 Am I allowed to take pictures in here? 라고 해도 되지만 이럴 때 조금 더 가벼운 톤으로 Is it okay to? 가 있었죠.
1: Am I allowed to?

0: 하나 정도만 레파토리로 이렇게 가지고 계셨다 쓰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예, is it okay to를 쓰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일부 전시물은 이 빛에 민감하다라고 했었죠.
1: Oh, yes. Some exhibits are light sensitive.
0: Light sensitive라고 해서 빛에 민감하다. Light sensitive. 자, 영어 대화 듣겠습니다.
2: Is it okay to take pictures in here?
3: Sure. Just don't use the flash. Some exhibits are light sensitive.
2: Got it. Does that apply everywhere in the museum?
3: Yes, unless a sign says otherwise.
2: Thanks for the heads up.
0: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이 룰이 이 그런 규정이 박물관 안에 모든 곳에 적용이 됩니까라는 말이 일단 있었고요.
1: Does that apply everywhere in the museum?
0: 네, 규정이 적용되다라고 할때 the rules apply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does that apply everywhere? 그 룰이 모든 곳에서 다 적용됩니까? In the museum? 자, 그랬더니 네, 단 어떤 표지판이 붙어 있어서 거기서 달리 말하지만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1: Yes, unless a sign says otherwise.
0: 네, 이때 otherwise는 something different를 가리켜요. 뭔가 다른 내용이란 뜻이 되는 거죠. 네, 더불어서 thanks for the heads up 해서 미리 알려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도 있었습니다.
1: Thanks for the heads up.
0: 네, 머리를 들어 올려서 저 앞에서 내 쪽으로 공이 오는지 안 오는지 어떤 위험한 상황이 나에게 다가오는지 안 오는지를 미리 알려준다라는 말이 the heads up이 된다고 했죠.
1: Thanks for the heads up.
0: Thanks for the heads up이라고 했는데요. 자, 응용 문제 해볼게요. 저 여기서 점심 먹어도 되나요?
1: Is it okay to have lunch here?
0: Is it okay to have lunch here? 혹시 여기서 점심 못 먹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뜻으로 Is it okay to have lunch here? 라고 규정에 대해서 물어볼 때 아주 좋은 질문이 되겠죠. 네, 자 이제 25일 금요일 대화로 가겠습니다. 바로 어제 내용이었는데요. 어제는 제가 그 돈을 내려고 이렇게 쭉줄 서서 이제 기념품 가게에서 이제 줄서 있다가 내 눈에 마침 들어온 하나의 물건을 발견. 야, 저것까지 사서 가지고 와야 될 텐데 이줄서 있는 내 스팟을 또 잃어버리기는 싫고 그래서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잠깐 제 가방 좀 봐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입니다.
1: Excuse me, could you watch my bag for just a moment?
0: Could you watch my bag for just a moment? 그러면서 제가 얼른 가서 하나 가져올 게 있어서요.
1: I just need to grab something.
0: I just need to grab something. 이렇게 말했더니 제가 잘 보고 있을게요.
1: Oh, no worries. I'll keep an eye on it.
0: I'll keep an eye on it. Not two eyes, but one eye.
1: An eye.
0: One eye. 그래서 an eye, 하나의 눈이다. I'll keep an eye on it. 이라고 말합니다.
1: Oh, don't worry. I'll keep an eye on it.
0: 그렇죠. 대화 들어보세요.
2: Excuse me. Could you watch my bag for just a moment?
3: Sure, go ahead.
2: Thanks. I just need to grab something.
3: No worries. I'll keep an eye on it.
2: I won't be long. I really appreciate it.
0: 네, 이 대화에서는 I'll keep an eye on it. 제가 그걸 잘 봐드리고 있을게요. 라는 말도 있었고요. 저 오래 안 걸려요. 라는 말도 있었죠.
1: Oh, I won't be long.
0: I won't be
1: I
0: long.
1: won't be long.
0: Will not를 이렇게 축약한 것이 won'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 won't be long 한 다음에 really appreciate it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응용 문제 우리 2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짐 가방 잘 봐드리고 있을게요.
1: I'll keep an eye on your luggage.
0: I'll keep an eye on your luggage.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상대방이
1: I'll
0: 고마워할까요?
1: keep an eye on your bag.
0: I'll keep an eye on your bag. 그런
1: I'll
0: 말이죠.
1: keep an eye on your diamond ring.
0: Really?
1: Yes.
0: 네. 자, 한 주도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립니다.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1: Easy
0: Easy English.
1: English.
4: "선생님, 어떤 학생이 일본어 공부하는 거 어렵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難しいですか?
5: 이에 優しい 초급 일본어와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4: 월, 화, 수, 오전 5시.
5: 優しい 초급 일본어로 시작해보세요.
6: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

0: 답답하셨죠?
1: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0: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라이팅 시작해보세요. 라이팅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1: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0: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K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정보. 고려가 멸망한 게 부동산 때문이라고? 고려 후반기, 당시 고려의 가장 큰 고민은 부동산이었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멀쩡한 땅이 남아나질 않았고 토지를 개간할 인력도 부족했죠. 그러다 보니 왕과 귀족, 평민들 모두 자기 몫의 땅

땅을 얻고자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는데요. 각 땅의 주인이 어지럽게 뒤섞이면서 다툼과 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런 내란이 이어지자 고려는 점차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죠. 역사가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라지만 이런 갈등을 피하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겠죠.

자료를 살펴보다가 경을 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뒤늦게 알게 되었고, 조선 후기 수사 및 판결 기록인 추안 급 구간을 통해 범죄자를 신문하는 방법도 이해했다. CCTV도 없고 과학 수사가 불가능했던 조선에서 범인을 추적하고 체포하는 과정을 담은 자료를 보며 감탄하기도 했다. 아울러 사회보장제도라는 개념이 없던 시대에 먹고 살기 위해 노력했던 민초들의 발버둥에도 공감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임재범이 부른 낙인 띄워드렸습니다. 추노 OST에서 들려드렸어요. 이성민님, 반짝반짝 날씨가 너무 좋아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정말 가을의 한복판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순간입니다. 이제 단풍 철이 막 시작이 될 테고, 이게 막 알록달록 물들 테고, 조금 지나면 이제 그 단풍이 툭툭 잎이 떨어져서 우리가 걸어갈 때마다 이 땅이 정말 다양한 소리를 내는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또 추석 연휴 앞두고 이동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동하시는 길마다 또 아름다운 풍경들 많이 주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음악 나가는 사이에 우리 하늘곰 에디션, 추석 연휴 에디션이 북카페 보라 통해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누려주시죠. 감사합니다. 보내주셔서. 오늘 문장 카펫은 잠시 후 북카페에 오실 분입니다. 초대석 손님, 정명섭 작가님입니다. 교보문고에서 펴낸 정명섭 작가의 책 조선 범죄실록의 한 부분으로 깔아드렸습니다. 딱요 부분만 이렇게 들어도 너무 흥미로운 느낌들 아마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정말 그 범죄와의 싸움을 어떻게 했을까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이 책에 보면 조선의 어떤 부분의 역사가 그 영국이라든지 그 서양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뭐 300년 이상 앞서 있기도 했고요. 조선시대가 어떻게 그 사회를 꾸려나갔는지를 아주 상세한 그 정보와 함께 이야기로서도 또 묶어둔 책이기도 합니다. 잠시 후에 정명섭 작가님 오시면 얘기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감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5690 쓰신 카페이님. 조선 범죄 실록이라니. 오늘 이책 품어서 등장하실 정명섭 작가님, 그 시절의 과학 수사가 궁금해지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그 시절에는

뭔가 뭐 녹화할 수 있는 것도 녹음할 수 있는 것도 위치 추적도 아무것도 안 되던 시대였는데 어떻게 과학 수사 가능했을까? 궁금하시죠? 우리가 몰랐던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 드라마나 뭐 소설이나 이야기 통해서 조금 짐작하신 그래서 알고 있었던 정보들이 있을 텐데 그 훨씬 이상이라는 것을 그 정교함이요. 이책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조지현님은 평소에는 12시 50분부터 북카페 들으신대요. 그럼 진짜 이제 2부에만 집중을 하실 수 있는 건데, 그런데 명절 전이라서 오전 근무만 해서 12시부터 본방을 들어요. 신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현님이 이렇게 또 본방 듣는 설렘을 바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내주시고 제가 바로 읽을 수 있어서 저도 너무 신납니다. 뭔가, 학창시절로 치면 단축 수업하는 기분. 느껴지시죠? 이번 주 초부터 약간 연휴의 느낌이 벌써 느껴진다고 하신 카페인님들 사연들도 있었는데, 오늘 벌써 오후부터 또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뭐, 내일부터 또 연휴가 이렇게 시작이 되니까요. 그리고 곽은주님이 북카페 홈페이지에 긴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마음 졸이면서 정말 긴 시간 보내셨는데 그 마음을 또 이렇게 의지하는 북카페에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또 풀어서 적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 마음 굉장히 공감하면서 읽었습니다. 그 사연 끝에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보이지 않지만 연결된 저마다의 아픔과 고통으로 견디고 버티고 계신 분들과 또 그들의 옆에서 이름을 부르고 따뜻하게 손을 잡으며 곁을 지켜주는 분들을 위해서 음악을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최유리와 진영이 함께 부른 생각을 멈추다 보면 이곡 노래 들으면서 많은 위안 얻으셨다고 합니다. 가사가 와닿더라고요 라고 하셨는데 이 북카페 카페인 분들의 또 사랑을 전하는 마음 담아서 띄워주신 이곡 오늘 수요일에 차 안에서 또 어머니와 함께 들으실 수 있다고 하셔서 저희 맞춰서 띄워드립니다. 이 최유리, 진영이 함께한 곡 생각을 멈추다 보면 그리고 보드카레인의 서랍을 비우다 두곡 듣고 가시죠.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정림님, 저는 추석 애호박전을 만들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명절 음식 벌써 시작을 하시는 거네요. 그런데 이 애호박전에 대해서 뭐라고 적으셨냐면, 그건 요리도 아니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뭐죠? 이 사랑스러운 허세의 기운? 이런 것들? 허세 아닐 것 같아요. 진짜 고수신가 봐요. 애호박전은 요리도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깻잎 김치도 했고요. 그리고 수제비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보름달 같이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이렇게 지금 사연을 주셨습니다. 와, 사연에서 가끔

분해가 나는 사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부티 이런 것들이 막 흘러나는 나 가진 자다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선 지금 요리력을 좀 가지었음이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림님, 애호박전 너무 쉽게 뚝딱 하셨다고 했는데 너무 부럽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깻잎 김치 수제비다. 침이 고입니다. 우리 카페인님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나도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요리도 아니죠. 할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렇게 딱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음식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리는 뭐다 하지 못하지만 그거 정도는 요리도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약간 기분 좋은 허세 떨수 있는 이런 거 있다면 어떤 요리인지 알려주시죠. 꼭 명절 음식이 아니어도요. 저는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저는 뭐 아주 작은 거 해도 이건 요리네 이렇게 지금 느끼는 샐러드를 해도 그렇게 느끼는데 우리 비타민 PD님은 마음 먹으면 다 하신대요. 마음 먹으면 다 하지만 마음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알쏭달쏭한 사연은 뭐지? 싶은데 일단 마음 먹으면 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나 잘 마음을 먹지 않는다. 이게 수고로운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요리 고수분들 많이 계시죠? 자랑 좀 해주시죠. 이 대리만족이란 게 있거든요. 사연 읽기만 해도 뭔가 먹은 것 같은 기분이 먹방에 좀 새로운 효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하미경님은 왔어요. 오랑주리 연필, 필통, 명함, 키링, 다 감사드려요. 하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도착했군요. 좋습니다. 우리 예쁜 엽서 공모전 수상하신 분들은 물론이고, 북카페로 엽서 보내주신 모든 분들, 북카페 선물방, 홈페이지 선물방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게시물이 있어요. 그 예쁜 엽서 관련한 게시물이 있는데, 거기다가 꼭 댓글로 나의 주소와 이름, 연락처 남겨주셔야 합니다. 특히 그 엽서, 그 딸랑 한 장, 그 엽서에다가, 엽서 몸체에다가 나의 이름과 주소를 적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겉에 봉투에 적었다거나 아니면 몇개 묶어가지고 상자에 적거나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매칭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엽서에 이름을 적지 않은 분들은 꼭 정보를 남겨주셔야 하고요. 저희가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9월 30일까지만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9월 30일 지나면 후루루 사라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꼭 댓글로 남겨주시죠. 우리 카페인들 요리 허세 계속 지금 오고 있습니다. 2949 쓰시는 카페인님. 이거 진짜예요? 소고기 미역국, 왼쪽 발가락으로도 가능. 이거 뭐야, 진짜예요? 이렇게 지금 소고기 미역국을 이렇게 한다는 것도 놀랍지만, 이 허세의 표현들이, 너무 현란해서 재밌습니다. 왼쪽 발가락으로 끓인다고요? 아무튼, 2949 쓰신 카페님의 왼쪽 발가락으로 끓인 소고기 미역국, 맛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눈 감고도 한다, 이런 거잖아요. 카페님들 계속 한번 도전해 보시죠. 김민정님은, 저는 김치볶음밥이요, 호호라고 하셨습니다. 김치볶음밥은 진짜, 좀 도전해 볼 법한데, 이게, 모두가 다, 이렇게 특히 자취하시는 분들 또첫 요리 도전하시는 분들 많이 하신다는 메뉴인데 이게 진짜 맛있기가 생각보다 또 쉽지가 않은 그런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카페님들 어떤 거 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허세 표현과 함께 많이 주시죠.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주제가 귀향입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는 모두 24권으로 이루어진 대서사시입니다. 그런데 책의 초반부에는 주인공인 오디세우스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1권부터 4권까지의 이야기를 채운 건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였죠. 아버지의 부재 속에 자라난 아이. 이제 막 어른의 문턱에 들어선 텔레마코스가 두려움을 떨쳐내고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4권을 텔레마코스의 이야기, 텔레마코스의 모험이라는 뜻의 텔레마키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야기의 초반부 텔레마코스는 무력합니다. 아버지의 궁전에서 몸을 웅크린 채 어머니를 위협하는 무례한 구혼자들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눈처지. 모욕감을 견디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힘도 없고 자신이 영웅의 아들이라는 자의식조차 희미해져 가고 있었죠. 그러다 궁전에 한 손님이 도착하면서 텔레마코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디세우스의 친구 멘토르로 변장한 아테나 여신이었죠. 아테나는 무기력했던 텔레마코스에게 아버지를 찾아 바다 건너 세상으로 나가보라고 격려합니다. 조언을 받아들인 텔레마코스는 더 이상 궁전을 서성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완수해야 할 여정이 생겼기 때문이죠. 은밀히 배와 선원을 마련해 마침내 고향 이타카를 떠납니다. 텔레마코스는 스스로 배를 띄우고 다른 나라의 왕과 대화를 나누며 비로소 한 명의 독립된 성인이자 미래의 지도자로 거듭나는 성장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리고 아버지를 찾는 항해를 통해 희미해졌던 아버지의 존재를 발견하고 비로소 자신의 뿌리가 단단해지는 심리적 안정도 경험하게 됩니다. 익숙한 세계를 벗어나 낯선 곳에서 오히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가족이 누구인지를 강하게 인식하게 된다는 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어른이 되는 과정은 결국 내가 자라고 보호받던 곳, 그래서 가장 따뜻하고 편안한 곳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구나 싶기도 합니다. 다시 이타카에 돌아왔을 때 텔레마코스는 비로소 아버지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동등한 조력자로 어른으로 말이죠. 고향을 떠나 자신만의 세계를 찾아 떠나는 것. 텔레마코스의 여정은 그래서 오디세우스의 여정과는 또 다른 감동을 전해줍니다. 우리 모두는 텔레마코스처럼 익숙한 곳을 떠나온 사람들이니까요.

에냐의 롱롱저니 듣고 왔습니다. 아, 뭔가 음악이 진짜 이 텔레마코스의 항해 시작과 딱 어우러지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합니다. 오늘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 이야기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이 텔레마코스의 이야기, 이 항해는 문학사에서 성장소설로 또 읽히기도 합니다. 아마 읽으시면 모두 다, 아, 나도 어쩌면 저 여정을 이미 시작한 것이 아닌가, 그 여정길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질문 던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4835 쓰시는 카페이님은 저의 요즘 프로필이 당신의 이탁하는 어디입니까? 라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아, 당신의 이탁하는 어디입니까? 라고 질문을 그렇게 잊지 않고 던질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은 꼭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 이런 질문을 던지지도 않고, 그냥 휩쓸려서 살아가는 분들을 볼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꼭이 질문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일카도 좀 나누고 싶기도 하고요. 이 4835 시즌 카페님, 명절이면 동그랑땡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지금 이 앞에 당신의 이타카 나오고, 이 텔레마코스의 항해가 나오니까, 이 동그랑땡이라는 음식도, 이 기나긴 여정이 있는 음식이잖아요. 이거 만든다고 하면, 진짜 긴 여정이 그 안에 깃들어 있는 음식인데, 와, 이 뭔가 이타카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어떤 결정체처럼. 그리고 이승현님, 저도 다가올 11월에 저만의 보금자리를 찾아 떠납니다. 텔레마코스의 마음가짐으로 힘차게 첫발 내디딜 거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11월에 나만의 보금자리를 찾아 떠난다 라고 하셨는데 이제 한달 조금 넘게 남은 거네요. 승현님의 그 첫발,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페인들 그 음식 허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재밌습니다. 다 소개하지 못해도 권태희님, 떡볶이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식집을 다녔으나 제가 만든 것보다 못하더라는 크크. 대한민국에 분식점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내가 만든 것보다 못하더라라고 하는 이 허세. 좋습니다. 전 요리를 진짜 못해서 라면 물도 계량하는 결혼 17년 차인데요. 유일하게 계량하지 않고 하는 요리가 떡볶이라고 하십니다. 와, 라면 물도 계량하는데 떡볶이를 계량하지 않고 그냥 감으로, 본능으로 한다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맛있을까 궁금합니다. 저도 제일 좋아하는 음식 떡볶이인데, 생각보다 떡볶이라고 해서 다 맛있는 게 아니거든요. 좋아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너무 까다로워지는데, 그걸 잘한다 라고 딱 얘기하시는 그 권태희님, 궁금합니다. 떡볶이 어떤 맛이길래? 비법이 뭔가요? 있으면 좀 나눠주시죠. 벤 옐렌의 Only One 듣고 갈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읽기의 기쁨 이번 주에는 물결점 출판사에서 펴낸 에세이 계절쓰기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 작가가 한 편씩 이렇게 또 산문을 실어두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김소연 시인이 어제 다녀가셨죠? 우리 무리하는 시인들로 너무너무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김소연 시인이 적어둔 겨울에 관한 이야기부터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을이지만 가을이라는 계절은 어쩐지 손을 두 손을 가득 펼쳐서 허공을 막 휘저으면 겨우 붙잡힐까 말까 한 계절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가을엔 더 활기차게 움직여야 하고요. 그 가을이 훅 지나갈 테니까, 그리고 그 다음엔 긴 겨울이 올 테죠. 겨울, 미워하지 않고 끌어안기 위해서, 또 김소연 시인의 겨울 오늘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과 봄 사이 친구들로부터 부고가 잦아진다. 노인들은 겨울을 겨우 버티다 목숨을 놓는다. 첫 부고가 도착하기 전에 나는 나를 잘 만들어야 한다. 시 쓰는 나를 잘 방기해야 한다. 심장에서 시인의 영토를 줄여야 한다. 우선은 시인에게 균열을 내도록 권해야 한다. 표고목에다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 상처를 내라고 권해도 좋다. 시인이 나를 점유하는 동안에 나는 거의 매 순간 무언가에 대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느껴보기도 전에. 그리스 여행을 끝마치고 돌아왔던 어느 해 겨울에 꿈속에서 나는 동굴에 있었다. 벽화가 보였다. 벽화가 서서히 입체적으로 도드라지면서 변화되었다.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나는 즉시 카메라를 눈에 갖다 댔다. 동굴이 좁아서 벽화가 좀처럼 프레임 안에 다 잡히지 않았다. 나는 최대한 몸을 반대쪽 벽에 바짝 붙였다. 그러다 어차피 꿈인데 왜 이걸 사진으로 찍고 있지? 생각했다. 그러자마자 꿈에서 깨어났다. 꿈속에서도 사진이나 찍겠다고 그 아름다운 것을 제대로 못 보았다. 기어이 꿈 바깥으로 나를 내쫓아버리는 짓까지 하게 되었다. 나는 내가 쓴 시가 현실에 실재하는 육체처럼 제 그림자를 갖길 원하는데 어떨 때는 그림자가 사물을 갖고 있다는 혐의를 품게 된다. 내가 욕망하는 문장을 쓰기 위해서 나는 충분히 침잠해야 하고 건조해져야 하는데 그런 걸 바라노라면 실컷 웃고 실컷 우는 일이 희박해지기도 한다. 그냥 시인의 감수성 저 반대편에 헐겁게 드러누운 채 벌거숭이처럼 실컷 웃고 실컷 울고 실컷 해프고 싶을 때가 있다. 표현하기를 조금 더 지연시키고 싶다. 언어가 멀리까지 저 혼자 가보다가 천천히 돌아와 내 손을 붙잡게 하고 싶다. 나의 말이 오래 지연되도록 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그러면 시인을 동면에 들게 하고 그 옆에 함께 누워서 오랜 세월 가방 속에 구겨 넣었던 현실들을 펼쳐 미현실의 문지방에 걸쳐둔다. 노인들의 부고가 도착하기 전에 노인들을 마지막 배웅하기 위해서 검은 옷을 옷장에서 꺼내어 거울 앞에 서기 전에 현관문을 열고 차가운 형광등으로 가득 찬 장례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가장 잘 모르는, 내가 가장 골몰하는 유일한 현실 앞에 서서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기 전에 어느 해 겨울은 무작정 태안의 바닷가에서 지냈다. 오전에 방을 나서서 매일매일 거의 같은 길을 갔고, 날마다 조금씩 더 멀리까지 갔고, 해가 질때 돌아왔다. 겨울밤은 지독하게 길었다. 내 숨소리가 빈 방에 깔린 고요를 한 입씩 한 입씩 천천히 씹어먹는 것을 하염없이 바라보아도 끝나지 않을 정도였다. 건물이 냉기로 스스로를 수축시키며 내는 균열 소리가 밤새 드문드문 이어졌다. 누군가가 지나간다 싶으면 온 동네의 개들이 컹컹 짖어댔다. 내 방의 저교가 개처럼 몸을 부르르 떨었다. 커튼이 없어서 보일러를 틀어도 냉기는 고스란히 방 안을 차지했고, 휑하고 큰 방바닥을 헤드라이트 불빛이 뱀처럼 훑고 사라졌다. 얼어붙음을 감수하고서 존재 자체를 거의 멈춘 채 겨울을 사는 북극 동물들처럼 그 방에서 나를 겨우내 보류했다.

눈빛을 타고서

최주희님이 노래 너무 좋네요 하셨는데 정미라가 부른 춥지 않은 겨울밤이었습니다. 에세이 계절쓰기에 수록된 김소연의 겨울, 미현실의 방 이렇게 읽어드렸고요. 이제 봄을 향해서 움직여 볼까요? 허태임 식물분류학자가 말하는 아직 오지 않은 그 봄에 대한 글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저 멀리 매화가 피어 있었다. 봄이 시작된 걸까? 바람이 불면 향기가 실려올 테지. 매화가 한창일 때 팽나무를 비롯하여 다양한 나무들의 겨울 눈이 부푼다. 만개한 꽃이 무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봄의 절정보다 내가 더욱 세심히 나무를 살피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때는 이 무렵이다. 길어지는 낮의 시간에 비례해서 빛을 인지한 나무는 겨울 눈을 봉긋 키운다. 그 모습을 추적하다 보면 더 많은 종류의 나무들을 미처 다 관찰하기도 전에 꽃눈과 잎눈이 빵긋 터지고 만다. 그러면 반가운 마음에 좋아하다가 돌연 긴 한숨을 쉰다. 겨울 눈이 펼쳐지기 직전의 형태를 제대로 기록하지 못하면 그걸 다시 확인하기 위해 이듬해를 기다려야 하니까. 자칫하면 몇 년 후가 될 수도 있다. 꽃을 피울 형편이 아니다 싶으면 주저하지 않고 개화를 건너뛰는 게 식물이니까. 그리하여 나는 봄이 오기 전부터 겨울눈의 면면을 관찰하는 일에 몰두하게 된다. 나무의 겨울눈은 이미 가을에 꽃을 갖춘다. 늦여름부터 나무는 잎으로 향하는 양분을 차츰 줄여 결실과 겨울눈 만드는 데 에너지를 더 쓴다. 혹독한 시절을 견딜 어떤 힘을 비축하는 것이다. 나무는 겨울눈을 안전하게 만들고 나서야 낙엽을 떨어뜨린다. 이파리가 연두빛을 상실한 채 말라간다고 해서 나무가 발달을 멈추는 건 아니다. 더 치밀하게 세포를 만드는 방식으로 겨울을 대비한다. 깊이 생각하거나 몰입하듯이 자신의 내면을 돌보는 일이겠지. 그건 생존 전략인 동시에 일종의 신성한 의식일 수도 있다. 겨울을 무사히 건너기를 빌고 봄의 새순을 희망하는 나무 세계의 동제 같은 것. 자신의 배경을 기반으로 다원적인 무용 공연을 만든다는 서선생은 전통적이고 생태적인 암, 다종, 집단, 담화 등을 엮은 작업을 할 거라 했다. 나는 그의 각오가 머지않아 터져 반드시 무언가가 될 것만 같은 지금의 겨울눈을 닮았다는 생각을 했고 마음속으로 깊이 응원했다. 나의 배경에는 팽나무가 있고

그 나무처럼 나를 지탱해 준 돌아가신 할머니가 있다. 그 이로부터 나의 식물 분류학적 지식은 발화했을 것이다. 봄에 특히 그랬을 것이다. 식물의 새순에서 인간은 일용할 양식을 얻는다. 봄에 나온 식물을 아는 건 봄 이후의 계절을 살아내려는 방법이기도 하다. 쑥과 냉이와 달래와 머위를, 회임나무와 다르나무와 두릅나무의 순을, 참취와 수리취와 미역취와 같은 취나물 종류의 순을 나는 할머니한테 처음 배웠다. 예뻐서 못 먹겠어요, 할머니. 그의 품을 파고들며 쫑알거렸던가. 할머니가 손수 진달래 화전을 잘라 입에 넣어주면 그제야 나는 못 이긴 척 납죽 받아먹었다. 둥지의 아기 새처럼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던 어린 시절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다고 기억한다. 이제는 다 자란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일이 문득 절벽처럼 느껴질 때 나는 그때 받은 사랑과 다정을 꺼낸다. 그것이 여전히 봄날처럼 따스한 걸 확인하고 나면 낭떠러지를 부수고 다시 길을 걸어갈 힘과 용기가 생긴다.

읽기 기쁨 물결 점에서 펴낸 에세이 계절 쓰기 오늘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일까지 읽어볼 예정이고요. 오늘은 가을날의 한복판이지만 우리 함께 낭독한 부분은 겨울 그리고 봄인데 봄 아직 오지 않은 봄의 이미지 다룬 허태임 식물학자죠. 우리 북카페에도 한번 오신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싱그러운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글을 읽으니까 그 따사로운 유년의 기억을 훅 붙잡고 싶어집니다. 다시 꺼내봤을 때 그게 화폐처럼 너무너무 따끈따끈한 거죠. 그러면 또이 부분, 지금 현재 낭떠러지를 부수고 다시 길을 걸어갈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참 새기게 되고요. 아, 우리 카페인 분들 지금 오늘도 김소연 시인의 겨울부터 허태임 식물학자의 이 봄까지 만나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지금 5690 쓰시는 카페인님은 햇살이 너무 뜨겁다고 느낀 오전이었는데 이 소연 시인님의 겨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슬쩍 서늘해지셨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작가는, 시인은 또이 언어로 우리를 감각하게 만드는 그런 재주를 갖고 계신 거죠. 겨울이라는 계절에 달라붙는 쓸쓸함과 공허함 같은 공기가 훅 들어온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금방 겨울 옵니다. 진짜 우리 눈 끔뻑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인사를 주고받을 때가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루하루를 더 이렇게 손을 확 펴고 손가락 사이사이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바람까지 다 잡을 기세로 오늘을 감각해야 합니다. 2347 쓰시는 카페인님, 아, 또 시작됐군요. 지금 이 음식 허세가 계속 있었는데요. 2347님은 오전에 새우젓 부쳐놓고 북카페를 듣고 계신다 라고 하시면서 쉽다면 쉬운 요리인데요. 전 시리즈 중에서 의외로 인기 만점인 게 바로 이 새우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새우전 진짜 집집마다 하는 집도 있겠지만 아닌 집도 있어요. 저도 좀 낯선데 새우전을 또 이렇게 하시는군요. 배지선님은 저희 집은 그냥 먹고 싶은 거를 명절 때 하신대요. 그래서 동유럽에서 먹었던 헝가리안 굴라쉬를 해 드신다고 합니다. 아, 이런 것도 재밌네요. 평상시에 자주 하긴 좀 부담스러운데, 이, 정말 세계 곳곳의 음식들을 도전하는 거죠. 근데, 지선님은 시판 굴라쉬보다 제가 만든 게 제일 맛있습니다. 크크크 하셨습니다. 아, 이 음식 컷에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카페인님들. 요거 계속 기다릴게요. 예, 다 소개 못해도 눈으로 읽겠습니다. 정미조의 귀로 들으면서 이제 입으로 건너가시면 예고 드렸던 것처럼 정명섭 작가님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였고 마감은 가까워지는데 초조한 마음과는 달리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죠. 이럴 때가 아닌데 하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내 의지가 부족한 건가 자책하기 쉽지만 대체로는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서 생기는 문제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럴 땐 생각을 단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야 할 일들을 적어서 눈앞에 딱 붙여놓고 우선순위를 정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1순위, 지금 해야 할 일부터 하나씩 해나가는 건데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일이 잘 되든 아니든 이 시간엔 이것만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요.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나 우울증, 불안장애 같은 정신질환 때문일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꼭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계음악기행의 이승열입니다.

0: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범죄가 일어나고 그 범죄를 막고 추적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죠. 조선은 어땠을까요?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조선을 뒤흔든 범죄 수사 재판 이야기, 조선 범죄 실록을 쓴 정명섭 작가와 함께합니다. 2006년 역사 추리 소설 적폐로 작가 활동을 시작한 이래 픽션과 논픽션, 장르 소설부터 동화, 청소년 소설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글을 쓰고 계십니다. 대표작으로는 빙하조선, 기억서점, 미스 손탁 등이 있고요. 무덤 속의 죽음으로 2020년 한국 추리문학상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정명섭 작가님, 지금 새 책 들고 북카페에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카페인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
0: 와, 드디어 오셨습니다.
1: 네, 드디어 왔습니다. 네.
0: 오시는 길 어떠셨나요?
1: 오는데 23년 걸렸죠. 2006년에 첫 책을 냈지만 사실 습작은 2003년에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파주 출판도시에서 바리스타로 일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하다가 대기업을 잠깐 다니긴 했지만 네. 상당 기간을 이제 커피를 만드는 일을 하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글을 쓰고 싶어서 심지어 첫 번째 글을 엑셀에다 썼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선배한테 네. 이제 뭐 이거 좀 봐달라고 했더니 작가는 항상 아시잖아요. 다른 작가가 글을 봐달라고 하면은 분량부터 물어보거든요.
0: 아, 그렇죠.
1: 네, 그래서 제가 네. 1326줄이요 그랬더니 그 선배가 그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이제 워드나 한글로 글을 써야 된다는 것조차 이제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0: 엑셀이 좀 더 익숙하셨던 거예요?
1: 네, 그 아무래도 회사 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고 이제 그래서 당연히 저는 글을 엑셀에다 썼다가 그건 지금도 아직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초심을 돌아가는 마음으로 네. 23년 동안 여기까지 오면서 생각해봤어요. 행복했니? 아니면 고단했니? 네.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네.
0: 어떤 쪽이 이게 뭐 딱 이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1: 글을 쓰는 거는 작가들은 다 고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0: 네.
1: 그런데 작가에게 글 쓰는 길이 정말 고통일 리는 없죠.
0: 그럼 안 하겠죠. 너무 고통스러우면.
1: 네, 그렇죠. 네. 그렇죠. 행복했습니다.
0: 저는 뭐 우리 카페인분들 워낙 정명섭 작가님의 팬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또 오늘 북카페 통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첫인상에 압도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시자마자 지금 북카페 그 2부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렇게 몇 마디 주고받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어떡하지? 싶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방송 지금 23년 준비하셔서 네. 북카페 오셨는데 네. 또 오늘 또 읊어드리기로 했던 이름들이 그렇게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난 신분이 상승됐다고 느끼는 게 윤고은의 EBS 북카페 나가기로 했어요라고 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반응이 네가? 벌써? 왜? 아니야, 아니 늦었지. 근데 가면은 내 이름 좀 얘기해줘. 이런 분들도 꽤 많아서 그리고 이제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 약간 신분이 상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0: 네.
1: 또 요즘 카페인 사이에서 음식 허세가 유행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약간 흉내내 봤습니다. 네,
0: 그래서
1: 진짜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 일처럼 축하해 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죠.
0: 출간 축하를 하시면서 또 네. 여기 나오신 것도?
1: 그럼요. 네. 네가 자리를 잡았구나.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네.
0: 그래서 그 200명을 다 읊진 않겠지만 수상소가 많이잖아요.
1: 네, 그렇죠. 네,
0: 그렇지만 오늘 방송 말미에 그 중에 일부를 얘기하시겠다고.
1: 네, 맞습니다.

0: 기대해 주시거나 아니면 포기하시거나 둘 중에
1: 네.
0: 하나입니다. 네.
1: 왜 방송 끝에 그 얘기를 하느냐? 끝까지
0: 그럼요.
1: 자리를
0: 네.
1: 지키고 들으시라고.
0: 초반에 얘기하면 그거 듣고 이제 저기 더안 들으실 수 있으니까. 네.
1: 자, 이번에 조선범죄실록 쓰시고 이 책으로 북카페에 오셨습니다. 이책 어떤 계기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쓰셨을까요?
0: 저는 범죄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 아니고 전쟁사에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1: 네.
0: 전쟁은 당신을 사랑 당신이 전쟁에 관심이 없어도 전쟁은 당신에게 관심이 많다.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통계상으로 보면 굉장히 안전한 국가입니다.
1: 네.
0: 살인 사건이나 강력 범죄 같은 것도 이제 줄거나 해결률이 굉장히 높긴 한데 범죄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자연재해 같은 거거든요. 누가 감당하거나 누가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누가 피할 수 있는다고 피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범죄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범죄를 보면은 그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모티브들이나 이제 아이템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 그렇죠.
0: 제가 젊었을 땐 소매치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1: 네.
0: 주머니에 있는 이제 그 지갑을 훔쳐가는. 근데 지금은 소매치기는 거의 사라졌죠. 왜냐하면 예전엔 지갑에 현금을 넣어갖고 다녔는데
1: 그렇죠.
0: 요즘은 현금이 없이 카드를 넣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카드를 썼다가는 뭐 바로 걸리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시대, 예전에는 현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 소매치기가 있었고 지금은
1: 네.
0: 줄어들었고 대신에 예전에 없던 보이스피싱이나 각종 사이버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범죄를 통해서 이제 시대상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나 사회나 경제 같은 일반적인 통로가 아니라 범죄, 음식, 그다음에 여성사 뭐
1: 네.
0: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수 있는 사회가 저는 조금 더 흥미롭기 때문에 이 범죄를 통해서 이제 조선을 바라보는 이야기를 써봤습니다.
1: 근데 자료 조사하기가 지금
0: 네.
1: 이 시대가 아니기
0: 네.
1: 때문에 좀 약간 제약이 있잖아요.
0: 네.
1: 어떠셨을지.
0: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일단
1: 네.
0: 영업 비밀이죠. 저도 먹고
1: 영업
0: 살 네.
1: 비밀이다.
0: 그런데 이제 뭐 우리
1: 먹고
0: 카페인 여러분을
1: 살기.
0: 위해서
1: 네.
0: 말씀드리면 여러분 휴대폰을 지금 꺼내서 그 조선왕조실록이라고 치시면
1: 네.
0: 조선왕조실록 사이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한글로 번역도 깔끔하게 잘돼
1: 네.
0: 있으니까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되고요. 관심을 갖고 보시면 네, 유튜브 쇼츠 보듯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이제 정말 발전했다고 느끼는 게 예전에는 관련 논문을 찾으려면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1: 네.
0: 지금은 인터넷에 이제 관련 주제를 검색하면 논문을 무료로 공개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유료로 볼수 있는 것도 굉장히 수준 높은 논문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서울에 사신다면은 아니면 지방에 사시면 박물관들 있잖아요.
1: 네.
0: 박물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박물관은 대부분 국가나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료들을 공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동북아 역사재단, 뭐 박물관 아니지만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같은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거기에서 연구하는 주제들 관련된 이제 자료들을 쭉다 보실 수 있고
1: 네.
0: 서울시청 지하에 내려가면은 서울책방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각 이제 박물관에서 이제 만든 도록들이 쫙 있거든요.
1: 네.
0: 그 도록들을 구해서 이제 볼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의지의 문제. 그리고
1: 그러네요.
0: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근현대사. 그러니까 192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N으로 시작되는 포털 사이트 있잖아요.
1: 네.
0: 네, 거기에 뉴스 라이브러리라고 치시면 이제 20년대부터 90년대 신문이 서비스가 되거든요. PDF 파일인데 옛날은 세로 한문이었잖아요.
1: 네.
0: 안심하십시오. 기사를 클릭하면 가로 한글로 변환이 돼서
1: 익숙하게.
0: 네, 뭐좀 한문이 섞여 있지만 뭐 저도 읽을 정도면 네, 읽을 수 있고 그 신문을 통해서 시대를 이해하실 거면 아래쪽에
1: 네.
0: 광고도 같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 광고라고 하는 게
0: 네,
1: 진짜 좀그
0: 맞습니다.
1: 사회의 조각 같기도
0: 그렇죠.
1: 하잖아요.
0: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일면에는 뭐 돈을 많이 낸다고 실릴 수 있는 실릴 수, 아무 광고나 실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기사 보시고 이제 아래쪽에 광고를 보시면은 시대를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고 광고 신문에 실린 광고만 가지고도 이제 논문이 나오고 책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1: 네.
0: 통해서 시대를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면 뭐 자료 찾는 건뭐 크게 어렵진 않다고 말씀드리고
1: 그러네요.
0: 싶습니다. 네.
1: 자료가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네요.
0: 그렇죠. 그 안정환 선수였나요? 그 축구 예능할 때
1: 네.
0: 선수들이 막 못하니까 그런 얘기한 적 있잖아요. 야, 이걸 왜 못해? 야, 공을 받은 말이야. 왼쪽으로 싹 돌아서 오른쪽으로 제끼고 다시 한번 페인팅을 준 다음에 골대 구석에 차면 돼. 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런 느낌을 좀 받으셨겠지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1: 네. 그게 뭐 사실이니까.
0: 네, 맞습니다.
1: 저
0: 네.
1: 어떤 느낌으로는 지금 약간 시간 여행 지금 패키지에 온것 같은 느낌. 지금 엄청 유능한 가이드가 우리에게
0: 네.
1: 얘기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 지금 진창숙님. 조선 범죄 실록, 이 조선 왕조 실록보다 더 잼날 듯.
0: 당연하죠. 조선왕조실 얼마나 빡빡한데요. 그 내용이. 네.
1: 네.
0: 당연히 사관이 얼마나 재미없게 썼겠어요. 근데 저는 거기다 MSG를 쳐갖고 얼마나 재밌게 가공을
1: 네.
0: 잘했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대신 이제 저 같은 사기꾼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1: 네.

0: 원문을 보시는 법을
1: 네.
0: 항상 같이, 그리고 원문을 보고 제 책이나 이렇게 역사서를 보시면은 두 배, 세배 재밌는 데다가 가끔 이제 삑사리를 낼 때가
1: 네.
0: 있거든요. 이제 그 저자들이. 그런 거 찾아내는 것도 좀 쏠쏠한데. 제가 처음에 글을 쓰기 전에 관심이 길었던 게, 여기서는 이 기록이 아닌데? 뭐
1: 그런
0: 이런 거
1: 부분들을 찾는
0: 찾아내면서
1: 거.
0: 어느 순간, 내가 해봐도 될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 소설의 탄생 지점을 그렇게 발견하신
0: 네,
1: 거네요.
0: 맞습니다. 네.
1: 네. 자, 이수진님, 제 이름도 얘기해 주세요,
0: 아,
1: 지금.
0: 반갑습니다, 이수진님. 네.
1: 최윤정님, 아, 반갑습니다, 작가님. 취미는 악플, 특기는 막말, 요거 중학생들과 재미나게 읽었어요. 기대됩니다,
0: 아, 네.
1: 오늘도.
0: 기대해 주셔도 됩니다. 네.
1: 이나라님은, 정명섭 작가님, 미스 손탁을 흥미롭게 읽었는데, 새책 기대되네요. 이책 읽으면서 방대한 역사 자료 조사, 또 입담에 놀랐었는데, 이번 책도 그렇겠구나, 짐작한다고.
0: 아, 네.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다고 했는데, 귀를 쫑긋 세운다고 잘 들리는 건 아니고요.
1: 네.
0: 네, 귀를 바짝 대셔야죠.
1: 바짝 대라고? 누가 옆에서 말 걸어도,
0: 네.
1: 예, 반응하지 않고 지금 여기
0: 그럼요.
1: 집중하시는
0: 네. 문
1: 거예요.
0: 닫고 이제 조용히 방에서 들으셔야 됩니다.
1: 맞아요.
0: 네.
1: 지금, 모두의 지금 이목을 시키시고 얘기를
0: 네.
1: 하고 계십니다. 아, 진짜 재밌었어요. 이 지금 중간중간에 짧은 이야기가 수록돼
0: 네,
1: 있잖아요. 예를
0: 맞습니다.
1: 들면 여기 보면 그 개춘이 얘기 나올
0: 아,
1: 때,
0: 네.
1: 그 문을 열고 딱 나갔는데 그두 마리 살린 아이가
0: 네.
1: 거기 있을 때,
0: 네.
1: 이 어른이 막 고민하잖아요.
0: 네.
1: 어디로 지금
0: 네.
1: 연락을 해야 되지? 이걸 고해야 되지라고 하는데, 지금 같으면 이런 상황에 딱 처했을 때 우리는
0: 네. 네,
1: 되게 쉽게 뭐 119, 그쵸?
0: 그렇죠.
1: 아니면은 뭐112 이런 번호가 있잖아요.
0: 맞습니다. 네.
1: 근데 이 시대에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됐을까? 이게 너무 궁금했었는데,
0: 네.
1: 그게 아주 상세하게 나와있더라고요. 네.
0: 이런 방식은 솔직히 일반적인 논픽션은 아니고요. 근데 저희가 소설가라는 걸좀 어필하기 위해서도 있고,
1: 네.
0: 근데 논픽션과 픽션이 서로 장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1: 네.
0: 논픽션 좀 부드럽게 잘 읽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냥 소설처럼 극적인 구성을 할 수가 없고,
1: 그렇죠.
0: 픽션은 이제 소설적인 구성 들어가지만, 지금처럼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할 때, 이제 좀 헤매야 될 지점들이 있거든요. 재미를 위해서. 그래서 두
1: 네.
0: 가지를 섞어서, 프롤로그는 이제 소설처럼 쓰고, 그 다음에 본문과 에필로그는 이제 논픽션으로 써서 유사 전달을 하면 초반에 약간 긴장감을 좀 주고, 그
1: 네.
0: 다음에 이 이야기가 어떻게 풀어질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할 때쯤에 사실은 말입니다 하고 이제 옛날 이야기 할아버지가 이야기 보따리 풀어놓는 것처럼 이제 그런 방식을 쓰는 거죠. 뭐 제가 처음 쓴건 아니고요.
1: 네.
0: 임용환 교수님이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소설에 짧게 이렇게 문장을 넣는 걸 보고 한번
1: 네.
0: 따라해 봤는데 효과가 굉장히 괜찮아서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원조는 아닙니다.
1: 아니,
0: 네.
1: 우리 원조 안 궁금해요.
0: 네,
1: 그냥 지금 이
0: 아닙니다.
1: 책이 이 구성을 갖고 있는 게 너무
0: 네,
1: 재밌을 뿐인
0: 맞습니다.
1: 거예요.
0: 네.
1: 왠지 작가님 꿈도 꾸시면 조선시대에 계실 것 같은 느낌이. 이쯤 되면
0: 네.
1: 어때요?
0: 그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제가 조선시대 가면
1: 네.
0: 하루도 못살 거예요. 왜냐면 지금이랑 일단 가면 외모부터 다를 거고요.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 옛날 한국 사람이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멀리 갈 것도 없이 그 K본부의 그
1: 네.
0: 이상가족 찾기를 유튜브로 보시면 1980년대, 90년대 이제 한국인과
1: 네.
0: 지금 한국인의 외모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실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가면은 말투도 다를 거고 조선시대 음식을 제가 먹으면 바로 탈이 나겠죠. 네.
1: 네, 바로 신고 들어가겠네요.
0: 네, 신고 들어가서
1: 그렇죠?
0: 한성부 끌려가서 하면 또 말도 안 통할 거예요. 왜냐면 중세 국어랑 지금 국어랑 좀
1: 네.
0: 다르니까 제가 한 얘기가 아마 외계어처럼 들려서 좀 보통 줄이 틀기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이
0: 네.
1: 책에 막 고문의 기술도 쭉 있는데요. 이 이야기 음악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어떤 거
0: 네,
1: 골라오셨나요?
0: 첫 번째 노래는 김소연 씨가 부른 모든 날의 모든 순간에 위로를 보낸다입니다. 이거는 그 노동요라고 하면 대부분 작가들이 알아들을 텐데요.
1: 네.
0: 그 작업을 할 때, 이제
1: 그쵸.
0: 글을 쓸 때, 이제 그 노래를 듣거나 음악을 듣는데, 요 노래가 저희가 초반, 그러니까 초반에 글을 썼을 때 진짜 아무것도 없이 막막한 순간이었잖아요.
1: 네.
0: 그때 저한테 좀 많은 위로가 됐던 노래입니다.
1: 와.
0: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골랐습니다. 네.
1: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 조선 범죄 실록을 쓴 정명섭 작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카페인님들 너무 재밌다. 지금 막 사연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최주희님, 오늘 방송도 재미있고요. 음악은 진짜 짱짱짱입니다. 내 아예 아끼던 노동요를 좀
1: 맞습니다.
0: 공유를 해주셨고요. 권나연님, 정명석 작가님 다작하시는 거 매번 놀랐는데 좋은 작품 계속 써주셔서 감사해요. 말씀도 진짜 재미있게 하시네요. 네, 이 말을 하고 나면 더 재밌다는 얘기도 많이 들으시죠?
1: 그렇죠. 근데 이제 올해 내년에 입조심하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을 좀 많이 들어갖고 이제 운이 크게 들어오는데
0: 네.
1: 이제 말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라 그래서
0: 구사회 같은 거 이제
1: 네, 그렇죠.
0: 조심하라. 아, 네. 갑자기 지금. 갑자기 조심하시는.
1: 네.
0: 근데 이두 배로 빠른 속도로 지금 정보가
1: 네.
0: 호호호 온다고 너무 재밌어 하시는 우리 함희경님 비롯한 또 사연들이 있고요. 그리고 최승명님은 저는 조선에서는 불효도 죄였다던데 그럼 저는 곤장 100대는
1: 아,
0: 무난하겠네요.
1: 곤장 100대 맞으면 돌아가실 겁니다. 한 30대부터 죽기 시작하거든요. 네.
0: 네.
1: 그리고 이제 뭐, 불효로 죄이긴 한데, 사실 그게 이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0: 아니었기 때문에
1: 네.
0: 안심하십시오. 뭐.
1: 아무튼 제가 그 북카페 에디션 어떤 걸 그려주실지 질문 드렸는데
0: 네네.
1: 어떤 거
0: 원래
1: 생각하셨나요?
0: 제가 재주가 진짜 없는데 그림 그리는 재주가 없어서 보통 학교 가면 아이들이 자기 그림 그려달라고 해요.
1: 네.
0: 네, 그럼 이제 보통 졸라맨 그려주거든요.
1: 오.
0: 근데 에디션으로 그려달라고 하니까
1: 네.
0: 지금 뒤에 보니까 잎사귀 같은 게 있어서
1: 네.
0: 약간 잎사귀 같은 걸 한번 그려보도록
1: 오늘
0: 하겠습니다.
1: 잎사귀
0: 네,
1: 에디션입니다.
0: 맞습니다. 네.
1: 의외인데요, 약간.
0: 한,
1: 저는 여기 나왔던 어떤 은빈여라든지 뭐 이런 거.
0: 야, 네, 대나무 뭐 이런 거
1: 네, 이런
0: 생각하시는
1: 거
0: 게 있을
1: 나올 줄
0: 텐데,
1: 알았는데.
0: 못 그립니다, 일단. 네.
1: 잎사귀라니. 네, 좋습니다. 왠지 아름답고 싱그러워 보이는 잎사귀 에디션. 오늘 사연 주시면 추첨해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음악 나가는 사이에 살짝 그냥 가볍게 질문 드렸어요.
0: 네.
1: 만약에 그냥 한 일주일 정도 과거로 돌아갈 수 있으면 어느 시점 가실까요? 하면서 제가 삼국시대일까? 고려, 조선 이러고 있었는데 의외의 답을
0: 아, 네.
1: 하시더라고요.
0: 그 공식적인 답변부터 하면 저는 제일
1: 네.
0: 궁금한 게 세종대왕께서
1: 네.
0: 한글을 딱 만들었다, 내가 하는 그 발표하는 순간을 직접 보고 싶은 게 하나 있고요. 실록에 나와
1: 아.
0: 있는데 세종대왕께서 다른 일은 다 신하랑 논의했는데
1: 네.
0: 그 한글 창제 같은 경우는 신하들이 반대할 거라니까 진짜 소수의 사람들과만 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1: 네.
0: 지나가는 말처럼 그냥 대충 하나 만들었어 라는 식으로 얘기해요. 네,
1: 아.
0: 전 이제 당시에 신하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1: 그쵸.
0: 한데 한민족의 운명을 바꿔놨던 결정 중에 하나였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볼수 있으면 그 순간을 보고 싶은 게 이제 공식적인 답변이고
1: 좀 합류해서
0: 합류해서
1: 같이
0: 같이
1: 그
0: 옆에서
1: 비밀을 좀
0: 예,
1: 유지하면서?
0: 비밀하면서 이제 물개 박수라도 이제 치고 신하들은 심드렁했을 것 같았거든요.
1: 네.
0: 왜 저러신지 왜 저런 쓸데없는 짓을 했을까라는데
1: 네.
0: 저 혼자 옆에서 물개 박수면서 우와 막 하는 그 순간 있잖아요.
1: 아.
0: 한글이 있으니까 제가 또 작가가 된거 아니겠습니까?
1: 그럼요.
0: 만약에
1: 네.
0: 한글이 없었으면 우리는 저기 이두를 썼거나 중국어나 아니면 영어를 썼을 텐데 저는 어학에도 재능이 없기 때문에 글쓰기를 못했을 것 같거든요. 이건 공식적인 답변이고.
1: 공식적,
0: 네.
1: 비공식적인 거는요?
0: 비공식적으로는 글을 쓰는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23년 전으로.
1: 그 엑셀
0: 네.
1: 파일
0: 엑셀에다 일단
1: 열었었던?
0: 안 쓰고
1: 네.
0: 제가 들어가면 23년 동안 노하우가 다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1: 아, 그쵸.
0: 예, 그럼 이제 초반부터 2000년 초반은 수놓은 작가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한 그런 욕심을 한번 좀 부려봤습니다. 네,
1: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다 가져서 조금
0: 그렇죠.
1: 더 빠르게
0: 네,
1: 쓰겠다.
0: 대신 뭐 로또 번호 같은 거는 안 가져가고 그냥
1: 네.
0: 이제 제가 썼던 노하우만 가져가고
1: 작가로서의
0: 싶습니다.
1: 어떤 그
0: 네,
1: 소망만 품고 가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0: 그게 제 인생의 로또 아니겠습니까?
1: 아이, 그럼요. 그리고 왠지 재미, 이거 자체가 좀 소설 스토리 같아요. 예, 네,
0: 네.
1: 그런 느낌도 좀 들고. 이책 보면 정말 우리가 이름으로는 많이 알고 있었지만 사실 정확히는 몰랐던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0: 네.
1: 포도청,
0: 네.
1: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 말은 지금도 가끔 그래요. 그,
0: 어르신, 그렇죠.
1: 문어체로는 좀 나오는 것 같아요.
0: 네.
1: 그쵸?
0: 어르신들이 좀 많이 쓰고,
1: 네.
0: 저도 어르신이니까 그 얘기를 쓰는데,
1: 네.
0: 처음 어릴 때 포도청, 이제 막 드라마, 암행어사 막 이런 드라마 볼 때, 그런 거 보면은, 왜 먹는 포도를 가지고 저런 얘기를
1: 그쵸.
0: 할까라고 했는데, 포도청은 이제 지금으로 치면 경찰청, 그리고 이제 좌포청이랑 우포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1: 네.
0: 지금으로 치면은 서울지방경찰청, 경기지방경찰청,
1: 어.
0: 처음에 이제 포도장이라는 비상설직이었다가
1: 네.
0: 성종 무렵쯤에는 우리가 아는 그 포도청이 이제 만들어지고 상설 치안기관으로 자리 잡았는데
1: 네.
0: 굉장히 빠른 거예요.
1: 아.
0: 심지어 이런 쪽에 선진국이라고 하는 영국 있잖아요.
1: 네.
0: 셜록 홈즈의 고향.
1: 네.
0: 여기도 스코틀랜드 야드라는 런던 경시청이 생겨난 게 19세기 중반쯤이니까 우리나라는 그 외국 서양이나 다른 지역보다 한 3, 400년 전에 이제 상설
1: 그러니까.
0: 치안 조직이 생겨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이 포도청 그 포교들이
0: 네.
1: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볼수 있는
0: 네네.
1: 현대 이제 형사분들,
0: 네.
1: 이런 분들인 거잖아요.
0: 네네, 맞습니다. 포교들은 이제 변복을 하고 이제 변원이라는 은어를 쓰면서
1: 네.
0: 범죄자들을 추적했는데 사복형사라고 많이 비유되는데 제가 경찰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사복형사라는 직책은 따로 없고 그냥
1: 네.
0: 경찰 중에 일부가 사복을 입어야 되는 순간 필요할 때 그냥 사복을 입고 다닌다라고
1: 네.
0: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멋있잖아요. 네, 청자켓에 네,
1: 그쵸.
0: 운동화 신고 쫓아가는 모습. 네,
1: 그렇죠.
0: 아니면 이제 N번부의 수사반장처럼 네, 고뇌를 하면서 범인을 찾으려는
1: 네.
0: 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왠지 포교들을 이제 그 현대 사복 형사들이랑 비유를 좀 많이 하고요. 재미난 거는 현대에도 형사들이 이제 사복 형사들이 은어를 좀 사용하는 게 있거든요.
1: 네.
0: 모든 조직이
1: 네.
0: 그렇듯이 이제 남아있는 은어들을 사용하라는 걸 보면 제가 이걸 퀴즈를 해볼까 뭘 해볼까
1: 그러니까
0: 하는데
1: 이거 좀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0: 네.
1: 그쵸.
0: 일단 이제 변언이나 변어라는 은어를 사용한 게 이제 다른 사람이랑 섞여 있을 때 용의자나 용의자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를 잡아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은어를 사용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나그네 라는 은어는 포교를 뜻하는 거고요. 나그네가 오셨다 그러면 이제 포교가 오셨다. 뭐 이런
1: 그쵸.
0: 거고요. 한 발 더 놔라. 이런 얘기는 빨리 가자. 그리고 전 이게 제일 멋있더라고요. 새벽녘이다. 단서를 잡았다.
1: 얼마나 좋을까요? 이
0: 네.
1: 순간.
0: 그리고,
1: 저는 이게 재밌던데요?
0: 네, 어떤 거요?
1: 먼 산이다.
0: 아, 네,
1: 건너가 봐라. 이게 저는 조금.
0: 이게 이제 한양에 보면은 이제
1: 네.
0: 그 다리들이 되게 많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아마 다리를 건너가 보라는 뜻인지 집을 건너가 보라는 뜻인지 이런 뜻 같아요.
1: 그쵸.
0: 이게 남아있는 게몇개 없기 때문에 또 우뚝 솟았다가 이제 저놈이 범인이다. 네. 그리고 이제 파리랑 참새도 있는데 파리는 이제 잠복 중인 포졸. 이제 포교 부하들이죠.
1: 네.
0: 네. 포졸들 일부가 나와서 범인 체포해라. 그리고 이제 참새는 전원 나와서 체포해라. 그러니까 파리보다 참새가 훨씬 크잖아요.
1: 그러네요.
0: 약간 그런 것 같고.
1: 맥락은 좀 맞아요. 그렇죠?
0: 네, 그죠. 그리고
1: 실제
0: 이제
1: 기반에서.
0: 손짓 같은 것도 있거든요. 이제 신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갓에 왼쪽을 만지면 범인을 아직 잡지 마라. 네, 그냥 미행해라. 네, 오른쪽을 만지면 범인을 반드시 잡아라. 그리고 이제 손바닥을 다섯 개쫙 펼치면 이제 그 범인에게 오랏줄을 묶어라. 체포하라 이런 뜻입니다. 네.
1: 우리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이 얘기들을 이 변언들을 알게 됐기 때문에
0: 네네.
1: 뭐 설사 어떤 이상한 오류에 의해서 제가 갑자기 조선시대로 간다
0: 네네.
1: 하면 만약에 다섯 손가락을 펼치는 걸 보게 되면 저는 되게
0: 네.
1: 줄행랑을 칠것 같습니다. 일단 불안하잖아요. 아무튼 이 책에 보면 너무 재미난 얘기가 많고 지금 이 포도청 포교들의 수사 모습과 어떤 변언들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이런 무료 부장 이런 말도
0: 네네네.
1: 잘못 들으면 어머 무료로 봉사하시는 분인가 보다 할 수도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무료 부장 그런 뜻도 아니더라고요.
0: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이제 무료
1: 네.
0: 부장이란 건 이제 직책이 없이. 이제 가설직으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료라고 하니까 이제 재능 기부하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1: 그렇죠.
0: 좀 많은데 재능 기부로 이제 범인을 체포하는 건안 되는 거죠.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네.
1: 이민정 님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치안을 칭찬하는데 아 이게 뿌리가 있다. 그러니까 포도청이라는 기관의 선진화로 이루어진 것 같네요.
0: 포도청이라는 기관도 있긴 하지만 우리 저는 이제 민족성 따지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우리나라
1: 네.
0: 사람들이 남의 물건에 대해서 크게 탐내지도 않고 그리고 평화를 이제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 네.
0: 있습니다. 그 삼국시대로 가보면 중국인들이 고구려 사람들 보고 남겨놓은 기록들이 되게 재밌는데
1: 네.
0: 걷는데 뛰는 것 같다. 빨리빨리 연상되죠.
1: 아,
0: 네. 그리고 길거리를 걸으면서 노래를 부르고 다닌다.
1: 오.
0: 네. 우리가 역시 노래방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장례식장에 가서는 밤새 북을 치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른다. 이것도 이제 지금의 장례식장이 많이 이제 바뀌긴 했지만 제가 어릴 때 갔던 장례식장
1: 그쵸.
0: 모습이랑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 그리고 하나 더. 길거리에 귀한 물건이 떨어져도 주워가지 않는다. 이런 걸 보면은 단순히 뭔가 뭐 말씀하신 대로 이런 포도청 같은 게 있어서 범인을 체포하고 그런 것도 있긴
1: 네.
0: 하지만 민족성 자체가 남의 물건 탐하지 않고 좀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요. 두 개가 결합된 거라 그렇게
1: 그러네요.
0: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러네요. 네. 자, 김민혜 님이 유품 정리사로 작가님 알게 됐고 신간도 너무 기대됩니다. 이렇게 재미나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니 너무 반갑습니다.
0: 네, 작가들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네. 근데 이제 저도 원래 소극적인 성격이었는데 그 바리스타를 네. 하다 보면은 커피가 나오는 순간까지 손님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출판 도시에서 일할 때 제가 책을
1: 네.
0: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어느 출판사에 누가 오면은 거기에서 나온 신간 얘기들을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1: 네.
0: 네. 그래서 이제 작가가 됐던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1: 와, 진짜 알맹이 있는 입담이 늘어난 거네요. 그래서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1: 음악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골라오신 곡은 무엇인가요?
0: 네, 이무진의 청춘 만화. 누가 이 음악을 저한테 추천해 줬는데 꼭 저를 연상시킨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저도 들어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이분이 너의 주제곡 같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제 저도 이제 저희 주제곡 삼아서 종종 듣는데 추천해달라고 해서 이 노래를 꼽아봤습니다.
1: 네, 그럼 정명섭 작가님의 주제곡 듣고 가시죠.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조선 범주의 실록을 쓴 정명섭 작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김선화님, 정명섭 작가님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멘트에 근무 중 밖으로 나와서 이야기에 빠져서 집중하고 있어요. 아, 이 멘트에 끌려서 네. 너무 신난다고.
1: 아, 네, 감사합니다. 네.
0: 지금 일이 좀 안 되는 거예요.
1: 아, 그쵸? 네. 그럴 때는 뭐 저기 재미난 일에 잠깐 빠졌다가 다시 일에 집중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0: 네. 네, 그리고 이민정님도 지금 남의 것을 탐하지 않은 민족성이라는 말에 밑줄 그으시면서 네. 너무 멋지다고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그 작가님은 그러니까 역사의 어떤 그 흐름과 그 디테일을 너무 잘 아시는 네, 또 그걸 네. 보는 걸 즐기시는 소설가잖아요. 네. 그것을 알므로 인해서 작가님의 삶이 그걸 네. 몰랐을 때랑 어떻게 많이 달라졌을까 이게
1: 일단
0: 좀 궁금해요.
1: 젊었을 때 제 별명이 네. 이제 제가 잠깐 대기업에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제 별명이 소주 7병 맥주 만시시였거든요. 아. 한 자리에서 그렇게 마신 적이 있었어요.
0: 아.
1: 네, 그러니까 네. 한 30년 진짜 오래 전이었죠. 네.

0: 이렇게 범죄가 이렇게 많은
1: 네.
0: 도시였는 줄 몰랐고요. 뭐 검계라든지
1: 네.
0: 무뢰배 이런
1: 네.
0: 사람들의 그 디테일이 나오는데 아, 너무 재밌더라고요. 검계는 예를 들면 비가 오면 가죽신을 신고 맑은 날엔 나막신을 신는
1: 네,
0: 청개구리
1: 맞습니다.
0: 습성을 가진
1: 그리고 이제 안에다가는 비단옷 입고 겉에다가는 이제 허름한 옷 입고 그다음에
0: 그러니까요.
1: 삿갓 같은 걸 얼굴 가리는데 눈은 구멍을 뚫어놔서 볼수 있으니까 한마디로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 네,
0: 에이.
1: 그리고 조선은 사실 부채 나라이지 칼의 나라는 아닌데 칼에 그렇게 목숨을 걸었던 거였어요.
0: 칼자국 일부러 내고
1: 네,
0: 막.
1: 칼자국도 내고 그다음에 칼도 되게 비싼 거 차고 다니고
0: 네.
1: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잘 이제 좀 그런 남들한테 튀는 거 있잖아요. 그 저도 보면 지하철 타고 같은 데 보면 가끔 노란색 모자에 이상하게 그 장식하고 다닌다든지
0: 네.
1: 아니면 지방에 내려갔더니 사각 팬티만 입고 달리기 하시는 분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눈에 띄는 걸좀 즐겨 하지 않았나.
0: 네.
1: 라는 이제 그런 검계들이 있고 반사회적인 조직이죠. 그다음에 장례를 지금은 장례가 간소화됐지만 예전엔 장례를 치르는 게 굉장히 큰일이었거든요. 그래서
0: 그쵸.
1: 그런 장례를 치르는 상도계라고 있는데 상도계에서 이제 발전한 이제 조직폭력배들을 조직폭력배도 있고 해서 조직폭력배를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서는 현대 조직폭력의 시작을 그런 상도계에서 보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네.
0: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은 부의 나라지 이제 칼의 검의 나라가 아니었다.
1: 맞습니다.
0: 그래서 뭐 무관과 문관의 그 약간 차이도
1: 네, 맞습니다.
0: 담아두셨잖아요. 문관 우대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그 문관 우위 정책. 그러니까
0: 네.
1: 고려가 결국은 쿠데타로 무너졌잖아요. 이제 이성계. 그리고 나서
0: 그렇죠.
1: 이성계가 만들어낸 조선이라는 시스템은 문관 우위의 국가를 만들었고, 무관은 이제 그 병조 참판 정도가 최고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0: 네.
1: 그리고 이제 포도청도 사실은 상설 기간이 빨리 안된 이유가 포도청을 만들어지면 무관들한테 일자리가 주어지잖아요.
0: 그쵸.
1: 이걸 좀 싫어했던 이제 그런 사례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만큼 치안이 안정되고 전쟁이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무작정 뭐 나쁘다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 총 쏘고 대포 쏘고 막 이러면 되게 신나고 좋아하지만 그거 다
0: 네.
1: 돈입니다.
0: 아, 네.
1: 네, 돈이에요. 전쟁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뭐 정신력 뭐 이런 얘기 하지만 가장 필요한 건 돈인데 그렇게
0: 그쵸.
1: 마구잡이를 썼다가는 나라 국간이 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전쟁과 범죄를 통제할 수 있었던 걸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 여기 보면 조선시대에도 이제 부검을 했는데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직군이 이제 오작인이라고
1: 네,
0: 나오는데
1: 맞습니다.
0: 오작인이 너무 그 대우를 잘못 받더라고요. 이 또한 약간 이 칼을 쥐고 움직이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1: 그것도 있고 지금도 가끔 이제 예전에 이제 성공담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내가
0: 네.
1: 어릴 때 이만큼 가난했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피를 팔았다.
0: 아,
1: 네,
0: 네.
1: 그리고 또 하나는 할 일이 없어서 시체 닦는 일을 하러 갔는데 막 사람 저기 그 일하러 왔다고 했더니 그 나이 드신 분이 심드렁하게 일로 와봐 하고 이제 시체를 만지게 했는데 만지자마자 너무 놀래갖고 이제 도망갔다. 뭐 아니면 이제
0: 네.
1: 눈을 꾹 감고 이제 시체 닦는 일을 했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시신 자체를 다루는 일이 그렇게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아니죠.
0: 그렇죠. 쉽지
1: 네.
0: 않죠.
1: 근데 특히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범죄 관련해서 행정과 이제 사법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0: 네.
1: 이제 그 고을의 현감이 이제 사건을 수사 지휘를 해야 됐거든요. 지금으로 치면은 구청장이나 아니면 네, 동장이 이제 사건 지휘를
0: 네.
1: 해야 됐는데 사실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그걸 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일이 계속 밑으로 내려가다가 관노 중에서 가장
0: 네.
1: 신분이 낮거나 떠밀린 사람이 이제 오작인이 됐고요. 근데 사실 되게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시신 부검하시는 분을 한번 잠깐 뵌 적이 있는데
0: 네.
1: 그분이 이렇게 하신 얘기가 자신은 말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답을 듣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조선시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0: 네.
1: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범죄를 확인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고 이제 이거를 가장 중요한 최전선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바로 오작인이었죠.
0: 네.
1: 오작인들이 시신을 검시하고 여기에서 사용된 흉기가 무언지, 이제 자살인지 타살인지, 자살로 가장한 타살이라면은 왜 자살로 가장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검시 장식의 시작점을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0: 그쵸.
1: 오작인은 대부분 글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작인이 시신의 어디 부위에 상처가 없다. 그럼 이제
0: 네.
1: 받아 적고 그걸 이제 검시 장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초검이고 첫 번째는 이제 사건이 벌어진 곳에 지역 관리가 그 일을 해서 초검의 검시 장식이 나오고
0: 네.
1: 이웃 고을에서 이제 그 다시 나와서 하는 걸 이제 복검이라고 하거든요. 재검이나 두 개의 검시 장식을 맞춰 봐서 틀린 지점이 없으면 이제 넘어가고
0: 네.
1: 틀린 지점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다시 한번 부검을 진행합니다. 삼검제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여기서

0: 써도 결론이 안 나온다. 그럼 한양에서 사람을 보내서 다시 이제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적어도 죽은 자의 목소리를 소홀히 대하지는 않았다라는 지점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그러니까 이 정말 체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놀라웠어요. 이 얘기를 읽는데.
0: 그게 이제 그냥 시작된 건 아니고요. 이제 원나라 때 만들어진 그 무언록이라는 게 있어요. 이 무언록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원한이 없게 하라라는 뜻이고 제가 앞으로 쓸 소설의 제목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이 무언록이라는 게 이제 그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그 그런 시신을 어떻게 확인 시신의 상태로 확인해서 검시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책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조선에서 들여왔는데 원나라 때 책이기도 하고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세종대왕 때 이제 새로 이제 주석이랑 이걸 새로 다른 걸 신주 무언록, 그러니까 새로운 주석을 달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편찬했고 정조 때까지 계속 이제 가다듬어져서 이제 중수 무언록까지 나오고 또 이제 한글로 옮긴 증수 무언록 권해까지 나왔다는 걸 보면은 이제 이런 검시에 대한 오작인에 대한 신분은 이제 비록 낮고 하찮았지만 검시에 대한 부검에 대한 이제 신경은 엄청나게 많이 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그리고 지금 그 기록들 틈에 가장 이제 최신판으로 잠깐만 다음 소설인 거예요? 무언록이?
0: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1: 지금 또 쓰고 계신 중인 것 같고요.
0: 네, 그리고
1: 그쵸?
0: 이제 그잘 아시는 이제 박진규 편집장과 함께 이제 어제 이태원에서 만났거든요.
1: 우리 북카페에도 오신 적이 있는
0: 네,
1: 소설가입니다.
0: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이랑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차를 한잔 마신 다음에 이제 동네 구경을 시켜주셨는데 굉장히 특이한 동네였더라고요, 이태원이. 그래서 이제 첫 문장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첫 문장이 떠오르면 언제든 쓰거든요. 그래서 카페인 여러분들에게 제가 첫 문장을 들려드릴게요.
1: 이 거의 최초 공개인가요,
0: 네,
1: 지금?
0: 맞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들한테만 이걸 보여준 적이 있는데 첫 문장이 이겁니다. 이태원에는 유령이라는 살인마가 살고 있다.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 나는 그의 정체를 알고 있다. 왜냐하면 방금 그의 손에 목이 졸려 죽었기 때문이다.
1: 오!
0: 감사합니다.
1: 왜 자신 있게 지금 읽어주시는지 알것 같고, 지금 카페인분들 보라로 보이셨는지 모르겠지만, 딱 이렇게 마지막 그 문장까지 딱 읽으신 다음에, 눈썹을 찡긋 이렇게
0: 네,
1: 하셨어요.
0: 맞습니다.
1: 자신감의 표현
0: 그렇죠.
1: 같은 거.
0: 네. 저한테 전늘 사람들이 물어보면 학교 가면 학생들이 물어보는 게 작가님의 전성기는 언제예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냥 웃으면서 내일부터 임마 뭐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이게 무언이랑 이 작품이 저의 이제 그 이제 전성기의 어떤 문을 열지 않을까. 전성기의 시작점이
1: 와.
0: 조선 범죄실록이라고 느낀 게 뭐냐면 원래 제목이 조선 수사실록이었거든요. 근데 조선 수사실록은 되게 재미없을 거 아니에요. 이 제목을 바꿔준 게 이제 그 교보문고 출판사의 이제 제 담당 편자인 해림 씨였거든요. 그래서
1: 지금
0: 해림 씨가
1: 슬쩍슬쩍 실명이 나옵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오기 전에 반가운 연락이 이제 5쇄를 찍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네. 아,
1: 축하드립니다.
0: 축하를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 목표는 10쇄거든요.
1: 그래도 살짝 먼저
0: 네.
1: 축하할게요.
0: 한 절반만 축하를 받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그래서 제가 오늘 윤고은의 북카페에 나오는 게 변곡점이다. 터닝
1: 와.
0: 포인트다. 네, 10세로 가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1: 와.
0: 했습니다. 네. 카페인
1: 진짜
0: 여러분
1: 축하드립니다.
0: 힘을 모아주세요.
1: 자, 볼빨간 사춘기 우주를 줄게를 골라오셨는데 이거 부르신 마음은 뭔가요?
0: 처음 대사가 커피가 나오잖아요. 네, 커피를 많이 마시면 이제 뭐 잠이 안 온다. 당연히 커피를 많이 마시면 잠이 안 오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주를 줄게라는 말 자체 뭔가를 줄게라는 말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게 저는 삶을 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깊은 꿈을 꾸는 게 작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작가가 꿈에서 깨어나는 작가들이 많은 세상은 정말 악몽 같은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작가가 독자한테 줄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우주라는 말 자체가 저의 이제 세계관이자 저의 글이자 그리고 글 속에 담긴 저의 마음이자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해서 우주를 줄게를 골라봤습니다.
1: 좋습니다. 음악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 조선 범죄실록을 쓴 정명섭 작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 여기 재밌는 얘기 너무 많은데, 과거 시험장, 와, 저는 그렇게 엉망진창인지 몰랐습니다.
1: 우리가 보통 심하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난장판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이
0: 맞아요.
1: 난장이 이제 바로 이제 과거 시험장이 문란해졌을 때 이제 난장이라고 불러서 지금은 시험 칠때 교실 같은 데 들어가서 시험 감독관이 이제 그 신분 다 확인하고 시험지 나눠주고 이제 사인펜으로 이제 뭐 마킹하면서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0: 그쵸.
1: 조선 시대 때는 그런 게 없고 심지어 시험 문제지도 나눠주지 않았어요. 벽에다 붙여놓고 끝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받아 적는 것만 해도 이제 전쟁터였거든요.
0: 그쵸.
1: 그리고 이런 이제 교실 같은 데 없기 때문에 보통 몇천 명, 몇백 명이 한 장소에 들어가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뭐 컨닝 뭐 이런 건 말할 나위도 없고 심지어 시험장 안에 뭐 그냥 떡장수, 엿장수, 또 술장수 그럼 이제 다 포기하고 끝에서 뭐 모여서 그냥 한잔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소매치기도 들어왔어요, 심지어. 그래서 이제 소매 옛날에는 도포가 이제 주머니였기
0: 길잖아요. 그죠?
1: 때문에 여기다
0: 맞아요.
1: 놓는데 이거 글쓰는 불편하니까 옆에다 놓으면 이걸 가지고 도망가면 시험을 계속 쳐야 되나 아니면 쫓아가야 되나 뭐 이러고 또 심지어 이제 그 거지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한푼 줍쇼. 제가 거지였으면 전 멘트가 이렇게 치겠죠. 한푼 줍쇼. 저한테 주시면 급제하실 거고 안 주면 떨어지실 겁니다라고 줄 때까지 옆에서 있을
0: 그
1: 거예요.
0: 찜찜해서라도
1: 그래서
0: 좀,
1: 주겠죠.
0: 그쵸.
1: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일들이 벌어졌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오픈북 시험이었기 때문에 컨닝 뭐 말할 나위도 없고 그다음에 그 접이라고 팀을 짜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선접군이라고 해서 자리 먼저 잡는 사람.
0: 좋은 자리가
1: 네, 제일
0: 있잖아요.
1: 앞자리죠. 네, 이걸로
0: 맞아요.
1: 진짜 유혈 사태까지 벌어졌고 거벽이랑 사수라고 해서 글을 받아 적는 사람, 문장을 적는 사람. 네, 그런 사람들까지 다 팀을 데리고 돈 많은 사람들은 데리고 들어갔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TV에 나온 과거 시험장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대과 합격자가 다 뽑히고 임금이 지켜보는 데서 시험을 쳤기 때문에 컨닝을 할 필요도 없었고 잘못 컨닝했다가는 인생을 망치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쓰고 나오면 되죠. 어차피 꼴등해도 임용 되는 거니까. 네, 그런
0: 줄도
1: 게
0: 딱딱 맞춰갖고 잘
1: 맞습니다.
0: 가지런해
1: 조용하죠. 네,
0: 보이는데.
1: 그런 거는 소과 시험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네.
0: 아, 재밌긴 더 재밌겠네요.
1: 그렇죠.
0: 구경하기는.
1: 네, 저 담장 막.
0: 이쪽이.

0: 구경하고 막.
1: 맞아요. 너무나 흥미로운 얘기들이 이 책에 가득한데요. 카페인님들 꼭책 통해서 더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상섭님이 사볼게요. 10쇄 미리 축하드릴게요. 네.
0: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1: 10쇄, 30쇄 계속 나오고요.
0: 네.
1: 방향수님 지금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계십니다. 진짜 타임머신 타고 갔다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0: 감사합니다.
1: 같아요.
0: 네. 진짜
1: 네.
0: 개발되면 한번 갔다 오고 싶긴 해요. 네.
1: 한글
0: 제가,
1: 창제 순간, 아까
0: 네,
1: 얘기하신 거.
0: 그렇죠. 네.
1: 네, 그 순간으로. 신영아님, 너무 읽어보고 싶어요. 작가님이랑 설명 들으면서 읽으면 더 재밌을 것
0: 아,
1: 같아요.
0: 감사합니다. 네.
1: 네. 3637 쓰신 카페인님은 무서운 얘기일까봐 읽을 생각을 못했는데, 예, 조선
0: 아,
1: 범죄실록이니까.
0: 네.
1: 예, 얘기 들으니까 너무 재밌어서 읽고
0: 아,
1: 싶어졌어요.
0: 감사합니다. 네.
1: 사실, 무서운 부분도
0: 아,
1: 있어요.
0: 그럼요.
1: 예, 여기 이제 특정 사건들도
0: 그렇죠.
1: 나오고,
0: 네.
1: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고문에
0: 아,
1: 대한 기술들도
0: 네.
1: 너무 잔혹하게 나오고, 뭐 예를 들면 노약자는 그렇게 뭐 발바닥을 인두로 하고 이런 건
0: 네.
1: 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긴 하지만 또 보면,
0: 법과 현실은 다르니까요. 그쵸.
1: 그러니까요.
0: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리 떨어져 있고, 왕이 열받아서 그 고문해 그러면 뭐, 법이 거기 앞에서, 그 앞에서, 전하, 법이 이래서 고문을 못합니다라고 할 배짱 있는 신하는 별로 없죠. 네.
1: 네, 그런 면면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번 책 읽을 독자분들께
0: 네.
1: 또 어떤 얘기를 전하고 싶으신지.
0: 아까 지금 무서워서 못 읽는다고 하셨는데, 사실
1: 네.
0: 제일 무서운 건 비어버린 애통장이죠. 네.
1: 그게 제일 무서워. 작가님 제일 무서워.
0: 지금은 아닌데,
1: 네.
0: 예전에는 그게 제일 무서웠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는 거는 가장 안전한 자극제입니다. 예, 돈이 많이 들지도 않고, 그
1: 네.
0: 다음에 어디 가서 잘난 척 해도 되고, 예,
1: 그쵸.
0: 그 다음에 남들과 다르다는, 남들이 모르는 걸 안다는 거가 인생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순간들을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했거든요.
1: 네.
0: 이제, 삶이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마음을 앞서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책, 그리고 윤고은의 EBS 북카페라고 생각합니다.
1: 오늘 항상 저를 방심하지 못하게 해요. 저의 어떤 예상 답변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 작가님이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0: 네.
1: 지금 현재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0: 지금은
1: 무서워하는
0: 조금
1: 거.
0: 덜한데 예전에 제가 아무것도 없이 글쓸 때는
1: 네.
0: 신을 믿진 않았지만 자기 전에 항상 기도했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도 내가 글을 쓸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왜냐면 그때는 뭐 저한테 뭐 계약이 돼 있거나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1: 네.
0: 그냥 다음날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아이 내가 무슨 글이야 하던 거나 하자 이랬으면은 저는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겠죠. 근데 천만다행으로 이제 그런 몇년 동안의 삶 동안에 그런 게 없었고 그리고 지금도 사실 끊임없이 두렵죠. 왜냐면
1: 네.
0: 천재들은 끊임없이 나타나고 나는 계속 뒤처지는 것 같고 그게
1: 네.
0: 그런데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고 그다음에 나만의 길을 걷다 보면은 언젠가 내가 원하는 지점에 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 삶을 남의 평가와 남의 시선에 가둬두지 않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1: 아,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조선범죄실록 잎사귀 에디션 받으실 분, 김민혜, 권태희, 그리고 휴대폰 뒷자리 3483 쓰시는 분, 세 분입니다. 북카페 홈페이지 오셔서 선물방에서 명단 확인하시고 꼭 댓글로 주소 연락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발송할게요.
0: 주소 연락처 안 남기는 사람 있나요, 혹시?
1: 우리 좀
0: 진짜?
1: 많아요. 네, 너무 순수하게 우리 진짜 이벤트 참여만 하시고,
0: 네.
1: 네,
0: 설마
1: 그거.
0: 내가 뽑혔을까? 경쟁이
1: 그러실 수도
0: 심한데,
1: 있고,
0: 네.
1: 맞아요. 그래서 계속 선물 좀 받아가시라고 받아가시라고 얘기를 하고
0: 이번에
1: 있습니다.
0: 만약에 안 되면 이
1: 네.
0: 에디션 저한테 하나 주시죠.
1: 아, 알겠어요.
0: 탐납니다.
1: 네, 우리 그 제한이 있거든요. 예, 네, 그
0: 네.
1: 시간 제한 딱 넘어가면 바로
0: 아,
1: 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처음인데, 아무튼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0: 고맙습니다.
1: 네,
0: 네.
1: 또 뵙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끝곡 엠플라잉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I will find you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카페이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첫째,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평소 쓰는 이메일 계정과 다르게 설정해주세요. 비밀번호는 자주 바꿔주시고요. 둘째, 사무실이나 PC방처럼 여러 사람이 컴퓨터를 쓰는 곳에선 인터넷 뱅킹 사용을 삼가는 게 좋습니다. 셋째, 금융거래가 발생하면 휴대전화 문자로 이용 내역을 알려주는 은행 서비스를 신청해주세요.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초급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이니혼고 쇼타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우미오미타리 가이모노오시타리시마시타.
0: 바다를 보거나 쇼핑을 하거나 했어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뭐 하거나 뭐뭐 하거나

0: 하다라는 동작의 열거를 나타내는 표현인 타리, 타리, 스르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까요? 모이다, 쌓이다.
1: 다마르, 다마르.
0: 다마르, 일그룹 동사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다.
1: 스트레스가 다마르, 스트레스가 다마르.
0: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리 바다라도 보러 갈까요? 다음 단어, 바다입니다.
1: 의미, 의미.
0: 우미, 바다인데요. 바다 하면 또 산이 떠올라요.
1: 야마, 야마.
0: 들은요?
1: 노하라, 노하라.
0: 강도 좋아요.
1: 가와, 가와.
0: 이렇게 바다는 우미, 산은 야마, 들은 노하라, 강은 가와인데요. 모두 자연이잖아요. 자연은 일본어로요.
1: 시생, 시생.
0: 다음 단어 볼게요. 시장.
1: 이치바, 이치바.
0: 이치바, 시장인데요. 한자로 시장이라고 써요. 그런데 이 한자어는요. 지금처럼 이치바로도 읽히고요. 음모를 읽어서 시조라고 읽히기도 해요. 선생님, 이치바, 시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하이. 상품이나 물건을 거래하는 시장은 이치바. 추상적인 경제적 시장이나 개념은 시조라고 합니다.
0: 그럼 주식 시장은요?
1: 가부시키 시조.
0: 여러분, 이해되셨죠? 다음 단어 볼게요. 첫째 날.
1: 이치니치메, 이치니치메.
0: 이치니치라고 하면 보통 하루라는 뜻이죠? 그런데 뒤에 매는요, 순서를 나타낼 때 붙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째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치니치메라고 하면 하루째, 일상생활에서는 첫째 날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선생님, 둘째 딸은 일본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1: 2번目の 娘.
0: 니반메노 무스메라고 하면 돼요. 니방이라고 하면 2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뒤에 메니까 순서를 나타내요. 그래서 니반메라고 하면은 두 번째, 무스메는 딸이에요. 연결해서 니반메노 무스메라고 하면 직역하면 두 번째 딸이지만 둘째 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다음 단어 볼게요. 그치다, 멈추다.
1: 야무, 야무.
0: 야무, 일그룹 동사인데요. 비가 그치다.
1: 아메가 야무.
0: 아메가 야무와 같이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햇살, 햇볕.
1: 히자시, 히자시.
0: 히자시, 햇살, 햇볕입니다. 강하다, 세다.
1: 強い, 強い.
0: 쯔요이, 이 형용사인데요. 그럼 약하다는요?
1: 弱い, 弱い.
0: 요아이, 마찬가지로 이 형용사입니다. 마지막 단어네요. 타다, 그을리다.
1: 야케르, 야케르.
0: 햇볕에 타다.
1: 히니 야케르, 히니 야케르.
0: 그런데 이 야케르는요, 타다, 그을리다 외에도 구워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꽁치가 맛있게 구워지다.
1: 산마가 오이시크 야케르.
0: 산마가 오이시크 야케르와 같이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동작의 열거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타리, 타리, 스르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타리는 뭐뭐 하거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타리, 타리라고 하면 뭐뭐 하거나, 뭐뭐 하거나라는 뜻이 되겠죠. 타리, 타리, 스르라는 형태로 여러 동작이나 상태를 열거해서 뭐뭐 하거나, 뭐뭐 하거나 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요. 타리, 타리, 여러분, 이 타는요? 그렇죠. 동사의 타형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단어 싹트위에 나온 동사로 우리 타리, 타리 한번 연결해 볼까요? 먼저 일그룹 동사입니다. 쉬다.
1: 야스무, 야스무.
0: 타리 연결해 볼게요. 쉬거나.
1: 야슨다리, 야슨다리.
0: 야슨다리, 쉬거나라는 뜻이에요. 야스무, 일그룹 동사고요. 타 연결할 때는요, 누붐으로 끝난 일그룹 동사는 발음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타 대신 다를 쓰죠. 야슨다 뒤에 리까지 연결되어 야슨다리. 이번에는 상그룹 동사에 연결해 볼까요? 테니스를 치다.
1: 테니스 をする, 테니스 옷

0: 타리, 연결해 볼게요. 테니스를 치거나 테니스를 치거나라는 뜻이에요. 테니스오 스르. 스르에 타 연결할 때는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되죠. 그래서 시다 뒤에 리까지 붙입니다. 시다리 하거나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까요? 피곤할 때는 집에서 느긋하게 쉬거나 좋아하는 영화를 보거나 해요.
1: 疲れた時は家でゆっくり休んだり好きな映画を見たりします。疲れた時は家でゆっくり休んだり好きな映画を見たりします。
0: 疲れた時は、피곤할 때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疲れる. 이 그룹 동사네요. 타 연결할 때는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되죠. 그래서 疲れた 時와 피곤할 때는. 그런데 선생님, 疲れた 時 이렇게 타를 썼는데 왜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피곤했을 때는이 아니라 피곤할 때는이에요? 우리가 피곤하다라고 하는 건 이미 그걸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가 이미 완료가 됐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타라고 하는 것은 과거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도 있다고요? 완료의 의미도 있다고요. 그래서 疲れた 時와에서요, 이 타는 완료 그리고 상태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집에서 ゆっくり 休ん だ 리. ゆっくり 休む 느긋하게 쉬다. 쉬거나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싶어요. 탈이 연결하면 됩니다. 야스무가 야슨 다리가 됐어요. 그 다음, 스키나 에가오 미따리 시마스. 좋아하는 영화를 보거나 해요. 라는 뜻인데요. 좋아하는 영화를 보다. 스키나 에가오 미르. 그런데, 뭐뭐 하거나 탈이 연결합니다. 미르. 이 그룹 동사죠? 이 그룹 동사에 탈이 연결하고 싶어요. 타형에 연결해야 하니까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미르가 미따리가 되었어요. 뒤에 보통 스르랑 연결되기 때문에 미따리 시마스 보거나 해요라는 문장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는 테니스를 치거나 조깅을 해요.
1: ストレスがたまったときはテニスをしたりジョギングをしたりします。ストレスがたまったときはテニスをしたりジョギングをしたりします。
0: 스트레스가 담았다 토끼와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는 스트레스가 담아르 스트레스가 쌓이다. 여기에 타 연결하고 싶어요. 담아르 1그룹 동사인데요. 루루 끝났기 때문에 초금 편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담았다 토끼와 테니스 오시다리 테니스를 치거나 테니스 오 스르 스르의 탈이 연결할 때는 시다리 이렇게 되죠. 조깅 오 시다리 시마스. 조깅을 하다 조깅구 스르 여기에 탈이 연결할 때도 조깅구 시다리 뒤에 시마스 되니까는 테니스를 치거나 조깅을 하거나 해요. 우리 교재에는 하거나가 빠졌는데요. 조깅을 하거나 해요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동환기 꿀팁 살펴볼게요. 탈이는 뭐뭐 하거나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동작을 열 거를 나타낼 때 보통 탈이 탈이 스르의 형태를 취하지만 그냥 탈이 스르와 같이 하나의 동작을 예로 들고 그 밖에도 비슷한 것이 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한가할 때는 만화책을 보거나 해요.
1: 暇な時は漫画を読んだりします。
0: 暇な 時와 한가할 때는 漫画を 読んだり します. 漫画を 読む. 이렇게 하나의 행위이기는 하지만은 뒤에 탈이 스르 연결해서 만화를 연다리 시마스와 같이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만화책을 보거나 해요. 이 말을 들으면은 아, 보통 만화책을 보지만 그 외에 또 다른 걸 하기도 하겠구나라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의 문장학장 살펴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타리, 타리, 스르를 사용해서 질문에 답해 보려고 합니다.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일본에 가서 뭘 했어요?
1: 日本に行って何をしましたか？
0: 日本に行って、일본에가서何をしましたか？무엇을했어요？여러분、行く、크로 끝났긴 했지만은 접속조사 태에 연결할 때 초금 편 일어납니다. 대답해 볼게요. 라면을 먹다.
1: ラーメンを食べる。
0: 라멘 오 타베르. 애니메이션 굿즈를 사다.
1: アニメのグッズを買う。
0: 애니메이션 굿즈 오 가우. 타리 타리로 연결해 봅니다. 라면을 먹거나 애니메이션 굿즈를 사거나 하다.
1: ラーメンを食べたり、アニメのグッズを買ったりする。
0: 라면을 食べたり、라면을 먹거나 食べる

0: 그 이그룹 동사죠. 다리 연결할 때 동사 맞성이 연결하면 됩니다. 답의 다리 아니면은 굿즈와 갓다리 애니메이션 굿즈를 사거나 가우 1그룹 동사인데 우주르는 초금편 일어나겠죠. 그래서 갓다리 뒤에 스르까지 연결해서 갓다리 스르 사거나 하다. 맛있는 라면을 먹거나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굿즈를 사거나 했어요.
1: 美味しいラーメンを食べたり、好きなアニメのグッズを買ったりしました。
0: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까요?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2: 난 입으로 하는데.
1: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2: All in one
1: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0: 초급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이니혼고 쇼다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타이켄 레슨을 우케타 아토데 기메타인데스가
0: 체험 레슨을 받은 후에 결정하고 싶은데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뭐한 후에라는 동작의 시간적 전후 관계를 나타내는

0: 나타내는 표현인 타 아또 데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까요? 목욕, 욕조. 어후로, 목욕, 욕조인데요. 후로 자체가 목욕이나 욕조라는 뜻을 나타내요. 앞에 접두어 오를 붙여서 보통 어후로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목욕하다는요?
1: 오후로니 하이르.
0: 하다는 스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목욕하다라고 하면 오후로 스르할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목욕을 하려면은 보통 욕조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하이르 들어가다. 그래서 목욕하다는 일본어로는 오후로니 하이르 하나의 표현처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꼭
1: 가나라즈.
0: 반드시 필이라고 하는 한자를 사용해서 가나라즈 반드시 꼭이란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 치아
1: 하하
0: 하라고 합니다. 칫솔은요?
1: 하브라시
0: 치약은요?
1: 하미가키코
0: 그런데 이 하는요? 이 치아란 뜻에 톱니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톱니바퀴는요?
1: 하그르마
0: 일본어로 하구르마라고 해요. 하 톱니고요. 여러분, 차 자동차 하면 구르마잖아요. 그래서 하와 구르마 연결되면서 크의 땡땡 하구르마 톱니바퀴라는 뜻이랍니다. 닦다, 갈고 닦다.
1: 미가크.
0: 미가크 일그룹 동사인데요. 앞에 나온 하 이를 사용해서요. 이를 닦다.
1: 하오 미가크.
0: 하오 미가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체험 레슨.
1: 다이켄 레슨.
0: 체험은 다이켄. 레슨은요? 레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험 레슨은 다이켄 레슨. 다음 단어 볼까요? 받다.
1: 受ける.
0: 우케르. 받을 수라고 하는 한자를 사용하죠. 이 그룹 동사입니다. 상을 받다.
1: 쇼, 受ける.
0: 쇼 우케르. 영향을 받다.
1: 影響を受ける.
0: 애교 우케르 시험을 보다는요?
1: 試験を受ける.
0: 시갱오 우케르 즉 우리가 시험을 보다라고 하는 것은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케르라는 동사를 사용하는 거 기억해 두세요. 다음 단어 볼까요? 입회 가입
1: 入会。
0: 입회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습니다. 뉴가이 마지막 단어예요. 유료
1: 유료.
0: 그럼 무료는요?
1: 무료.
0: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동작의 시간적 전후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타 아또 혹은 타 아또 데라는 표현입니다. 타 아또 혹은 타 아또 데라는 표현은요. 뭐뭐 한 후에, 뭐뭐 한 다음에라는 뜻이에요. 동작의 시간적 전후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타또 사용됐어요. 동사의 타형에 연결됩니다. 우리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동사로 타 아또 혹은 타 아또데 연결해 볼까요? 먼저 1그룹 동사네요. 돌아오다, 돌아가다.
1: 帰る。
0: 타 아또데 한번 연결해 볼까요? 돌아온 후에
1: 帰った後で。
0: 가에다 또데 돌아온 후에라는 의미예요. 가에르 돌아오다 돌아가다 형태로만 보면 2그룹 동사인데요. 예외 1그룹 동사죠. 1그룹 동사 중에서 우츠르로 끝난 경우에 타 연결할 때는 초근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에르가 가에다가 되었고요. 뒤에 아또 혹은 아또데 연결해서요. 연습은 아또대로 한번 해볼게요. 가에다 또데 돌아온 후에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요. 이번에는 샤워를 하다 한번 살펴볼까요? 이 그룹 동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1: 샤워を浴びる.
0: 타 아또데 연결해 볼게요. 샤워를 한 후에
1: 샤워を浴びた後で.
0: 샤워を 아비다 또데 샤워를 한 후에라는 표현입니다. 샤워를 하다,

0: 일상생활에서 샤워 후 스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더 올바른 표현은 샤워 후 아비르라는 표현입니다. 아비르, 루루 끝났는데 앞에 모음이 이니까 당연히 이그룹 동사겠죠? 이그룹 동사에 타 연결할 때는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샤워 후 아비따또데라고 하면 샤워를 한 후에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죠.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까요? 귀가한 후에 바로 목욕을 했어요.
1: 帰った後ですぐお風呂に入りました。
0: 帰った後で 귀가한 후에라는 표현이죠. 帰る 예외 1그룹 동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타 연결할 때 초금편 일어났죠? 帰った後で すぐ 바로 오후로니 하이리마시다. 오후로니 하이르. 목욕을 하다 하나의 표현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이르. 루루 끝났는데 앞에 모음이 이에요. 그래서 형태적으로 보면은 이그룹 동사인가 싶지만은 하이르도 지금 나온 가에르처럼 예외 1그룹 동사예요. 그러면 우리 예전에 배운 거 한번 복습해 볼까요? 1그룹 동사의 마스형은요? 마지막 모음을 이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오후로니 하이르 목욕을 하다 목욕을 합니다는요. 오후로니 하이리마스 목욕을 했습니다. 오후로니 하이리마시다가 되었네요. 다음 문장 볼게요. 샤워를 한 후에 맥주를 마셨어요.
1: 샤워を浴びた後でビールを飲みました。
0: 샤워 후 아비따또데 샤워를 한 후에라는 뜻이죠. 샤워 후 아비르 샤워를 하다 아비르 이그룹 동사고요. 타 연결할 때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샤워 후 아비따또데 비르오 노미마시다 맥주를 마셨어요 라는 뜻이네요. 자동환기 꿀팁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타 아또데 라는 표현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 아또데는 동사의 타형뿐만 아니라 명사에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명사에 연결할 때는요. 명사 뒤에 no 아또데라는 형태가 되겠죠. 왜냐하면 아또 후라는 뜻을 나타내는 이 단어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명사가 뒤에 명사 수식할 때는 당연히 사이에 no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밥을 먹은 후에 반드시 이를 닦으세요. 먼저 타 아또데로 문장 만들어 볼게요.
1: ご飯を食べた後で必ず歯を磨いてください。
0: 고항오 타베르 밥을 먹다라는 표현인데요. 타 아또데 연결합니다. 고항오 타베타 아또데 가나라즈 반드시 하오 미가이테 그다사이 이를 닦으세요. 하오 미가크 이를 닦다 테 그다사이 행위지시 요구 표현이죠. 미가크 크로 끝났습니다. 크로 끝난 1그룹 동사에 접속조사 태 연결할 때는 이음편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가이테 그다사이. 이번에는 명사에 아또데 연결해 볼까요?
1: ご飯の後で必ず歯を磨いてください。
0: 고항오 타베타 아또데 대신에 고한노 아또데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 살펴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타 아또데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영화를 보다,
1: 映画を見る。
0: 에가오 미르, 카페에 가다,
1: 카페に行く。
0: 카페니 이끄, 타 아또데로 연결해 볼게요. 영화를 본 후에 카페에 가지 않을래요?
1: 映画を見た後でカフェに行きませんか?
0: 에가오 미타 아또데, 영화를 본 후에 에가오 미르, 영화를 보다, 타 아또데 연결하고 싶어요. 미르 이그룹 동사고요. 타 연결할 때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합니다. 그래서 에가오 미타 아또데 카페니 이키마센까? 카페에 가지 않을래요? 나니나니 마센까? 뭐뭐 하지 않을래요? 행위의 제안, 권유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하나 더 연습해 볼게요. 수업이 끝나다.
1: 授業が 終わる.
0: 주교가 오하르.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1: 図書館で勉強する.
0: 도서관 대 뱅쿄 스르 타 아또데로 연결해 볼게요. 수업이 끝난 후에 도서관에서 공부하지 않을래요?
1: 授業が終わった後で図書館で勉強しませんか?
0: 주교가 오왔다 또데 수업이 끝난 후에 라는 표현이죠. 주교가

오하르, 수업이 끝나다. 타 아또데 연결하고 싶어요. 오하르, 루로 끝난 1그룹 동사네요. 우쭈루로 끝난 경우에 타 연결할 때는 초금 편. 그래서 유교가 오왔다 또데 나왔습니다. 도서관대, 도서관에서 맹교심하세니까 공부하지 않을래요? 라는 표현이네요.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까요?

0: 次もタオルもあります。
1: 가타카나 조각 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게요.
2: 히로인, 히로인.
1: 히로인, 여주인공 히로인이고요.
2: 히로, 히로.
1: 히로, 남주인공 히어로입니다.
2: 보란티아, 보란티아.
1: 보란티아, 자원봉사자인데요. 발음 팁 있을까요?
2: 하이, 보란티아는 영어 volunteer의 일본어식 발음인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1: 랜덤박스 지식, 어르신을 향한 존경과 장수를 기원하는 일본의 경로의 날. 매년 9월 셋째 월요일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어르신들에게 존경을 표하고 장수를 축하하는 일본의 국가 공휴일 경로의 날입니다. 선생님,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2: 하이, 게로노 히 데스네. 올해는 9월 21일인데요. 이 기념일은 1947년 효고현 노마다니촌에서 열린 어르신의 날 행사에서 유래했습니다. 노인을 공경하고 그들의 지혜를 빌려 더 나은 마을을 만들자는 취지의 행사였고요. 1966년 국가공휴일로 제정되었습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경로의 날은 9월에 또 다른 공휴일인 추분의 날, 슈분의 히와 함께 주말과 이어지는 해에는 봄의 골든위크에 보금가는 가을 연휴인 실바위크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1: 이때는 자녀와 손주들은 조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꽃이나 제철 과일 등 다양한 선물을 할 거 아니에요?
2: 네, 맞습니다. 특히 용담은 경로의 날에 선물하는 꽃 가운데 하나로 병을 물리치고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어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

0: 제임 선생님, My mind went blank라고 하는 문장, 과연 무슨 뜻일까요?
1: Blank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니까 If you say that your mind went blank, you're saying that what you were about to do or say, your thoughts just disappeared.
0: 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이럴 때 쓰는 말이군요.
1: Exactly.
0: 자, 두 번만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1: My mind went blank. My mind went blank.
0: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을 매일매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이 트이는 영어에서 함께하세요.
1: Join us every day.
2: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3: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초급 일본어 이은미입니다.
5: 야사시니홍고 쇼타데스.
4: 오늘의 타이틀은요.
5: 콘택트をしたまま寝てしまって.
4: 콘택트 렌즈를 낀 채 잠들어 버려서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뭐 한 채라는 어떤 동작 후에 그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타 마마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해요.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게요. 의자.
5: 이스. 이스.
4: 의자라고 하는 한자어 그대로 읽으면 이스가 됩니다. 선생님, 이 이스 외에도 의자, 걸상이란 뜻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잖아요.
5: 고시카케. 고시카케.
4: 고시카케라고 합니다. 고시라고 하면 허리고요. 카케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카케르, 걸다라고 하는 이 그룹 동사가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일본어의 동사는

0: 동사 마스형으로 명사가 되죠. 그래서 거시깍개, 의자, 걸상이란 뜻으로 사용됩니다. 외래어도 있잖아요.
1: 제아, 제아,
0: 다음 단어 볼게요. 안경.
1: 메가네, 메가네,
0: 메가네라고 합니다. 안경을 끼다는요?
1: 메가네오 가케르, 메가네오 가케르.
0: 메가네요. 가케르라고 합니다. 가케르 앞서에도 나왔었는데요. 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안경 쓸때 어떻게 써요? 그렇죠. 귀에 걸잖아요. 그래서 메가네요. 가케르라는 표현을 씁니다. 색안경도 궁금한데요.
1: 이로메가네, 이로메가네.
0: 1호라고 하면 색깔입니다. 메가네랑 바로 연결해서 1호메가네라고 하면 색안경이요. 그럼 색안경을 끼다는요?
1: 이로메가네오 가케르.
0: 1호메가네요. 카케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서양은요?
1: 세요, 세요.
0: 서양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습니다. 세요. 동양은요?
1: 도요. 도요.
0: 마찬가지로 동양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으면 되겠네요. 더요. 국가, 나라는요?
1: 그니, 그니.
0: 나라, 국이라고 하는 한자를 뜻으로 읽어요. 그러면 그니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국가라고 하는 한자어가 있잖아요.
1: 고가, 고가.
0: 국가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어서 국가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알아차리다, 깨닫다.
1: 기즈크, 기즈크.
0: 기즈크, 1그룹 동사입니다. 무엇무엇을 알아차리다. 선생님, 일본어로요?
1: 나니나니니 기즈크.
0: 나니나니니 기즈크입니다. 우리말로는 무엇무엇을 알아차리다.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 을룰은요, 일본어에 오라고 하는 조사가 있는데요. 하지만, 기즈크라고 하는 동사는요, 니라고 하는 조사랑 함께 사용해요. 그래서 실수를 깨닫다는요?
1: 미스니 기즈크.
0: 미스니 기즈크라고 해야 한답니다. 어울리다.
1: 니아우, 니아우.
0: 니아우. 1그룹 동사입니다. 교실.
1: 교실, 교실.
0: 교실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습니다. 교실. 여러분, 교실 하면요, 수업을 하는 공간을 나타낼 때도 교실이라고 하고요, 강습, 강좌를 나타낼 때도 교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요리 교실은요,
1: 요리 교실.
0: 레어리 교실이라고 하면 된답니다. 마지막 단어입니다. 두다, 놓다,
1: 오크, 오크.
0: 오크, 1그룹 동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뭐뭐 해 두다, 뭐였죠?
1: 테, 오크.
0: 테오크였습니다. 본동사로는요, 어떤 물체 위에 무엇을 두다, 오크인데요. 보조동사로 사용돼서 테오크라고 하면 어떤 행위를 미리 완료해 두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죠.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동작 후에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타, 마마가 되겠습니다. 이 타, 마마에서요, 마마는 그대로인 뭐뭐인 채라는 의미를 나타내요. 동사의 타형에 연결돼서 타, 마마라는 형태로 뭐뭐 한 채로 뭐뭐 한 상태 그대로라는 뜻을 나타내는데요. 어떤 동작을 한 후에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이어서 다른 동작을 하거나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동사로 우리 연습해 볼까요? 먼저 1그룹 동사입니다. 앉다.
1: 스와르, 스와르,
0: 앉은 채.
1: 스왔다 마마, 스왔다 마마.
0: 앉다. 스와르. 1그룹 동사입니다. 1그룹 동사는요, 과거 완료를 나타내는 조동사 타 연결할 때요, 우쭈르르 끝난 경우에는 초근편이 일어났어요. 다들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스왔다 마마 앉은 채라는 표현이 만들어지죠. 이번에는 2그룹 동사로 연습해 볼게요. 에어컨을 켜다.
1: 에어컨을 つける, 에어컨을 つける.
0: 에어컨을 켜둔 채.
1: 에어컨을 つけたまま, 에어컨

0: をつけたまま。
1: 에어컨をつける、에어컨을켜다라는표현이에요。여러분、つける이그룹동사죠。여기에타연결하고싶어요。이그룹동사는요、동사마스형에타연결하면되잖아요。그래서에어컨をつけたまま、에어컨을켜둔채라는표현을만들수있죠。그럼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으로 우리 연습해 볼까요? 의자에 앉은 채로 스트레칭을 했어요.
0: 椅子に座ったままストレッチしました。椅子に座ったままストレッチしました。
1: 椅子に座ったまま、의자에 앉은 채로라는 표현이에요. 椅子に 座る라고 하면 의자에 앉다. 타 마마 형태 연결하고 싶죠? 座る 루로 끝난 1그룹 동사 타에 연결할 때는 초근편 일어납니다. 그래서 있으니 수았다 마마 의자에 앉은 채로 스트레치 시마시다. 스트레치 스르 스트레칭 하다. 스트레치 시마스 스트레칭 합니다. 스트레치 시마시다. 스트레칭 했어요가 되었네요. 다음 문장 볼까요? 에어컨을 켜둔 채 외출해 버렸어요.
0: エアコンをつけたまま出かけてしまいました。エアコンをつけたまま出かけてしまいました。
1: 에어컨をつけたまま、에어컨을켜둔채라는 표현이에요。에어컨をつける、에어컨을켜다라는 표현인데요。타마마 연결하고 싶어요。つける、이그룹동사고요。이그룹동사에 타 연결할 때는 동사 마스형, 즉 어미 르를 떼버리면 돼요。 그래서 에어컨をつけたまま、 에어컨을 켜둔 채라는 표현이 만들어졌네요。 出かけてしまいました。出かける、외출하다라는 의미의 이그룹 동사입니다. 테 시마우 뭐뭐 하고 말다, 뭐뭐 해 버리다. 연결하고 싶어요? 이그룹 동사는 접속조사 테 연결할 때도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데카케 테 시마우 외출해 버리다. 데카케 테 시마이마스 외출해 버립니다. 데카케 테 시마이마시다 외출해 버렸어요가 되었어요. 그럼 자동환기 꿀팁 살펴볼까요? 마마는요, 그대로인 뭐뭐인 채라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동사의 타형에 연결된 타 마마라는 형태를 살펴봤는데요. 실은 이 마마는요, 명사에도 바로 연결할 수 있어요. 다만 명사에 연결할 때는 나니나니 노 마마의 형태가 되는 거죠. 안경을 낀 채로 자버렸어. 먼저 동사의 타 마마 형태 살펴볼까요?
0: 메가네をかけたまま寝てしまった。
1: 이번에는 명사에 연결해 볼게요. 그때는 노 마마의 형태가 됩니다.
0: 메가네のまま寝てしまった。
1: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타 마마 표현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신발을 신다.
0: 靴を履く。
1: 靴を 履く입니다. 타 마마 연결해 볼까요? 신발을 신은 채
0: 靴を履いたまま。
1: 靴を履いたまま、履く 1그룹 동사예요. 그런데 크로 끝났네요. 크로 끝난 1그룹 동사 타 연결할 때는 이음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靴を 履いたまま 마마. 그런데요, 마마는 타 마마의 형태 말고도요, 명사에도 연결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명사에 연결해 볼까요? 신발을 신은 채
0: 靴のまま。
1: 靴の 마마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문장 만들어 볼게요. 신발을 신은 채 방에 들어간다. 타 마마로 만들어 볼게요.
0: 靴を履いたまま部屋に入る。
1: 靴を 履いた 마마. 신발을 신은 채 해안이 하이르 방에 들어간다. 서양 일부 국가에서는 신발을 신은 채 방에 들어간다.
0: 西洋の一部の国では、靴を履いたまま部屋に入る。
1: 西洋の一部の国では、서양 일부 국가에서는 靴を 履いた まま 신발을 신은 채 해안이 하이르 방에 들어간다. 정중하게 표현해 볼게요. 서양 일부 국가에서는 신발을 신은 채 방에 들어갑니다.
0: 西洋の一部の国では、靴を履いたまま部屋に入ります。
1: 방에 들어갑니다. 해안이 하이리마스라고 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여러분, 하이르 형태는 이그룹 동사지만 실제는 1그룹 동사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0: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1: あれ?山崎先輩ですか?メガネをかけているから気づきませんでしたよ。実は昨日コンタクトをしたまま寝てしまって、目が痛いから今日はメガネなんです。先輩、メガネも似合いますね。
2: リンさんは今から図書館ですか?はい。これから図書館でこの本を。あれ?本がありません。教室に置いたまま来ちゃいました。
0: 지금 들은 이 대화문 3번 이상 반복해서 듣고 따라해보세요. 말하기 실력이 금방 좋아질 거예요. EBS 오디오 악당 생생 대화문 초급 1번어에서 이 대화문만 따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가타카나 조각 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까요?
3: 스타,
0: 인기인 스타고요.
3: 루키.
0: 신인 루키란 뜻입니다. 베테랑, 숙련가인데요.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3: 하이, 스타, 그리고 루키 발음할 때 자음이 들어가니 주의해 주세요.
0: 랜덤 박스 지시, 카공은? 우리나라에서 카공은 카페에서 공부하기를 줄여 부르는 대표적인 신조어인데요. 일본어에서 뭐라고 하죠?
3: 카페뱅이라고 합니다. 카페라는 뜻의 카페와 공부라는 뜻의 뱅쿄의 머리 글자 뱅을 따서 만든 단어로 카페의 잔잔한 소음과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면서 공부하는 문화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0: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어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 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EBS 오디오 악단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週もお疲れ様でした。

0: 시작은 우리를 늘 설레게 하죠.
1: It's a brand new beginning.
0: 하나씩 차근차근 알고 있던 단어도 한 번 더 짚어보며 영어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1: Come and start English again. Monday to Saturday at 7 a.m. Start English에서 만나요.
0: Speak now.
1: Start English.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EBS 초급 중국어.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2: 大家好,我是王老师.
1: 복습만이
2: 살 길이다.
1: 두 문장 여쭤보겠습니다. 마음에 들면 한번 해봐. 좋아하면 한번 해봐.
2: 喜欢就试试吧.
1: 제가 지금 완전 의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에 들다가 그냥 喜欢으로 하셔도 됩니다.
2: 是的.
1: 네, 喜欢就试试吧.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기억나야 됩니다. 오늘 점심에 뭐 먹을 거야? 하나, 둘, 셋.
2: 今天中午 要吃什么?
1: 要, 하려 하다를 꼭 집어넣으면 더 중국스러운 문장이 됩니다. 없어도 알아듣지만 말이죠. 지금 두 문장이 여유있게 입 밖으로 나와야 오늘 너희들 알고 지낸 지 얼마나 됐어?
2: 你们认识多久了?
1: 를 정확히 문장 구사할 수 있습니다. 단어부터 살펴볼게요.

0: 绍一下。
1: 네, 이쯤에서 사랑의 잔소리 한번 할게요, 여러분. 49페이지 지금 우리 같이 할 건데요. 공부 다 하신 다음에 복습할 때는 밑에 있는 한국어 문장만 보시고 손으로 위에는 가리시고 한국어만 보시고 바로바로 중국어로 나오는지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진짜 복습이죠, 선생님?
2: 没错.
1: 그렇습니다. 너 저 여자애 알아? 오늘 이 라디오를 안 들으셨으면 이렇게 유창하게 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갑니다.
2: 你认识那个女生吗?
1: 认识 요거 쓰네요. A 认识 B A가 B를 알다 보통 사람을 너 걔 알아? 이럴 때 보통 认识를 많이 쓰는 거죠.
2: 你认识他吗?
1: 그렇죠. 예를 들어 한 번 더 강조를 드리지만 우리나라 그 진행자의 1인자 유느님이라 그러죠. 네, 너 유재석님 알아? 라고 할 때는 보통 认识를 안 쓰죠. 일반 우리 비연예인들은 알 리가 없잖아요.
2: 对,你知道他吗?
1: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죠. 좋아요. 어 알지.
2: 认识啊.
1: 아 빼고 할까요?
2: 认识.
1: 네, 아 없어도 됩니다. 캐주얼한 말투예요. 어, 그녀는 내 동창이야.
2: 她是我同学.
1: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我同学 사이에 我的同学, 我的 뭐뭐의 어때요?
2: 没错, 어? 可以的.
1: 되죠. 사람과 뭔가 직업을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이을 때도 더 써도 되죠.
2: 是的.
1: 나의 아버지, 我的爸爸. 어, 근데 보통 안 쓰죠.
2: 我爸爸.
1: 굳이 쓸 이유가 없는 거죠.
2: 是的.
1: 궁금하실까 봐 제가 대신 여쭤봤습니다. 너네들 알고 지낸 지 얼마나 됐어?
2: 你们认识多久了?
1: 오, 多久了? 지우가 아니라 지어웨어. 러는 여기서 상태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요. 러로 물어봤으니까 러로 말하죠. 아주 오래됐어.
2: 好多年了.好多年了.
1: 오, 꽤 오래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적어도 1년은 아닌 거예요. 그죠?
2: 是的.
1: 어때요? 체감상 이러면 선생님 몇 년 같아요? 대충?
2: 至少有个三五年吧.
1: 아, 3에서 5년 정도의 체감이 느껴지는, 네, 최소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好多年了 이렇게 好多年了 올리지 마시고 好多年了 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너에게 한번 소개시켜 줄게.
2: 来,我给你介绍一下.
1: 한번 더.
2: 来,我给你介绍一下.
1: 삼성이 연달아 두 개면 앞에가 이성, 그 다음 반삼성. 하지만 삼성이 세 개 이상 있으면 그때그때 달라요. 주어부터 삼성이 특히 있으면 무조건은 아니지만 보통 반삼성으로 출발을 많이 합니다. 우리 왕 선생님 발음 워부터 다시 들어볼게요. 워 이렇게 안 하십니다.
2: 我给你介绍一下.
1: 워, 게이니, 게이만 이성인 거예요. 당연히 니는 올라가면 안 되죠. 뒤에가 사성이니까. 我给你介绍. 이렇게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같이 라이 팅이자.
3: 你认识那个女生吗?
4: 认识啊,她是我同学.
3: 你们认识多久了?好多年了。来,我给你介绍一下。你认识那个女生吗?
4: 认识啊。 他是我同学。你们认识多久了?好多年了。来,我给你介绍一下。
5: EBS 초급 중국어
1: 50페이지 어퍼 포인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认识
1: 런시 아니고 런 런시. 그리고 제가 예문을 들어드린 건 보통 지금 사람을 알다 했는데 너 이 한자 아니? 어, 나 이 한자 안다 할 때도 이 런시 쓰네요.
2: 맞죠.
1: 들어볼게요.
2: 我认识这个汉字.
1: 한자를 중국어로
2: 한자.
1: 한자 좋아요. 걔 길을 모르네.
2: 他不认识路.
1: 길이나 글자를 알다 모르다 할 때 知道보다는 认识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不认识 아니 불자가 이성으로 바뀌죠. 뒤에 런이 사성이니까 너 걔네들 알아?
2: 你认识他们吗?
1: 한 번 더.
2: 你认识他们吗?
1: 결국 이 认识의 사용법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여러분들 주술목 구조니까 편하게 뒤에 목적어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또어는 많다지만 한 글자 이름자 형용사가 오면 이렇게 얼마나로 바뀝니다. 너 얼마나 크니? 키 어떻게 되세요? 남동생 키 물어볼게요.
2: 띠띠

0: 多高?
1: 얼마나 높아? 이게 직역이자 띠디 多高? 선생님 그럼 건물 가리키면서 이거 얼마나 높은 거야? 多高? 됩니까?
0: 可以的.
1: 되죠. 그래요.
0: 这座楼多高?
1: 제가 楼가 빌딩이에요.
0: 没错.
1: LOU 검색해 보세요. 몸무게가 어떻게 되세요? 상당히 신뢰되는 질문인데 해볼까요?
0: 它多重?
1: 직역하면 얼마나 무겁니에요?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서 저 되게 무거워요. 워헨종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킬로그램 말씀하셔야죠.
0: 对了,我们还常问你多大?
1: 아, 多大? 얼마나 크니? 머리 사이즈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0: 年纪.
1: 예, 年纪, 나이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你多大?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认识, 多, 뒤에 이름절 형용사 올 때 어떤 뜻인지 배워봤습니다. 고수가 되는 지름길 51페이지 함께하시죠.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how가 좋다 혹은 대답할 때는 뭐 알겠습니다 이 정도는 아실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강조입니다. 수러, 동사나 형용사 앞에 있으면 때로는 매우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날씨 참 덥네.
0: 今天天气好热.
1: 선생님 알았으니까 저 다음 페이지 볼게요. 아니죠. 날씨를 모르셨으면 외우셔야죠. 덥다, 러 아니고
0: 러.
1: 러. 오늘 알바름 많이 나오네요. 런시. 커피, 자, 카페이 아니고
0: 카페이.
1: 그렇죠. 카페이도 아니고 다시 한번
0: 카페이.
1: 커피가 꽤 비싸네.
0: 카페이 好贵.
1: 꾸이 아니고 UI 사이에 에 넣어서 꾸에이 好贵 기억하시고요. 밖이 너무 춥다야.
0: 外面好冷.
1: 저는 성조 잡아드릴게요. 삼성은 삼성이니까 앞에 하오이성, 하올렁. 삼성이 마지막 글자면 올리지 마세요. 하올렁, 보통 그렇게 안 해요. 하올렁. 남동생 키 진짜 크다.
0: 弟弟好高.
1: 그 어디에도 키라는 말이 없어요. 사람한테 까오로 쓰면은 IQ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봐도 키니까 굳이 키, 뭐 身高 혹은 个子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거죠. 너무 빨랐나요, 여러분? 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0: 个子.
1: 个子, G-U-Z-I 혹은
0: 身高.
1: 身高, 身体 할 때 身, 그리고 높다, 高 한번 검색해보세요. 옷 진짜 예쁘다.
0: 衣服好漂亮.
1: 모든 여기서 예문을 非常, 很, 太, 真 이런 걸로 호환할 수 있습니다.
0: 是的. 네. 还有我们看电影的时候或者看电视剧的时候 经常说好好吃.
1: 아,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好好吃.
0: 네, 女生们 经常这么说.
1: 좋은 지적입니다. 好好吃. 이게 똑같은 말을 두 번 한 게 아니에요.
0: 네.
1: 好吃, 맛있다. 앞에 很 대신에 好를 쓴 거죠.
0: 是的.
1: 와, 너무 좋은 예문입니다. 한 번 더 들어볼게요.
0: 好好吃.
1: 요거 반드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0: 好的, 一起进入深化练习.
1: 52페이지 함께 하십니다. 아빠가 이 일을 아신다야.
0: 爸爸知道这件事.
1: 그렇죠. 우린 다 알단데 이렇게 쓰임새가 다르죠. 知道. 知道 하지 마시고 약간 디귿 느낌으로 知道 이게 예쁠 것 같아요. 내가 온다가 아니라 내가 할게 주동적인 느낌을 줄 때 쓰는 라인입니다.
0: 我来吧.
1: 네가 해라.
0: 你来吧.
1: 이렇게 가는 거죠. 설거지를 막 하려고 그래요. 친구가 야야야 我来吧 이렇게 가는 거죠. 얼마나 기다려야 해요?
0: 要等多久?
1: 더 빠르게 한번 들어볼까요?
0: 要等多久?
1: 선생님, 이거 어디서 쓰는 말이에요?
0: 经常用吧.
1: 맛집에서.
0: 对呀.
1: 식당에서 종업원분들한테.
0: 需要等的地方都要用.
1: 아, 그렇죠. 여러분, 이거 이 야오는 여기서 무슨 뜻이에요? 조동사로서 하려하다 해야 한다. 당연히 여기서는 해야 한다가 되겠네요.
0: 没错.
1: 나 전혀 잘 몰라.
0: 我不认识那个男生.
1: 여러분께 난샹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보렌시, 뿌렌시 아니에요. 보렌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내 동료야.
0: 他是我的同事.
1: 더 한번 넣어봤습니다. 我同事 혹은 我的同事. 서로 인사해.
0: 你们认识一下.
1: 요거 좀 발표하세요, 여러분. 认识一下, 한번 알아보자. 이게 아니라 완전 의역이에요. 서로 한번 이렇게 알아가 보세요.
0: 이게 没错.
1: 직역이고 의역하면 서로 인사하세요.
0: 是的.
1: 정말 많이 쓰는 말이죠. 你们认识一下. 좋습니다. 실력 따지기 여러분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사랑의 잔소리고요. 무조건 무조건 다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54페이지에 있는 여러분 골탕목이다.
0: 穿小鞋.
1: 아주 재밌어요. 아니 외국인이 한국어로 골탕 먹여요.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0: 음흠.
1: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0: 어,
1: 옛날에 진짜 이런 게 있었죠. 작은 신발을 일부러 신키는 거죠. 네. 이것도 A 게이 B 촨샤오시에 이렇게 하면은요. A가 B를 골탕 먹이다.
0: 쓰는
1: 겁니다. 네. 어, 사장님이 자주 나를 교묘하게 괴롭히네. 지금 54페이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장님.
0: 라오반.
1: 오, 자주.
0: 장창.
1: 나에게 작은 신발을 신킨다. 이게 직역이지만 의역하면 괴롭힌다예요.
0: 给我穿小鞋.
1: 자, 삼성 이성. 아아, 샤오시에 들리십니까? 그럼 왕 선생님이 전체 문장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따라해볼게요.
0: 老板 常常给我穿小鞋.
1: 다 같이 시작. 老板 常常给我穿小鞋. 오, 좋습니다. 선생님. 이런 걸 이제 좀 더 어려운 말로 관용어라 그러죠. 네, 제가 중국에서 유학할 때 이런 세 글자짜리 관용어를 하루에 한 개씩 외웠던 기억이 나요.
0: 와, 你好厉害.
1: 아,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0: 음흠.
1: 제가 세 글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 그 보호하다가 중국어로 보호하다 두 글자.
0: 바호.
1: 자, 이제 선생님 아마 눈치챘을 거예요. 우산.
0: 산.
1: 어, 그럼 바호산.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세요. 바호산 이게 뭐예요? 보호하는 우산이에요. 어, 이게 사실 좋은 뜻이.
0: 아닌 것 같아요.
1: 아닌 것 같아요. 재밌는 건 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면 이 세 글자가 보통은 안 좋은 상황이 좀 많더라고요. 관용어가.
0: 오, 是这样吗?
1: 네. 선생님, 바호산 딱 들었어요. 한국어로 어떤 뜻이 떠오릅니까?
0: 아,
1: 약간 보호막, 보호세력.
0: 아.
1: 백 이런 거 그죠?
0: 아, 어쨌든 백.
1: 백 그죠? 핸드백 말고요.
0: 네. 그렇죠.
1: 그래서 가장 제가 내 백이야. 다시 워더 바호산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좋은 뜻으로 쓰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이. 이렇게 여러분도 요새 SNS가 얼마나 잘 됐습니까? 뭐 너튜브 이런 거 다 검색을 하셔서 여러분들 우리 또 중국어 EBS에도 관용어가 엄청 많아요.
0: 맞죠.
1: 참고로 여기서 약간 커밍아웃을 하자면 저 중국어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어요.
0: 네.
1: 너무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청취 한번 해보시고요. 꼭 한번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0: 你们认识多久了?
1: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0: 我是王老师.
1: 다음 시간에 不见不散.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르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0: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1: EBS 초급 중국어.
0: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2: 大家好，我是王老师.
0: 복습 많이
2: 살길이다.
0: 두 문장을 여쭤보겠습니다. 여유 있게 입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어, 서로 인사하세요. 하나, 둘, 셋.
2: 你们认识一下.
0: 오, 알다. 지난 시간 알 발음 认识 요거 잘하셔야 됩니다. 어, 너희들 알고 지낸 지 얼마나 됐어?
2: 你们认识多久了?
0: 한 번 더.
2: 你们认识多久了?
0: 자, 자매품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야오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2: 야오等多久?
0: 그렇죠. 야오等多久? 요것도 같이 외워두시면 식당에서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7강. 오, 보니까 너 오늘 기분이 좀 좋아 보인다.
2: 我看你今天心情不错啊.
0: 와, 뭔가 길죠? 잠시 후에 방금 말씀하신 문장이 아주 잘 들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단어부터 살펴보시죠. 오면 이치라이 카인샤. 56페이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는
2: 我看.
0: 한국어로 딱 이거예요. 내가 볼 땐 말이지 이거예요. 그죠? 나는 본다. 이런 해석도 있겠지만 문장 맨 앞에 我看 다음에 뭔가 문장이 쫙 오잖아요. 그럼 내가 볼 땐 말이지. 그러니까 비슷한 말로 뭐我觉得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내 생각에는. 좋아요. 기분.
2: 심情.
0: 오, 인터뷰할 때 많이 나와요.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라고 할 때. 네, 기분이 어때요?
2: 심情怎么样?
0: 怎么样? 이게 어때? 이런 뜻입니다. 心情很好 하면 기분이 매우 좋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어, 제가 지금 很好 했죠? 같은 말로?
2: 不错.
0: 와우, 不错. 재밌는 건 이 不错 앞에 很不错, 真不错 모두 다 사용할 수 있죠?
2: 是的.
0: 좋습니다. 우리는 못모기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가 보통 뒤에 있죠? 중국은 앞에 있습니다.
2: 因为.
0: 물론 우리도 한국어로 왜냐하면이라고 하면 앞에 쓸 수 있겠지만 사실 일상생활에서 한국인들은요, 선생님, 왜냐하면이란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 아하, 那么经常用 뭐뭐 때문에.
0: 네, 뭐뭐 때문이죠. 아하.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경험을 일반화하면 안 되지만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리고 월급을 내주다, 지급하다 할 때 이 글자를 씁니다.
2: 파.
0: 근데 사실 월급 받았다라고 할 때도 이거 쓰죠, 선생님?
2: 是다.
0: 받았다의 뜻도 의역하면 있어요. 볼게요. 월급.
2: 공지.
0: 공지 아니고 공지. 한글의 지보다 약간 좀 힘을 빼보세요. 다시 한번.
2: 공지.
0: 자, 바로 가시죠, 그럼. 오늘 중국어로.
2: 今天.
0: 나.
2: 我.
0: 나 오늘 월급 받았다. 여러분 먼저 해보세요. 오, 왕 선생님.
2: 今天我发工资了.
0: 今天我发工资了.今天이 주어 뒤에 들어가서 我今天 가볼게요.
2: 我今天发工资了.
0: 그렇죠. 근데 선생님께서 보통 주어 뒤에 날짜나 이런 요일을 쓰시는데 오늘 예문 들 때 지금 今天을 앞으로 땡기셨어요, 맨 앞에.
2: 强调的时候.
0: 그렇죠. 바로 오늘 받았다라는 오늘을 강조할 때 저렇게 앞으로 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 재밌네요. 아, 그래? 어쩐지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 어쩐지.
2: 난과이.
0: 3월호부터 함께 하신 분들은 이거 한 다섯 번은 나왔습니다. 난과이보다는 약간 힘을 빼시고 난과이 좋을 것 같아요. 해야 한다.
2: 네.
0: 이것도 많이 강조드리겠습니다. 동사나 형용사, 즉 수로 뒤에 있으면 떠라고 읽지만 수로 앞쪽에 있으면 라고 읽습니다. 뭐뭐 해야 한다. 중국어에 선생님 해야 한다 많잖아요. 뭐 인가이도 있고 야오도
2: 야오.
0: 있고. 오늘 그중에 하나 배운 거예요. 한턱 내다.
2: 请客.
0: 아하, 해야 한다랑 한턱 내다가 있는 거 보니까 대충 본문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2: 한턱 내야 한다.
0: 내야 한다. 아직 보지 마시고요, 본문은요. 오, no problem. 문제 없어.
2: 没问题.
0: 그렇죠. 나 5천 원만 빌려줄 수 있니?
2: 没问题.
0: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 단어들이 어떻게 본문에 녹아져 있는지 한번 같이 눈을 감고 들어보겠습니다. 오마 이치라이 팅이샤.
3: 第七课，我看你今天心情不错啊。我看你今天心情不错啊。因为今天发工资了。难怪呢，那得请客呀。没问题。我看你今天心情不错啊。 因为今天发工资了。难怪呢，那得请客呀。没问题。
0: 여러분, 중국어는요, 띄어쓰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보시자마자 어떻게 해요? 나는 너를 본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죠? 문맥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내가 보니까 너 오늘 기분이 되게 좋아 보인다.
2: 我看你今天心情不错啊.
0: 오, 선생님께서는 띄어있지 않고 그냥 我看你今天 바로 가셨는데 선생님, 이건 어때요? 我看你今天 이렇게는 어때요?
2: 可以啊.
0: 아, 약간 띄어읽어도 괜찮아요? 我看你今天心情不错啊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2: 是的.
0: 좋아요. 어, 오늘 월급 받았기 때문이야.
2: 因为今天发工资了.
0: 문맥상 여러분.

0: 사실 근데 인웨이를 안 써도 그냥 전혀 문제 없죠. 여러분께 인웨이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그래서 좋았구만 기분이. 어쩐지
1: 난과에나
0: 너 빼고
1: 난과에
0: 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어우, 그럼 쏴야지.
1: 나데이 칭크아
0: 자, 나는 저것이란 말도 있지만 때에 따라선 그러면, 그렇다면 이렇게 쓰이죠. 어? 그럼 나는 나 원어? 이렇게 그죠.
1: 맞죠.
0: 네. 여기서 맨 뒤에 아는 역시 어기조사 가벼운 말투고요.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 데이 이성입니다. 나 데이 아니고 나 데이 올릴게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1: 나데이 칭크아
0: 그렇죠. 어, no problem.
1: 没问题.
0: 문제 없어. 没问题. 좋아. how로 바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주
1: 으흠.
0: 둘 관계가 아주 좋은 것 같네요. 네, 바로 쏜다고 하네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역시 눈을 감고 들어보시는데요. 훨씬 더잘 들릴 거예요. 한번 이제 나이 팅 이下.
2: 我看你今天心情不错。
3: 因为今天发工资了。难怪呢，那得请客呀。
4: 没问题。
2: 我看你今天心情不错。
4: 因为今天发工资了。
2: 难怪呢，那得请客呀。
4: 没问题。
0: EBS 초급 중국어 58페이지 어퍼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복습이에요. 내가 보니까, 네, 걔안올것 같아.
1: 我看他不会来。
0: 자, 후이가 아니라 UI 사이에 에 넣어서 후에이에요. 부후이 아닙니다. 보헤라이. 선생님, 호의 뜻이 할줄 안다도 있고, 할 것이다도 있고, 아, 제가 수업 시간에 자주 졸곤 했지, 하고 나다의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헤에는 어떤 뜻이 좀 우리가 보면 됩니까?
1: 할 것이다.
0: 할 것이다. 그렇죠.
1: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0: 보호에는요, 여러분, 할줄 모른다란 말도 있지만, 안할 것이다. 할 것이다의 부정문이니까, 안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까, 걔, 안올 거야. 다시 갑니다.
1: 我看他不会来。
0: 저도 그렇고, 초급자분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호의 뜻이 할줄 안다예요. 그래서
1: 是的。
0: 보통 할줄 안다라고만 해석을 많이 하실까봐 제가 지금 강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옷 아주 잘 맞는 것 같아.
1: 我看这件衣服很合适。
0: 어울리다, 적합하다. 한번 들어볼게요. 형용사 두 글자.
1: 合适。
0: 合适, 很合适. 재밌네요. 옷.
1: 衣服。
0: 옷의 양사가 바로
1: 见.
0: 네, 내가 보니까 이옷 아주 어울려. 잘 맞아. 한번더 들어볼게요.
1: 我看这件衣服很合适。
0: 이렇게 말씀하시면은요, 옷 사이즈가 잘 맞다도 되고, 옷이 어울린다. 다 되는 거죠, 선생님?
1: 是的。
0: 그렇습니다. 어쩐지 발음 또 들어볼래요. 여러분, 외워야죠.
1: 难怪。
0: 그가 매일 달리기를 한다. 어쩐지 몸이 이렇게 좋더라.
1: 他每天跑步，难怪身体这么好。
0: 이렇게 예쁜데, 저렇게 예쁜데라고 할 때, 저머하오. 이렇게 비싼데,
1: 这么贵,
0: 이렇게 멋있는데, 하나, 둘, 셋.
1: 这么帅,
0: 그렇죠. 야, 중국어 너왜 배워? 이렇게 어려운데?
1: 这么难,
0: 너 중국어 왜안 배우니? 이렇게 재밌는데.
1: 这么有意思,
0: 이렇게 가는 거죠. 와우, 저머. 좋아요. 그녀가 어제 잠을 안 잤어.
1: 他昨天没睡觉。
0: 여러분, 완료의 부정은 may입니다. 그리고 may 뒤에 러 쓰지 마시고요. may 쉐이자오 혹은 자오를 빼고
1: 没睡。
0: 또 됩니다. 어쩐지 지금 아주 피곤해하네.
1: 怪不得现在很累。
0: 맞아요. 난과의 같은 말로
1: 怪不得。
0: 이두 단어 모두 단독으로 쓸수 있습니다. 아, 너 어제 10시간이나 잤어? 어쩐지 오늘 쌩쌩하더라. 난과의, 과이보다 이렇게. 좋아요. 고수가 되는 지름길에서 칭크에 대해서 좀더 심화학습을 해보겠습니다. 59페이지. 발음 들어볼게요. 한턱 내다.
1: 请客.
0: 보통 우리가 칭을 플리즈로 많이 알고 계신데, 여기선 여러분, 한턱 내다의 동사의 뜻으로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있는 크 보이시죠? 그게 손님, 객자죠, 여러분? 네. 금요일에 팀장님이 한턱 낸대.
1: 星期五，经理请客。
0: 经理 별표하세요. 선생님, 이 经理가 한국어에서는 뭔줄 아세요? 경리.
1: 아하。
0: 경리는 어때요? 좀,
1: 会计吗？
0: 네, 좀 낮아요, 직급이.
1: Uh-huh.
0: 낮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직리가

0: 어때요? 높잖아요.
1: 음흠.
0: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부장님, 팀장님 이렇게 직급의 개념이 아예 달라요, 여러분.
1: 아, 这样啊.
0: 예, 요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1: 팀리,
0: 좋아요. 친구가 나에게 밀크티를 사준다. 자, 지금부터 집중이에요.
1: 朋友请我喝奶茶.
0: 일단 밀크티.
1: 奶茶.
0: 삼성 이성. 아, 아, 奶茶 들려야 되고요. 어떤 걸 강조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도 그렇고 그냥 한턱 낸다라고 하면 칭커만 썼잖아요.
1: 음흠.
0: 내가 너한테 피자를 쏠게. 내가 너한테 밀크티를 쏠게라고 할 때 예를 들어 피자. 제가 그냥 피자라고 할게요. 워칭커 피자 이런 말은 없습니다.
1: 不行的.
0: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이미 커가 목적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올 수 없습니다. 정 그 쓰고 싶은 어떤 그 음식을 쓰고 싶으시면 커를 빼시고 갑니다. 친구가 나에게 밀크티를 사준다. 보이시죠? 한 번 더.
1: 朋友请我喝奶茶.
0: 반드시 허 아니면 吃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볼게요, 그럼. 선생님이 나한테 피자를 쏜다.
1: 老师请我吃披萨.
0: 그렇죠. 먹다 吃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장님이 모두에게 고기를 사준다.
1: 老板请大家吃烤肉.
0: 고기를 사준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딱 봐도 뭔가 삼겹살 아니면 한우 이런 거잖아요. 구운 고기니까
1: 네.
0: 그냥 고기 러를 쓰는 게 아니라 烤肉를 꼭 써줍니다.
1: 是的.
0: 로 아니고 오유는 어예요. 러, 러 기억하시고요. 먹다, 吃 보이시죠? 친과 함께 쓰이는 패턴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제 더 쉬울 거예요. 누나가 나에게 햄버거를 사주네.
1: 姐姐请我吃汉堡.
0: 그렇죠.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에서는 이게 吃허가 안 들어가요. 누나가 나한테 햄버거 사준다라고 하니까 먹다가 안 들어가니까 보통 빼먹어요, 이거를.
1: 아, 是的.
0: 어때요, 선생님? 姐姐请我汉堡 하면
1: 能听懂.
0: 어, 알아들어요.
1: 음흠.
0: 하지만 틀린 말이죠.
1: 네, 我们经常会把动词放进去的.
0: 아, 동사를 반드시 넣어야 한대요.
1: 음흠.
0: 직장 동료가 나에게 커피를 산다. 역시 마시다가 어디에도 없죠? 하지만 꼭 집어넣습니다.
1: 同事请我喝咖啡.
0: 오, 카페이 아니고 카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还有啊, 我们不说请客你.
0: 아, 내가 너한테 쏠게. 我请客你. 그렇죠. 그런 말 없어요.
1: 네, 我请客하면 돼요.
0: 맞아요. 我请客. 아니면 客 빼고
1: 我请你.
0: 我请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음흠.
0: 필기하고 계시죠?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1: 一起进入深化练习.
0: 60페이지 함께 하십니다. 보아하니.
1: 看起来.
0: 요게 왜 표현 한 걸음 더냐면은 우리 지금 본문에서 뭐 배웠습니까?
1: 我看.
0: 我看. 뭐 일맥상통하는 분위기죠? 좋아요. 보아하니 너 되게 요새 바빠 보인다.
1: 看起来你最近很忙.
0: 오, 삼성이성. 아, 아, 很忙.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조금 궁금해하실까 봐. 어, 안 궁금하신가요? 起来는 원래 무슨 뜻이죠, 여러분? 일어나.
1: 是的.
0: 동사 뒤에 있으면 그 뜻이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오늘은 이거 배워보세요. 뭐뭐해 보니에요.
1: 맞아요.
0: 들어보니.
1: 听起来.
0: 어, 사용해보니.
1: 用起来.
0: 입어보니.
1: 穿起来.
0: 뭐 느끼시는 거 없나요, 여러분? 起来 뜻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입다, 사용하다, 용, 뭐 听, 穿 이런 동사를 모르면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가 와서 우리는 안 갔어. 제가 이거 왜 가져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어디에도 왜냐 하면 때문이야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인과관계를 말할 때 in way, a, 所以, b를 꼭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가 중국어로
1: 所以.
0: 오, 간장이랑 똑같네요. 간장이 영어로 소이 소스인데. 요거 오프라인 때문에 많이 웃는데.
1: 네. 네.
0: 갈게요. 비가 왔기 때문에 우린 안 갔어. 시작.
1: 因为下雨,所以我们没去.
0: 안 갔다니까 완료부정 may. 비가 오다 샤위 안 됩니다. 비 오다 발음 다시 들어보고 싶어요.
1: 샤유.
0: 샤유. 샤유 꼭 기억하시고요. 수오가 아니라 굳이 한글로 표기하면 수어예요. 수어이. 네. 어쩐지 걔는 매일 날마다 이렇게 신나더라.
1: 怪不得 他天天这么开心.
0: 즐겁다, 신나다라고 할 때 이 단어, 开心, 마음이 열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매일매일, 물론 매일, 天도 있지만 날마다.
1: 天天.
0: 그렇죠. 우리도 매일이란 말이 있고 날마다란 말이 있잖아요. 딱 그 정도 어감 차이입니다, 여러분. 어, 식당에서 다 드셨습니까? 이제 계산할 때 쓰는 말이에요.
1: 服务员买单.

0: 아니 진짜네 그죠? 후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를 빼세요. 후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 매운 티 같은 말로 두말 하면 잔소리지.
1: 那还用说？
0: 한번 더.
1: 那还用说？
0: 내일 이거 할 거지? 아 그럼 물론이지. 매운 티 완전 같은 말이에요. 다시 들어볼게요.
1: 那还用说？
0: 뭐더 말할 필요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선생님. 선생님 궁금해요. 선생님이 아무래도 중국인이니까 매운 티 나 하용 쇼 같은 말인데 두개 중에 굳이 고르려면 어떤 걸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1: 그대 달아요.
0: 그때 달라요. 맞아요.
1: 네.
0: 아, 정말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도 집요하게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 고르세요.
1: 아, 如果对方需要我表示同意的时候，
0: 아, 동의를 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할 때.
1: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这个时候呢，那还用说？
0: 아.
1: 예를들어别人说啊，선생님너무멋있지않아요？그럼그때는제가那还用说？
0: 그렇죠. 예문이 참 짠듯이 마치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우리
1: 네.
0: 고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실력 따지기 꼭 풀어보시고요. 무조건 담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我看你今天心情不错啊。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2: EBS 초급 중국어.
1: 안녕하십니까, 성건입니다.
3: 大家好，我是王老师。
1: 복습 많이
3: 살길이다.
1: 두 문장 여쭤보겠습니다. 아이, 매원티 두 말하면 산소리지 문제 없어. 매원티 같은 말로.
3: 나还用说?
1: 사자성어처럼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들어볼게요.
3: 나还用说?
1: 좋아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보니까 너 오늘 아주 기분이 좋아 보인다.
3: 我看你今天心情不错啊.
1: 한 번 더.
3: 我看你今天心情不错啊.
1: 복습을 두 개씩 하는데 하나 더 할래요. 내가 보니까 我看 기억나십니까? 같은 말로 보아하니. 하나, 둘, 셋.
3: 我看.
1: 네, 我看 혹은 같은 말로 看起来.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 지금 표현한 걸음도 복습한 거예요, 여러분. 60페이지 기억나십니까? 자, 지금 복습이 잘 돼 있는 분들, 너 왜 그래? 눈이 완전 빨개.
3: 怎么了? 眼睛这么红.
1: 8강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단어부터 살펴볼게요. 오만 이치나이 카인샤. 64페이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3: 怎么了?
1: 사용처는 보통 안 좋은 상황이 좀 많더라고요. 10개 중에 8개는 안 좋은 곳이 많습니다. 그죠? 갑자기 울고 있어요, 누가.
3: 怎么了?
1: 그렇게. 날씨 왜 이래?
3: 怎么了?
1: 앞에 天气 한번 집어넣을까요?
3: 天气怎么了?
1: 너 왜 그래?
3: 你怎么了?
1: 이런 식으로 말이죠.

0: 눈.
1: 엔진.
0: 아, 여러분,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무조건 안 좋은 뜻은 아니에요. 막 누가 너무 기뻐하고 있어요. 그럴 때도
1: 예, 可以用.
0: 아, 왜 그래? 뭔 일이야?
1: 怎么了?
0: 怎么了? 눈.
1: 엔진.
0: 삼성경성. 아하. 할머니.
1: 奶奶.
0: 우리.
1: 我们.
0: 너네들.
1: 你们.
0: 눈.
1: 眼睛.
0: 괜찮죠, 여러분? 그리고 설마 얀이라고 읽으신 분 안 계시겠죠? Y를 I로 바꾸세요. IAN은 이 안이 아니고 이 N입니다. 眼睛 기억하시고요. 안 좋은 소식입니다. JING에다가 사성을 체크해 볼게요.
1: 眼镜.
0: 제가 쓰고 있는 겁니다. 뭐죠?
1: 眼镜. 안경.
0: 안경을
1: 眼镜.
0: 눈은
1: 眼睛.
0: 이건 중국어 안 배우신 분들은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라고 하겠네요. 어렵다. 이렇게 모모한데
1: 这么
0: 이렇게 빨간데
1: 这么红.
0: 그렇죠. 빨간색, 홍색 할 때 그 홍입니다, 여러분. 这么红. 어젯밤, 昨天晚上, 줄여서
1: 昨晚.
0: 그러네요. 오늘밤, 今天晚上, 줄여서
1: 今晚.
0: 여러분들이 먼저 하세요. 그럼 내일밤은요? 두 글자로 하나, 둘, 셋.
1: 明晚.
0: 明晚이 뭐의 줄임말이에요?
1: 明天晚上.
0: 그렇죠. 소설.
1: 小说.
0: 저 이 단어 볼 때마다 예전 유학 시절이 떠오릅니다, 선생님. 제가 처음 이 단어 공부할 때 이거 작게 말하다 이렇게
1: 외웠어요.
0: 네. 왜냐면 작을 소자에 말하다니까 그건 줄 알았는데 소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요. 회, UI 사이에 에 넣어서 회.
1: 회.
0: 아니 불자 집어넣어서
1: 不会.
0: 자, 회 뜻 세 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할 줄 안다, 할 것이다, 하곤 한다. 不会는 안 할 것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할 것이다의 반대말이겠죠?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할 줄 몰라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뭐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쓰이나 봐요. 졸리다, 졸음이 오다.
1: 困.
0: 饭 집어넣어서
1: 犯困.
0: 이렇게 한 글자로 그냥 困 해도 괜찮죠, 선생님?
1: 可以다.
0: 네, 犯困. 여러분, 저 이 犯 글자에 지금 별표를 하시고요. 이 犯은 여러분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뭔가 재발하다, 범죄할 때 이 犯과 함께 많이 쓰입니다. 괜찮다, 상관없다.
1: 没事儿.
0: 정말 많이 쓰는 표현. 제가 감사합니다 할 테니까 선생님 이거 한번 써주세요. 谢谢.
1: 没事儿.
0: 미안합니다 할게요. 对不起.
1: 没事儿.
0: 이렇게 다 받아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没事儿. 일 없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말이죠. 한 잔할 때 잔을 이렇게 합니다.
1: 杯.
0: 그럼 여러분 먼저 하세요. 한 잔. 하나, 둘, 셋.
1: 一杯.
0: 오, 청취자분들 지금 이杯 일성으로 하시는 분 계시네요. 숫자 1 다음에 일성이 오면은 숫자 1이 사성으로 바뀝니다. 이杯 이렇게 발음하세요. 커피.
1: 카페이.
0: 우리는 커피 한 잔 그러죠? 중국은 숫자가 먼저 오고 그 다음 양사, 그 다음 커피입니다.
1: 一杯咖啡.
0: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 뭐뭐 하면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는데 잠시 후에 본문을 통해서 한번 들어볼 건데 일단 발음만 해볼게요.
1: 就行.
0: 아이유 사이에 오 넣어서 지어우, 就行 이렇게 암기하지 마시고 제가 이따 패턴, 꿀팁 알려드릴게요. 우리 눈을 감고 대화문 들어보겠습니다. 오만 이치라이 팅이샤.
2: 第八课怎么了眼睛这么红怎么了眼睛这么红昨晚看小说看到两点你呀今天不会犯困吧没事儿多喝两杯咖啡就行怎么了眼睛 这么红昨晚看小说看到两点你呀今天不会犯困吧没事儿多喝两杯咖啡就行
0: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너 왜 그래?
1: 怎么了?
0: 니 써도 됩니다. 니 써서 해볼까요?
1: 你怎么了?
0: 그렇죠. 근데 보통 안 쓰죠.
1: 네.
0: 눈이 이렇게 빨개?
1: 眼睛这么红.
0: 네, 眼睛这么红. 이렇게 빨간에 어젯밤에 소설책을 2시까지 봤어.
1: 昨晚看小说看到两点.
0: 와우, 문장 구조가 재밌네요. 칸이 두 번 나왔어요, 여러분. 두 번째 칸 뒤에는 따오 보이십니까? 여기서 따오가 뭐죠? 바로 까지.
1: 没错.
0: 우리는 2시까지라 그러죠? 중국은 까지 2시예요. 이런 게 어렵죠. 네, 바로 가시죠. 예문만큼 좋은 게 없어요. 3시까지 공부한다. 하나, 둘, 셋.
1: 学到三点.
0: 学到三点. 공부하다. 学习. 혹은 뭐 学. 学는 배우다. 学习 공부하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야, 너도 참.
1: 니야.
0: 와, 이거 읽을 때 여러분. 니야. 어때요? 이렇게 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니야. 끌면서 말씀하시면 너도 참나 아이고 뭔가 한심한 짓을 했거나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을 때 이렇게 어머니나 아버지께서도 자식한테 많이 쓰는 말투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요. 오늘 조는 거 아니야?
1: 今天不会犯困吧?
0: 이 바 뒤에 물음표는 여러분 뭐뭐 했니? 이게 아니라 뭐뭐인 거 아니야? 이런 말투가 될 수 있습니다.
1: 没错.
0: 자, 그럼 不会 땡땡 바 요거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犯困 犯困 이 발음을 잘하셔야 됩니다. 쿤쿤 하지 마시고 유엔 사이에 으어 들어가서 다시 한번
1: 犯困.
0: 그러니까 오늘 조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不会 땡땡 바 어떻게 보면 약간 반어법이죠, 선생님.
1: 没错.
0: 너는 왜 이 독도 문제로 화를 안 내? 너 한국 사람 아니야? 이 부시 한국인 마. 부시 한국인 마 할 때 그 부시 안이불자의 느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괜찮아.
1: 没事儿.
0: 자, 커피 두어 잔 마시면 돼.
1: 多喝两杯咖啡就行.
0: 에이就行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단어 배울 때就行 이렇게 암기하지 말라 그랬죠? A 하면 돼라고 할 때 A는 보통 문장이에요. 바로 갑니다. 집에서 먹으면 돼.
1: 在家吃就行.
0: 이렇게 더 좋은 소식 맨 뒤에 러 써도 괜찮습니다. 집에서 먹으면 되지 뭐.
1: 在家吃就行了.
0: 좋습니다. 맨 뒤에 러를 써도 전혀 문제가 없죠, 선생님. 没问题라고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没问题.
0: 혹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두 말하면 잔소리지.
1: 那还用说.
0: 그렇죠. 여러분 66페이지 보시기 전에 다시 한번 눈을 감고 今天 不会 犯困吧 이런 발음 들어보시죠.
2: 怎么了？眼睛这么红？昨晚看小说看到两点。你呀，今天不会犯困吧？没事儿。 多喝两杯咖啡就行。怎么了？眼睛这么红？昨晚看小说看到两点。你呀，今天不会犯困吧？没事儿，多喝两杯咖啡。 就行.
0: EBS 초급 중국어. 오늘 어퍼 포인트와 고수가 되는 지름길은 더더욱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보호의 땡땡 바가 조금 아직까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아빠는 밤늦게까지 일하신다. 까지가 먼저 옵니다. 갑니다.
1: 아빠 工作到深夜.
0: 한번 더 들어볼게요.
1: 아빠 工作到深夜.
0: 자, 뭐 느끼시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따오 뒤에 시간이 보통 온다는 거죠. 구체적인 뭐 3시, 4시도 있지만 밤늦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잖아요. 요거를 꼭 필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10시까지 자고 나서야 기상했다.
1: 他睡到10点才起床.
0: 삼성이성. 아아, 起床 보이시죠? 睡到10点. 일단 우리 이 중국어 선배로서 감히 예측컨대 지금 우리 초급자분들 많이 어려울 거예요. 일단 한국어 어순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헷갈릴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많이 보시고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0시까지 잔다라고 하는데 동사 뒤에 따오 그다음 시간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차이 별표하시고요. 10시가 돼서 야, 그러니까 늦게 일어났다는 걸 좀 더 강조하는 거죠. 이제서야, 겨우, 고작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그제서야 이런 어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 어려운 게 나옵니다. 하지만 왜 가져왔는지 아세요? 그만큼 많이 쓰니까요. 不会 땡땡 바 아까 안 할 것이다 이렇게였죠. 한국어로 이거 추가하세요. 설마 못 모인 건 아니겠지라고 할 때 이 단어 패턴 떠올리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가 설마 안 오는 건 아니겠지?
1: 他不会不来吧?
0: 이 말은 뭐예요? 올 거야 말하는 거죠. 한 번 더.
1: 他不会不来吧?
0: 일단 이런 문장이 왜 어렵냐? 아니 불자가 두 개 들어가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1: 是的.
0: 설마 비가 오는 건 아니겠지?
1: 不会下雨吧?
0: 내일 설마 비가 오는 건 아니겠지?
1: 明天不会下雨吧?
0: 염려가 가득 담겨 있는 말투인 거죠. 그렇죠. 내일 소풍 가나 보죠. 그가 설마 내 생일을 잊은 거 아니겠지?
1: 他不会忘了我的生日吧?
0: 生日 아니고 生日 알 발음 生 벌린 상태에서 알 발음을 하려고 하세요. 生日 입을 다물지 마시고 生 벌린 상태에서 生日 生日 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까먹다, 잊다.
1: 忘了.
0: 보통 왕의 특성상 러를 쓰죠. 까먹었어요, 잊었어요. 忘了. 설마 잊은 거 아니겠지? 你不会忘了吧? 선생님 어때요?
1: 经常用的.
0: 지금 연기 괜찮았어요? 너 설마 잊은 거 아니겠지?
1: 你不会忘了吧?
0: 이런 식으로 설마를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你不会忘了结婚纪念日吧?
0: 아, 결혼 기념일 잊은 거 아니겠죠? 잠깐만요, 시간을 주세요. 네.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이러면 이제 밥을 못 먹습니다.
1: 是的.
0: 제가
1: 초大问题.
0: 큰 문제가 벌어졌다고요?
1: 네.
0: 제가 차리면 됩니다. 67페이지 고수가 되는 지름길 살펴보시죠. 문장 하면 돼, A 하면 돼, 맨 뒤에 러 쓸 수 있지만 오늘은 다 빼봤습니다. 토요일에 가면 되지 뭐.
1: 星期六去就行.
0: 위에 설명 보이십니까? 싱 대신에 뭘 써도 됩니까? How. 혹은
1: 오케이.
0: 오케이 혹은 거의 다 됩니다, 여러분. 걔한테 주면 돼.
1: 给他就 OK了.
0: 정말 이렇게 써요.
1: 是的.
0: 네, 오케이. 이거 영어 쓰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사면 되라고 할 때 이 쥐 떠올리셔야 돼요. 보통 사전 검색하시면 쥐가 뭘 어떻게 나오죠? 오직, 다만 이렇게 외우시면 우리가 못 사용합니다. 너만 사랑해, 이것만 먹을래, 이것만 산다, 뭐뭐만이라고 할 때 동사, 즉 수로 앞에 쥐 잊지 마세요. 부사기 때문에 수로 앞쪽에 위치합니다.
1: 只买这个就行.
0: 마이 뒤에 목적어 와야죠. 这个 뒤에 와야죠. 그죠? 한 번 더.
1: 只买这个就行.
0: 너만 오면 돼.
1: 只要你来就行.
0: 여기에는 패턴이 두 개 있어요. A 하면 돼. A就行도 있지만 A 하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뭐뭐 하기만 한다면이라고 할 때 只要 A就B 이것도 많이 쓰이죠. 조금 긴 문장 해볼게요, 여러분. 다시 듣기를 통해서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기만 한다면 좋은 성적을 얻을 것이다.
1: 只要努力学习. 就能取得好成绩.
0: 천천히 다시 할게요. 열심히 공부하기만 한다면
1: 只要努力学习.
0: 그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이야.
1: 就能取得好成绩.
0: 就能이 할 수 있다예요. 能 그다음 取得 취득하다 좋은 성적
1: 好成绩.
0: 그렇죠. 취득하다가 QU 그리고 DE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취득. 괜찮죠, 여러분? 只要 A, 就 B, 뭐뭐 하기만 한다면이라는 이 패턴 제가 20여 년 전 여러분들 只要 A, 就 B를 방금 말씀드린 그 예문을 통해서 암기했습니다. 좋아요. 고수만 빼주시면 됩니다.
1: 只要不放香菜就行.
0: 너타도 되고 노타도 되고 식자재가 있으면 보통 이제 너타가 됩니다. 고수.
1: 香菜.
0: 넣다, 놓다.
1: 放.
0: 그렇죠. 뭐뭐 하기만 한다면 또 나오죠. 只要. 한번 더 들어볼게요.
1: 只要不放香菜就行.
0: 모두 다 好. 可以로 환할 수 있습니다. 68페이지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1: 一起进入深化练习.
0: 혹시 본문 기억나세요, 여러분? 본문에 칸 두 번 있었어요, 문장에. 그래서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나는 3시까지 드라마를 봤어.
1: 我看电视剧看到三点.
0: 이렇게 이 문장 구조를 기억하시면 분명히 쓰임새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장 만들어 볼게요. 어려우니까 음악

0: 音乐.
1: 듣다.
0: 听.
1: 해볼게요. 나는 음악을 3시까지 들었어.
0: 我听音乐听到3点.
1: 어때요? 괜찮죠? 또 맨날 3시까지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 시간은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내일 설마 화내진 않겠지?
0: 他明天不会生气吧?
1: 화내다, 生气 기억하시고요. 엄마는 내일 가면 된다고 하셨어.
0: 妈妈说明天去就可以了.
1: 에이, 쪼, 거의, 러. 보이시죠, 여러분? 에이 하면 돼. 거의 대신에 싱 써도 괜찮습니다. 마마쇼, 이게 여러분, 엄마가 말한다, 이게 아니라 엄마가 그러는데, 쌤이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표현이죠.
0: 没错.
1: 할아버지가 어제 왜안 왔냐고 그러시는데? 라고 할 때도 예예 쇼 이렇게 출발하는 거죠. 좋습니다. 남동생은 자주 실수를 저지른다.
0: 弟弟常常犯错误.
1: 여기서 fun이 동사예요. 저지르다, 그리고 실수, 잘못이
0: 错误.
1: 错误. 그렇죠. fun은 안 좋은 상황에 쓰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실수하다를 중국어로 犯错误, 잘못을 저지르다, 犯错误 쓰입니다. 아, 너 정말.
0: 你呀,
1: 또 시작이네.
0: 又来了.
1: 또 왔다란 말도 있지만, 아,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또 시작이네.
0: 又来了.
1: 정말 많이 쓰는 한탄 섞인 말투니까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0: 怎么了? 眼睛这么红.
1: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0: 我是王老师.
1: 다음 시간에
0: 不见不散.
1: 不见不散.

0: Talk about challenges in life. Talk about true res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2: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3: 공익광고협의회.
6: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브닝 스페셜의 마스터 유진.
2: And I'm Kristen.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입니다.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을 간단한 곡 소개와 함께 들려드리는 주말 세계음악갱 1부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이번 주 플리의 타이틀은 드라이빙 뮤직입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지금 이동 중에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밝고 경쾌한 음악, 기분 좋은 비트를 느낄 수 있는 드라이브에 어울리는 음악들로 한 시간 채워드리겠습니다. 브라질 가수 알렉산드르 피레스의 에테르나 나모라다, 영원한 연인으로 토요일의 세계음악갱 시동 걸겠습니다.

9월 26일 토요일의 세계 맛깽은 브라질 가수 알렉산드로 피레스의 에테르나 라모라다, 영원한 연인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어디에 계신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위에 있거나 여행지로 향하는 분들도 있으시죠? 막히는 도로에서 더디게 움직이는 차 안에 있는 분들은 좀 답답하실 텐데요. 이럴 때 음악을 들으면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겁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원래 취향보다는 좀 더 빠르고 좀 더 크게 울리는 노래, 더 나아가 내적 댄스까지 이끌어내는 흥겨운 음악이라면 효과가 있을 것 같네요. 이번에는 기차를 타고 거침없이 나아가는 느낌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이탈리아 가수 네크의 술트레노, 기차를 타고, 프랑스 가수 로랑 불지의 파라독살 시스템, 두 곡 함께 하시겠습니다.

로랑 불지의 파라독살 시스템이었고요. 앞서 들으신 곡 네크의 술 트레노 기차를 타고였습니다. 음악 플레이리스트 드라이빙 뮤직 기차에 이어 이번에는 비행기로 높이 날아보겠습니다. 파리의 샤를 드골 공항 그리고 지금은 운항하지 않는 초음속 비행기죠. 콩코드가 등장하는 아주 감각적인 뮤직비디오가 인상적인 곡인데요. 에티엔 다오의 1998년 노래 이데알, 이상 먼저 들으시고요. 지금도 차트에 등장하는 신스팝입니다. 데스글래스의 1989년 히트곡 바야슈 바야슈 여행 여행 이어드립니다.

에뛴다오의 이데알, 이어진 곡 네즈글래스의 바야주 바야주였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드라이빙 뮤직. 이번에는 지금 현재 글로벌 차트 상위권에 올라있는 월드와이드 히트곡 4곡 보내드립니다. 프랑스 DJ 위겔, 영국의 하우스 뮤직 프로듀서 이마엘 엔젤, 그리고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울트라나테가 함께한 Moving to the Sun. 현재 글로벌 차트 1위 곡이고요.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메가 히트곡으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프랑스의 루센조, 페르토리코의 돈 오마르, 그리고 네덜란드의 DJ 티에스토가 함께한 일렉트로닉 레게톤 음악 단사 쿠드로, 티에스토 리믹스 버전이고요. 2010년에 발표된 노래지만 지금도 글로벌 차트 상위권에 올라있는 스테디 히트곡입니다. 벨기에의 스트로마이와 스웨덴의 에릭 하셀레가 함께한 알록 옹당스, 그래서 우리는 춤춘다. 마지막 네 번째 곡은 영국의 래퍼 데이브와 나이지리아 가수 템스가 함께한 곡 레인댄스입니다. 네곡 전해드립니다.

brown eyes. 국제적인 협업으로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낸 노래 네 곡 함께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휴겔, 이마엘 엔젤, 울트라나떼가 함께한 Moving to the Sun, 두 번째 곡 루센초, 도노말, 티에스토의 Danza Kudro, 티에스토 리믹스 버전이었고요. 스트로마이와 에릭 하셀레가 함께한 알로콩당스, 그래서 우리는 춤춘다. 마지막으로 데이브와 템스가 함께한 레인댄스였습니다.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드라이빙 뮤직, 이번에는 2026 북중미 월드컵 노래입니다. 월드컵은 끝났지만 이 노래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모르네요. 콜롬비아의 샤키라와 나이지리아의 브루나보이가 함께한 노래 다이 다이 들으시고요. 계속해서 아프로비츠 메가히트곡이죠. 나이지리아 가수 레마의 Calm Down. 오늘은 미국의 인기 스타 셀리나 고메스가 피처링한 버전으로 전해드립니다.

샤키라와 브루나보우의 Die Die 이어진 곡 레마와 셀리나 고메스의 Calm Down이었습니다. 세 명 플레이리스트 드라이빙 뮤직 이번에는 샤키라를 잇는 콜롬비아 출신 월드스타들의 노래인데요. 세계적인 팝스타와의 콜라보 곡으로 두 곡 골랐습니다.

먼저 말루마와 캐나다의 The Weeknd가 함께한 Hawaii 리믹스 버전이고요. 이어서 세바스티안 야트라와 미국의 존 레전드가 함께한 곡 Tacones Rojos 빨간 하이힐 들려드립니다.

세바스티안 야트라와 존 레전드가 함께한 따코네스 로호스, 빨간 하이힐. 앞서 들으신 곡 말루마와 더 위켄드의 하와이, 리믹스 버전이었습니다. 세계음악갱 토요일 1부, 3명 플레이리스트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평일 코너, 세계음악의 키워드 종합편을 이승열 DJ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도로에서 들으셨던 분들, 오늘 선곡한 노래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도착할 때까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3명 플레이리스트 오늘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드라이빙 뮤직은 스웨덴의 싱어송라이터 리 캐리의 I Follow Rivers, The Magician Remix 버전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면서 내일도 잘 해내는 것. 모든 엄마의 바람일 텐데요. 이게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엔 이런 워킹맘들을 위한 기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더스 헬로워크라는 이름으로 도쿄, 오사카, 삿포로 등 수십 개 도시에 설치돼 있는데요. 일을 구하는 엄마들에게 육아와 병행하기 좋은 일자리를 맞춤으로 소개, 주선해준다고 합니다. 더불어 지역 어린이집 현황 같은 보육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요. 무엇보다 아이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특별한 점인데요. 원하는 시간에 방문할 수 있고 상담을 받는 동안 아이를 돌봄 교사에게 맡길 수 있다니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어디서든 출산과 육아로 엄마의 시간이 멈추지 않게 돕는 것. 함께 더 밝은 내일로 나아가는 비결입니다. EBS 저출생 캠페인. 지금까지 박슬기였습니다.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야사시 초급 일본어 이은미
2: 쇼타입니다.

EBS FM 세계음악기행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계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핀란드의 국민음악이 된 탱고 수오 마리아넨 탱고를 만납니다.

해가 지지 않는 북유럽의 긴 여름. 핀란드에서는 1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남서부 도시 세이나요키로 향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규모가 큰 탱고 음악 축제 땅구 마르키낫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매년 7월 닷새 동안 열리는 이 축제는 도시의 거리를 거대한 야외 무도장으로 바꿔놓습니다. 다양한 연령의 커플들이 애상적인 탱고 선율에 맞춰 춤을 추죠. 핀란드의 탱고 사랑은 본산지 아르헨티나의 둘째 가라면 서러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화를 낸다네요. 심지어 탱고의 원산지가 핀란드다라고 우기는 사람도 적지 않답니다. 핀란드를 대표하는 영화 감독이죠. 자신의 작품 OST에 핀란드산 탱고 음악을 즐겨 넣는 걸로도 유명한 아키 카우르스마키가 그중 한 사람입니다. 이분 말씀하시는 것 좀 들어보십시오. 땅고를 발명한 건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아닙니다. 탱고로 늑대를 쫓아내길 바랐던 핀란드 농부들이었습니다. 수십 년 후 핀란드 선원들이 라틴 아메리카에 이걸 전하면서 아르헨티나에 탱고가 태어난 거죠. 이분 선 좀 넘으시네요. 세계 음악 역사가 증명하는 초기 탱고의 본산지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항구 도시 라보카입니다. 핀란드가 탱고를 접한 건 유럽을 순회하던 무용수와 음악가들이 독일 탱고 음악을 들여온 20세기 초였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시기 핀란드의 국민음악이 되었죠. 전선에 주둔했던 핀란드 작곡가가 독일 군대 행진곡과 함께 러시아 로망스 스타일의 탱고를 접목한 음악이 크게 성공하면서 수오 말리아넨 탱고, 즉 핀란드 탱고라고 부르게 된 이 독자적인 작법이 정착하게 됩니다. 핀란드 탱고는 원조 탱고의 정열적인 정서를 북유럽 특유의 구슬픈 노스텔지어로 재해석했습니다. 닿을 수 없는 이상향에 대한 슬픈 동경을 뜻하는 핀란드어 까이호는 핀란드 탱고의 메인 테마였죠. 장조와 단조를 오가며 극적인 대비를 꾀하는 원조 탱고는 핀란드에 와서 철저하게 애절한 단조를 내세우게 됩니다. 핀란드 탱고는 단조일 때만 진정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랍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 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탱고를 유럽을 거쳐 받아들인 후에 북유럽 문화권 특유의 우울한 서정주의로 재해석하고 국민 음악으로까지 승화시킨 수오 말라이넨 탱고군요. 핀란드 탱고 만나봤고요. 여전히 진화 중이라고 하네요. 얼마 전에 독일의 슐라거를 또 키워드로 소개하고

하기도 했는데 그 북유럽식의 노르딕 슐라거 등등 이런 현재 핀란드의 팝적인 어법 이런 요소들을 또 접목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두곡 듣고 왔습니다. 첫 곡은 1962년 탱고 가수 레이오 따이빨레가 부른 사투마 닿을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뭐 이때부터 땅고 사랑, 땅고 열병이 시작됐다는데요. 핀란드에서 심지어 브리티시 인베이전에 대항하는 그런 게 핀란드 탱고였다는 이야기도 있답니다. 비틀즈의 All My Loving 같은 싱글과도 차트에서 경쟁을 벌였다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이어진 곡은 1994년 세월이 좀 흘러서 이제 핀란드에는 80년대부터 탱고 콩쿠르, 탱고 페스티벌, 탱고 마켓 등등의 이런 제도가 안착이 되어서 그런 경연을 통해서 탱고의 왕, 탱고의 여왕을 뽑기 시작했다는데요. 92년도 탱고의 여왕에 등극한 에이아 칸토울라가 부른 We When 꾸니가 딸, 밤에만 피는 꽃 이었습니다.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스트링 오케스트라 등등 뭐 센터사이저가 들리는 거 보니까 예, 원류 탱고에는 반도네온을 쓰는데 아까 그 아르헨티나의 탱고와 다르게 장조는 버리고 단조만 남았다라고 했듯이 반도네온 대신 아르코디온을 쓰는 게또 핀란드 탱고의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또 슐라거의 요소도 들을 수 있는 게 핀란드만의 탱고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가나에서 하이라이프는 거대한 생활 양식입니다. 사회, 문화, 종교를 아우르는 하이라이프는 가나의 삶 전반에 속속들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결혼식, 장례식, 축제, 축구 경기, 야간 집회 등등 가나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라면 의례, 또 당연히 하이라이프의 멜로디와 리듬이 넘실거립니다. 유네스코 가나 위원회 사무총장 오스만 담바 타히두는 말합니다. 하이라이프는 가나 사람들이 음악과 춤을 통해서 행복, 슬픔, 평화, 심지어 사치까지 표현한다고요. 사치는 하이라이프의 유래였습니다. 하이라이프, 이 뜻부터 상류 사회의 삶을 가리키니까요. 1920년대 영국 식민지였던 가나가 골드코스트라 불렸던 시절, 영국 고관 대작들은 아름다운 해안가에 지어올린 고급 클럽과 카지노에서 제국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말쑥한 정장을 차려입고 왈츠, 삼바, 폭스트롯 등 유럽 사교 댄스를 즐겼죠. 정작 골드코스트의 원주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거였습니다. 담장 밖으로 흘러나오는 파티의 소음과 음악을 들으면서 누군가 한탄했던 모양입니다. 저들은 상류사회의 삶을 아주 제대로 즐기고 있구나 라고요. 하이라이프 특유의 스토리텔링 기법을 빌려서 말하면 바로 이 순간, 오늘날 가나의 정체성이 된 음악 하이라이프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20세기 초 영국이 가나에서 즐긴 고급 사교 음악은 재즈, 스윙, 브래스 밴드 행진곡이었습니다. 여기에 가나, 넓게는 서아프리카의 전통음악이 접목된 결과가 하이라이프라고 이르는 거죠.

하이라이프는 서구 재즈 음악에서 트럼펫, 색소폰, 어쿠스틱 기타를 가져왔지만 서아프리카 아칸 부족의 전통 멜로디와 리듬 그리고 민담의 틀에서 재구성됐습니다. 특히 기타 주법에서 독자적인 양식을 발전시키는데요. 서구 클래식이나 재즈 기타 대신 아프리카 전통 현악기 세프레와의 주법을 활용하는데요. 그 결과 엄지와 검지 두 손가락으로 줄을 튕기며 특이한 당김음 스타일을 완성합니다. 여기에 서구 스윙 음악의 4분의 4박자를 바탕으로 아프리카의 8분의 12박자 폴리 리듬과 함께 쿠바 전통 타악기 클라베이의 비트를 결합 입체적이면서 춤추기 좋은 사운드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이라이프는 바야흐로 가나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넘어선 세계음악의 거대한 흐름이 되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거장 펠라 쿠티는 하이라이프의 뼈대에 미국 펑크와 소울을 결합 아프로비트를 창시했습니다. 지금도 세계음악 차트를 휩쓸고 있는 아프로비트 음악 역시 하이라이프의 기타 리프와 리듬에 그 뿌리를 두고 있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 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영국 식민지 시절 가나의 음악인들이, 제국 엘리트들이 즐겨 듣던 빅밴드 음악을 그들의 전통 음악과 융합해 탄생시킨 스타일로 훗날 아프로비트, 아프로비츠의 토대가 된 하이라이프 만나봤고요. 음악 두곡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1975년에 발표된 에보 테일러의 Will You Promise, featuring Pat Thomas와 Lola Everett였습니다. 하이라이프가 노래와 멜로디의 음악이었다면 아프로비트는 그루브와 리듬의 음악이었고, 에보 테일러는 이두 세계를 가장 자연스럽게 결합한 인물이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어진 곡은 좀더 일찍, 그러니까 고전 하이라이프의 황금기였던 60년대 후반에 발표된 곡이었습니다. E.T. Mensah and His Tempos의 Day by Day. 이 시절은 독립 이후 하이라이프가 국가적 대중음악으로 소비가 되면서 또 도시 문화의 상징으로도 유행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하이라이프의 완성도를 높게 여러 요소들, 유럽의 무도 음악, 군악, 카리브 음악, 미국의 재즈 등을 통합한 최초의 스타라고 인정받는

30년이 지난 지금 프렌치 터치에는 무엇이 남아있나? 지난 9월 15일 유로뉴스.com 프랑스 문화 섹션에 게재된 특집 기사 헤드라인입니다. 논조는 우울하게 시작합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프랑스를 국제 무대에 올려놓은 전자음악이자 문화운동 프렌치 터치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운동으로서의 구심력을 잃어가고 있다. 지금의 스트리밍 세대들에겐 이전 세대의 추억으로 여겨진다. 프렌치 터치의 구심점 프랑스 전자음악이 국가 무형 문화 유산 목록에 등재된 후 정치 지도자들의 선전 수단으로 전락한 느낌마저 든다. 이렇게요. 하지만 세계 음악의 더 넓은 역사로 시야를 넓히면서 이 논조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3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의 음악 운동은 주변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문화적 규범이 될 수 있다. 프렌치 터치는 그 운동 자체의 침체와 진부함을 벗어나고자 끝없이 변화하고 있다. 새로운 전자음악 세대는 프렌치 터치의 유산을 포용하면서도 거기에서 갇히지 않는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 이렇게 자부심을 되찾으며 결론을 맺습니다. 프렌치 터치의 유행은 끝났지만 그 정신과 사운드는 지금 전자음악의 DNA 속에 남아있다라는 거죠. 어디 뭐 프렌치 터치만의 이야기일까요?

프렌치 터치는 프렌치 하우스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하우스 음악은 4박자 비트에 디스코, 소울, 펑크를 결합, 클럽에서 춤추기 좋게 만든 전자 댄스 음악의 일종이죠. 1987년 7월 프랑스 파리의 유명 클럽 라팔라스에서 프랑스의 하우스 음악 콘셉트의 파티를 기억하면서 이 프렌치 터치라는 말이 처음 탄생했다는데요. 이 파티에 참석한 DJ 중에는 이후 프렌치 터치를 대표하게 될 로랑 야그니에 그리고 데이비드 게타도 있었다는 후문입니다. 정리하면 미국 시카고와 디트로이트에서 탄생한 하우스 뮤직이 프랑스에 가서 재탄생한 결과가 프렌치 터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조 하우스 뮤직과 어떻게 다를까요? 다소 거친 드럼과 소울 스타일을 내세운 원조와 달리 프렌치 터치는 미국 펑크의 화려한 현악 섹션, 동일하게 반복되는 베이스라인과 리듬 패턴, 그리고 1970, 80년대 유로 디스코의 유산을 더했습니다. 여기에 낮은 음역대는 통과시키고 높은 음역대는 깎아버리는 오디오 필터링 기법, 이렇게 조절된 음역대를 파도처럼 일렁이게 만드는 효과인 페이저 기법으로 우주적인 공간감을 만들어냈습니다. 다프트 펑크를 위시한 프렌치 터치의 선구자들은 이런 기법을 거쳐 디스코의 아날로그한 감성을 세련되고 미래주의적인 사운드스케이프로 탈바꿈했습니다. 동시에 샘플링의 미학을 빌려오는 것에서 창의적으로 변모시키는 것임을 각인시켰습니다. 마돈나부터 카냐 웨스트, 두알리파, 더 위켄드 등등 네로라 하는 영미권 스타들도 프렌치 터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글로벌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 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1990년대 프랑스 클럽을 중심으로 세계의 새로운 전자 음악의 붐을 일으킨 프렌치 터치 만나봤습니다. 선구자 가운데 두 아티스트의 음악 소개했습니다. 1997년 다프트 펑크예요. 데뷔 앨범 홈워크 수록곡 Around the World 원곡 길이는 7분이 넘는데요. 오늘은 라디오 에딧 버전으로 한 4분 정도의 길이로 함께 들어봤고요. 음악이 시작하면서 바로 필터링 기법, 페이징 기법 들을 수 있었죠. 웅웅 되다가 선명해지면서 생동감을 느끼는 특유의 질감을 또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뿌리가 미국 흑인 음악, 하우스나 디스코, 펑크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 작가들 스스로도 헌정의 의미로 이 홈워크라는 앨범이 만들어졌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곡은 딱 오늘 들으신 이 곡 한 곡으로 대표되는 왜냐? 더 이상 곡을 만들지 않고 해체했기 때문에 신비감이 있는

그런 프로젝트 그룹이었죠. 다프트 펑크의 도마 방갈테르, 그리고 나머지 또 DJ 프로듀서인 알랑 브락스, 벤자몽 디아몽 세 사람이 함께한 Music Sounds Better With You. 역시 짧은 라디오 에딧 버전이었습니다. 여기도 샘플링이 들어갔죠. 차카칸의 81년도 페이트라는 곡에서의 기타 리프를 샘플링 했고요. 아까 뭐 필터링 얘기가 있었는데 이 곡에서는 프렌치 터치의 그 특유의 질감을 또 설명하면서 등장하는 단어 비트 크러싱, 그러니까 소리에 디지털 왜곡을 발생시켜서 의도적으로 거친 질감을 얻는 그런 선택, 프렌치 터치의 특징 중에 하나로 시그니처 사운드로 언급이 됩니다.

한국, 일본, 중국, 홍콩, 베트남까지 한자 문화권에서 추석 또는 중추절은 이 보름달 축제이기도 하죠. 이날 모두 함께 모여 가을 수확을 자축하고 등불을 밝히고 한 해 중 가장 둥글다고 여겨지는 보름달도 감상한다죠. 중국에서 이 추석이 공식적인 명절이 된 것은 당나라 시대에 속하는 7세기 초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과 달이 다시 만나 완전한 원을 이루는 날이라는 옛말도 이때부터 생겨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중화권에서 가을과 달은 이 독자적인 음악 문화 역사의 토대가 되었다죠. 그 중에서 한나라 시대부터 널리 알려진 곡 한공초이의 한공추월은 중국의 가을, 중추절 그리고 달을 대표하는 고전 음악입니다. 고쟁, 비파, 얼후 등 이 중국 전통 현악기가 은은한 떨림음으로 여백의 미를 강조하고 가을밤 달빛을 소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곡 핑후추이의 평호추월은 20세기 초 홍콩에서 처음 탄생한 곡인데요. 이후 광둥 지역의 중추절 테마가 되었다고 하네요. 잔잔해서 평면처럼 보이는 호수에 뜬 달이라는 뜻이라네요.

대뜽투, 베트남의 추석을 뜻하는 말이랍니다. 베트남의 추석은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아이들을 위한 선물과 행사로 치러집니다. 옛날 베트남의 부모들은 이 봄부터 가을 초까지 농사일로 눈코 뜰 새 없을 만큼 바쁘게 지냈고 수확을 마치고서야 비로소 아이들에게 눈을 돌릴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미안함과 사랑을 담은 선물과 함께 아이들을 위한 축제를 열어주었다죠. 지금 들으시는 곡은 1975년 베트남 중추절에 채록된 청소년 합창단의 중추절 노래 륙덴탕땀 8월의 등불 행진입니다. 현재도 많은 버전을 들을 수 있지만 어린이 합창인 경우가 대부분인 이유죠. 물론 베트남의 가을달에 바쳐진 어른들의 노래는 뭐 왕실 시대부터 지금까지 만들어오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대승투, 베트남의 중추절을 키워드로 왕실 시대에 탄생한 궁중악단 냐냑 음악부터 베트남 전통 목관악기 사오의 연주는 이 중국과 한국의 가을 정서와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 음악의 키워드, 중화권 국가와 베트남의 가을 달맞이 음악이라는 키워드로 함께 하셨습니다. 중국 가수 페이 웡의 노래로 단원 인장구, 우리 오래도록 함께 살아요. 이어서 베트남의 뚜안 응옥의 뉴모아 뚜 하노이, 가을날의 하노이를 추억하며 들으셨습니다. 2시간의 음악 여행 즐거우셨나요?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토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칼바나 같은 거 뺏었습니다.
1: 북극과 가장 가까운 땅, 그린란드. 끝없이 펼쳐지는 설원을 걷다 보면 낯선 표지판 하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 그린란드에만 있는 개썰매 전용 도로 표지판입니다. 썰매견들이 이끄는 개썰매는 뱃길마저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사람들의 발이 되어 그린란드 구석구석을 누빕니다. 이누이트족이 이곳에 뿌리를 내린 후 천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풍경이죠. 언덕을 오를 때면 지친 개들을 위해 사람이 직접 썰매를 밀기도 한다는데요. 하나의 팀이 되어

0: 혹한의 날씨를 뚫고 달리는 그린란드의 사람과 개. 그들의 우애 좋은 삶의 길은 앞으로도 쭉 이어지겠죠?
1: 출발을 외치자 그는 재빨리 올라타고 셀메겐들은 기다렸다는 뜻이 총알처럼 달려갔습니다. 드디어 서른의 동반자 게슬메와 함께 먼 길에 올랐습니다.
0: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2: 돌아보면 낭만은 언제나 반발짝 앞에 있었다. 고작 반발짝인데 거의 전부인 반발짝이어서 거기 서기 전에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 있었다. 그러니 언제나 반발짝의 용기를.
3: 한 발자국, 그것을 내디딜 용기가 생기지 않을 때, 그럴 때 당신의 손 꼭 잡아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낭만을 향해 같이 걸어요, 우리.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티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2: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 교육, 미래 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초급 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 니혼고 쇼타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센슈 하지메타 바카리다요.
0: 지난주에 막 시작했어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막 뭐뭐 했다 라는 동작이나 작용의 끝난 직후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타 바카리다 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게요. 세탁하다.
1: 센탁스루. 센탁스루.
0: 우리는 세탁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어로는 센타쿠라고 합니다. 씻을 선이라고 하는 한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라는 한자음을 취하고요. 일본어에서는 선이라고 하는 한자음을 취해요. 그래서 세탁을 센타쿠라고 발음한답니다. 스르 연결해서 센타쿠스르, 세탁하다. 3그룹 동사입니다. 세탁기는요?
1: 센탁기, 센탁기.
0: 세탁물도 궁금해요.
1: 세탁모노, 세탁모노.
0: 지난달.
1: 先月, 先月.
0: 이번 달은요?
1: 今月, 今月.
0: 다음 달은요?
1: 来月, 来月.
0: 다음 단어 볼게요. 새차.
1: 신차, 신차.
0: 신차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습니다. 신차인데요. 선생님, 이형용사 사용해서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새로운 차.
1: 아타라시이그루마. 아타라시이그루마.
0: 여러분 다 아타라시이그루마 표현할 수 있죠. 마찬가지 다름없음.
1: 도요. 도요.
0: 도요. 마찬가지 다름없음이란 뜻인데요. 명사 뒤에 바로 도요라는 표현을 붙여서 사용합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마르다.
1: 가와쿠, 가와쿠.
0: 가와쿠, 1그룹 동사입니다. 목이 마르다는요?
1: 노도가 가와쿠, 노도가 가와쿠.
0: 다섯 개.
1: 이츠츠, 이츠츠.
0: 이츠츠, 다섯 개란 뜻인데요. 정말 오랜만에 물건 세기 연습 해볼까요? 한 개부터 열 개까지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보세요.
1: 히토츠, 후타츠, 미츠, 요츠, 이츠츠, 무츠, 나나츠, 야츠, 코코노츠, 토.
0: 여러분, 토츠 아닙니다. 열 개는 토. 다음 단어 볼게요. 시설.
1: 시세츠, 시세츠.
0: 시설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습니다. 시세츠. 마지막 단어죠. 다른 것.
1: 호카, 호카.
0: 호카라고 합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막 뭐뭐 했다에 해당하는 일본어 표현이죠. 타 바카리다 를 배워보려고 해요. 타 바카리다. 조금 전에 막 뭐뭐 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장면에 따라서 뭐뭐 한 지 얼마 안 되었다 라고도 해석 가능한 표현입니다. 동작이나 작용이 끝난 직후 혹은 얼마 지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타 바카리다 라고 했잖아요. 어디에 연결되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동사의 타형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단어로 우리 연습해 볼까요? 먼저 1그룹 동사입니다. 사다.
1: 가을, 가을.
0: 타 바카리다 연결해 볼게요. 막 샀다.
1: 갔다 바카리다, 갔다 바카리다.
0: 가우, 사다라는 의미의 1그룹 동사입니다. 타 바카리다 연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타형을 알아야 되겠죠. 1그룹 동사 중에 우쯔르로 끝난 1그룹 동사는요. 타에 연결할 때 초금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갔다 라고 하는 형태죠. 바카리다 연결해서 갔다 바카리다 라고 하면 막 샀다, 산 지 얼마 안 됐다 라는 뜻을 나타낼 수 있어요. 이번에는 3그룹 동사

0: 잘 연결해 볼까요? 세탁하다.
1: 洗濯する。
0: 타 박갈이다. 연결해 볼게요. 막 세탁했다.
1: 洗濯したばかりだ。
0: 洗濯する 세탁하다란 의미의 3그룹 동사입니다. 타에 연결하고 싶어요. 2그룹 동사, 3그룹 동사는요, 타에 연결할 때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洗濯する 3그룹 동사도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되니까 洗濯した까지 만들었네요. 뒤에 바깥이다 연결해요. 그래서 洗濯したばかりだ. 막 세탁했다. 세탁한 지 얼마 안 됐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봐야겠죠? 이차 지난달에 막 사서 새 차나 다름없어.
1: この車、先月買ったばかりだから、新車同様だよ。この車、先月買ったばかりだから、新車同様だよ。
0: この車、이 차, 先月、지난달에 갔다 바깥이다 까라. 갔다 바깥이다 라고 하면 막 샀다 라는 뜻이에요. 문이 끝난 형태 뒤에 카라 연결하면요. 이유원이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갔다 바깥이다 까라. 막 사서 막 샀기 때문에 신샤도요다요. 여러분, 명사 뒤에 너요 연결하면은 앞에 나온 것과 다름없다 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샤도요다 라고 하면 새 차나 다름없 다라는 의미고요. 뒤에 종조사 요 연결해서요.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 살펴볼게요. 그 셔츠는 막 세탁해서 아직 안 말랐어요.
1: そのシャツは洗濯したばかりですから、まだ乾いていません。そのシャツは洗濯したばかりですから、まだ乾いていません。
0: 그 셔츠는 세탁したばかりですから 세탁したばかりだ라고 하면 막 세탁했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정중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다를 데스로 바꾸면 되겠네요. 세탁したばかりです. 막 세탁했어요라는 표현이에요. 마찬가지로 문이 끝난 형태 뒤에 카라 연결해서요. 이유원이 나타냅니다. 세탁したばかりですから 막 세탁해서 마다 아직 가와이테이마센 가와크 마르다라는 표현인데요. 테이르 연결했어요. 가와이테 이르라고 하면은 말라 있다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진행일까요? 아니면은 결과의 상태일까요? 그렇죠. 말라서 그 상태가 유지된다라는 의미의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일 거예요. 그런데 뒤에 부정이에요. 가와이테 이마생 아직 안 마른 상태예요.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해석할 때는 아직 안 말랐어요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동환기 꿀팁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동사의 타형에 연결돼서 뭐뭐한 지 얼마 안 됐다, 막 뭐뭐 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타 박가리다 라는 표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실은 이 박가리는요, 명사에 연결될 때는 뭐뭐 정도, 뭐뭐만이란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요. 뭐뭐 정도로 사용되는 예부터 살펴볼까요? 다섯 개 정도 주세요.
1: 5つばかりください。
0: 이츠츠 바까리 그다사이. 이때 바까리는요, 정도라는 뜻을 나타내요. 이번에는 뭐뭐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바까리 한번 살펴볼까요? 요즘 비만 내리고 있다.
1: 最近雨ばかり降っている。
0: 最近 요즘 아메 바까리 비만 흩데이르 내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타 바까리다를 사용해서 질문에 답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이 케이크 드세요.
1: このケーキどうぞ。
0: この ケーキ, 이 케이크 넣어줘 드세요 라는 뜻이죠. 대답해 볼게요. 밥을 막 먹었다.
1: ご飯を食べたばかりだ。
0: 고항어 타베타 바까리다. 밥을 막 먹었다 라는 뜻이네요. 타베르 먹다. 타 바까리다 연결해서 타베타 바까리다. 타베르는 이그룹 동사예요. 이그룹 동사에 타 연결할 때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타베타 바까리다라는 표현 나왔고요. 밥을 막 먹어서 배가 부르다.
1: ご飯を食べたばかりでお腹がいっぱいだ。
0: ご飯を食べたばかりで 밥을 마-

0: 먹어서라는 표현이에요. 타베다 바카리다라고 하면 막 먹었다인데요. 문을 연결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다의 연결형인 데를 사용하면 되죠. 그래서 타베다 바카리데 막 먹어서 오나카가 이빠이다 배가 부르다라는 문장이 만들어졌네요. 좀 전에 밥을 막 먹어서 배가 불러요.
1: さっきご飯を食べたばかりでお腹がいっぱいです。
0: さっき라고 하면 좀 전에 방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さっき, 좀 전에 고항오 타베타 바카리데 밥을 막 먹어서 오나카가 이빠이 데스 배가 불러요. 이번에는 이 케이크 드세요. 다시 물어보고요. 제대로 답해 볼게요. 이 케이크 드세요.
1: このケーキどうぞ。
0: 마지막 문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밥을 막 먹어서 배가 불러요.
1: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でも、さっきご飯を食べたばかりでお腹がいっぱいです。
0: 누군가가 나에게 케이크를 먹으라고 권했어요. 그러면 먼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야겠죠? 네모. 그런데 하지만 사키 좀 전에 고항오 타베타 바카리데 밥을 막 먹어서 오나카가 이빠이 데스 배가 불러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어요.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까요?

0: 店長、水泳を習っているんですか？
1: 先週始めたばかりだよ。なかなか楽しいよ。
0: へえ、私も水泳には興味があります。店長のスクールはどうですか？
1: できたばかりだから、施設もきれいだし、先生も優しくていいよ。
0: でも、月謝が高いですよね。
1: 他のスクールより、ちょっと高めだね。
2: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김지우가 마스노야에서 요시다 점장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3: 店長、水泳を習っているんですか？
2: 店長, 점장님, 수영을 習っているんですか? 배우고 계신가요? 라는 표현이에요. 날아우 배우다라는 의미의 1그룹 동사 테이를 연결해서 날아떼이르 배우고 있다 뒤에 은데스까 연결해서 설명을 요구하고 있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店長、水泳を習っているんですか？
2: 이어서 보면요.
3: 先週始めたばかりだよ。なかなか楽しいよ。
2: 응이라고 대답하고 있네요. 先週 지난주에 하지메타 바카리다요. 하지메르 시작하다. 타 바카리다 연결합니다. 2그룹 동사니까 동사 마스형에 연결해요. 하지메타 바카리다. 막 시작했다라는 표현. 뒤에 종조사 요를 사용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나카나카 타노시요. 나카나카는요. 긍정문에서는 상당히 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타노시 재미있다라고 하는 의미. 뒤에 종조사 요 마찬가지로 정보를 제공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先週始めたばかりだよ。なかなか楽しいよ。
2: 이어서 보면요.
3: へえ、私も水泳には興味があります。店長のスクールはどうですか？
2: へえ、와, 감정을 표출하고 있네요. 私も, 저도, 수영에는 興味があります. 직역하면 흥미가 있어요. 라는 표현인데요. 일본어에서는 관심이란 뜻으로 興味라고 하는 단어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텐초노 스쿠르와, 직역하면 점장님의 교실은 이라는 표현이지만, 점장님이 다니는 수영 교실은 이란 뜻이겠죠. 도데스까? 어때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へえ、私も水泳には興味があります。店長のスクールはどうですか？
2: 이어서 보면요.
3: できたばかりだから、施設も綺麗だし、先生も優しくていいよ。
2: できたばかりだから, できる라고 하면 생기다란 의미의 2그룹 동사, 타 바까리다 연결하고 싶어요. 2그룹 동사는 동사 맞습니다.

0: 수영에 연결하면 되죠. 네키타바카리다. 생긴 지 얼마 안 됐다라는 표현. 문이 끝난 형태 뒤에 카라 연결해서 이유원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키타바카리다 카라.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시세츠모 키레이다시. 시설도 깨끗하고 키레이다. 문이 끝난 형태 뒤에 접속조사 시 열거하고 있습니다. 센세모 야사시크테 이요. 센세모 야사시. 선생님도 친절하다. 접속조사 테 연결하고 싶어요. 이형용사는 어미를 크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야사시크테 친절해서 이요. 좋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できたばかりだから、施設も綺麗だし、先生も優しくていいよ。
0: 이어서 보면요.
1: でも、月謝が高いですよね。
0: 데모, 하지만 げっしゃが 高い ですよね. 한달 수강료가 비싸죠.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でも、月謝が高いですよね。
0: 이어서 보면요.
1: うん、他のスクールよりちょっと高めだね。
0: 이렇게 대답하고 있고요. 호카노 스쿨 요리 다른 수영 교실보다 저또 좀 다카메다네. 비싼 편이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うん、他のスクールよりちょっと高めだね。
0: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店長、水泳を習っているんですか？
3: うん、先週始めたばかりだよ。なかなか楽しいよ。
2: へえ、私も水泳には興味があります。店長のスクールはどうですか？
3: できたばかりだから施設もきれいだし。先生も優しくていいよ。
2: でも、月謝が高いですよね。
3: うん。他のスクールよりちょっと高めだね。
0: カタカナ조각모음필수외래어를익혀볼까요？
1: フード、フード、
0: フード、음식、식품이고요。
1: スナック、スナック、
0: スナック、간식、スネック입니다。
1: ドリンク、ドリンク。
0: ドリンク、음료、ドリンク란뜻인데요。발음좀있을까요？
1: はい。プードゥ는 F 발음 때문에 후도 라고 발음합니다. 자음에도 주의해 주세요.
0: 랜덤 박스 지식, 화로가에서 피어난 불향, 로바다야키의 비밀. 로바다야끼는 손님 바로 앞에 있는 전통화로 이로리에서 해산물, 채소, 고기 등 신선한 재료를 숯불에 구워 먹는 일본식 선술집입니다. 구운 음식은 긴 주걱으로 건네며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눈앞에서 완성되는 불향 가득한 요리를 맛볼 수 있는데요.
1: 네, 맞습니다. 이 로바타야키라는 말은 화로라는 뜻의 로에 가장자리를 뜻하는 하타, 그리고 구이라는 뜻의 야키가 결합된 말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미야기현 센다이의 한 한토 요리점에서 처음 선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0: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1: 초급 일본어 이음입니다.
2: 야사시 니혼고 쇼타 데스.
1: 오늘의 타이틀은요?
2: 클래스의 아츠마리가 아르노데 겟세키시마스.
1: 과 모임이 있어서 결석할게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이유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조사 노데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게요. 멀다.
2: 도이. 도이.
1: 도이. 멀다라는 의미의 이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가깝다는요?
2: 치카이.
1: 치카이. 마찬가지로 이 형용사죠. 막히다, 붐비다.
2: 고무. 고무.
1: 고무. 막히다, 붐비다 라는 뜻의 1그룹 동사입니다. 사고.
2: 지코. 지코.
1: 사고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네요. 지코. 교통사고는요?
2: 고츠지코. 고츠지코.
1: 모임은요?
2: 아츠마리. 아츠마리.
1: 아츠마리. 모임입니다. 여러분, 이 아츠마리는 어디에서 나온 말일까요?
2: 아츠마루.
1: 아츠마루. 1그룹 동사입니다. 여러분, 일본어의 동사는요? 동사 마스형으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 마스형으로요. 아츠마루, 모이다 라는 의미의 1그룹 동사. 1그룹 동사의 마스형은요?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츠마리, 모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다음 단어 볼게요. 결석하다.
2: 겟세키스루. 겟세키스루.
1: 겟세키스루. 결석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겟세키, 그 뒤에 스르 연결해서요. 겟세키스루, 결석하다. 3그룹 동사인데요. 지각하다.
2: 지코크스루. 지코크스루.
1: 지각은 지코크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스르 연결해서 지코크스루라고 하면 3그룹 동사죠. 지각하다. 참가하다는요?
2: 상카스루. 상카스루.
1: 참가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으면 상가입니다. 이 뒤에 스르 연결해서 상카스루라고 하면 참가하다. 마찬가지로 3그룹 동사가 되겠네요. 매주.
2: 마이슈. 마이슈.
1: 매일은요?
2: 마이니치. 마이니치.
1: 조금 전에 매주 보기는 했지만 한 번 더 해볼까요? 매주.
2: 마이슈. 마이슈.
1: 매월.
2: 마이츠키. 마이츠키.
1: 마지막으로 매년은요?
2: 마이토시. 마이토시.
1: 마지막 단어입니다. 또, 다시.
2: 마타. 마타.
1: 마타. 또 다시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이유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조사 노데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노데는요. 형식명사 노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유 원인을 나타내는 대가 연결된 표현이에요. 합쳐서 노데.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의미의 이유 원인을 나타내죠. 앞뒤 상황에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나타낼 때 많이 사용하고요. 여러분, 노대 조금 전에 이 노는 형식명사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형태에 연결할까요? 그렇죠.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노대는요, 굉장히 격식을 갖춘 정중한 느낌의 접속조사이기 때문에요. 일상생활에서 정중형 뒤에 노대 연결하는 것이 일단 허용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라면 노대는 명사 수식형에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동사라면은 보통형에 연결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노대 자체가 정중성을 가지고 있어서 앞에 정중한 형태, 즉 마스형 같은 것도 일부 허용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단어 싹트육에 나온 단어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먼저 동사입니다. 1그룹 동사인데요. 가다.
2: 이크

0: 이끄
1: 노데 연결해 볼게요. 가기 때문에
0: 이끄노데 이끄노데
1: 이끄노데 가기 때문에 라는 표현이에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노데에서 노는 형식 명사예요. 그런데 우리말로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노데에서 노는 것 대는요?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이유를 나타내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 대 자체가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이유 원인 나타내는데요. 왜 노대도 뭐뭐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해석해요? 여러분 노는 뭐뭐 것. 직역하면 뭐뭐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에요? 앞에 나온 사항에 대해서 뭔가 설명해서 이유를 나타내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정중하고 격식 갖춘 느낌을 준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형용사에 한번 연결해 볼까요? 멀다.
0: 도이, 도이,
1: 노대에 연결해 볼게요. 멀기 때문에.
0: 도이노데, 도이노데.
1: 더이노대. 멀기 때문에 라는 표현이에요. 이 형용사의 명사 수식형은요? 그렇죠. 이의 형태로 바로 연결할 수 있죠? 그래서 더이노대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우리 확인해 볼까요? 다음 주부터 해외 출장을 가기 때문에 이번 주는 그 준비로 많이 바빠요. 来週から다음 주부터 海外 出張に 行くので 海外 出張に 行く 해외 출장을 가다라는 표현이죠. 뒤에 노대 연결하고 싶어요. 여러분, 동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보통형에 연결하면 되거든요. 이끄노대 가기 때문에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갔기 때문에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런데 보통형이에요. 그런데 갔기 때문에 과거를 나타내죠. 어떻게 연결하면 될까요? 이끄의 과거형, 즉 있다의 노대 연결해서 있다노대라고 하면 되겠네요. 건슈와 이번 주는 서너 준비대, 그 준비로인데요. 여러분, 서너 준비대, 이때 대가 뭐예요? 이후 원인을 나타내는 바로 노대에 연결된 그 대가 되겠습니다. 도테모, 많이, 매우, 이소가시데스, 바빠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다음 문장 볼까요? 집에서 회사까지 멀기 때문에 항상 5시에 일어나요.
0: 家から会社まで遠いので、いつも5時に起きます。家から会社まで遠いので、いつも5時に起きます。
1: 家から会社まで、집에서 회사까지 遠いので、멀기 때문에 遠い 멀다 이 형용사. 명사 수식할 때 이의 형태로 바로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이노데 멀기 때문에 이츠모 항상 거진이 오키마스 5시에 일어나요가 되었습니다. 자동환기 꿀팁 살펴볼게요. 이후 원인을 나타낸 접속조사 노데는 명사 수식형에 연결한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 명사에 노데 연결할 때는요? 명사가 뒤에 명사를 수식할 때는 조사 노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요, 명사가 노대에 연결할 때는요, 노 하면 안 됩니다. 나의 형태로 수식하는 거. 그래서 명사 나노대 그냥 하나의 표현처럼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문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은 휴일이어서 집에 있어요.
0: 今日は休みなので家にいます。
1: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이후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조사 노대를 사용해서 질문에 답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왜 늦은 건가요?
0: どうして遅れたんですか？
1: どうして、 왜, 어째서, 遅れたんですか? 늦은 건가요? 라는 표현이에요. 遅れた, 늦었다 라고 하는 표현인데 여러분, んですか? 이때 응은요? 원래는 형식명사 노의 회화체 표현이에요. 우리말로 것에 당하는 거죠. 그래서 직역하면 왜 늦은 거예요?가 되었는데요. 왜 늦었는지 이유를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이유를 대답해야겠네요. 길이 막히다.
0: 道が混む。
1: 미치가 코무.

0: ので 사용해 봅니다. 길이 막혀서 늦었어요.
1: 道が混んでいたので遅れました。
0: 미치가 콘데 있다노데 오크레마시다. 미치가 콘데 있다. 길이 막혀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때의 상황, 상태를 전달하기 위해서 테 이르라고 하는 형태가 사용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콘데 있다 보통형으로 끝났네요. 동사는 보통형으로 뒤에 명사 수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콘데 있다노데 막혀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요. 오크레마시다. 늦었어요. 사고로 길이 막혀서 늦었어요.
1: 事故で道が混んでいたので遅れました。
0: 지코 대 사고로 사고 때문에 지코 뒤에 사용된 대 유언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고로 길이 막혀서 늦었어요.
1: すみません。事故で道が混んでいたので遅れました。
0: 스미마셍 죄송합니다. 지코 대 사고로 사고 때문에 미치가 콘데 있다노데 길이 막혀서 오크레마시다. 늦었어요.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까요?

0: 山崎先輩、来週の読書会ですが、クラスの集まりがあるので欠席します。
1: そうですか。残念です。
0: 来週は私が好きな西野圭吾がテーマなので参加したいんですが。
1: クラスの集まりを優先してください。読書会は毎週ありますから。
0: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もうこんな時間。次の授業が始まるので行きますね。
1: はい、また今度。
2: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문예 동아리 방에서 왕린과 야마사키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3: 山崎先輩、来週の読書会ですが、クラスの集まりがあるので欠席します。
2: 야마사키 선배님, 라이슈노 독서카이 데스가 다음 주 독서 모임 말인데요. 크라스노 아츠마리가 아르 노데, 크라스노 아츠마리가 아르, 과 모임이 있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아르, 보통형으로 끝났고요. 이유 원인을 정중하게 나타내고 싶어요. 뭔가 설명하고 싶은 거죠? 노데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아르 노데, 있어서 있기 때문에 欠席します, 결석할게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山崎先輩、来週の読書会ですが、クラスの集まりがあるので欠席します。
2: 이어서 보면요.
3: そうですか、残念です。
2: そうですか。그래요? 残念 です。 아쉽네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そうですか、残念です。
2: 이어서 보면요.
3: 来週は私が好きな西野圭吾がテーマなので参加したいんですが、
2: 来週와다음 주는 私が 好きな, 제가 좋아하는 니시노 게이고가 테마 나노데, 니시노 게이고가 주제여서 라는 표현이에요. 테마 나노데, 유의해서 한번 볼까요? 테마, 명사입니다. 뭐뭐이기 때문에 노데 연결하고 싶어요. 명사에 노데를 연결해서 이유원이 나타낼 때는 나의 형태로 연결하는 거. 그래서 테마 나노데, 주제여서 주제이기 때문에 가 되었습니다. 상카시타인데스가 참석하고 싶지만 이라는 표현입니다. 상카시타이데스 해도 되는데요. 상카시타인데스 응이 들어갔어요. 뭔가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문이 끝난 형태 뒤에 가 연결하면요. 뭐뭐인데 뭐뭐이지만 이란 의미를 나타낼 수 있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来週は私が好きな西野圭吾がテーマなので参加したいんですが、
2: 이어서 보면요.
3: クラスの集まりを優先してください。読書会は毎週ありますから。
2: 클래스의 아츠마리오 유센시테 그다사이. 과 모임을 우선해 주세요. 테 그다사이 뭐뭐 해 주세요라는 표현 나왔네요. 독쇼카이와 독서 모임은 마이슈 매주 아리마스카라 있으니까요. 아리마스 있습니다. 문이 끝난 형태 뒤에 카라 연결하면 이유 원인 나타낼 수 있습니다.

0: 문자도 이유원을 나타내고 노대도 이유원을 나타내지만 노대는 설명의 의미가 부과된 조금 더 격식 갖춘 정중한 표현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クラスの集まりを優先してください。読書会は毎週ありますから。
0: 이어서 보면요.
1: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もうこんな時間。次の授業が始まるので行きますね。
0: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감사합니다. 아, 뭐, 건나 시간. 직역하며, 아, 벌써 이런 시간이라는 뜻인데요. 자연스럽게,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 정도면 될까요? 次の 授業가 다음 수업이 하지마르노데 시작하기 때문에 行きますね. 갈게요, 가볼게요. 하지마르 시작되다. 뒤에 노데 연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もうこんな時間。次の授業が始まるので行きますね。
0: 이어서 보면요.
1: はい、また今度。
0: はい, また今度. 네, 다음에 또 봐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はい、また今度。
0: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山崎先輩、来週の読書会ですが、クラスの集まりがあるので欠席します。
3: そうですか、残念です。
2: 来週は私が好きな西野圭吾がテーマなので参加したいんですが。
3: クラスの集まりを優先してください。読書会は毎週ありますから。
2: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もうこんな時間。次の授業が始まるので行きますね。
3: はい、また今度。
0: 가타카나 조각 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까요?
1: 셰프, 셰프.
0: 셰프, 요리사, 셰프라고 하는 뜻이고요.
1: 오더, 오더.
0: 오더, 주문입니다.
1: 테이크아웃, 테이크아웃.
0: 테이크아웃, 테이크아웃이란 뜻인데요.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1: 하이, 아웃은 일본어로 아웃이라고 발음하기 때문에 테이크아웃은 테이크아웃이라고 합니다.
0: 랜덤 박스 지식, 조상을 기리고 가을을 맞이하는 일본의 추분의 날. 매년 9월 20일, 23일 무렵 찾아오는 추분의 날은 세상을 떠난 가족과 친지를 추모하는 일본의 국가 공휴일로 올해는 9월 23일 수요일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일본어로 슈분노히라고 하는데요. 1948년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며 조상을 공경하고 고인을 추모하는 날입니다. 또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이 시기에 조상을 가까이 느낀다라고 하는 불교적 믿음과 결합하면서 추분을 전후한 일주일인 피안, 즉 오희강에는 무덤을 찾아 참배하고 묘석을 전석껏 돌보는 선묘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0: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

0: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1: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0: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1: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빛나고 있어. 마치 별처럼.
2: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성과가 나왔음을 나타내는 접속조사죠. 논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게요. 가을,
1: 아키, 아키.
0: 아기, 가을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한번더 복습해 볼까요? 봄,
1: 하루,
0: 여름,
1: 낮츠,
0: 가을,
1: 아키,
0: 겨울.
1: 후유.
0: 그 다음에 무슨 단어 나올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예상 가능하시죠? 사계절은요?
1: 시키.
0: 시기라고 합니다. 아직.
1: 마다, 마다.
0: 시합, 경기는요?
1: 시아이, 시아이.
0: 시합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는 음으로 읽는데요. 합은 뜻으로 읽어요. 그래서 시합은 일본어로 시아이라고 합니다. 지다.
1: 마케르, 마케르.
0: 마케르. 이 그룹 동사인데요. 이기다는요?
1: 카츠, 카츠.
0: 카츠, 1그룹 동사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1: 一生懸命, 一生懸命.
0: 좀 길죠? 一生懸命, 열심히 라는 뜻인데요. 열심, 이 자체가 한자어잖아요. 그래서
1: 熱心に.
0: 熱心に 라는 표현도 열심히 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비다, 고프다.
1: 스크, 스크.
0: 스크, 비다, 고프다란 뜻의 1그룹 동사입니다. 배가 고프다.
1: 오나카가 스크, 오나카가 스크.
0: 오나카가 스크라고 하면 되는데요. 의태어를 사용해서 배가 고프다라는 표현 만들 수 있잖아요.
1: 오나카가 베코베코, 오나카가 베코베코.
0: 베꼬베꼬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오나카가 베꼬베꼬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마르다, 살이 빠지다.
1: 야세르, 야세르.
0: 야세르, 이 그룹 동사인데요. 그럼 살이 찌다는요?
1: 후토르, 후토르.
0: 후토르, 1그룹 동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어네요. 보이다,
1: 미에르, 미에르.
0: 미에르, 이 그룹 동사인데요. 이 보이다는 무엇무엇이 보이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무엇무엇을 보여주다, 보이다라고 할 때는요.
1: 미세르.
0: 미세르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뭐뭐인데라는 뜻의 접속조사, 논의를 살펴보려고 해요. 이 논의는요, 앞사항에서 당연히 예상 기대되는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말하는 사람의 놀람이나 실망, 그리고 아쉬움 등의 기분이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 논이 어떻게 연결됐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노대라고 하는 접속조사 살펴봤잖아요. 이때 노는 형식명사라고 했어요. 이 논의에 있는 노는요, 마찬가지로 형식명사입니다. 그 뒤에 조사 니가 연결돼서요, 나니나니 노니. 뭐뭐인데라는 의미를 나타내죠. 그럼 어디에 연결될까요? 노가 형식명사니까 당연히 명사 수식형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단어로 우리 연습해봐요. 먼저 1그룹 동사입니다. 있다.
1: 아르, 아르,
0: 논이 연결해볼까요? 있는데
1: 아르노니, 아르노니.
0: 아르노니 있는데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일본어의 동사는요, 명사를 수식할 때요, 보통형이면 됩니다. 여러분, 보통형은요, 쉬운 말로 반말이란 뜻이에요. 아르, 있다 라고 하는 보통형. 뒤에 논이 연결해서 아르노니, 있는데 라는 표현이죠. 그럼, 있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있었다 라고 하는 형태의 논이 연결하면 되는 거죠? 아르에 타를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1그룹 동사인데 우츠루로 끝난 경우에 타를 연결할 때는 초금편이 일어났죠. 그래서 아따, 있었다. 마찬가지로 보통형이잖아요. 이 뒤에 논이 바로 연결하면 돼요. 아따 논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이죠. 이번에는 이 형용사에 한번 연결해 볼까요? 멋지다.
1: 가꼬이, 가꼬이.
0: 가꼬이, 멋있다, 멋지다란 의미의 이 형용사인데

0: 있는데요. 논의 한번 연결해 볼게요. 멋진데.
1: かっこいいのに、かっこいいのに。
0: 가꼬이 노니, 멋진데 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형 용사는 이로 끝나고요. 그 형태로 뒤에 명사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한번 확인해 볼까요? 동생은 내일 시험이 있는데 개인만 하고 있어요.
1: 弟は明日テストがあるのにゲームばかりしています。弟は明日テストがあるのにゲームばかりしています。
0: 弟와 동생은 남동생이죠? 아시다, 내일 테스트가 아르 노니, 시험이 있는데 라는 표현이에요. 테스트가 아르. 아르, 보통형이네요. 그리고 뒤에 노니 연결했어요. 아르 노니. 여러분, 내일 시험이 있다. 이 내용을 들으면 뭔가 뒤에 기대되는 어떤 행동이 있잖아요? 계속 놀더라도 시험이 내일이면 하루는 공부하겠어요. 그런데 라는 의미가 논의에 담겨 있는 거죠. 내가 기대하는 거랑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이런 의미를 나타낼 때 우리는 접속조사 논의를 사용합니다. 게임을 바까리 시대이마스. 개인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까리는요, 명사 뒤에 연결돼서 뭐뭐만이라는 의미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까요? 다음 문장 한번 살펴볼게요. 저 가수는 노래도 잘하고 멋진데 인기가 없어요.
1: あの歌手は歌も上手でかっこいいのに人気がありません。あの歌手は歌も上手でかっこいいのに人気がありません。
0: あの歌手は、저가수는歌も上手で、노래도 잘하고 라는 표현이죠. 잘하다 라고 하면 上手다. 나형 용사가 문을 연결하고 싶을 때는 다를 대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上手 대 かっこいい 노니, かっこいい 멋지다. 여러분, 歌も 上手 대 かっこいい, 노래도 잘하고 멋져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게 기대돼요?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논의가 사용됐어요. 그럼 여러분, 뒤에는 뭔가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내용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갖고 이, 이형용사 이로 끝난 형태로 뒤에 명사 수식합니다. 갖고 이, 논의, 멋진데 니인기가 아리마생, 인기가 없어요. 자동환기 꿀팁 살펴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유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조사, 노대를 배웠는데요. 그때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었어요. 앞에 명사에 노대가 연결될 때는 나, 노, 대였던 거 기억하시나요? 논의도 마찬가지예요. 명사에 논의를 연결할 때는 나, 노, 니가 되는 거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문 살펴볼게요. 가을인데 아직 무척 더워요.
1: 秋なのにまだとても暑いです。
0: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논의를 사용해서 질문에 답해 보려고 합니다.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왜축 처져 있어요?
1: どうして落ち込んでいますか？
0: どうして、왜 어째서 어찌꺼운 데 이마스까? 어찌꺼무, 축 처지다, 침울해지다라는 의미의 1그룹 동사예요. 어찌꺼운 데 이마스까? 축 처져 있어요? 힘이 없어요? 라는 의미인데요. 노력하다.
1: 頑張る
0: 간바르, 1그룹 동사입니다. 경기에 지다.
1: 試合に負ける
0: 시아이니 마케르. 마케르는 2그룹 동사였죠? 노력했는데 경기에 지다.
1: 頑張ったのに試合に負ける
0: 간바타노니. 노력했는데 시아이니 마케르. 경기에 지다. 간바타, 노력했다. 그러면 어떤 게 기대돼요? 내가 노력한 만큼 그런 보답이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간바타, 노니, 노니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 노력해서 뭔가 내가 기대한 바가 있는데 그게 생각처럼 안 됐나 보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간바타 노니, 노력했는데 시아이니 마케르, 경기에 지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경기에 지고 말았어요.
1: 一生懸命頑張ったのに、試合に負けてしまいました。
0: 一生懸命 열심히 頑張ったのに 노력했는데 시아이니 負けてしまいました 경기에 지고 말았어요. 테시마우 뭐뭐 하고 말다 뭐뭐 해버리다 라는 뜻 기억하고 계시죠?

0: 정보를 제공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そうなんだ。細く見えるのに意外と高いね。食事制限より運動をした方が体脂肪率は下がるよ。
0: 이어서 보면요.
1: そうなんですか。
0: そうなんですか?그렇군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지우 さん、いつも元気なのに今日はどうしたの？
3: お腹が空いて、実は今ダイエットしているんです。
2: え？そんなに痩せているのにダイエット？
3: 体脂肪率が30%近くあるんです。
2: そうなんだ。細く見えるのに意外と高いね。食事制限より運動をした方が体脂肪率は下がるよ。
3: そうなんですか?
0: カタカナ조각모음필수외래어를익혀볼게요.
1: テイスト、テイスト。
0: テイスト、맛、풍미란뜻이고요.
1: トッピング、トッピング。
0: トッピング、トッピング、고명이란뜻입니다.
1: サイズ、サイズ。
0: サイズ、크기, 사이즈 란 뜻인데요.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1: 하이トッピング라고할때중간에조금이들어가고 ING 발음이라서 끝에 응그 라고 해야 합니다.
0: 랜덤 박스 지시 건강 검진은?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리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말에서 건강검진이란 말은 질병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몸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일본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1: 건강진단이라고 합니다. 일본어로는 건강검진 대신 건강진단이라는 한자어를 사용하는데요. 줄여서 갠신이라고도 부르며 법정 정기 검진이나 일반적인 신체 검사를 말할 때 널리 쓰입니다.
0: 다른 표현도 있죠.
1: 하이, 단순 기본 검사를 넘어서 암이나 성인병 등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입원하거나 하루를 온전히 써서 종합적으로 정밀하게 건강 검진을 받는 독특한 표현으로 민겐도쿠가 있습니다.
0: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어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週もお疲れ様でした。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우선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같은 걸 사진이나 엑셀 파일로 만들어 개인 메일이나 웹하드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인인증서는 PC보다 USB 외장하드처럼 이동 저장 장치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만 연결해 사용하세요. 또 보안카드를 갖고 다니기보다 핸드폰 문자 서비스, OTP 카드를 통해 그때그때 일회성 인증을 받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EBS 초급 중국어. 안녕하세요, 성근입니다.
2: 大家好，我是王老师。
1: 복습만이
2: 살길이다.
1: 두 문장 여쭤보겠습니다. 남동생은 자주 실수.

0: 술을 저지른다. 저 혼자 지금 교재 보고 있습니다. 저 지금 68페이지 복습이에요. 바로 나와야 됩니다. 시작.
1: 弟弟 常常 犯错误。
0: 실수하다. 잘못을 저지르다. 다 됩니다. 세 글자.
1: 犯错误。
0: 좋아요. 어? 너왜 그래?
1: 怎么了？
0: 니 집어넣어서.
1: 你怎么了？
0: 눈이 완전 빨개.
1: 眼睛这么红。
0: 그렇죠. 저뭐홍 뭔가 늦게까지 뭘 했나 보죠? 선생님, 원래 우리 두 개씩 복습하잖아요.
1: 嗯哼。
0: 하나 더 하고 싶어요.
1: 好吧。
0: 나 음악 3시까지 들었다?
1: 我听音乐。听到三点。
0: 이야, 요거 정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필기해 두시고요. 나중에 사용하신 다음에 사용했다고 자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국어, 너이 간식 먹어본 적 있니?
1: 你尝过这个点心吗？
0: 어? 한번더 들어볼게요.
1: 你尝过这个点心吗？
0: 분명히 먹어본 적이 있다는데 먹다 吃 이게 어디에도 안 들리죠? 잠시 후에 그 비밀이 밝혀집니다. 단어부터 살펴보시죠. 오만 이치 라이 카인샤. 72페이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맛보다.
1: 长
0: 아까 선생님께서 읽으신 게 이거였어요. 완전 의역해서 먹어본 적 있느라고 한 건데 살짝 맛보다라고 할때이 글자
1: 长
0: 보통 근데 안녕하세요. 시식 코너입니다. 맛좀 보세요라고 할때두번 씁니다. 한번 뭐뭐 해보다, 잠깐 뭐뭐 해보다.
1: 常常
0: 왜냐하면 맛을 잠깐 보는 거니까
1: 是的
0: 니 장봐 이런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장창 두 번째 장은 경성으로 동사를 중첩할 땐한 글자짜리 두 개, 두 번째는 경성입니다. 자,
1: 可以说尝一下，
0: 장이샤
1: 尝
0: 혹은
1: 一尝，
0: 장이장 다 되죠. 그렇죠. AA 혹은 AEA 꼴로도 호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에이 이샤 다 같은 말입니다. 뭐뭐 한적 있다.
1: 过，
0: 동사 뒤에 쓰면은 경험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조사입니다. 와본 적 있어요?
1: 来过，
0: 들어본 적 있어요?
1: 听过，
0: 오, 맛본 적 있어요?
1: 尝过。
0: 이렇게 가는 거죠. 간식.
1: 点心
0: 삼성경성 어려우세요? 도와드릴게요. 삼성경성의 대표 발음 누군지 아세요, 선생님?
1: 不知道，
0: 할머니.
1: 哈哈，奶奶，
0: 우리
1: 我们，
0: 과자 간식
1: 点心，
0: 이거 홍콩에서는 보통 이게 뭐 딤섬이란 뜻이라면서요, 그렇죠? 네,
1: 嗯哼，
0: 이게 홍콩에서는 딤섬이 돼요, 여러분. 네, 근데 대륙 기준으로는 간식입니다, 여러분. 달다 달콤하다
1: 甜。
0: 이것만 보면 이 노래가 떠올라요. 티앤미미
1: 是
0: 그렇죠?
1: 啊，甜蜜蜜。
0: 네, 달다 달콤하다. 쟤네 사랑이 너무 달콤해라고 할 때도 쓰일 수 있죠, 선생님.
1: 是的。
0: 한국어랑 똑같아요, 여러분. 맛볼 때만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간 좀,
1: 有点儿。
0: 알 빼고,
1: 有点。
0: 얼화를 빼면 요 디엔이에요. 얼화를 쓰면 디 알이에요. 요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뒤에 안 좋은 뉘앙스. 좀 어려워.
1: 嗯哼，有点难。
0: 목소리가 좀 크다야.
1: 有点大，
0: 커서 싫은 거죠. 답답해. 목소리가 작아. 좀 작다야.
1: 有点小，
0: 요런 식으로요. 좋아요. 곁들이다, 어울리다.
1: 配，
0: 오, 요거는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고 역시 어떻게 쓰이는지 문장 전체를 보셔야 될것 같아요. 마시는 차.
1: 茶，
0: 오, 비슷하죠? 한번 더.
1: 茶，
0: 공교롭게도 마침 딱 좋다. 다 됩니다.
1: 正好，
0: 단독으로도 많이 쓰이죠, 선생님?
1: 是的。
0: 그럴 때는 딱 좋아 이거죠.
1: 嗯，
0: 정하오 좋습니다. 그러면
1: 那。
0: 저것이란 말도 있지만, 그럼 함께 볼까요? 라고 할 때, 그러면 이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이제 안 보시죠? 그렇죠. 눈을 감고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더 잘 들릴 거예요. 오만 이치 라이 팅이샤.
2: 第9课。 你尝过这个点心吗？
3: 你尝过这个点心吗？
2: 没有，甜不甜？
3: 有点甜，配茶正好。
2: 那我也尝一个。
3: 你尝过这个点心吗？
2: 没有，甜不甜？
3: 有点甜，配茶。正好，
2: 那我也尝一个。

0: 이제 73페이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눈 뜨시고요, 여러분. 네, 갑니다. 너이 간식 맛본 적 있어?
1: 你尝过这个点心吗？
0: 동사 뒤에 구어 잊지 마세요. 배워본 적 있니? 쉐구어마 할때그 구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 장 대신에 칠 써도 전혀 문제 없잖아요.
1: 可以的。
0: 그래요. 이 간식 가볍게 먹어본 적 있어? 뭔가 좀 가벼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1: 嗯哼。
0: 네, 간식이다 보니까. 아니, 무실만 기억하지 마시고,
1: 没有。
0: 없다란 말도 있지만, 대답할 때는 아니라고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 아니요, 매요. 달아, 안 달아?
1: 甜不甜？
0: 이게 직역이고, 의역하면, 티엠마, 달아? 같은 말이죠.
1: 嗯哼。
0: 그냥 강조하는 거예요. 티엠부티엔으로 물어보면, 티엠마라고 물어보는 것보다 조금 실감나게, 달아, 안 달아? 너무 궁금한 뉘앙스가 좀 강하게 담겨 있죠.
1: 没错。
0: 좀 달아.
1: 有点甜。
0: 한번 더.
1: 有点甜。
0: 여기서는 달다고 하는데 요딘을 쓴가 보니까 뭔가 불만족스러운 게 조금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1: 嗯哼。
0: 좀 달아. 그래서 느끼하거나 너무 달면 이런 차랑 좀 마셔줘야 돼라고 할때그 쓰임새입니다.
1: 配茶正好。
0: 차를 곁들이면. 우리는 차를 곁들이면, 중국은 곁들이다가 먼저 오네요. 요새 흔히 쓰는 말 있잖아요. 페어링하다 할때그 느낌이에요.
1: 嗯哼。
0: 페어링하다. 여기엔 이걸 페어링하는 거예요.
1: 아하, 这个配这个。
0: 네,
1: 아하。
0: 페이를 그렇게 암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페어링, 페어링, 페이.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사실 창피한 얘기인데 저 페어링 스펠링도 몰라요.
1: 어, 能听懂就行了呗。
0: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공유 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또
1: 네.
0: 이 차를 곁들이면 좋지. 곁들이다는 좋은 한글이 있잖아요.
1: 而且我们还常说他们俩很配。
0: 오, 타멀랴 헌 페이.
1: 嗯哼。
0: 걔네들 너무너무 잘 어울려.
1: 没错，
0: 네,
1: 어울린다。
0: 어울린다라도 쓰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정하오. 딱 좋아로 쓰이네요, 오늘. 그럼 나도 한번 맛봐볼래. 나도 한번 먹어볼래.
1: 那我也尝一个。
0: 나 워예 장 이거 가볍게 맛볼 때 치보다 장을 쓸 수도 있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 페이 자정하오 요게 가장 난이도가 있었고 가장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我们一起来听一下.
2: 你尝过这个点心吗？
3: 没有，甜不甜？
2: 有点甜。配茶正好。
3: 那我也尝一个。
2: 你尝过这个点心吗？
3: 没有，甜不甜？
2: 有点甜，配茶正好。
3: 那我也尝一个。
0: EBS 초급 중국어 74페이지 어법 포인트 예문과 어법 복습 그리고 예습 해보겠습니다. 예습도 있습니다. 새로운 단어가 있거든요. 나는 베이징에 가본 적이 있다.
1: 我去过北京。
0: 동사 뒤에 구어 보이시죠? 취구어 세게 하지 마시고 뚝 떨어뜨리세요. 사선경성 대표 발음 해볼까요? 아빠
1: 爸爸。
0: 고맙습니다.
1: 谢谢。
0: 남동생
1: 弟弟。
0: 가본 적 있다?
1: 去过。
0: 선생님, 저 너무 편해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이렇게 발음을 예쁘게 해주시니까.
1: 哦，谢
0: 아
1: 谢。
0: 무슨 컴퓨터 같아요.
1: 哦，我今天请客。
0: 오늘 쏜다고 하시네요.
1: 네。
0: 제가 써야죠. 누나는 수영을 배운 적이 없다.
1: 姐姐没学过游泳。
0: 이성경성이 좀 어렵습니다. 아하, 쉐고 대표 발음 할아버지.
1: 爷爷。
0: 배운 적 없다 할때 배운 적 있다. 쉐고 같은 음정이죠. 아하 기억하시고요. 수영.
1: 游泳.
0: 요용. 너그 영화 본적 있니?
1: 你看过那部电影吗？
0: 영화의 양사 바로 그만 쓰지 마시고
1: 不.
0: 아니 불자나 발음이 똑같아요. 뿌.
1: 嗯哼.
0: 뿌만 들으면 우리가 부정문인가? 이게 아닌 거죠. 나부디엔잉 하면 여기서 영화의 양사입니다. 띠에닝 니은 발음 들리면 안 돼요. 띠엔잉 띠엔잉 다시 들어볼게요.
1: 电影.
0: 좋아요. 지금 어법 포인트 1번은 상당히 쉬워요. 사실 그죠? 해본 적 있다는 동사 뒤에 구어, 해본 적 없다는 매의 동사 구어. 좋아요. 그 밑에 것도 우리 청취자분들 충분히 할수 있어요. 요디엔 얼마 집어넣어서
1: 有点儿.
0: 오늘 날씨가 좀더 덥네.
1: 今天天气有点热.
0: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

0: 이상입니다. 요디알러 러 알 발음 또 나왔습니다. 러 아니고 함께 해보세요. 덥다 발음
1: 러
0: 바지
1: 쿠즈
0: 또 사선경성이죠. 취고 바바 쿠즈 바지 바지가 좀 길다야.
1: 쿠즈 有点长
0: 길다
1: 长
0: 그럼 옆에 검색해보세요 여러분. 짧다는 뭐예요? 하나 둘 셋
1: 短
0: D-U-A-N 치면 나옵니다. 좀 짧아
1: 有点短
0: 좋아요. 고수가 되는 지름길에서 정하오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마 이시라이 카인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 나온 정하오는 1번 뜻입니다, 여러분. 오, 75페이지 한번 보시죠. 바지 길이가 딱 맞아.
1: 쿠즈 장단 정하오.
0: 와우, 길이가 중국어로
1: 장단.
0: 짧다가 여기 나왔죠, 그죠? 장단 길고 짧다가 길이로 해석이 됩니다.
1: 음흠.
0: 이런 게 또 있어요. 여러분, 크다가 중국어로 뭐죠?
1: 따.
0: 작다는요?
1: 小.
0: 이 두 글자를 합쳐볼게요.
1: 大小.
0: 이게 한국어로는 사이즈예요.
1: 没错.
0: 别的大小. 有没有别的大小 하면은 다른 사이즈 있어요, 없어요?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딱 맞네.
1: 时间正好.
0: 오, 정하오가 지금 뒤쪽에 있죠, 다. 그리고 마침표가 있죠? 이럴 때는 몸모가 딱 좋아. 딱 알맞다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하나 더 하시죠. 옷 사이즈가 딱 맞네.
1: 衣服大小正好.
0: 바로 나오죠. 사이즈 大小.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정하오도 좋지만 장단 大小 이것도 부수적으로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제 정하오가 뒤에 있기 싫은가 봐요. 맨 앞으로 옵니다. 이러면 때마침 공교롭게도 부사로 쓰입니다. 부사 주제에 주어보다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특수 부사 역할을 하는 부사도 있으니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마침 선생님이 오셨으니
1: 正好老师来了.
0: 우리 그에게 물어보자.
1: 咱们问问他吧.
0: 한번 뭐뭐 해보다 잠깐 뭐뭐 해보다 问问 혹은 问一问 혹은 问一下가 됩니다. 마침 오늘 다들 시간이 있으니 같이 쇼핑 가자.
1: 正好今天都有空一起去逛商场吧.
0: 시간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시지엔, 어, 그게 어딨죠? 시지엔 같은 말로
1: 콩.
0: 그리고 쇼핑 가자인데 하나하나 약간 직역을 해드리면 함께
1: 이치
0: 가다
1: 취
0: 돌아다니다
1: 꽝.
0: 그렇죠. 쇼핑몰
1: 상장
0: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 꽝 상장 하면은 뭔가 쇼핑 가다로 이렇게 의역이 될 수 있다. 괜찮습니까, 여러분? 좋아요. 76페이지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보겠습니다.
1: 好的, 一起进入深化练习.
0: 달다가 중국어로
1: 甜.
0: 형용사에 덜을 집어넣으면 명사가 됩니다. 단 것.
1: 甜的.
0: 그렇죠. 너 단 거 좋아하니?
1: 你喜欢吃甜的吗?
0: 그렇죠. 甜的 하면은 이제 명사가 되는 겁니다. 너 밀크티 마셔본 적 있니?
1: 你喝过奶茶吗?
0: 삼성 이상 아아 奶茶 잊지 마시고요.
1: 여기 우리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0: 어, 어떤 거요?
1: 珍珠奶茶.
0: 아하, 버블 버블티.
1: 네.
0: 여러분, 그 버블티 아시죠? 고무같이 씹히는 맛. 珍珠奶茶라 그래요. 그 珍珠가 한자로 뭔지 아십니까? 바로
1: 진주,
0: 펄. 네, 재밌죠. 전주 나이차. 좋습니다. 커피랑 곁들이면 아주 딱 좋아요.
1: 配咖啡特别合适.
0: 오늘 合适 말고 뭘 배웠죠? 정하오 배웠죠? 대신 여기서 合适 써도 괜찮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무지무지, 特别 발음하실 때 터 아니고 트로 시작해야 돼요. 特别. 선생님, 이 特别를 역시 초급자분들께서 스페셜, 특별하다라고만 알고 계시는데 그런 uh-huh. 뜻이 있어요. 그죠?
1: 有的.
0: 언제 그런 뜻이죠? 很이나 非常 뒤에 와야 돼요.
1: 是的, 他很特别.
0: 어때? 그 지금 말씀하신 예문 他很特别. 그는 매우 특별하다. 이거 좋은 뜻, 나쁜 뜻 다 되나요?
1: 저는 좋은 뜻 더 많이 쓴데. 오. 근데 说话的人如果是别的意思的话也可以.
0: 말하는 사람이 다른 뜻을 가지고 있으면 약간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근데 보통 어, 특별하다. 어, 아주 독특한 친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1: 是的.
0: 좋아요. 그런데 오늘 같이 페이창의 위치에 있으면 그냥 매우 무지의 뜻이에요. 무지무지 맛있어요. 特别好吃.

0: 이렇게 가는 거죠. 좋아요. 나 한번 맛보고 싶다.
1: 我想尝尝.
0: 당연히 我想吃도 괜찮죠. 가볍게 먹는 뉘앙스를 강조할 때 앞으로 여러분 장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두번 썼는지는 계속 말씀을 드리죠. 한번 뭐뭐 해보다, 잠깐 뭐뭐 해보다. 두 번째 동사는 경성이에요. 같이 장장 올리지 마시고요. 스테이크랑 곁들이면 딱 좋지.
1: 配牛排正好.
0: 니우 아니고 아이유 사이에 오 넣어서 니오, 니오, 니오파이 이렇게 발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곁들이다라는 좋은 한국어 있잖아요. 저 이제 페어링하다 이런 말안 할래요. 곁들이다 이거 쓰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돼지갈비는 중국어로 뭘까요? 돼지갈비 하나, 둘, 셋.
1: 猪排.
0: 그렇죠. 어? 그럼 닭갈비는요? 하나, 둘, 셋.
1: 鸡排.
0: 이렇게 스테이크를 통해서 우리가 닭갈비, 돼지갈비까지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니오파이 할때 파이가 갈비인가 봐요, 선생님.
1: 好像是.
0: 그런 것 같습니다. 실력 따지기 꼭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항상 매 과학 끝에 있는 재미있는 중국어, 때에 따라서는 뭐 관용어, 성어 등등을 배우는데, 바람 따라 흔들리는 창头草.
1: 不是个好词.
0: 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관용어 세 글자짜리는 보통 90%는 안 좋은 상황이 많습니다. 이게 정확히 직역을 해드리면 뭐예요? 벽에 박혀있는 뭔가 풀이에요. 그죠?
1: 没错.
0: 기회주의자. 바람에 따라 살랑살랑 흔들리니까.
1: 是的.
0: 참 재밌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그는 기회주의자야. 한번 해볼까요? 타시 이거. 한번 해볼까요?
1: 它是一个墙头草.
0: 墙头草, 草. 삼성이 마지막 글자지만 웬만하면 올리지 마세요. 장타오 차오 하지 마시고 토가 아니라 오유는 어예요. 장타오 차오, 장타오 차오 이렇게 빠르게 발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야라고 할때 양사거 좀 많이 사용하세요. 타시 땡땡 하는 것보다 타시 이거 혹은 타시거 이렇게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1: 他是个好人.
0: 오, 타시가 하오렌. 그는 좋은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1: 是的.
0: 그럼 나쁜 사람은 뭡니까?
1: 坏人.
0: 어우, 지금 不好人 하신 분 계시네요. 不好人도 알아듣지만 하오의 반대말은 坏. 그 坏, HUAI도 꼭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망가지다의 뜻도 있어요. 坏了, A 坏了 하면 A가 망가졌다예요. 이것만 할게요. 에어컨이 망가졌어요.
1: 空调坏了.
0: 이렇게도 쓰입니다. 오늘은 나쁜 사람, 坏人, 요 예문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你尝过这个点心吗?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0: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의 강혜진은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선생님, 어떤 학생이 일본어 공부하는 거 어렵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무지카시 데스까?
4: 이에, 야사시 초급 일본어와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3: 월, 화, 수, 오전 5시.
4: 야사시 초급 일본어로 시작해보세요.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8: EBS 초급 중국어.
9: 안녕하십니까? 성구현입니다.
10: 大家好,我是王老师.
9: 복습 많이
10: 살 길이다.
9: 네, 두 문장 여쭤보겠습니다. 스테이크 기억나십니까? 스테이크.
10: 牛排.
9: 스테이크랑 곁들이면 딱

0: 하나, 둘, 셋.
1: 配牛排正好.
0: 그렇죠. 페이. 곁들이다. 아주 멋진 단어였습니다.
1: 是와이吗?
0: 와인? 그렇죠. 와인과 곁들이다. 그렇죠.
1: 配牛排正好.
0: 그렇죠. 와인을 말할 때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1: 嗯哼.
0: 너이 간식 맛본 적 있어? 가볍게 먹어본 적 있어라고 할때 맨날 추만 생각하지 마시고 갑니다.
1: 你尝过这个点心吗?
0: 한번 더.
1: 你尝过这个点心吗?
0: 点心, 간식, 요것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 두 문장이 여유 있게 입 밖으로 나와야 오늘 10강, 너 감기 아직 안 나왔니?
1: 你的感冒还没好吗?
0: 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단어부터 천천히 볼게요. 我们一起来看一下. 80페이지 단어 천천히 볼게요. 감기라는 명사도 되고, 감기에 걸리다란 동사도 됩니다.
1: 感冒.
0: 근데 보통 이제 감기 걸렸다니까, 러와 함께 쓰이겠네요. 감기 걸렸어.
1: 感冒了.
0: 감기 걸렸니?
1: 感冒了吗?
0: 그렇죠. 줄곧이라고만 외우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린 일상생활에서 줄곧이란 말을 잘안 쓰잖아요. 쭉 혹은 계속.
1: 一直.
0: 동사, 즉 수로 앞에 쓰입니다. 왜냐? 부사기 때문에. 쟤는 계속 자네.
1: 他一直睡.
0: 쟤는 계속 말하네.
1: 他一直说.
0: 쟤는 계속 공부하네.
1: 他一直学习.
0: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말씀드린 세 개의 예문 중에서 이즈보다 중요한 게 이즈 뒤에 있는 수로예요. 쉐시, 쉐이, 뭐 팅 이런 걸 모르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 没错.
0: 부사보다 수로가 중요합니다. 좋아요. 콧물을 흘리다.
1: 流鼻涕.
0: 한번 더.
1: 流鼻涕.
0: 아이유 사이에 오 넣으셔야죠. 류 하지 마세요. 리어예요. 려. 이게 흘리답니다. 그리고 콧물이
1: 鼻涕.
0: 물이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쉐이를 떠올리실 수 있지만, 네, 코가 중국어로 비즈니까, 아, 콧물, 비즈 쉐이. 선생님, 비즈 쉐이 하면 어때요? 알아들어요?
1: 要猜一猜吧
0: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비티를 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流鼻涕。
0: 아, 그래서 이 이즈 있나 봐요. 본문 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추측을 해보자고요. 계속 콧물을 흘리네.
1: 一直流鼻涕。
0: 그렇죠. 약 먹다.
1: 吃药。
0: 먹다가 먼저 와야죠. 吃药, 약입니다. 그런데
1: 不过。
0: 이제 어려운 말로 접속사라 그러죠. 그러나, 그런데, 하지만 무조건 무조건 문장 맨앞 혹은 쉼표 뒤에 위치합니다. 주어보다 앞에 와야 돼요. 워 부구어예요? 부구어워예요?
1: 不过我
0: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효과.
1: 效果
0: 샤오구어. 어로 끝내야 됩니다. 샤오구어. 구어가 아니에요. 효과가 없네.
1: 没有效果
0: 줄여서 요 빼고
1: 没效果
0: 해도 괜찮습니다. 해야 한다. 와우. 어떤 분들께는 복습이 되겠네요.
1: 得
0: 동사나 형용사, 즉 수로 앞에 있으면 조동사입니다. 데이, 주의하다.
1: 注意
0: 주의, 보온, 따뜻하게 하다.
1: 保暖
0: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삼성삼성이면 앞에가 이성이죠. 바온, 暖, 보호하다 할 때, 바오, 그리고 따뜻해요, 暖, 할때그 暖을 합쳤습니다. 관심, 배려.
1: 关心
0: 문제들입니다. 당신의 관심에, 당신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감사드립니다가 뒤에 있죠? 중국은 먼저 옵니다.
1: 谢谢你的关心.
0: 자주 씁니까, 선생님?
1: 是的.
0: 너무너무 예의 있는 말이죠?
1: 嗯哼.
0: 아, 谢谢你的 관심. 좋습니다. 이 단어들이 콧물이 왜 나는지 우리 본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눈 감고요. 我们 이치 라이팅이샤.
2: 第10课. 你的感冒还没好吗？你的感冒还没好吗？一直流鼻涕。
3: 吃药了，不过没什么效果。
2: 那你得多注意保暖。
3: 好的，谢谢你的关心。
2: 你的感冒还没好吗？一直流鼻涕。
3: 吃药了，不过没什么效果。
2: 那你得多。

0: 注意保暖。
1: 好的，谢谢你的关心。
2: 81페이지 오늘의 대화 보고 계십니다. 너의 감기는 아직 안 좋았니? 이게 직역이에요.
3: 你的感冒还没好吗？
2: 문제 드립니다. 여기서 그럼 感冒는 감기예요? 감기에 걸리다예요? 동사입니까? 명사입니까? 하나, 둘, 셋. 네,
3: 名词。
2: 명사죠. 당연하죠. 더 뒤에 있으면 무조건 명사예요, 여러분. 너의 감기 아직 안 좋아진 거니? 이거 기억하세요. 하이메이 하오마. 좋네요. 한번더 들어볼게요.
3: 你的感冒还没好吗？
2: 그러니까 지금 한국어 문장을 보시면 너 감기 아직 안 나왔어? 안 나왔어가 뭘까? 결국 그냥 우리가 다 아는 단어예요. 하이메이 하오 이거였죠. 계속 콧물 흘리네.
3: 一直流鼻涕.
2: 계속이라고 할 때 이즈 떠올리시고요. 약은 먹었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
3: 吃药了，不过没什么效果.
2: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친절하게 이렇게 쓸 수도 있었어요. 한국어 해석을. 약은 먹었어. 그런데 딱히 효과가 없어. 그런데 이렇게 딱딱하게 해석을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약을 먹었는데, 약을 먹었지만이라고 할 때, 아, 이렇게 끊고 쉼표 뒤에 붙고, 뭐 그러나, 그것을 쓰는구나. 이런 걸 연습을 하셔야죠. 효과가 없다를 아까 우리 왕 선생님께서 没效果, 没有效果 하셨어요. 근데 什么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3: 没什么效果.
2: 이거는 무슨 효과가 없다가 아니라 딱히의 뜻이 있습니다. 没什么 뒤에 어떤 말 들어오면 딱히 뭐가 없어. 이런 느낌이죠?
3: 별 효과 없다.
2: 별 효과 없다. 그렇죠. 너무너무 좋은 표현입니다. 没什么效果. 그럼 너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더 신경 써야 돼.
3: 那你得多注意保暖.
2: 하나하나 보시죠. 그럼 너
3: 那你
2: 해야 한다.
3: 得
2: 많다가 아니라 수로 앞쪽에 있으면 많이예요. 근데 더 의역하면 더의 뜻이 있어요. 더. 네, 들어볼게요.
3: 多注意.
2: 그렇죠. 注意까지 함께 말씀해 주셨는데, 이 注意는 여러분, 당연히 한자를 좀 아시는 분들은 쉽게 해석이 돼요. 주의하다. 근데 주의하다라고만 외우시면, 요런 표현이 좀 힘들어져요. 신경 쓰다라고도 외워야 됩니다. 신경 쓰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이 注意 뒤에 정말 많이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좀 어색한데. 뭔지 아세요?
3: 안전.
2: 아, 안전에 유의해라. 그것도 좋고요. 전 이거 말하려고 했어요. 注意, 休息.
3: 아, 是的.
2: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는 이거를 주의하다라 외우면은 휴식에 주의하다 말이 이상해요. 휴식에 좀 신경을 써야지라고 정말 많이
3: 맞아요.
2: 말을 많이 하잖아요.
3: 아, 我们还说注意身体也一样.
2: 맞아요. 注意 身体도 많이 쓰고 注意 休息 요렇게. 그러니까 제이 결론은 뭐냐?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도 우리가 의역을 해야 됩니다.
3: 没错.
2: 그렇죠. 또 주의 保暖 요것도 외우시고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注意 身体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注意 시오시 모두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보온, 바오난 잊지 마시고요. 알았어.
3: 好的.
2: 너의 관심 고마워.
3: 谢谢你的关心.
2: 여러분 정말 이렇게 외우실 거예요? 너의 관심 고마워. 그러면 절대 우리가 못 사용해요. 신경 써줘서 고마워. 의역을 해야죠.
3: 没错.
2: 의역이 중요합니다.
3: 是的.
2: 의역. 네. 그래서 제가 한국어 문장 보시면서 복습하라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이번엔 눈을 감고 들어보시죠. 더잘 들릴 거예요. 어머니 친라이 팅이샤.
0: 你的感冒还没好吗？一直流鼻涕。
4: 吃药了，不过没什么效果。
0: 那你得多注意保暖。
4: 好的，谢谢你的关心。
0: 你的感冒还没好吗？一直流鼻涕。
4: 吃药了，不过没什么效果。
0: 那你得多注意保暖。
4: 好的，谢谢你的关心。
2: EBS 초급 중국어 82페이지 upper point 천천히 보시죠. upper point가 쉬우면 그 밑에 예문에 있는 단어 외우시죠. 이 옷은 예쁜데 좀 비싸. 보이시죠? 제가 그런데라고 안 썼어요. 예쁘지만 예쁜데라고 할 때 이 접속사 부구어 떠올리세요.
3: 这件衣服很漂亮,不过有点贵.
2: 요点, 뒤에 안 좋은 뉘앙스, 그죠? 얼화를 집어넣어서
3: 요点
2: 해도 괜찮습니다. 요点, 꽤. 꾸이가 아니라 UI 사이에 넣어야죠. 꽤. 중국어는 매우 재밌어. 그런데 좀 어려워.
3: 한유很有趣,不过有点难.
2: 아마 재밌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요이스 떠올렸을 거예요. 전혀 문제 없죠.
3: 没错的.
2: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요취, 요것도 많이 씁니다. 왜 가져왔는지 아세요? 취, 취 발음만 들으면 우린 역시 가라를 많이 떠올려요. 취, 똑같은 발음이죠. 요취, 이게 한 단어예요. 네, 흥미있다 할 때 요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왔어요. 주의하다, 조심하다, 신경 쓰다, 몸조리하다 이렇게 모두 통틀어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을 걸을 때는 안전에 신경 써야 해. 아까 우리 왕 선생님께서 주의 뒤에 많이 온다는 말이 딱 나왔네요.
3: 안전.
2: 그렇죠. 전체 문장 보시죠.
3: 走路的时候要注意安全.
2: 그렇죠. 길을 걷다.
3: 走路.
2: 와우, 정말 많은 초급자분들께서 조루, 조루 안 됩니다. 오유는 어우예요. 저우예요. 走路. 땡땡的是호 아니고 오유는 어우입니다. 시호, 뭐뭐 할 때, 밥 먹을 때,
3: 吃饭的时候,
2: 길을 걸을 때,
3: 走路的时候,
2: 동사 앞에 쓰이면 조동사로서 해야 한다, 하려 하다. 오늘은 문맥상 해야 한다죠. 해야 한다.
3: 要.
2: 신경 써야 한다.
3: 要注意.
2: 안전에 신경 써야 한다.
3: 要注意安全.
2: 너무너무 괜찮은 문장이었습니다. 운전할 때,
3: 开车的时候,
2: 조심해야 해.
3: 得注意.
2: 그렇죠. 得 올라가면 안 되죠. 뒤에가 사성이니까 반삼성 得注意. 어때요? 不过, 注意 모두 다 아는 단어예요. 이제 하지만 그 안에 숨어있던 예문 단어들 요취 그리고 저루 쉽지 않은 발음 쉽지 않은 난이도예요. 함께 외우겠습니다. 고수가 되는 지름길 매이시암머 살펴보시죠. 83페이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단 제가 극단적인 예를 보여드릴게요. 그는 돈이 없어.
3: 他没钱.
2: 没钱 혹은 没有钱, 그죠? 선생님, 没钱, 没有钱 하면 어때요? 아예 없는 거죠?
3: 一点都没有.
2: 조금도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근데 여기서 什么 집어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3: 他没什么钱.
2: 있네요, 돈이.
3: 별로.
2: 별로 없다.
3: 있기는 있어요.
2: 있긴 있어요. 이 어감이에요. 끝났네요. 예문 통해서 놀아보겠습니다. 아참, 선생님, 没什么 대신에 요 집어넣어서 没有什么 괜찮죠?
3: 可以的.
2: 굳이 요를 쓸 이유가 없는 거죠.
3: 是的.
2: 그래요. 오늘은 내가 일이 없네. 자, 今天没有事, 没有事 하면 일이 아예 없는 거예요.
3: 是的.
2: 딱히라는 어감이 이什么의 느낌이 들어가는 겁니다. 가시죠.
3: 今天没什么事.
2: 와,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 가게에는 사람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별로 없다.
3: 这家店没什么人.
2: 가게를 중국어로
3: 店.
2: 백화점 할 때 점, 편의점 할 때 점이죠.
3: 是的.
2: 수익을 내는 건물들의 양사 지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너무 어려우세요? 그럼 그거 하세요. 这个店 괜찮습니다, 여러분. 바깥.
3: 外边.
2: 자매품으로 外面, MIAN도 괜찮습니다. 바깥에 바람이 딱히 없다. 이게 직역이에요.
3: 外边没什么风.
2: 펑. 참고로 바람 불다라는 표현이 있긴 있어요. 불다, 꽈 집어넣어서 꽈펑. 근데 일기예보에서는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일 바람이 좀 붑니다라고 할 때 明天有风.
3: 是的.
2: 그죠. 가지고 있다, have, 요를 씁니다. 굳이 뭐 明天刮风 이렇게 안 해요. 내일 바람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할 때는 요펑 씁니다.
3: 是的, 明天有风, 明天有大风.
2: 아하, 요大风 하면은 바람이 많이 분다.
3: 没错.
2: 좋은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일기예보에서 우리는 비가 많이 내린다, 눈이 많이 내린다, 많다를 쓰니까 뚜어를 떠올려요.
3: 근데 중국 사람들 따.
2: 바로 가시죠. 비오다가 원래 중국어로 뭐죠? 비오다?
3: 下雨.
2: 비가 많이 온다.
3: 下大雨.
2: 그렇죠. 그래서 그 유명한 대설주의보 눈이 많이 온다가 下大雪잖아요.
3: 是的.
2: 大雪가 그게 대학교가 아니라 큰 눈 대설입니다, 여러분. 오, 그는 변한 게 별로 없네.
3: 他没什么变化。变化
2: 변화입니다. 没什么变化. 딱히 뭐가 없다라고 할 때 이 没什么 기억하시죠?

0: 주시기 바랍니다.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1: 이지 진로 생화 연습.
0: 할아버지께서 계속 기침을 하시네.
1: 예예, 一直咳嗽.
2: 기침하다.
1: 咳嗽.
0: 아하, 이성경성 咳嗽예요. 소가 아닙니다. 咳嗽 아니고 咳嗽. 咳嗽 줄곧 一直 잊지 마시고요. 위치 뻔하죠? 동사 수로 앞에 있습니다. 중국어는 어려운데 어렵지만 매우 재미있어.
1: 한유很难. 可是很有意思.
0: 그렇죠. 못모지만, 못모인데라고 할 때 접속사 不过 혹은 그러나, 可是 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 也可以说很有趣.
0: 아, 很有趣.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 전 페이지에서 배웠죠? 요취, 요이스 같은 말이었습니다. 너는 좀 더 휴식에 신경 써야 해.
1: 你应该多注意休息.
0: 마땅히 못모해야 한다. 조동사 야오도 있지만 여기서는
1: 应该
0: 그리고 많이 그리고 더욱
1: 多
0: 주의하다 휴식에 신경 쓰다
1: 注意休息
0: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 얼른 가서 주사 맞고 약 먹어.
1: 你赶紧去打针吃药吧.
0: 사자성어처럼 쓰이는 단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사 맞다
1: 打针
0: 약 먹다
1: 吃药
0: 감기 걸렸으면 집에 누워있지 말고 얼른 가서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어. 이럴 때 정말 많이 쓰죠?
1: 是的, 네. 打针吃药.
0: 打针吃药. 정말 성어처럼 많이 쓰는 말이니까 이 네 글자를 한 단어처럼 외우시기 바랍니다. 얼른.
1: 赶紧.
0: 뭐 얼른 오세요.
1: 赶紧来.
0: 부사니까 뒤에 동사가 딱 버티고 있어야 되겠죠. 얼른 가.
1: 赶紧去.
0: 그렇죠. 뭐 딱히 대단한 일 아닌걸.
1: 没什么大不了.
0: 여섯 글자를 정말 이걸 한 단어처럼 외우시기 바랍니다. 뭐 딱히 대단한 일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1: 没什么大不了,别担心.
0: 맞아요. 别担心, 걱정하지 마. 别担心, 요것도 함께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불러가 아니라 이 러라는 글자 앞에 뿌가 있으면 땡땡뿔려예요, 여러분. 요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불려, 따불려. 딱히 대단한 일 아니야. 没什么大不了. 여러분, 실력 따지기 꼭 풀어보시고요. 표현 한 걸음 더 그냥 휙 넘기시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단어가 많이 숨어있거든요. 기억해 주세요.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你的感冒还没好吗?잊지
0: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부见不散.

0: 고민이 있습니다. 책을 끝까지 잘 못 읽겠어요. 그냥 중간에 포기해도 될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얼른 대답해드릴게요. 그럼요. 포기해도 됩니다. 한 대형 서점에서 16년째 책 추천하는 일을 하는 손민규 씨는 책 고르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책의 표지만 읽는 표지 독서도 독서다. 안 읽는 것보다 낫다. 앞면에 쓰인 제목과 부제, 저자, 출판사를 살피고 뒷면에 담긴 발췌문과 추천사, 띠지의 홍보 문구를 봤다면 이미 책을 맛본 셈이란 뜻이죠. 그러니 책을 읽다가 더 이상 읽히지 않을 땐 내려놓으세요.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음식처럼 꾸역꾸역 끝까지 읽으려다 탈이라도 나면 안 되니까요. 세상은 넓고 책은 많습니다. 어쩌면 다음에 만날 책은 지금의 그 고민이 무색할 정도로 마지막 페이지까지 맛있게 넘기고 계실지도 몰라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3: EBS 초급 중국어.
4: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5: 大家好,我是王老师.
4: 복습 많이
5: 살길이다.
4: 두 문장 여쭤보겠습니다. 너 얼른 가서 주사 맞고 약 먹어라. 하나, 둘, 셋.

0: 네, 88페이지 천천히 보시죠. 다음 달.
1: 下个月,
0: 그럼 지난달은요?
1: 上个月,
0: 이번 달.
1: 这个月,
0: 좀 걱정되는 게 우리 청취자분들 따라오고 계신지 우리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왠지 지금.
1: 따라올 거예요.
0: 그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먼저 하세요. 저번 달.
1: 上个月,
0: 그렇죠? 이렇게 따라하셔야죠. 과거를 말할 때는 윗상자를 쓰고 next 미래는 아래 하자를 쓴다. 이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뭐 할 계획이다.
1: 打算.
0: 아들아, 너는 다 打算이 있구나. 계획이 있구나. 명사로도 쓰이죠.
1: 是的.
0: 동사로 쓰이면 나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 打算 뒤에 문장입니다. 나는 중국 갈 계획이다.
1: 我打算去中国.
0: 이렇게 쓰이는 거죠. 打算 뒤에 문장입니다. 이런 중국어는 없습니다. 我打算你 이런 말은 없어요.
1: 不行的.
0: 네, 명사가 올수 없습니다. 어디?
1: 哪儿?
0: 여행하다.
1: 旅游.
0: 삼성이성. 리요, 리요. 근데 재밌는 건 선생님, 제 경험으로는요, 이 리요만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고요.
1: 음흠.
0: 취랑 같이 외워야 될것 같아요. 나
1: 没错.
0: 중국 여행 간다를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외우시면 월리요, 중국어 막 이렇게 쓰기도 해요.
1: 不行.
0: 갑니다.
1: 我去中国旅游.
0: 아하, 我去中国旅行 혹은 旅游 자매품으로 旅行도 있습니다. 行 검색해 보세요. XING만 바꾸면 됩니다. 맨 마지막 글자를요. 旅行 그래요. 하고 싶다.
1: 想.
0: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알겠네요. 나 중국 여행 가고 싶다. 같이 하시죠. 하나, 둘, 셋.
1: 我想去中国旅游.
0: 아, 我想去中国旅游. 좋습니다. 병마용.
1: 兵马俑.
0: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 저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여기.
1: 怎么样?
0: 정말, 정말로 대단합니다. 老师, 您 去过吗?
1: 没去过.
0: 아, 중국인이 안 가보셨고, 제가 가봤네요.
1: 是的,人太多了.
0: 사람 진짜 많았는데.
1: 감히.
0: 감히.
1: 真的,人太多了.
0: 저는요, 그 자료화면으로 많이 보이잖아요. 사실 TV에도. 정말 그거의 100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감탄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1: 那我一定要去一下.
0: 네, 여러분도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죠, 이게?
1: 西安.
0: 시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스낵, 노점 음식.
1: 小吃.
0: 小吃, 작게 먹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엄청 매우.
1: 特别.
0: 무지무지 맛있어요.
1: 特别好吃.
0: 엄청나게 유명해요.
1: 特别有名.
0: 오늘 삼성이성 퍼레이드네요. 리요, 리싱, 그리고 요밍, 요 발음 잘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사랑의 잔소리합니다. 맛보다.
1: 长.
0: 오, 배운 적 있죠?
1: 是的.
0: 나 이거 먹어본 적 있어. 가볍게 말할 때.
1: 我尝过这个.
0: 이렇게 말이죠. 현지, 그 지역.
1: 当地.
0: 사람인자 집어넣을까요? 당디렌.
1: 对,当地人.
0: 현지인 되는 거죠. 보지 마세요. 본문. 눈 감고 들어보겠습니다. 이 단어들이 어떻게 녹아져서 들리는지 들어보시죠. 어머니 치라이팅이샤.
2: 第11课. 那边的小吃特别有名.
3: 下个月你打算去哪儿旅游?
2: 我想去西安。 看看兵马俑。那边的小吃特别有名。对，我也想尝尝当地小吃。下个月你打算去哪儿旅游？我想去西安看看兵马俑。
0: 네, 대화문 보겠습니다. 문장들이 길어요. 하나씩 쪼개서 갈게요. 다음 달에
1: 下个月
0: 다음 달에 너.
1: 下个月你.
0: 다음 달에 너 계획한다.
1: 下个月你打算.
0: 그렇죠. 뭘 계획하죠? 어디 가서 여행

0: 할게 얘기야. 처음부터 갑니다.
1: 下个月你打算去哪儿旅游?
0: 삼성 삼성이 연달아 있는 게 아주 많죠. 지금 니다算 니는 올라가야죠. 그리고 그 뒤쪽에도 날旅游 삼성 삼성일 때 앞에 이성을 올리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 번 더 들어볼게요. 빠르게.
1: 下个月你打算去哪儿旅游?
0: 그렇죠. 나 시안 가서 병마용을 좀 보고 싶네.
1: 我想去西安看看兵马俑.
0: 兵马俑 이런 고유명사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병마용, 병마용 하지 마시고 이제 兵马俑 예쁘게 발음하시기 바랍니다. 오, 거기 길거리 음식이 무지 유명해.
1: 那边的小吃特别有名.
0: 선생님, 정말 많은 분들께서 터비에라 그래요. 터비에.
1: 아하.
0: 트어죠?
1: 네, 트.
0: 어, 참 쉽게 발음하신다, 선생님.
1: 我是中国人啊.
0: 부럽습니다. 那边的小吃特别有名. 좋아요. 어, 맞아.
1: 对.
0: 나도 현지 길거리 음식을 좀 맛보고 싶다.
1: 我也想尝尝当地小吃.
0: 여러분, 삼성이 두 개면 앞에가 이성, 그 다음 반삼성. 삼성이 세 개 이상이면 그때그때 문맥에 따라 달라요. 여기서는 我也, 둘 다 이성이죠, 선생님? 올라가야 됩니다. 다시 들어보시죠.
1: 我也想尝尝当地小吃.
0: 현지 음식, 현지 길거리 음식, 当地小吃, 当地小吃 좋습니다. 현지인,
1: 当地人.
0: 좋아요. 当地 많이 쓰입니다. 길었지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1: 是的.
0: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눈을 감고 들어야 귀가 더 트일 것 같아요. 어머니, 이제 라이팅이자.
2: 下个月你打算去哪儿旅游? 我想去西安看看兵马俑。那边的小吃特别有名。对，我也想尝尝当地小吃。下个月你打算去哪儿旅游？我想去西安看看兵马俑。 那边的小吃特别有名。对，我也想尝尝当地小吃。
3: EBS 초급 중국어
0: 90페이지 벌써 보셨죠, 여러분? 어퍼 포인트 다 아는 건데요. 방금 다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문 보겠습니다. 그는 내년에 결혼할 계획이야.
1: 他打算明年结婚.
0: 어때요? 역시 打算 뒤에 문장이 쫙 깔려있죠? 나는 아침에 달리기 할 생각이야. 제가 이렇게 왜 해석을 바꿨냐면요. 계획하다 이렇게만 외우지 마시고 뭐뭐 할 생각이야 이럴 때도 이 打算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1: 我打算早上跑步.
0: 달리기하다, 跑步, 요거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跑步, 요새 많이 뛰잖아요, 그죠?
1: 是的,现在很多人喜欢跑步.
0: 저는 별로. 살 때문에 러닝머신에서 하긴 하는데 괴로워요. 재미가 없어.
1: 有人喜欢,有人不喜欢.
0: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한다. 어떤 사람을 중국어로?
1: 有人.
0: 어, 나, 老师,你喜欢跑步吗?
1: 不喜欢.
0: 어, 아주 오랜만에 정색을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 내일 무슨 계획 있니?
1: 你明天有什么打算?
0: 자, 여기선 打算이 뭐예요, 그럼? 계획이라는 명사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배운 거 한번 해볼까요? 没有打算 하면은 계획이 아예 없는 거죠. 제가 뭐 할지 아시겠죠, 이제?
1: 没什么打算.
0: 그렇죠. 没什么打算 하면 뭐예요? 딱히 뭐 계획이 없다.
1: 是的.
0: 사실은, 정말 이 지금 후자에 말씀드린 没什么打算을 더 많이 쓰겠네요.
1: 네.
0: 그냥 말투로, 그죠?
1: 네.
0: 자, 그다음 작게 먹다가 아니라 역시 음식, 길거리 음식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小吃, 예문 볼게요.
1: 这里的小吃真好吃.
0: 그는 길거리 음식 먹는 걸 무지 좋아해.
1: 他特别喜欢吃小吃. 最近啊, 明洞的小吃街很有名.
0: 여러분, 우리 왕 선생님께서 지금 돌발 중국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1: 最近明洞的小吃街很有名.
0: 자, 뭐라 그러시나요? 明洞이 뭐예요? 명동.
1: 네.
0: 아, 명동에 요새 그 길거리 음식이 엄청 유명하다.
1: 그 거리.
0: 거리. 맞아요.

0: 길거리 음식이 쫙 깔린 음식을 거기를
1: 对，
0: 小吃街라고 하죠.
1: 是的，有很多外国人。
0: 엄청 많은 외국인이 있다. 거기서 가장
1: 嗯哼，
0: 대표적인 게 떡볶이.
1: 对，韩国最有名的小吃，炒年糕。
0: 炒年糕 이게 떡볶이예요. 炒年糕 CHAO 그 다음에 明年할 때, 내년 할 때, 년.
1: 没错。
0: 그 다음 GAO 치면 나옵니다, 여러분.
1: 嗯哼。
0: 여러분 검색하시라고 제가 병음을 친절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잘했죠? 좋아요. 고수가 되는 지름길 한번 살펴볼게요. 我们一起来看一下. 참고로 길거리 음식이 쫙 깔린 거리. 小吃街라고 말씀하셨죠? 요것도 좀 병음을 좀 불러드리고 싶네요. 小吃 요건 있으니까 됐고요. JIE 치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요. 小吃街 요것도 부수적으로 필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동문, 뭔가 어려워 보이죠? 아니에요. 이거예요. 한 문장 안에 동사가 두개 연달아 있는 거죠. 이런 거예요. 야, 밥 먹으러 가자. 맨날 吃饭만 하지 마시고 밥 먹으러 가자. 대신 이건 있어요. 중국인들은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밥 먹으러 가자. 먼저 가야 될거 아니에요.
1: 去吃饭.
0: 그렇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국인들은 젓가락을 이용해서 밥 먹는다. 더 쉽게 말하면 젓가락으로 밥 먹는다라고 할때이 쓸용자, 용을 떠올려야 됩니다.
1: 中国人用筷子吃饭.
0: 상당히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젓가락을 사용해서 밥 먹는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용을 떠올려요.
1: 嗯哼.
0: 젓가락으로라고 할때 용을 잘못 사용하죠.
1: 是的.
0: 선생님이 이제 이해하신 것 같아요. 제가 뭘 강조하는지, 그죠?
1: 嗯哼.
0: 이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할아버지께서는 휴대전화로 신문을 본다.
1: 爷爷用手机看报纸.
0: 이렇게 가는 거죠. 핸드폰으로 신문을 본다. 칸바오. 바오를 그냥 한 글자로 해도 됩니다. 신문, BAO,
1: 嗯哼.
0: 바오. 네. 좋아요. 뭐뭐로 뭐 한다라고 할 때, 용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연동문이에요? 용, 吃, 동사 두개 있잖아요. 됐죠? 그녀는 중국에 와서 중국어를 공부한다.
1: 他来中国学习汉语。
0: 여러분, 찾아보세요, 동사. 뭐 있죠?
1: 来
0: 또 하나.
1: 学习。
0: 여기서는 学习가 공부가 아니라 공부하다죠. 좋아요. 그는 비행기를 타고 귀국합니다.
1: 他坐飞机回国。
0: 후이가 아니라 UI 사이에 넣어서 후에 이 回国 잊지 마시고요. 그럼 여러분 말씀하셔야죠. 동사 뭐 있죠?
1: 坐
0: 또뭐 있죠?
1: 回。
0: 오, 어떤 분들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回国. 구어는 동사가 아닙니다. 허이만 동사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는 차를 몰고 출근하신다.
1: 爸爸开汽车上班。
0: 카이치처 돼 있는데 치 빼고 그냥 카이처
1: 车开车。
0: 해도 괜찮아요.
1: 嗯哼。
0: 동사 두 개. 뭐죠? 또. 정확합니다. 역시 중국어 잘하십니다, 우리 왕 선생님. 여기서는
1: 谢谢。
0: 여러분, 샹반이 동사를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샹이 동사고 빤이 명사예요. 吃饭 그 문장 구조예요, 여러분.
1: 一样的。
0: 네. 정말 근데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 嗯哼。
0: 샹반 자체를 그냥 동사로 알고 계시는 분들 많거든요.
1: 嗯哼。
0: 샹이 동사, 빤이 명사인 건 아시면 좋습니다. 물론 일상 회화에서는 말할 때 그게 뭐 크게 중요하진 않죠.
1: 是的。
0: 문장 성분 분석할 때꽤 유용한 것 같습니다. 표현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1: 好的，一起进入深化练习。
0: 92페이지 표현한 걸음 더. 나는 녹차를 한잔 맛보았다. 천천히 보시죠.
1: 我品尝了一杯绿茶。
0: 일단 녹차부터 한번 다시 해볼게요.
1: 绿茶。
0: 绿자로 시작하는 말 녹색.
1: 绿色。
0: 아하, 绿色, 유땡땡. LU땡땡, 리어 할때그 발음이긴 한데 성조가 다르긴 하죠. 리 기억하시고요. 이걸 제가 왜 가져왔냐면은 맛보다를 우리가 지금 요새 계속 장만 쓰잖아요. 빈장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이게 조금 더 정식적인 표현이죠.
1: 是的,
0: 어,
1: 书面语.
0: 아, 서면어라고 하시네요. 그렇죠? 문장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만 빈장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간식 엄청 맛있어.
1: 这里的零食 非常好吃.
0: 예전에 배웠던 그 点심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네, 링시 요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더 들어볼게요.
1: 这里的零食非常好吃.
0: 무지 맛있어. 링시, 点심 잊지 마시고요. 형은 내년에 결혼할 계획이야. 어? 계획하다면은 다쏜

0: 어우, 전혀 문제 없죠. 알겠습니다. 다 수완 써서 한번 해볼게요.
1: 哥哥打算明年结婚。
0: 훈 아니고 우리 왕 선생님처럼 지에 훈 유엔 사이에 어 들어가야 돼요. 훈 그리고 다수완 대신에
1: 准备。
0: 준 아니고 역시 준 유엔 사이에 어 들려야 돼요. 준베이로 호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역하면 내년 결혼을 준비한다 이거죠.
1: 嗯哼。
0: 준베이도 쓸수 있다는 걸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너이 비스켓 좋아하니?
1: 你喜欢这个饼干吗？
0: 饼干 이게 딱 이거예요. 비스켓
1: 嗯哼。
0: 그죠? 饼干 무슨 계획 있니?
1: 有什么计划啊？
0: 有什么打算啊？计划도 환할
1: 可以
0: 수
1: 的，
0: 있습니다.
1: 嗯哼。
0: 그렇습니다. 计划, 打算 모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력 따지기를 잘 하고 계시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느낌이 딱 옵니다.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94페이지 보시면 小吃, 点心, 饼干, 零食 차이점을 서술해 놓았습니다.
1: 程老师总结的特别好。
0: 결론 잘 짓는다고 저한테 칭찬해
1: 네,
0: 주셨네요.
1: 我这个中国人看了都觉得哇，好正确呀。
0: 아, 정말입니까?
1: 네。
0: 왕 선생님께서 인증을 하셨으니까 여러분 더욱더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재가 없는 분들은 궁금하겠다. 그죠? 그래서 교재가 있어야 됩니다.
1: 饼干、点心
0: 네.
1: 有什么不一样呢？
0: 마트 봉지 과자는 우리가 보통 링시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근데 저 오늘 시간 남아서 그런데 복습을 하나 하고 싶어요.
1: 好吧。
0: 아까 말씀하신 길거리 음식이 쫙 깔린 거리
1: 嗯哼。
0: 세 글자 한번더 말씀해 주세요.
1: 小吃街。
0: 이게 간판에도 정말 많이 써 있거든요.
1: 是的。
0: 선생님께서 오늘 이 단어를 너무너무 준비를 잘 해오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小吃街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那边的小吃特别有名。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0: 부쌤!

우리는 무엇이 되고 있을까? 가만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가능하다면 시가 되고 싶어. 가능하다면 노래가 되고 싶어. 그런 대답도 담아봅니다. 그렇게 한 권의 책에 담긴 우리, 서로라는 책을 펴고 넘기고 읽는 시간.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오디오 악당 스페셜.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악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0: 자연스러운 영어 구사를 위해 구동사의 활용이 중요하죠. 사용 빈도가 높은 구동사를 선정해 예문을 통해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문장에서의 활용법을 알아봅니다. 그럼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 콕콕콕 100100100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자, 미팅을 하고 나서 어떤 것들이 결정이 됐는데, 이거 좀 신경 써서 계속 뒤에 좀 챙기겠다. 그런 말할때 여러분 혹시 팔로우업 하겠다.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혹은 다른 사람이 그런 말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팔로우업. 자,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팔로우까지는 다 아는 말이죠. 팔로우. 따라가다라는 얘기인데, 팔로우업이라고 하면 뭔가 일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말을 그렇게 주로 합니다. 추가적인 행동이나 조치를 한다는 의미의 구동사죠. follow up. follow up. 그걸 우리가 외래어로 차용해서 follow up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로 이메일이나 어떤 미팅, 뭐 제안, 인터뷰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많이 쓰이고요. 해당 사안에 대해서 계속 신경 쓰고 챙기겠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한 이제 요청이나 대화를 한 뒤에 그 마무리 짓기 위한 후속 행동을 이제 이야기할 때 그런 의미로 자주 사용이 되죠. 자, 예문을 보시면 그냥 팔로우업 자체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어떤 전치사구가 쓰이는지를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전치사들을 제가 밑줄을 다 쳐드렸습니다. 첫 번째, Did she follow up after the meeting? 그러면 after라고 하는 전치사가 나왔잖아요. 뭐뭐 뒤에 하는 후속 조치에 어떤 해당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자, 미팅하고 나서 팔로우업 그분이 했어? 이걸 물어보는 거죠. 뭐 연락이 왔어?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Did she follow up after the meeting? Did she follow up after the meeting? 그럼 미팅 끝나고 그녀한테 다시 연락이 왔어?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after가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I will follow up with you next week. 사람한테 뭔가 후속 조치를 하겠다라고 할 때는 with가 또 나와요. I will follow up with you next week.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제가 연락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뭐 후속 조치를 하겠다 이런 말보다도 연락을 하겠다는 말을 그런 식으로 follow up을 쓴다는 얘기죠. I'll follow up with you next week. 좋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팔로우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전치사가 이번에는 뭘까요? 그렇죠. 교환해 보시다시피 on입니다. I didn't follow up on their request라고 하면 그쪽에서 어떤 요청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후속 조치를 취하거나 그러진 않았다. 뭔가 액션을 안 취했다는 얘기입니다. I didn't follow up on their request. 그래서 이번엔 전치사 on이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오늘 또 하나만 연습해 볼게요. They are following up on several new leads. lead가 단서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단서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추적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follow up 한다는 얘기는 단서가 나왔죠? 그럼 단서가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뭔가 수사를 한다든가 계속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의 후속 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they are following up on several new leads. 그러면 몇 가지 새로운 단서가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단서를 추적하고 있다. 이렇게 사용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전치사가 또 on이 되겠죠. 자, 강세 가이드 한번 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follow up, follow up. 뒤쪽에 힘을 줘야 되죠.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Did she follow up after the meeting? Did she follow up after the meeting? 이렇게. 그 다음에, I'll follow up with you next week. I'll follow up with you next week. 이번엔 with was였고, 그 다음에, didn't 힘 줄게요. I didn't follow up on their request. I didn't follow up on their request. 오케이. 마지막으로, They are following up on several new leads. They're following up on several new leads. 자, 이렇게 어디에 힘을 주고 읽어야 되는지도 우리 강세 가이드에 다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교환은 여러분 오디오

어학당의 우리 강의 들으시면서 바로 거기서 다운 받으실 수 있게 해드렸으니까 클릭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입영작 연습해 보겠습니다. 우리말로 제가 드리면 영어로 한번 자신감 있게 해보세요. 저기 미팅 끝나고 그분한테 다시 연락이 왔어? 자, follow up 이용해서 시작. Okay. Did she follow up after the meeting? 그럼 되겠죠. 다음 주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은 어떻게 했죠? I'll follow up with you next week.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꼭 알아두세요, 이 문장. 그 다음에 난 그들의 요청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어. I didn't follow up on their request. 오케이. 마지막으로. 그들은 몇 가지 새로운 단서를 추적하고 있다. They are following up on several new leads.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follow up이라고 하는 구동사를 같이 한번 연습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odbye, everyone. (콕콕콕) 백백백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백. 자, 누군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한 지지를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무슨 말을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근거를 들어서 뒷받침한다는 말을 우리가 할 때도 있죠. 자, 영어에서는요, 이것을 구동사로 처리를 하는데요. 특수구동사인 것이 back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사로 써서 사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back up이라고 하죠. back up. back up. 이렇게. back up. 근데 이 back up이란 게 어떤 지지나 뒷받침의 의미로도 쓰이지만 차를 뒤로 빼라고 할때 되게 많이 써요. 차 뒤로 좀 빼세요. 후진해서 이렇게 뒤로 좀 빼세요. 이럴 때 back up. 그 다음에 저기 승강장에 기차 들어오니까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세요. 그럴 때도 backup, backup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상황에 쓰인단 말이에요. backup 자체를 뒤에 목적어가 뭐가 오는지 한번 잘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시고 목적어 없이도 쓸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사, 타동사가 다 됩니다. 자, 첫 번째 예문 보세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게요. Can you back up what you said? 네가 지금 어떤 말을 했잖아. 어떤 주장을 펼쳤잖아. 그것에 대해서 네가 근거를 댈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Can you back up?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죠. What you said. 이 전체가 목적어가 되겠죠. 네가 한 말에 대한 근거를 댈수 있어? 가 돼요. Can you back up what you said? Back up what you said. Okay? 자, 그 다음 예문 보세요. Thanks for backing me up during the meeting. 자, 아까 미팅 때날좀 도와줘서 고마워. 자, 여기서 도움이란 거는 뭐 지지를 해줬거나, 뭐 근거를 들어서 내가 한 말을 강화시켜줬거나, 뭔가 나한테 유리하게 얘기를 해줬다는 얘기죠. 그렇죠? 회의 중에 날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할 때도 Thanks for backing me up during the meeting. 그렇죠? Backing me up. 이런 경우는 me가 중간에 들어가야겠죠. 대명사는 구동사 안에 들어가니까. Thanks for backing me up during the meeting.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주장을 뒷받침한다거나 누구를 도와주거나 지지할 때도 쓰지만 한 걸음 뒤로 물러나라라고 할 때도 쓰거든요. 이럴 때 써요. Could you back up a little? 저기 여기 너무 가까이 있으면 위험하니까 한 걸음 뒤로 좀 물러나 주시겠어요? 그럴 때 Could you back up a little? Could you back up a little? 혹은 누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한 걸음만 좀 떨어져 봐. 그럴 때도 Could you back up a little? Back up a little 이렇게 쓴다는 얘기야. 이런 경우는 목적어가 없죠. 그냥 back up a little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목적어 없이 이렇게 자동사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차를 뒤로 후진하라라고 할때 가장 많이 쓰는 구동사가 바로 이 backup인데 이럴 때는 차를 갖다 붙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I backed up the car into the parking space. 차를 후진으로 주차 공간에 넣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는요. I backed up the car into the parking space. 이렇게 후진 주차를 했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런 경우.

경우에도 만약에 차를 지칭하는 것이 확실하고 운전대를 잡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면 I backed up into the parking space라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the car 같은 목적어 이런 경우 들어가도 되고 그거 없이 I backed up into the parking space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처럼요. 자, 잘 알아두시고 강세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Backup 뒤에다 힘을 줘야 되죠. Can you back up what you said? Can you back up what you said? Back up. K가 경마돼서 up 이런 식으로. Can you back up what you said? 다음. Thanks for backing me up during the meeting. Thanks for backing me up during the meeting. Okay? 자, 그다음. Could you back up a little? 자, 덩어리 하나로 읽어보세요. Could you back up a little? Could you back up a little? 자, 그다음. I backed up the car into the parking space. I backed up, ED 붙여서 I backed up the car into the parking spac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제가 우리말로 드릴게요.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네가 한 말에 대한 근거를 줄수 있어? Can you back up what you said? Okay. 미팅 때나 도와줘서 고마워. Thanks for backing me up during the meeting. 한 걸음 뒤로 좀 물러나 주시겠어요? Could you back up a little? Very good. 마지막으로, 난 차를 후진으로 주차 공간에 넣었다. I backed up the car into the parking space. 좋습니다. 자, 오늘은 backup이라고 하는 구동사를 여러 가지 상황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배워봤습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콕콕 100100100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자, 뭔가 계획 같은 게 있을 때 여러분, 그걸 좀 구체적으로 혹은 체계적으로 짠다는 말을 하는 경우 우리가 있습니다. 저는 뭘 좀 생각하냐면요. 어딜 좀 찾아가야 되는데 그 지도를 펴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가면 되겠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 방법을 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도를 딱 보면 이 구동사가 생각이 났던 기억이 나요. 처음 배웠을 때. 자, 바로 map out이라고 하는 구동사입니다. 막연하게 어디를 가는 게 아니라 지도를 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이런 뜻에서 이제 유래가 됐고, 그렇게 해서 이게 확장되어 계획이나 전략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구성한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학습 계획 같은 거나 사업 계획, 일정 관리 등에 자주 써요, 이런 말. 막연한 구상보다는 현실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 주로 적합한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어떤 목적어가 또 항상 같이 나와요. 예. I want to map out. 이렇게 쓰진 않고 뭔가를 구체화한다는 얘기니까 바로 뒤에 그 구체화하는 대상이 꼭 나와야 됩니다. 어떤 목적어들과 주로 쓰는지만 알아도 구동사를 훨씬 더 잘 쓸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예문에는 그런 목적어가 필요하면 다 밑줄을 이렇게 쳐드렸습니다. 자, 교환 같이 보시면서 예문 볼게요. We need to map out our goals for next year. 자, 그럼 여기서는 목적어가 뭐가 쓰인 겁니까? Goals. 목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목적어가 된 거죠. 이거를 map out 한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세운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지도를 그리듯이. So, we need to map out our goals for next year. 하면 내년 계획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워야 된다. 라는 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I mapped out my career plans for the next 5 years. 그러면 향후 5년간 나의 커리어 계획을 설계했다. 우리도 설계했다란 말을 이렇게 쓰네요. 설계 도면처럼. 그래서 그것과 상당히 유사한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영어 구동사 map out이 되겠습니다. map out. map out.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어떤 목적어를 넣어볼까요? We mapped out the seating arrangement for the event. Seating arrangement 한 뭐예요? 손님들이나 하객들, 참석자들이 와서 어디에 앉으라고 이렇게 지정해 주는 걸 seating arrangement라고 하죠. 네. So we mapped out the seating arrangement 하면 행사의 좌석 배치 계획을 세웠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누가 어디에 앉을지를 자세히 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map out 동사 이럴 때 딱 좋죠. for the event까지 붙여서. 자, 그 다음에 전략을 목적으로 써보겠습니다. strategy. We spent hours mapping out the strategy. We spent hours mapping out the strategy. 그러면 그 전략을 짜는데 몇 시간을 썼다가 되겠죠. So map out the strategy. 그러면 구체적으로 전략을 짰다란 말이 되겠습니다. Okay? 자, map out. 뒤쪽에 힘을 주면서 강세를 어디에 넣어야 되는지 이 예문들 강세 가이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We need to map out our goals for next year. Map out our goals for next year. Okay? 자, 그 다음. I mapped out my career plans for the next 5 years. I mapped out 힘주고, I mapped out my career plans for the next 5 years. 좋네요. 자, 그 다음. We mapped out the seating arrangement for the event. We mapped out the seating arrangement for the event. Okay. 자, 마지막으로 전략 들어갔었던 문장. They spent hours mapping out the strategy. They spent hours mapping out the strategy. Mapping out the strategy. 뒤쪽에 힘 잘 주시고. 자, 우리말로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드려볼 테니까 입영작 연습해보세요. 자, 우리는 내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된다. Mm-hmm. We need to map out our goals for next year. Okay.
난 앞으로 5년간의 커리어 계획을 설계했다. I mapped out my career plans for the next 5 years. 자, 우리는 행사 좌석 배치 계획을 세웠다. We mapped out the seating arrangement for the event. 마지막으로, 그들은 전략을 세우느라 몇 시간이나 썼다. They spent hours mapping out the strategy.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요, 지도라는 단어 map을 뿌리 동사로 쓰는 구동사 map out에 대해서 연습을 해봤습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I'll see you next time, everyone. Kok kok kok, 백백백.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백. 나무가 있으면요, 여러분 그 나무의 나뭇가지를 뭐라고 합니까? 아시는 단어 있으시잖아요. Branch라고 하죠, branch. 근데 그 나무의 나뭇가지가 어때요? 이렇게 자라면서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한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갈래로 뻗어나갑니다. 바깥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죠. 자, 여기서 유래된 구동사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 branch를 특이하게 뿌리 동사로 쓰는 구동사인데 branch out 하면 돼요. branch out. 그러면 어떤 뜻이 될까요? 바로 중심 줄기에서 이렇게 나뭇가지가 뻗어나가듯이 조직이나 자신의 영역을 밖으로 넓힌다는 그런 뜻이에요.

0: 시작이 됩니다. 사업 확장이라든가, 뭐 직업을 좀 변화시킨다라든가, 취미 활동을 하나만 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렇게 다변화시킨다든가, 이럴 때 쓰는 것이 바로 이 branch out이라고 하는 구동사인데, 주로 이제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변화와 어떤 도전을 강조할 때 쓰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 예문을 좀 보시면 언제 써야 되는지 좀 감이 잡히실 거예요. branch out 같은 경우는, 뒤에 목적어를 취하는 경우보다 취하지 않고 그냥 자동사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뒤에 전치사가 뭐가 오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We are branching out into new markets. 이렇게 뻗어나간다라는 얘기니까 무엇을 뻗어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뻗어나간다라는 말을 하는 거니까 이 자체가 그냥 자동사를 쓸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지 어디로에 해당하는 전치사 into new markets. 우리는 새로운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가 돼요. 그럼요. branch out. okay? They are branching out from clothing into cosmetics. into 앞에 from을 또 갖다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류 사업을 주로 하던 업체인데 요즘 화장품 쪽으로까지 확장을 하고 있어. 이럴 때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 확장이나 사업 부문 확장이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요. branch out 자체가. So they're branching out from clothing into cosmetics. 이렇게. 자, 이렇게 사업 영역에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어떤 커리어라든가 분야 도전 뭐 이런 데 쓰기도 해요. 이 예문 한번 보세요. I decided to branch out into graphic design. 그러면 내가 기존에 하던 게 있던 사람이에요. 이런 경우는 branch out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없는 것을 더 키운다 이럴 때 쓰는 것이 branch out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영역이 있긴 있는데 그래픽 디자인 쪽으로도 진출하기로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픽 디자인 쪽으로도 진출하기로 했다. I decided to branch out into graphic design.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취미 생활 같은 거 새로 해보고 싶다라는 말을 할 때도 I want to branch out and try something new. 이번에는 기존에 하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네. 그쪽으로 좀 뻗어나가 보고 싶네. 이럴 때 I want to branch out. 여기까지가 문장 끝이에요. 자동사니까 and try something new.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전치사 into랑 많이 쓰이죠. 이렇게 그래서. 자, 그러면 강세 가이드를 좀 해드릴게요. 아웃에 힘 주시고. We are branching out into new markets. We are branching out into new markets. 그다음, They're branching out from clothing into cosmetics. They're branching out from clothing to cosmetics. Okay? Branching out, 힘 주고. 그 다음, I decided to branch out into graphic design. I decided to branch out into graphic design. 그 다음, I want to branch out and try something new. 해보세요. I want to branch out and try something new. Very nice. 자, 그럼요. 이번에 제가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그걸 영어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드릴게요. 우리는 새로운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주어 위로. We are branching out into new markets. 자, 그들은 의류에서 화장품 쪽으로 사업을 넓혀가고 있다. They're branching out from clothing into cosmetics. 나는 그래픽 디자인 쪽으로도 진출하기로 했다. I decided to branch out into graphic design. 거기 영역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난 새로운 분야에도 도전해보고 싶다. I want to branch out and try something new. 이렇게 붙여서 and와 같이 쓸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나뭇가지라고 하는 단어 branch를 갖고 사용을 하는 재미있는 구동사 branch out을 배워봤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유용하게 잘 사용하시길 바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ll see you next time, everyone.
1: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초보자들을 위해 영어의 핵심 뼈대만 골라 쉽게 풀어주는 시간, 이보영 선생님의 영어의 뼈대입니다. 딱딱한 문법 수업에서 벗어나 문장을 만들며 그 형태와 쓰임을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문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보영 선생님의 영어의 뼈대를 통해 하나의 문장으로 문법과 회화 표현까지 함께 배워보세요.
2: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안녕하세요. 이보영입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영어의 뼈대는요. 어디로 또는 어디에 뭐뭐를 해야 할지 혹은 할지라고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건데요. 바로 명사절 그 중에서도 where로 시작하는 명사절을 알아봅니다. 도전 문장 드릴게요. 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3: I don't know where to go. I don't know where to go
2: 라는 문장,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문장 아닐까요? 그렇죠. 바로 지난 시간에 I don't know what to do 라는 게 있었죠.
3: I don't know what to do
2: 라고 하면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이 되는데, 이때는요, 어디로 가야 할지 라는 뜻으로 I don't know 다음에 what가 아닌 where로 바꿔서 where to go 라고 한 거예요. 어디로 go 가야 할지를 모르겠다. 이 문장도 먼저 나는 몰라요. I don't know 하고 제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Where should I go? 라고 하는 문장을 하나로 합쳐놓은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 I don't know where I should go 라는 문장으로 사실은 합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몰라요. 어디로 내가 가야 할지를.
3: I don't know where I should go.
2: 그런데 앞에서 시작하는 문장의 주어도 I, 뒤에도 또 I. 아, 이거 너무 여러 번 똑같은 게 나오면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물론 이렇게 말해도 아무 문제는 없지만, 그러나 언어는 자꾸 경제적으로 짧게 간단하게 말하는 방법으로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I don't know where I should go를 짧게 줄여서 I don't know 그 다음에 where to go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3: I don't know where to go.
2: 앞서 하셨던 I don't know what to do 하고 단어 수도 똑같네요. 아주 간단하죠? 예를 들어서 저 이거 어디다 두면 될지 좀 말해주세요. 짐을 옮겨준다라고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이거 제가 어디 두면 될지 좀 말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말해주세요. Tell me. 어디에 이걸 둬야 될지.
3: Where to put this. Where to put this.
2: 라는 말이 됩니다. You tell me where I should put this. 이 말인데 짧게 줄여서 Tell me where to put this. 이렇게 말하면 되고, 제가 어디로 가면 좋을지 말해주세요 한다면 Tell me where to go 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과거형이라서 I didn't know where to go 라고 하면 나는 몰랐다 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 시제에 자꾸 깜빡깜빡 우리가 놓칠 수가 있거든요. 자꾸 상기시켜 드릴게요. 그것도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자, 이번에 리뷰 타임입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3: I don't know where to go.
2: 많이 연습해 보세요. See you next time.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Hi everyone. 안녕하세요. 이보영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영어의 뼈대는요. 언제 뭐뭐인지를 이란 뜻으로 명사절 when이 이끄는 문장을 한번 여러분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도전 문장 드릴게요. 언제 제가 가면 될지 모르겠어요. I don't know when to go. I don't know. 모르겠는데요. When to go. 언제 가야 할지를 이렇게 만들어진 문장입니다. 먼저 저는 모르겠는데요. I don't know 라는 문장과 언제 제가 가야 하나요? When should I go? When should I go? 자, 이걸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I don't know. 그리고 언제 내가 가야 할지를 when I should go가 될 텐데 이렇게 원래 의문문으로 되어 있던 걸 평서문으로 즉 뭐뭐입니까? 뭐가 뭐뭐인가요? 라고 물을 때는요. 동사, 조동사가 앞에 나오고 주어가 뒤에 나오는 should I, am I, are you 뭐 이렇게 문장이 되는데 이걸 순서를 바꿔서 I should, I am, you are 이런 순서로 바꾸게 되면 뭐뭐입니다가 되잖아요. 그래서 I don't know when I should go 하면 나는 모르겠어요. 제가 언제 가야 할지를 라는 말이 됩니다. 더 짧게 I don't know when to go 라고 한 거죠. 자, 응용해서요. 언제 시작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할 때. 자, 제가 시작을 할 텐데 언제 하면 될지 저에게 이렇게 큐를 주세요. 혹은 보여주세요. Please show me. Please show me. 언제 시작할지를. When to start. When to start. 라고 합니다. 자, 제가 운전을 하고 옆자리에 조수석에 친구가 가는데 내가 언제 좌회전하면 되는지 말해줄래? 라고 한다면 Can you tell me? 그 다음에 언제 왼쪽으로 돌아야 하는지 When to turn left? When to turn left? Can you tell me when to turn left?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걸 빠르게 발음하다 보니까 Can you tell me where to turn left? 어디에서 왼쪽으로 돌아야 할지 when 하고 where 하고 발음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중요하게 작용할 때에는 when, where 라는 것에 힘을 줘서 발음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리뷰 타임 시작합니다. 언제 제가 가면 될지 모르겠어요. I don't know when to go. Okay, then see you next time.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하이 에브리원, 웰컴 백. 안녕하세요, 이보영입니다. 영어의 뼈대, 이번에는요, 어떻게 뭐뭐 하는지를 배우고 싶어요. 알려주실래요? 나는 알고 있어요. 등등으로 문장 안에 집어넣어서 마치 목적어처럼 문장을 만드는, 즉 명사절 how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도전 문장 드립니다. 어떻게 밥을 짓는지 저 배워보고 싶어요. I want to learn how to cook rice. I want to learn how to cook ric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먼저 배우고 싶어요 라는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라서요. 먼저 하게 돼요. I want to learn. 나는 배워보고 싶다. 무엇을? 어떻게 밥을 짓는지 그 방법을 이라고 할 때 how to cook rice 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열을 가해서 익히고 뭐 찌고 뭐 덮이고 굽고 하면서 요리하는 것을 cook. cook라고 합니다. 라면도 cook라고 하고요. 밥을 짓는 것도 cook라고 하죠. 그래서 밥을 짓는 밥통을 가리켜서 rice cooker, rice cooker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김치를 만든다라고 할 때는요. 요리를 하는 거긴 하지만 열을 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make 김치라고 하지 cook 김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밥을 어떻게 내가 지을 수 있는지 how I should cook rice 그걸 내가 배워보고 싶다. I want to learn 이어붙이니까 I가 두 번 들어가므로 뒤에 나오는 것을 빼버리니까 I want to learn how I should cook rice 라고 해도 되지만 how to cook rice라고도 간단히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how to라고 하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표현이 돼서 how to books 하면은 어떻게 밥을 짓는지, 어떻게 집을 짓는지, 어떻게 뭐뭐 하는지에 대해서 다 적어놓은 그런 책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how to,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이 문을 어떻게 여는지 좀 알려주실래요? 라고 한다면 can you tell me

0: 그 다음에 how to open this door. Can you tell me how to open this door?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How can I open this door? 라고 따로 문장으로 만들어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앞에 나오는 can you tell me에 이어서도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Excuse me, can you tell me how to open this door?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경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리뷰 타임! 어떻게 밥을 짓는 건지 저 배워보고 싶어요. I want to learn how to cook rice. Okay, I'll see you next time.
1: Today, 함께 할 내용은 주치의 리얼 리액션입니다. 기쁨, 놀라움, 좌절감 등 감정을 나타내는 영어 표현의 정확한 의미와 뉘앙스를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치의 리얼 리액션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2: Real reaction. Are you kidding me? Are you kidding me? Are you kidding me? 과연 무슨 뜻일까요? Are you kidding me? 여러분들 kidding, joking 많이 들어보셨죠? Joking 하면, kidding 하면 농담하는 건데, 장난하는 건데 Are you kidding me? 하면 장난에, 농담에 말도 안 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re you kidding me? Are you kidding me? 너무 말이 안 되거나 짜증나는 상황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이 놀라움과 짜증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Are you kidding me? 리액션입니다. Are you kidding me? 내가 실수했을 때 나 실수로 너의 보고서를 삭제했어. 컴퓨터 들어갔다가 치크치크치크 하다가 Oh my goodness. I accidentally deleted your report. 실수로 너의 보고서를 삭제했어. 장난해 지금? 농담해? Are you kidding me? Are you kidding me? That took me hours to finish. Many hours to finish the report. 내가 그거 완성하는데 몇 시간이나 걸렸는데 It took me hours to finish. Are you kidding me? 너무나 놀라가지고 짜증나가지고 농담해 지금? 장난해? Are you kidding me? 또 이런 상황도 있어요. 아이고나, 이 콘서트 티켓 가져오는 걸 깜빡했어. 지금 가는 길인데, 콘서트장 가는 길인데 깜빡하고 Oh my goodness, 아이고나, OMG라고 많이 표현하죠, 요새. OMG, I forgot to bring the concert tickets. Are you kidding me? Are you kidding me? 말도 안 돼. 지금 장난하는 거야? You're kidding, right? 너 지금 농담하는 거지? 장난하는 거지? 아니야. 진짜야. 집에 놔두고 왔어. I forgot to bring the concert tickets. Are you kidding me? 너무나 놀래가지고 답답해가지고 Are you kidding me?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런 상황이 있어요. The bus just left. 아, 버스가 지금 방금 떠났어. We have to wait another hour. 약간 이 도시에서 좀 먼 곳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사는 곳에도 한 시간에 한 번 오는 버스가 있어요. 그럼 한 번 놓치면 You have to wait another hour. 한 시간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The bus just left. 방금 떠났어. We have to wait another hour. 한 시간 더 기다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 장난해 지금? Are you kidding me? That's so annoying. 진짜 짜증난다. That's so annoying. Annoying 하면 짜증나다 라는 표현이죠. Are you kidding me? That's so annoying. Another hour? 한 시간이나 더 기다려야 된다고? 답답해. Frustrating. Are you kidding me? Another example. 너의 휴대폰 충전기 잃어버린 것 같아. 미안해. 지난번에 그 빌려준 거 있잖아. 잃어버렸어. I'm so sorry. I think I lost your phone charger. I think I lost your phone charger. 휴대폰 충전기 잃어버린 것 같은데 어떡해? 농담이지 지금. Are you kidding me? Are you kidding me? That was my only one. 나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건데 어떡해? Are you kidding me? That was my only phone charger. I'm so sorry. 이런 표현이 나오겠습니다. 네, 기억하세요. Are you kidding me? 하면 장난해, 농담해, 말도 안 돼 라는 표현입니다. Okay, now it's your turn. 여러분들이 acting, 연기할 시간이 왔습니다. 준비되셨나요? Reaction, action.

real reaction. Right on. Right on. Right on. 무슨 뜻일까요? Right on. Right. R-I-G-H-T 하면 오른쪽 왼쪽 할 때 오른쪽도 right고요. 어, 너 말이 맞아. 네 말이 맞다. 맞다 틀리다 할 때 그 맞아가 right.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Right on. R-I-G-H-T 띄우고 on. O-N. Right on. Right on. 하면 이런 상황에서 reaction 할 때 right on 씁니다. 상대방의 말에 이 강하게 동의하던가 칭찬과 격려를 표현할 때 right on. 주로 뭐 편한 대화나 응원의 맥락에서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Right on. 네 말이 맞아. 바로 그거야. 어, 좋았어. 그거지. 맞아, 맞아. 그거야. Right on. Right on. It's a very common and popular expression. Right on. 이런 상황에서 right on 쓸 수 있어요. 열심히 해서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자. 우리 정말 으쌰으쌰해서 성공시키자. 프로젝트를 success 하게 만들자. Let's work hard and make this project a success. Hey, let's work hard together and make this project a success. 열심히 해서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자 라고 표현하면 다들 으쌰으쌰 하면서 바로 그거야. Right on. Right on. I agree. I completely agree with you. 너랑 네 말에 그 동의한다. 바로 그거야. Let's do it together. 함께 같이 해보자. Let's do it together. 이런 상황에서 right on 씁니다. 꼭 기억하세요. 서로 이제 동기 부여를 주고받고 할 때 let's motivate each other. Right on, right on. Let's do it together. Okay? Next situation. 아,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자. 우리 다 같이. Let's make this world a better place. Let's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우리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더 good place로 만들자. Better place로 만들자 라고 표현하면 Right on. 바로 그거지. I agree with you. Right on. Right on. I'm all in. 여기서 all in 하면 여러분들 뭐 포커 게임 할 때, 갬블링 할 때 all in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서 I'm all in 하면 그런 맥락이 아니죠. 나도 전적으로 동참할게. 나도 그 마음이야. 라는 표현으로 Right on. I'm all in. I'm all in. I completely agree with you. I'm all in. Right on. All right? Next situation. Hard work always pays off in the end. Hard work always pays off in the end.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결국 보상이 따라온다. 결국에는 always pays off in the end. 결국 in the end. 보상이 따라온다. Pays off in the end.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Hard work always pays off in the end. If you work hard, if you study English hard, it always pays off in the end. 맞아. 그 말이 맞아. 전적으로 동의해. Right on. Right on. That's why I never give up. 그래서 난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That's why I never give up.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렇죠. 열심히 일하면 보상이 따라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Right on. That's why I never give up. That is why I never give up. Last situation. 누구를 이제 지지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면 돼요. We should support small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0: real reaction.
1: You bet.
2: Oh, you bet.
1: Ah, you bet. You bet.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이제 도박하는 거 아니에요. 베팅하는 거 아니에요. 내기하는 거 아니에요. You bet 하면 어떤 표현이냐면 상대방의 질문이나 요청에 대한 이 아주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이 답변이에요. 리액션이에요. 그죠? 당연히 그렇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뉘앙스로 You bet 하면 그럼요. 물론이죠. 당연하죠. 확실합니다. You bet. 가끔씩 누가 thank you 할 때 어우, 천만에요. You're welcome. 대신 you bet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비슷한 뉘앙스로 아유, 물론이죠. 그럼요. 당연하죠. You bet. 약간 슬랭으로 you betcha라는 표현도 있어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You bet, you betcha. You betcha. Same meaning. 이런 상황에서 you bet 쓸 수 있어요. Can you help me with this project? 이 프로젝트 도와줄 수 있어요? 나 좀 도와줘. 도움이 필요해. Can you help me with this project? Oh, you bet. Of course. 물론이죠. You bet. You bet. 약간 bet가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Bet. Bet. You bet. You bet. I'd be happy to help. 네,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물론이죠. I would be happy to help you.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You bet. Alright? It simply means, okay, I will help you. Of course, I will help you. You bet. B-E-T, bet. Next situation. 이걸 정말, 쉬, 비밀로 해줄 수 있니?

오디오 학당 스페셜을 마칩니다. 오늘 내용을 비롯해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가 필요하신 청취자분들은 EBS 오디오 학당 사이트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계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Talk about challenges in life. Talk about true res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1: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3: 공익광고협의회.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동네 책방 책방년이를 운영하는 구선아입니다. 책방에서 파는 것? 당연히 책이죠. 그런데 우리 책방은 책 말고 다른 것도 팔아요. 바로 새로운 기회입니다.

얼마 전 여행책 만들기 클래스엔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엄마랑 공동 작업을 하겠거니 했는데, 웬걸 오롯이 자기만의 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달뒤 정말 멋진 샘플 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책은 정식 출판돼서 지금 우리 책방 1열에 당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직접 쓰고 그린 책을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한 어린이. 과연 어떤 어른으로 성장하게 될까요? 벌써 궁금해집니다. 책이 있고, 사람이 있고, 삶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시작되는 곳. 동네 책방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시작될지도 모르니까요.